0: 근데 대부분의 유산균은 위에 도착했을 때 위액의 산도가 높아서 장까지 도착하지 못하고 거의 다 죽는다고 하더라고요.
1: 네, 그래서 지사님 이 네. 유산균을 그 위를 위에서도 살아남아가지고 네. 장까지 도착하게 하는 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0: 그렇죠.
1: 그래서 기업마다 캡슐을 만든대요.
0: 네, 맞아요.
1: 이걸 얼마나 잘 만드느냐 네. 이게 그 기술의 관건이라고 네. 하네요.
0: 아니 근데 아침 또 왜 갑자기 유산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장이 안 좋으신가요?
1: 그게 아니라 제가 오늘 뜨란 초대석에 모신 우리 주인공의 간증이 네. 너무 귀한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하든지 방송이라는 캡슐에 잘 담아서 정말 들으셔야 하시는 분들의 영혼에 가 닿게 해야 될 텐데 라는 마음에 어제 제가 잠을 못 잤거든요.
0: 아 그렇군요.
1: 네. 네,
0: 걱정하지 마세요. 최고의 캡슐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오늘 주인공의 간증이 반드시 들으시는 모든 분들의 영혼에 가닿아서 오늘 큰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1: 아멘. 네. 여러분 오늘 주인공의 간증 정말 여러분 기대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는데요. 누구신지 궁금하시죠? 일단 목소리만 맛보기로 잠깐 들려드리겠습니다. 장로님.
2: 안녕하세요. 전남 동부 극동방송을 시청 사랑의 뜰 안에 애청자 여러분 저는 70년간 사랑하는 여수 동광교에서 행복하게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최석권 장로입니다. 만나게 돼서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1: 반갑습니다.
0: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1: 여러분 오늘 주인공이십니다. 최석권 장로님이신데요. 오늘 간증 들으시다가 와 진짜 우리 장로님 참 대단하시다. 사랑을 전하고 싶고 응원과 위로를 전하기를 원하시는 분들 계시다면 최석권 장로님 성함이거든요. 이 성함으로 삼행시를 지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50원의 유료 문자고요. 샵 9750, 우물정 9750번으로 삼행시 지어서 보내주시는 분들 중에 다섯 분께 좋은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 네.
1: 네, 오늘의 간증 기대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찬양 후에 우리 최석권 장로님과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0: 네, 지금 여러분께서는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전남동부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사랑했드란 함께하고 계시고요. 함께하고 계신 시각 9시 6분을 지나 7분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국광표 우리 전남동부 극동방송 지사장님과 함께 뜨란 초대석 귀한 손님을 모셨잖아요. 네. 지사장님 정말 귀한 오늘의 손님 소개 네. 한번 해주시죠. 네.
1: 우리 지역 곳곳에는 각자 주어진 자리에서 믿음의 리더로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사명 감당하고 계시는 보석 같은 분들이 계십니다. 뜨란 초대석은 이런 귀한 분들 모셔서 그분들의 이야기를 통해 그분들이 만난 하나님을 우리도 만나고 있습니다. 오늘 뜨란 초대석의 주인공은 성경에서 나온 야곱만큼이나 파란만장한 인생 속에서도 마치 깊은 바다처럼 한결같이 주님을 믿는 믿음의 일정을 걸어오신 존경하는 장로님이십니다. 여수 동광교회 최석권 장로님이신데요. 장로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2: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0: 반갑습니다. 자, 0782님께서 최석권 장로님 반갑습니다. 1316 김연희 집사님께서도 장로님 반갑습니다. 라고 인사를 해주고 계시는데요. 여러분 우리 뜰안에 초대 손님으로 최석권 장로님 오셨습니다.
1: 권 장로님. 네. 최석권 장로님.
0: 최석권 장로님 예. 오셨습니다. 여러분 많이 환영해 주시고요. 또 최석권으로 삼행시도 많이 많이 보내주시길 네. 바랍니다.
1: 네. 장로님 정말 귀한 걸음을 해주셨는데요. 정말 듣고 싶은 이야기 너무 많아서 바로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장로님. 예. 네. 장로님께서는 어린 시절부터 지금까지 약 70년이 넘는 긴 세월 동안 여수 동광교회 한 곳만을 섬겼다고 들었습니다. 1955년 교회 창립 무렵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한 교회를 변함없이 지켜오신 감회가 남다르실 텐데요. 청취자분들께 첫 인사와 함께 신앙의 뿌리에 대해 함께 나누시면 고맙겠습니다.
2: 할렐루야. 방송을 애청하시는 애청자 여러분, 주님과 함께 하시는 일상이 되기를 간구합니다. 내가 주님 앞에 바로 서서 축복의 통로가 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간구하고 내가 받은 고난을 감사로 바꾸고 섬김의 축복을 받는 삶을 이어나가도록 하고 오늘 귀한 시간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애청자들과 함께 믿음의 신앙을 나누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0: 네. 네. 우리 장로님은요. 네. 중학교 2학년 그 네. 어린 나이에 어머니를 여의는 큰 아픔을 겪게 되세요. 예. 그때 어머니께서 우리 장로님 손을 잡고 당부와 유언을 남기셨다고 제가 들었는데 네. 그 유언이 장로님의 신앙의 여정에 큰 이정표가 됐다고 들었습니다.
2: 네. 그렇습니다. 제가 어려서 15이면 어린 나이인데 어머님이 참 건강했습니다. 그런데 아프셔가지고 그때 현신의 권사님의 치유의 은사를 받아서 네. 출혈하고 난 다음에 정상적으로 사셨는데 갑자기 다시 해서가지고 제가 학교 때 공부하고 있는데 어머니가 위도고자 그래서 가서 했는데 그날 저녁에 가니까 보리에 누워 계시고 그때 내가 손을 잡으면서 석권아 내가 부탁이 있다. 내가 신앙사고 교회에서 매일 찬양하고 치유 은사를 받았기 때문에 너무 해서 고통의 병에 찬송 부르고 가는데 저한테 손을 잡으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아무래도 이제 생명을 다한 것 같고 천국 가야 될 것 같다. 그러니 내가 부탁한다. 그러면서 동생들을 불쌍히 여겨라. 그리고 형제간에 우애 있게 자라라. 그리고 성실하게 자라라. 그리고 믿음의 대를 이어가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형제간들은 65년부터 지금까지 의족해 사고 전혀 싸우지 않습니다. 예. 지금까지도 그래서 돈을 모금해서 이번에도 18일 날 요새 온다고 네. 형제간들 식사할 수 있도록 저한테 오빠 올 때마다 오빠가 밥을 사는데 이번엔 지가 산다고 해서 네. 가족들이 같이 식사하고 또 그렇게 해서 정말로 보면 형제간들이 그 어려울 것 같은데 전혀 그거 없이 했고

0: 또 어머니가 성실하게 살아라 그래서 저는 어디 가서 나에게 맡겨진 일은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살고 그다음에 믿음의 대를 이어라 그래서 저희 할머님에도부터 저희 지금 손녀까지 5대가 한 가족이 지금도 신앙생활하고 자녀들이 다 교회에서 섬김을 하고 있는 그런 하나님의 축복받은 가정입니다. 그것은 곧 고난을 감사로 바꾸어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내가 또 섬기니까 네. 하나님 내가 너에게 복을 주느라. 그래서 간증에 저는 지금 전혀 어머니 돌아가신 그것에 대해서도 어려서 돌아가셔 지금 뭐 60년이 넘었지만
1: 그러니까요.
0: 그래도 감사하고 또 와서 새로운 가정에서 우리가 형제간들이 우애있게 하시는 말씀을 순종해 가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1: 네. 네. 목사님 갑자기 뭐 질문이 좀 그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연세가 몇 세 정도 되셨을까요?
0: 어머니가 돌아가서 33살 어머니.
2: 형제는 몇 명이셨어요?
0: 형제는 네 명이었습니다.
1: 네 분이요.
2: 장로님이 제일 장남이시고요.
0: 제일 장남이죠.
2: 그럼 어린 동생들을 어떻게 다 케어하셨어요?
0: 그러니까 서로 하면서 서로 나는 그래서 동생들을 데리고 바람이 많으면 실망이 많다. 서로 바라지 말고 자제해서 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해서 잘 성공했어요.
1: 네.
0: 아, 근데 한 가정은 목회하고 있고 또 한 가정들은 서울에서 또 잘 가정을 이루고 있고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이죠.
1: 네. 네.
2: 아유, 중학교 네. 2학년 어린 남학생이 그러니까요. 얼마나 동생들 케어하느라 그죠?
1: 네. 네. 장로님께서 아까 말씀하셨지만 장로님이 믿음의 3대째십니다.
2: 네.
1: 그리고 그 어머니가 2대, 그 할머니가 예, 1세대신데요. 어머니가 33세 동안 이렇게 세상 살면서 그 믿음의 유산을 우리 장로님과 형제에게 잘 고생 잘 물려주신 것 같아요.
2: 네.
1: 장로님께 좀 이따 또 말씀을 하시겠지만 그 믿음의 축복을 얼마나 잘 받으셨는지 우리 방송가족분들 귀교 잘 들어주세요.
2: 네. 우리 장로님께서 그 어린 나이에 어머니를 여의고도 믿음이 있으셨기 때문에 교회를 너무 사랑하고 또 어머니 유언을 따라 교회를 열심히 다니셨는데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이요. 그 교회에 어려움이 왔다고 전도사님 방에서 금식하고 철야를 하면서 기도를 하셨대요.
1: 예.
2: 네, 장로님 어떻게 그럴 수가 있죠?
0: 예, 아까 아픔을 얘기했지만 그래서 어머님 돌아가시고 나서 16살 되는 해부터 제가 아르바이트를 했어요. 그렇게 하면서 1965년도에 교회학교 보조교사 옛날에 아이들이 오면 도장을 찍어줬거든요. 그다음 그거 하고 그렇게 해서 섬기면서 교회 건축 열심히 하다가 학생 시절에 성경도 많이 봤는데 교회가 좀 어려움이 있었어요. 장로님들이 목사님 어렵게 하는 걸 눈으로 목격하고 그래서 제가 금식하고 기도하고 그때 제가 하나님께 서원을 했습니다.
1: 네.
0: 하나님 저는 동광교회를 떠나지 않겠습니다. 제가 천국 가서 주님 앞에 설 때 하나님과 약속을 잘 지켰습니다.
1: 네.
0: 라고 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작년에 우리 동광교회가 70주년을 지났습니다. 사진에도 제가 나와 있고
1: 네.
0: 70년을 섬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서원했어요. 하나님 내가 목회자를 잘 섬겨서 섬김의 축복을 받고 오겠습니다. 하는 것이 구약도 많이 보면 서원하면 이루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피나는 노력을 했죠. 그게 기도와 신앙입니다. 아픔이 있으면 그만큼의 어떤 치유해 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했기 때문에 지금 이 시간까지도 건강하게 살 수 있고 또 하나님의 복을 몸소 체험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은사들을 지금 간증할 거고 그래서 뭐 세계적으로 다니면서 한국 교회도 이렇게 간증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1: 네. 네.
0: 하나님의 복이죠.
2: 아니 어느 교회든지 간에 어려운 때가 분명히 있잖아요.
1: 그럼요.
2: 그럴 네. 때 교회들이 많이 나뉘고
1: 맞습니다.
2: 굉장히 성도들이 어려워하는데 네. 고2 우리 최석곤 학생은 철야를 하고 금식을 하면서 교회를 살려냈네요.
1: 네. 네. 극동방송이 올해로 이 땅 대한민국의 복음을 전한 지 70년이 된 뜻깊은데요.
2: 네.
1: 우리 장로님께서도 한 교회를 위해서 70년 동안 기도하고 헌신하셨던 분이 헌신했기 때문에 그 여수 동광교회가 지금까지 든든히 건강하게 교회를 잘 사역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2: 네. 네. 이 어려운 와중에서도 이렇게 신앙생활을 잘한 최석곤 학생
1: 네.
2: 이제 청년이 됐는데
1: 네.
2: 아, 이 정도면 장,

0: 회개의 기도와 감사의 고백으로 일어서게 되셨는지 방송 가족 얘기 한번 나누시면 고맙겠습니다.
1: 그 학창시절을 잘 열심히 섬기고 교회 건축 일에 봉사하고 이제 군대 가서 잘 마치고 오면 내가 새로운 여러 가지 일들을 해나갈 수 있다는 그런 꿈을 가지고 갔었습니다. 군대에서 작전 그 과중에 경미한 사고가 있었는데 그래서 후송을 갔는데 가서 치료하는데 뭐 그렇게 아프지 않은데 계속 열이 심하게 오르는 거예요. 40도씩. 열의 원인을 못 찾는데 침대에 들어오면서 보니까 오른쪽 엄지발가락의 색깔이 가지 색깔로 변하고 쭈글쭈글 줄어들고 그래서 이거 왜 그런가 하고 열이 너무 많으니까 군의관이 와서 보니까 지금 발가락이 그 썩어가는 상태인데 이거 이대로 두면 낫질 않으니까 엄지발가락만 절단하면 그거 발 하나 붙이면 돌아다니는 데 아무 문제 없다. 그러니까 수술하자 그래서 저는 흔쾌히 수술소에 서명을 하고 수술대에 올라갔었습니다. 들어가서 발가락만 이렇게 하면 된다 그러니까 뭐 그거 그럴 정도야 하고 한 2시간 수술한다 그래서 들어갔는데 수술이 5시간 걸렸어요. 그리고 5시간 걸렸는데 나오고 보니까 발등까지 다 싹둑 잘라 그랬어요.
0: 아이고,
1: 발가락
0: 진짜.
1: 다섯 개 하고 발등을 잘라서 발등 껍질을 이렇게 발바닥으로 이렇게 매어 나가지고 의사가 와서 열어보니까 도세 수술을 엄지발가락 자르면 또 잘라야 된다. 그러니까 글로 봐에 아예 발등까지 잘랐다. 그래도 그때도 감사했습니다. 왜냐고요? 하나님께서 발뒤꿈치를 남겨놓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래서 나를 이렇게 도와주셨구나 생각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것만 하면 의족끼면 달릴 수도 있답니다. 하나님 저이 믿음 가지고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신앙 지켜나가겠습니다. 그랬는데 두 번째 또 상처가 머물지 않아요. 두 번째 수술에 들어갔는데 발목을 좀 열어보겠다. 그래서 하자고 수술 들어갔는데 또 나오니까 발목을
0: 아,
1: 잘라버렸어요.
0: 주여.
1: 그래도 그때도 감사했습니다. 왜? 하태만 끼우면 정상적으로 다닐 수 있기 때문에 그래도 하나님 이렇게 발목까지만 자르신 거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한달 지났죠. 그런데 어느 날 의사가 와서 내가 아무리 지금은 뭐 현대 의학이 있어서 MRI 뭐 이런 기능이 많은데 그때 70년대는 없었으니까 무릎을 한번더 열어봐야 되겠다. 그래서 허락 안할수 없죠. 그래서 허락했죠. 세 번째 수술에 들어갔는데 나중에 나오니까 양팔 오른쪽 발다 묶었는데 무릎 위에 대퇴를 다 잘라버렸습니다.
0: 주여.
1: 근데 그때 제가 피를 너무 많이 흘려가지고 혼절을 했었어요. 그래가지고 숨만 자력으로 쉬지 의지가 없이 그렇게 해서 11월 30일 날 혼절했는데 그 이제 집에서랑 다 이제 화장해서 버려야 되겠다 숨만
0: 아이고,
1: 거두며 그런데 마지막 하나님께서 숨을 깨어나게 해주셔서 12월 4일 날 오후 4시에 제가 깨어났습니다. 깨어나서 보니까 양팔 오른쪽 발다 묶어가지고 옆에서 지키고 있더라고요. 발이 통째로 없으니까 참그 청년의 시절이잖아요. 그때까지만 해도 하나님 감사하고 그랬는데 그때 저는 생각이 하필이면 왜 하나님 나를 이렇게 하셨습니까? 저 지나가는 사람 많이 있는데 어려운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을 좀 자르고 나를 남겨주시지 나를 이렇게 처절하게 토막토막 자르신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입니까? 그래서 제가 하나님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예배도 안 드렸습니다. 오후 되면 전사님들이나 그 신방팀이 오는데 생각하고 보니까 이게 뭐 하나님께서 사랑하고 내가 섬기고 교회 건축 이렇게 섬겼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토막토막 자르셨으니까 사랑이 하나님이 아닌가 보다. 그 좌절하고 신앙생활을 거부하게 됐습니다. 혼자라도 깨어났지만 그런데 어느 날 전도사님이 저희 신방 다니던 전도사님이 들어와 가지고 내가 당신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어. 그냥 너 젊은 애가 너무 아픔을 당하고 이런 아픔을 당하니까 내가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너가

0: 여기서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으면 이 병을 문을 못 나고 간다. 그리고 문을 닫고 가시는 거예요. 그게 나 생각으로 야 지금 목사님도 아니고 전도사가 저럴 수 있어? 한쪽 마음 한쪽에는 아니야. 전도사도 하나님의 종이야. 너가 회개해야 돼. 또 한쪽에서는 아니야. 너 이렇게 하신 하나님은 사랑이 하나님 안 하니까. 그래서 저는 좌절하고 산으로 가든지 죽든지 삶을 포기하려고 그랬었습니다.
1: 네.
0: 제가 그래서 성경을 많이 읽을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욥기 5장 8절 나 같으면 하나님께 구하고 나의 일은 하나님께 의탁하리라. 이 어려움 너가 누구한테 하겠냐.
1: 네.
0: 하나님께 의탁하면 살아날 수 있다. 그리고 네. 성경을 많이 욥기 5장 17절부터 21절까지 보면 볼지어다 하나님께서 징계받은 자에게는 복이 있다. 또 그런즉 내가 전능하신 징계를 없인 여기지 말지니 여섯 가지 환난에서 하나님은 아프게 하시다가 싸매시고 상하게 하시다가 그 손으로 고치신다. 이 말씀이 나의 말씀이야. 그래서 정말 다시 죄를 짓고 난 다음에 회개한 만큼 하나님 잠시 내가 회피리면 나를 그랬냐고 원망했던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1: 예.
0: 제가 나가면 이번에 세 번째 서원하겠습니다. 내가 나가서 약한 자를 돕다가 일생 동안 약자를 돕다가 주님 앞에 서겠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 서원을 하게 됐더니
1: 예.
0: 그렇게 아프고 통증이 있는데 한 14일 만에 상처가 깨끗이 아물었어요. 그래서 바로 왼쪽 발이 없지만 바지춤을 채우고 지팡이 짚고 교회 나가서 구석지에서 이제 낫게만 해 주셨으니 제가 활동하고 주님 앞에 실천하고 세 가지 소원 지키고 주님 앞에 나오겠습니다 해가지고 이제 그때 병원에서 나와서 왼쪽 의족을 만들었습니다.
2: 네. 우리 장로님이 네 왼쪽 다리에 의족으로도 이렇게 다니시기 때문에 오른쪽 다리가 굉장히 하중을 많이 받잖아요.
1: 그렇죠.
2: 예. 네. 장로님 나이 정도 되면 보통 다 무릎에 연골이.
1: 그렇죠. 맞아요.
2: 그런데 네. 네. 우리 장로님 세계를 누비면서 사역하시고요.
1: 네.
2: 또 많은 장애인들 약자들 돕는 사역을 끊임없이 해가시잖아요.
1: 네.
2: 의사들이 이게 의학적으로는 설명이 안 된다라고도 말씀하시는데 장로님은 이거 어떻게 해석하세요?
0: 저도 참 그래서 간증하는 것이 고난을 감사로 바꾸고 섬김의 축복인데 많이 나이가 들면 인공관절 하잖아요. 병원에 가면 원장님이 장로님은 저는 보면 장로님을 신학적으로 얘기하면 몰라도 의학적으로는 이해가 안 됩니다.
1: 예.
0: 오른쪽 연골이 다 달라지고 없는데 아프지도 않는다. 이렇게 잘 걸어다닌다. 그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약 줄 일도 아니고 아파야 약을 줄 텐데
1: 예.
0: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로 삽니다. 하는데 저는 그 원인은 하나님이 치유해 주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2: 아멘.
0: 왜냐하면 제가 새벽마다 새벽 기도하고 마지막에 나오면 매번 목사님한테 안수 받을 수 없잖아요.
1: 예.
0: 오른쪽 무릎에 두 손 얹고 하나님 또 내가 오늘 사육지로 갑니다.
1: 아유,
0: 주님 아프지 않게 해 주십소서. 그리고 때쓰는 기도하죠. 하나님 나가 아프면 누가 손해요. 하나님 손해지. 내가 사역 못하고 불쌍한 사람 도와주러 못 가고 내가 하는 일을 할 수 없으면 나는 이제 오른쪽 무릎만 아프면 방 안에서 이제 못 나오잖아요.
1: 네.
0: 그런다고 휠체어 타고 다니면서 뭐 할 수는 없는데
1: 네.
0: 저를 자세히 아는 사람 몰라도 지금 제가 발이 없는 줄을 많이 모릅니다. 주변의 사람들이.
1: 네.
0: 후배들도 아 형님이 군대 가서 무릎을 좀 다쳤는갑다. 그런 정도지 제가 서 있으면 지팡이를 짚습니까?
1: 예.
0: 뭐랍니까? 다 다니면 어디 가서 이렇게 장애인 칼에 어디 줄을 서 있으면 아이씨 나오세요. 장애인 아니니까 나오세요. 그래요. 그런데 그렇게 해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지금도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우리 시청자들 절대 좌절하면 안 돼요. 왜?
1: 예.
0: 하나님께서 하시면 치유의 역사는 일어납니다.
1: 아멘.
0: 제가 지금
1: 아멘.
0: 50년이 넘도록 한쪽 발 가지고 저 안 가본 데가 없어. 한라산만 네. 못 가고 요 주변 산이고 뭐 차를 가지고 전국 다니고 간증 다니고 하는데 전혀 이상이 없어. 사람들이 그 보는 거예요. 형님 안 아프요? 안 아프다. 참 이해가 안

0: 돼요. 연골이 다 닳아가지고 없거든요.
1: 네.
0: 그래서 걸어요. 옆에 오늘 아침에 보셨죠. 제가 뭐 산에 가서 채풀할 때 저 발이 없는 장놈이 올라가서 서 있는 줄 모르셨을 거 아니에요.
1: 몰랐죠. 네. 말씀하시기 네. 몰랐죠.
0: 네. 제가 이제 우족이라고 이렇게 다들 보니까 표정이 이상하던데 네. 그것은 하나님이 치유하는 역사가 있습니다.
1: 네.
0: 저는
1: 네.
0: 치유의 경험을 그래서 감사하고 제가 간증하게 된 이유도 눈으로 보잖아요.
1: 네.
0: 어? 해주는 거 누가 그래? 그러나 저는 몸으로 다 증명하니까 예. 걸어 다니는 것을 이해 못 하시잖아요. 지금 이해하세요?
1: 이해 못 하고
0: 그렇잖아요.
1: 있습니다.
0: 네. 그냥 젊은 나이고도 60대면 인공관절 한다고 난리인데
1: 네.
0: 저는 전혀 그러지 않습니다. 오늘 아침부터 새벽에 일어나서 뭐 4시에 일어나서 4시 반 갔다가 와서 챙겨가지고 방송으로 왔는데 전혀 아프지 않습니다.
1: 야,
0: 아프면 어찌 걸어 다니겠어요.
1: 네,
0: 한쪽 발로.
1: 네네네요.
2: 네.
0: 그리고 한 시간씩 너무 간증하고 그럴 때 단에 한쪽 발로 서 있는데 한 시간 서 있는다고 쉽지 않아요.
1: 어렵죠.
0: 그것이 인력으로 힘으로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치유의 손길과 하나님이 보기 축복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시청자를 만나게 됐습니다.
2: 네. 네.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치유의 손이 우리 장로님의 하나 남은 오른쪽 다리를 붙들고 계시다라는 네. 생각이 들고요.
1: 네.
2: 그 치유의 은혜가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우리 애청자님들에게도 가 닿기를 네. 간절히 소망합니다.
1: 네. 그리고 아까 또 장로님께서 우리 채플 때 또 사모님 이야기를 또 해주셨어요.
2: 네.
1: 과거 네. 사모님께서 심각한 협심증으로 고통받으실 때 엄마 없는 아픔을 아이들에게도 대물림하지 않게 해달라며 간절히 기도하셨다고 들었고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셨다고 하셨는데 또 어떤 은혜가 있는지 또 궁금합니다.
0: 1985년도에 갑자기 집사람이 협심증이라는 진단을 받았어요.
1: 예.
0: 그 심장에 혈관이 한 세 군데 막혀있다.
1: 아이고.
0: 그리고 광주의 기독병원에 심장내과에 유명한 교수님이 임승찬 장로님이 계신데
1: 예.
0: 갔더니 다 조사하더니 볼펜 끝에 혀 밑에 넣는 약 5알을 줬어요. 이걸 가지고 만약에라도 좀 하면 혀 밑에 넣고 병원의 응급실에서 실어다 놔라. 그렇지 않으면 살릴 수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매 15일마다 가서 약을 타러 갔어요.
1: 네.
0: 4년 동안 치유를 하고 그렇게 했는데 교수님이 교환교수로 미국 가시면서 아주 유명한 인턴을 불러서
1: 예.
0: 내가 1년 후에 돌아올 테니까 약을 써서라도 이 사람 살려놔라. 최대한 서비스를 해줘라. 그리고 가셨어요. 저는 어떻게 했겠습니까? 하나님께 떼쓰는 기도했죠. 하나님 부모 없는 것은 저대에 족하게 해주세요.
1: 네.
0: 우리 아이들이 셋인데 또 집사람 불러가면 이게 엄마 없는 걸 대물림하잖아요.
1: 네.
0: 하나님 우리 집사람 낫게 해주시면 우리 집사람하고 같이 이제 세 번째 서원했습니다.
1: 네.
0: 내가 약자를 위해서 집사람하고 같이 돕다가 천국에 오겠습니다. 라고 예. 일종의 저는 떼쓰는 기도를 잘한다 그랬죠. 하나님 안 낫게 해주면 내가 못하면 하나님 손이잖아요.
1: 네.
0: 마찬가지로 하나님 이렇게 해서 낫게 해주시면 저희 집사람하고 돕다가 주님 앞에 오겠습니다. 저희 집사람은 어제 월요일 화요일도
1: 예.
0: 독거노인 반찬봉사 예. 나가서 열심히 하고 섬기면서 지내고 있고 저도 그래 세 번째 서원을 이루어 가는데 하나님께 그랬잖아요.
1: 예.
0: 이제 도와주시면 이제 뭐 있겠습니까?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주님의 충성된 종으로 하겠습니다. 라고 예. 두 번째 고난을 감사로 바꾸었는데 섬김을 축복으로 받는 삶을 살겠습니다 하고 하나님께 했는데 4년 만에 그 교수님이 미국 가고
1: 예.
0: 약을 타러 갔어요. 15일마다 가니까
1: 네네.
0: 약을 타러 갔는데 인턴이 어? 약을 안 주는 거예요. 아, 왜 약을 안 줘요? 환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 여보시오. 교수님이 가면서 당신보다 살려놔라 그랬지 않냐.
1: 네.
0: 그리고 차트가 이렇게 두껍고 여기 와서 치료하고 환자라고 하는데 갑자기 약을 안 주면 죽으라고 그 말이냐.
1: 예.
0: 아니 환자가 아닌데 약 주라는 사람이 어부놈 말하지 않냐. 비정상 아니냐.
1: 네.
0: 그러면서 이제 엑스레이를 그 옛날에 찍었는데
1: 네.
0: 다섯 가지 찍어. 지금이야 뭐 스텐실 하고 그러니까
1: 네.
0: 그때는 이제 엑스레이 찍어갖고 그 의사들 옆에 뭐 형광등

0: 비치는데 그 10장이지 5개라고 이렇게 보이면 설명하면서 분명히 이거가 막힌 줄이 있다. 근데 오늘 지금 방금 찍어온 게 없다. 그럼 환자냐? 그왜 약주라 그러냐? 그리고 또두 번째 거, 세 번째 거다 보니까 처음에 것은 다 흔적이 있었어요. 근데 오늘 즉석에서 찍어갖고 온건 아무 이상이 없어요. 그러면서 나가서 건강하게 잘 지내라 하고 89년도에 나왔는데 그때는 뭐한 40kg 정도밖에 안 됐어요. 집사람이 거의 뭐 사망에 이를 정도로 그랬는데 40kg 정도 됐는데 지금 건강하게 나와서 교회 잘 섬기고 새벽재단 같이 지금까지 지내면서 정말로 주시는 축복이 너무 크다라고 하는 생각을 느끼도록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저희가 가정을 이루고 실천을 이렇게 제가 보여드리잖아요. 무릎이 아픈데 이렇게 다닌 사람도 어부놈을 하고 심장 올라서 요즘은 스텐신을 하니까 그때는 죽었어요. 그랬는데 지금 아무 이상 없이 그 저게는 지금도 최근에 가서 건강검진을 하면 그쪽에는 아무 이상이 없어요. 그게 하나님의 아니면 꼭
1: 하나님은
0: 무엇이겠어요?
1: 예. 근데 갑자기 장로님 갑자기 궁금한 게 장로님께서 군대 입대하기 전에 사모님을 만나진 않으셨을 것 같은데 사모님을 만날 때 장애가 있으셨는데 어떻게 결혼하셨는지 또 그게
2: 그러니까요.
1: 갑자기 또 궁금해지네요.
2: 네.
1: 사모님이 결혼을 하기 쉽지 않으셨을 것 같은데 상황이.
0: 제가 교회학교 교사를 둘이 같이 했어요,
1: 아,
0: 교회에서. 그래, 그때는 뭐 이제 뭐 연애라고 하지 그런 정도만 하고 있는데 제가 이제 다쳐서 후송을 가니까 저희 동생들이 있잖아요. 어머니가 동생들하고 가족을 먹여야지 도와줄 사람이 없잖아요. 그래서 광주로 병원에 같이 가서 보호자 노릇을 했죠.
1: 사모님께서요? 결혼하기 전에?
0: 그러다가 첫 번째 수술할 때 기절했어요. 안 그렇게 해서 아가씨가 뭐
1: 그러니까요.
0: 결혼해도 혼 사람이 아닌데 두 번째 또 기절했어요. 세 번째 했는데 그 다음에 제가 이제 너무 좌절해 가지고 죽으려고 자꾸 그러고 신앙을 저버리고 그러니까 내가 당시 왼쪽 발이 돼서 일생 살아주면 살아볼 용기는 없냐. 그래서 내가 고맙다 그러고 살아서 지금 50년 넘게 해도 아직까지 싸움 한번 하지 않았습니다. 사랑하고 도와주고 어제도 제가 좀 했더니 안절부절해요. 감사 하나님의 축복이지 그런 연을 맺게 해서 아이들도 건강하게 잘 지내고 축복받는 삶을 살게 해주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 뭘로 설명하겠습니까? 감사하죠.
2: 지금 여러분께서는 우리 여수 동강교회를 70년째 섬기고 계시는 최석곤 장로님의 간증 듣고 계십니다. 장로님, 이거 제가 미리 질문지나 원고에 없는 내용인데요. 즉석으로 드릴게요. 저는 그런 사모님 만나신 거참 하나님 주신 많은 은혜 중에 큰 은혜가 아닌가 싶거든요.
0: 예, 그렇습니다.
2: 네, 지금 음악이 흐르고 있는데요. 여보 하시면서 방송 편지 우리 사모님께 한번 보내보시죠.
0: 사랑하는 윤권사, 고맙습니다. 50년 살면서 제가 좌절할 때 힘이 되어주겠다고 약속한 것 지금까지 지켜주고 나는 부족하지만 당신 위해서 하늘나라 갈 때까지 사랑하고 아끼고 하겠다는 그런 마음 가지고 지금 살아줘서 자녀들도 잘 키우고 정말로 건강하게 남에게 봉사하고 그런 일에 섬겨줘서 참 하나님의 귀한 딸로 같이 살게 해주신 하나님을 감사드리고 더욱더 노년에 건강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2: 사랑한다고?
0: 사랑합니다.
2: 네. 우리 윤권사님 지금 이 방송 듣고 계신가요? 혹시 듣고 계시다면 샵 9750, 우물정 9750번으로 답장이라고 해야 될까요? 답장 보내주시면 방송으로 또 장로님께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요, 저희 신랑한테 저도 당신의 다리가 되어 드리겠습니다라고 결혼을 했으나 다리가 되어 주기는커녕 오히려 더 분질렀다가 붙였다가 다리 걸러 넘어뜨렸다가 그렇게 되게 속상하게 많이 했거든요. 근데 우리 장로님 권사님은 정말 하나님의 사랑으로
1: 그러니까요.
2: 서로 사랑하면서 그 가정을 잘 이뤄가시고 또 장로님이 하시는 사역도 권사님이 너무 잘 도와주고 계신 것 같은데요.
1: 아.

0: 장로님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요. 그 청년 시절 야간학교 교사를 시작으로 지역 아동센터 운영하시고 또 발달 장애인을 지원해 주시고 또 현재는 미랄 사랑 노인 요양병원 요양원 봉사리까지 평생 약자와 다음 세대를 섬기고 삶을 살아오셨어요. 특별히 사회적 약자들을 위해 헌신을 이어오신 계기나 동기가 있으신가요, 장로님?
1: 하나님께서 서원을 했기 때문에 그 서원도 이룰 뿐만 아니라 이상해 내 마음속엔 약자가 보고 어렵다면 참지를 못하겠어요. 제가 근거가 예로 우리 인간극장에도 많이 나왔던 철길에서 아이를 건너고 누구도 고맙다 말고 무릎 양쪽 다 잘린 김행규 씨라고 있습니다. 인간시대에 나왔던 분인데 제가 단국대학에서 좌절하고 있는 걸 여기서 서울에서 아들 데리고 김치하고 선물 사가지고 가서 겨우 그 사람이 나가 들어가니까 행여는 뭐 팔로 온줄 알고 거부했길래 내가 명함 주고 나는 당신하고 똑같은 입장에 있다. 그리고 내가 팔을 다 뺏어 보여주고 옷다 뺏어 보여. 당신이 이거 걸으려면 내가 하는 대로 오면 나처럼 걷는다. 내가 올때 당신이 내가 뭐 했으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이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하고 그 사람 에베레스트까지 갔다 왔어요. 지금 역공역에서 역장하다 이제 퇴역했는데 그렇게 해서 그 삶이 깨달아서 그런 사람은 많아요. 그거 뭐 제가 병원 선교를 다니니까 또 이제 가족들 중에서 힘들어하는 사람 있으면 와서 상담하고 보여주고 지금 저는 그게 감사지요. 몸을 보여줘서 할수 있다면 돈으로 되겠습니까? 그거 안
0: 그러니까요.
1: 되잖아요. 내가 걷고 있는 모습을 보면 뭐 지팡이 들고 한 사람 아, 저 최상처럼 나도 열심히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의지창용하고 잘한 사람 또 이제 의지하면 제가 발이 나오면 그래서 고치면 연구하고 그런 걸 전부 다 갖다 줘서 발을 만들어서 걷게 해주고 옛날에 또 아이들 뭐 기찻길에서 손 잘린 아이들 와가지고 오고 그런 상담하고 제가 하는 것은 기록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게 이제 제가 주신 걸 감사로 바꾸어서 내가 감사를 해서 섬기겠다 하는 것이니까 다른 거는 전혀 내가 뭐 저한테는 뭘 해주고 제가 뭐 지역아동센터에서 그 아이 서울대학 갔을 때 아버지가 4학년 때 돌아가 있어요. 엄마가 바깥에서 했는데 서울대학을 붙은 거예요. 서울에 몇천만이 사는데 아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 그래서 장학금 500 만들어서 통장에 담아주고 서울에 이 아이를 서울에 서울대인데 막 기숙사에 들어가게 만들어 가지고 그다음에 서울에 연신교회에서 총회장 이수창 목사님 저한테 현카 전화해서 이수창 목사님한테 이 아이 하나 살리자. 상반기 하반기 기숙사비 주고 매달 30만 원씩만 주라. 그럼 이 아이가 기숙사에서 주일날 나와서 교회 학교 돕고 청년 봉사하고 그렇게 해서 키워주라. 걔가 가끔 전화를 해서 장로님 고맙습니다. 나는 고마운 거 싫다. 네가 어려운 것만 나한테 전화해라. 그런데 작년 봄에 전화 왔더라고요. 제가 지금 삼성이나 SK 가려면 암대로 갈수 있는데 그것보다 교수님들이야기해서 내가 서울대 물리대 안 도와주셔도 됩니다. 그냥 조교 비용 나오면 그거 갖고 조그마한 거 원룸 하나 얻어서 거기에 산다고 해서 서울대 물리대를 조교를 하고 있습니다.
2: 와.
1: 감사하죠.
0: 축하드립니다.
2: 장로님이 또 이런 아픔이 있으시기 때문에 또 같은 마음으로 그런 분들을 도우실 수 있는 도구로 하나님께서 사용해 주시는 것 같아요. 근데 장로님, 많은 분들이 장로님을 부러워하는 부분 중에 우리 장로님의 자녀 손들이 하나님께서 얼마나 형통의 복을 허락하셨는지 그 믿음의 명문 가문을 세우신 특별한 비결이 있으신지 많이들 물어보시더라고요.
1: 자녀들이 부모를 보잖아요. 지금 그림자잖아요. 지금 아이들이 하는 얘기를 큰딸은 아파트 앞에 건물을 지었어요. 근데 거기를 자기 교회 1층, 1층 잘 나가잖아요.
2: 그럼요.
1: 비전센터로 3년 동안 무료로. 교회에서 너무 미안하다. 우리가 돈을 줘야 될거 아니냐. 그래서 우리 딸 하는 말, 돈을 주면 내가 그 교회 안 나갑니다. 그렇게 해서 하고, 한쪽 하는 가출 청소년. 점심 때 애들이 그거잖아요. 가출 청소년 점심 해주는 식당.

0: 땅으로 무료식 무료 배급소로 만들었지. 그러니까 주변 네. 사람들이 저 좋은 건물 가지고 1층하고 2층 잘 나가는 것을 뭐 교회 내주고 한쪽에는 그 아이들 무리에 막 이상하게 물들이고 예. 그런 애도 뭐 예. 집값이 떨어진다니까 우리 딸이 하는 말 집값을 지가 올려주나 하나님께서 올려주시지.
1: 아멘.
0: 그래서 세상에. 그거 다 3년 동안 하고 내서서 그러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큰 손녀에게 축복해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예. 우리나라에 광주역으로 수석 입학해서 네. 수석 졸업하고 오. 학교가 인정해서 예, 예. 저에게 할아버지 저는 서울대학을 갈 거예요. 그래서 야 서울대학을 아무나 가냐 그러더니 네. 내가 서울대학을 합격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영광보다 지가 곡을 잡고 가고 지에서 하나님 드리는 영광이 크니까 저는 서울대학 갑니다. 그래서 서울대학 갔습니다. 한예종하고 두 개 동시에 붙었어요. 아, 예. 지는 서울대학을 가겠다 그래서 서울대학 가서 올해 2월 달에 졸업 탔습니다. 네. 4년 동안 전학년 장학생 했습니다. 아, 그리고 2월 달에 졸업 탈 때 서울대학교 전학년 최우등생 상 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학교가 증서를 해줬어요. 써져 있어요. 4점 만점인데 4년 동안 3.9 이하로 한 번만 내려가면 안 된대요. 근데 3.9 이하로 내려간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서울대학교 다니면서 제가 서울대학교 그 대학교 관할 135명 관할학단 그 지휘하고 네. 뭐 성균관대 뭐 치대 그 오케스트라 있는 데는 많이 가고 네. 교회 뭐 지휘자가 외국 가면 지휘를 하는데 졸업을 탔는데 저에게 할아버지 저는 독일로 갈 거예요. 독일에 국립대학이 9개 있는데 시험마다 거기서 지금 데트몰트 드레스랜드 그 프랑크푸르트 3개 다 합격했습니다. 네. 하나도 안 붙는데 서울대학에서 야 니는 하나만 붙고 나머지 그 다른 애들이 붙어야 되는데 너무 네가 다 붙어보라 가지고 근데 그 교수들이 다 꼭 우리 학교에 와달라 우리 학교로 와서 너를 하나를 뽑았다 그런데 데트몰트가 서울에 아 독일의 서울 대학이라 그런데요 예. 아주 어렵답니다 예, 엄두도 못 내고 교수를 했는데 거기에 5년 만에 석사로 처음으로 뽑혔습니다 그 최연소 예. 그리고 독일에 하나하고 아시아권에서는 지 혼자 예. 교수들이 너를 뽑아서 우리 학교 와달라. 그래서 해서 이제 9월 30일 날 이제 독일로 갑니다. 네. 잘하는데 그렇게 믿음에 가지고 또 아들도 지금 9월 27일 날 미국에서 그 장로
1: 임직을
0: 그 합니다. 아니 임직은 내년에 하는데 그 하는데 우리나라 아시아나에 있다가 미국의 사우스웨스턴 항공회사 비행기가 900대 있고 공항이 90개 있는데 네. 거기에 가서 일반 사원이 아니고 컴퓨터 스페셜리스트로 있습니다. 우리 여러분 비행기 타면 그 종이 비행기 종이 그 티켓 네. 종이 티켓 개발하는 아이입니다. 그렇게 해서 독일 가서 아주 미국 가서도 지금 뭐 사장님이 애지중지 행해나 휴가를 가면 날짜를 거꾸로 날짜를 넘기고 있어요. 그 헨리 커밍데이 그래갖고 행해나 어디 갈까 싶어서 그런데 네. 너무 열심히 잘생겨 어제도 지난주에도 그 전쟁 다 우크라이나하고 저기 이란 이런 쪽에 네. 아이들한테 봉사하는 거 하고 그 급식 봉사 그 네. 쟤를 만들어 보내고 또 하나는 우리나라의 그 유명한 람이라고 그 유튜브 있어요. 네. 그 사람이 미국 가서 보니까 미국의 전쟁에 참여한 사람들을 너무 홀대시한 거야. 이 양반이 가가지고 그 사진을 찍고 기록물을 만들어 주는데 그 아마 거기다가 여기 도와주 봉사자를 찾습니다. 지가 가가지고 언어가 마음대로 되니까 플로리다 가가지고 2박 3일 동안 네. 그 해가지고 봉사하고 돌아왔다고 얘기하고 있고 이제 아들은 이번에도 9월 4일이 50년 되는 생일날인데 네. 아침에 여수 왔어요.
1: 와. 미국에서. 이야 미국에서.
0: 월요일날 아침에 전화가 왔어요. 아버지 어머니 계세요? 어머니 나갔다 그게 그러면 내가 9월 4일이 50년 생일인데 네. 내가 서프라이즈 하고 싶은데 고모님 부부하고 아버지 어머니하고 지가 와서 식사를 하겠다는 거야. 아, 미국이 어딘데 엄마 밥 사주러 오냐. 그랬더니 아니 50년. 그래가지고 23일 비행기 타니까 네. 아버지 저 비행기 탔어요. 24일 아침에 인천공항 내려고 아버지 내렸어요. 8시 40분에 픽업해 주세요. 그래서 내가 이제 공항에 가서 픽업해가지고 할아버지 할머니 묘소 다 들려서 기도하고 그 집에 와서 잠깐 씻고 11시 반에 이제

0: 집사람하고 동생들 부부가 식당에 앉아 있는데 내가 먼저 들어갔죠.
1: 네.
0: 집사람이 너무 심장이 옛날에 아팠기 때문에 행이나
1: 그렇죠.
0: 쇼크를 먹을까 싶어서 내가 아침에 나갈 때 오늘은 4시하고 당신이 좋아하는 사람이 와서 같이 밥 먹는다는 게나 좋아하는 사람 없어. 그러고 나갔는데 문을 열고 들어오니까 기절하지. 우리 여동생도 야, 너 현수 아니야? 내가 어떻게 왔어? 우리 집사람은 울어버리고 아이, 니 왜냐? 그랬더니 보니까 우리 한국에는 60이 되면 오래 살았다고 그게 해주잖아요.
1: 예, 그러니까
0: 근데 미국은 50이 살면 반평생을 살았다. 나머지를 근데 남자는 명품 시계, 그 여자들은 명품 가방을 사주는 건데
1: 예.
0: 지는 그렇게 하고 싶지가 않대. 부모님을 만나서 식사 그래갖고 50만 원 주더라고. 왜 그러냐고. 다른 때는 더 많이 줬는데 오늘은 50 생일이니까 고모도 50만 원, 나도 50만 원, 엄마도 50만 원. 그래갖고 그날 올라갔다가 서울 갔다가 다음날 일본 갔다가 지금 미국에 도착했다고 지금 가족 만난 사진을 찍어서 보내고 우리 막내딸은 서울의 영흥교회에 기도 특공대가 있어. 중보기도팀. 거기에 팀장입니다. 중보기도팀이 230명이래요. 그 사람들이 교인들이 기도 강구문을 쓰면 그걸 디스플레이 한 나눠서 어떤 권사님이 하면 좋겠다 이거 다 나눠주고 이번에 10월 28일인가 여기 와서 2박 동안 여행으로 오는 게 아니라 기도 온다고 해서 애양원 토플하우스 와서 한 기도하고 자기들 찬양하고 아빠 여수로 가는데 우리가 마음대로 기도할 수 있고 마음대로 찬양할 수 있는 일을 숙소를 정해 주세요. 그렇게 해서 그렇게 했는데 새벽제단을 철저하게 지킵니다. 내가 지난번에 미국 갈때 아이들하고 같이 노아의 방주 갔다 왔거든요. 왔는데 오후에 내렸어요. 그랬는데 나는 그날 잠이 들어서 못 깼는데 아침에 볼게 새벽기도로 갔다 온 거야. 내가 미안하더라고. 나 미국에서 혼자를 해갖고 잠을 들었는데 애가 새벽기도 갔다 들어온 거야. 야, 너왜안 깼냐? 아버지 너무 깊이 잠을 든대 그냥 혼자 갔다 왔다고. 그래서 자녀들은 그렇게 그 생활에 전혀 어려움 없고 큰딸도 그러고 아들도 그러고 우리 막내도 저한테 그래요. 아빠 상속세를 한 5억 냈습니다. 그리고 종합부동산세를 7,800만 원이나 냈다 그러면서 작년에 얼마 내냐고 3,500 냈습니다. 세금 많이 깎아줬다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그래서 내가 결국 아이들이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이렇게 행복하게 잘 사는 것은 아버지 어머니 헌신과 기도의 열매를 따먹고
1: 아멘.
0: 있습니다.
2: 아멘.
0: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 애들하고 뭐 너무 감사하죠. 그리고 나는 또 이제 그 다음에 얘기 드렸지만 너무 감사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원망했는데 지금이 하나님께서 왼쪽 발을 잘라주심을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70년대 하나님께서 2000년대 오토매틱 나올 걸 알고 왼쪽 발 잘랐잖아요. 그럼 뭐 오른쪽 발에 악셀을 띄고 손을 만약에 내가 손을 잘랐다면 제가 노회장 했겠어요? 호텔을 못 들었는데 지금도 그러니까 왼쪽 발 본부장님도 운전할 때 왼쪽 발안 쓰잖아요. 나 왼쪽 발 없어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이번에도 1578km 23시간 47분 운전하고 갔다 왔습니다. 그게 감사가 그래서 제가 고난을 감사로 바꾸자. 섬김의 축복을 우리가 누리고 살아야 되고 신앙생활 하면 이네 가지를 받아야 되니까 고난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집에서 작든 많든 그걸 우리가 감사로 바꾸면 주님께서 그래서 섬기면 저는 지금 은퇴한 지 7년 됐는데 매주 토요일 날 교회 청소합니다. 구역 상관없이 우리 권사님들이 예 장로님 이제 그만 오시오. 신무했는데 뭐라고 나오시냐. 그래도 저는 내가 해야 될 사명이니까 내가 움직이지 못할 때까지는 하나님께 섬기는 것이 내 사명이다 생각하고 왼쪽 발 잘라준 걸 감사하고 이게 날 보다가 미쳤다 그래요. 야, 안 잘렸으면 좋을 텐데 뭐 왼쪽 발 잘랐다고 고맙다니까 네가 어느덧 비정상이지. 친구들 장로들이 그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2: 여러분 생방송이라서요. 이 귀한 간증 여기서 또 마무리합니다. 5261님께서요. 최석권 장로님 반갑습니다. 지사장님이 몹시 뵙고 싶어 하셨는데 드디어 모셨네요. 삶이 간증 자체인 장로님을 통해 우리 애청자들이 감동받고 도전받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지사장님 오늘 어떠셨어요?
1: 장로님의 그 시간이

0: 좀 짧아서 간증 다못 들었는데요. 전 오늘 사람 인이라는 한자를 생각을 할수 있었습니다. 이 자, 한쪽 다리가 없는 장로님과 또 협심증으로 또 이렇게 고생했던 사모님이 서로 협력하여 하나님 나라를 확장을 위해서 또 헌신하는 모습 기도하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셨고 자녀들이 잘 사는 것들 모습을 보면서 다 정말 하나님께 기도하고 헌신하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또 오늘 또 간증을 많이 못 들었는데 우리 방송 가족 중에서도 또 최석권 장로님의 간증을 듣고 싶으신 분들은 이어서 동광교회로 연락 주셔서 또 드리시면 되겠습니다.
1: 네, 그리고 최석곤으로 많은 분들이 삼행시 보내주셨는데요. 저희가 방송 후에 선정되셨다고 선물 드리겠다고 따로 문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로님 어떠셨어요?
2: 참 간증을 가서 부족하지만 미국 아틀랜타 연합장로교회 뭐 그런데 시애틀, 밴쿠버 이런 데 다니고 또 한국 교회에서 그래도 대형 교회들 총회장님인데 잘 다닌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0: 아멘.
2: 아픔을 주님께서 축복으로 바꿔주셔서 주님 이제 앞에 설 때까지 이 믿음 가지고 하랍니다. 행여나 우리 예청하신 예청자들 절대 좌절하지 마시고 주님에서 기도하면 주님께서 이루어주시고 더 많은 것으로 갚아주셔야 믿고 신앙생활하는 좋은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1: 아멘. 여러분 지금 그날이라는 찬양 흐르고 있습니다. 왜 장로님이 세 번이나 다리를 잘라야만 했는지 아직도 저희들은 모르지만 그날 주님 앞에 서면 모든 답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2: 아멘.
1: 그날에는 우리 장로님도 아주 완전한 다리로 주님 앞에서 뛰고 춤추고 그럴 날이 오겠지요.
0: 아멘.
1: 장로님 그날 함께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2: 좋습니다.
1: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사랑했더란 오늘 여수 동광교회 최석곤 장로님 그리고 국광표 지사장님 함께했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3: 감사합니다.
0: 고맙습니다. 찬란한 주 영광 보리라
1: 그날에. 네, 그날 찬양 들려드리면서 저도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사랑의 뜨란뜨란 초대석 오늘 여러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으니까요.

0: 제일 처음에 발 들어오는 사람 보고는 병아리라고 해요. 그 다음에 집사님은 중딱이라고 하고 전도사는 암탉이라고 하고 목사님은 수탉이라고 해요. 한번 어머니가 꿀더라고. 아, 국동방송이라는 게 나온대요. 새벽 2시부터. 그래서 어머니가 한번 들었어요. 진짜 새벽 딱 2시니까 국동방송이라면 아나운서 목소리가 나오고 이야기하고 간증이라든가 그 복음에 대한 걸 전파하는데 주파수가 그 목소리가 얼마나 잘 들리는지 그것으로 해서 선도들이 신앙생활이 더 커졌고 더 확실했고 아, 이 국동방송 있구나 하는 걸 알게 됐어요. 방송 듣는 건 다 같이 못 듣어요. 그 수탁 그 사람이 국동방송을 통해서 주보를 만들어요. 찬송가는 계속 그 국동방송으로 들어오니까 국동방송에서 나오는 그 설교가 주일 예배가 되고 북한 그 지하교회 신앙생활에 크게 도움이 되죠. 그리고 우리 어머니가 비밀지하교회 장로예요. 80 지금 5세인데 교인들을 버리고 자기만 가겠는가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그 복음을 많이 전달하자면 자기가 이 자를 지켜야 되고 진짜 하나님의 십자가가 있는 예배당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그것을 희망이라고 말씀했어요.
1: 북한 지하교인은 지금도 하나님을 간절히 방송을 통해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이 소중한 방송 전파가 중단되지 않도록 방송가족 여러분의 소중한 마음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이 사역에 동참하기 원하시는 분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750번 우물종 9750번으로 전파 전파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거나 지역번호 061-650-3800 전남 동부극동 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는 북한에 오직 복음으로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0: 전남동부 온 지역 교회가 연합하여 올려드리는 릴레이 성경 통도. 로고스, 세대를 잇다, 마음을 잇다. 오늘은 야고보서 4장, 순천 우리 교회 조윤자 집사님의 낭독입니다.
1: 야고보서 4장.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므로 다투고 싸우는 것도 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하는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법된 것이 아니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는

0: 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니라.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러스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니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정성결하게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버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며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아멘.
1: 전남동부 온 지역교회가 연합하여 올려드리는 릴레이 성경통독 로고스 세대를 잇다 마음을 잇다 함께 하셨습니다. 이 시간 릴레이 성경 통독에 참여하기 원하시는 교회는 50원의 유료 문자 샵 9750 우물정 9750번으로 로고스라고 문자 주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살아나는 큐티 김양재 목사입니다. 오늘 큐티인 말씀은 신명기 19장 14절에서 21절까지예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중에 있는 악을 제할 수 있도록 우리가 주의 은혜 안에 거하길 원합니다. 말씀해 주시옵소서. 듣겠습니다. 악을 제하기 위해서는 첫째,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지 말아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각 지파와 가문별로 땅을 분배받을 것입니다. 이때 지파와 가문 사이에 경계표라는 것이 세워질 것인데 14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 곧 내 소유가 된 기업의 땅에서 조상이 정한 내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지 말지니라 고 해요. 이 경계표는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기에 누구도 임의로 옮길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무리 예수님을 믿어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분깃에 만족하지 못하고 자꾸만 이웃의 것을 탐내곤 하지요. 99가지를 가졌어도 이웃이 내게 없는 한 가지를 가지면 그것을 탐내는 게 우리 인간의 본성이지요. 내 것이 아닌 다른 사람의 경계표를 흔드는 것은 하나님의 원리를 거스르는 것이에요. 땅은 하나님의 소유이며 모든 백성에게 나누어 주신 하나님의 선물인 까닭입니다. 그 경계표를 옮기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빼앗고 도적질하는 것과도 같아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분깃이 가장 선하고 아름다운 것임을 믿고 그 경계 안에서 진정한 풍성함과 만족을 누림이 마땅합니다. 저도 그랬어요. 우리들 교회를 개척할 당시 남의 자리를 넘보거나 남의 것을 부러워할 시간

아니, 없었어요. 저희 집에서 시작된 큐티 모임이 커져서 나중에는 학교 식당을 예배당으로 쓰게 되었을 때도 감사할 뿐이었어요. 하나님이 주신 분깃만큼 받아 먹으며 사는 것, 그것이 진정한 믿음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이미 충분히 받았음에도 이웃의 것을 탐내고 있지는 않나요? 내 것이 아닌 다른 사람의 경계표를 옮기려 눈독 들이는 자리는 어디인가요? 악을 제하기 위해서는 둘째, 죄를 판단할 때 신중하고 공정해야 합니다. 15절에서 18절까지 하나님은 재판의 절차를 자세히 말씀하십니다. 15절에 사람의 모든 악에 관하여 또한 모든 죄에 관하여는 한 증인으로만 정할 것이 아니요 두 증인의 입으로나 또는 세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정할 것이며 라고 해요. 한 사람의 증언만으로는 누군가의 죄에 대해 이러쿵저러쿵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체들의 죄를 너무 쉽게 판단하는 경향이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사려 깊게 두세 증인을 두고서 그 사건을 확정하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이것은 죄, 즉그 사건을 확정하라는 것이지 죄인을 미워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또 만일 위증하는 자가 있어서 거짓으로 형제를 모함하면 18절에 보니 재판장이 자세히 조사하여 그 진위를 가려낼 것이라고 합니다. 우리도 살면서 정말 논쟁하고 싶은 순간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지혜가 없다 보니 상대방을 이기려고만 하다가 오히려 역으로 상처받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됩니다. 특히 그 형제를 거짓으로 모함한 것이라는 표현을 유심히 보아야 해요. 15절에서는 그냥 사람이라고 했다가 18절에서 그 형제라고 구체적으로 지시합니다. 거짓 증인이 헤아려 한 사람이 다름 아닌 내 형제임을 잊어버린 것이 가장 큰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도 그래요. 공동체 안에서 죄의 문제를 다룰 때면 그 무엇보다도 사려 깊고 공정해야 합니다. 인간적인 감정이나 편견에 휩싸이지 말고 하나님의 공의를 세우는 일에 힘써야 하는 것이죠. 적용 질문 드립니다. 한 사람의 말만 듣고 누군가를 쉽게 정죄한 적은 없습니까? 누군가로부터 받게 된 상처 때문에 또 다른 누군가에게 그 상처를 전가한 적은 없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욕심을 채우며 이중 생활을 하다가 말씀으로 양육받으며 악을 제해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입었다는 한 성도님의 큐티인 묵상 간증이에요. 직업군인으로서 복무를 마치고 바로 행정군무 사무관으로 임용된 일은 하나님이 제게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과 같았어요. 젊은 지휘관이라고 환영받으니 열정적으로 일하고 교회에서 차량 운전 봉사를 하며 신앙생활도 열심히 했지요. 그러나 시간이 흘러 제 안에 잠재된 음란의 씨가 싹터 업무를 핑계로 유흥을 즐기며 탐욕적인 이중생활을 자행했어요. 그런 제게 지친 아내는 해외 유학 중이던 아이들에게로 가버렸습니다. 19절 말씀대로 하나님은 아내를 속인 죄악을 제하시려고 꾀한 그대로 갚아주며 경고하셨지만 저는 이마저 무시했어요. 오히려 간섭하는 사람이 없어져 자유로워졌다고 착각하며 하나님이 주신 땅의 경계를 넘으면서 지냈어요. 동창들과 산악회를 조직해 등산을 가고 직장 동료들과 친목 모임을 빙자해 음란한 생활을 지속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지방에서 홀로 지내시던 어머니가 당뇨합병증으로 한쪽 눈이 실명되셨어요. 제가 모시겠다 나서서 4년간 어머니를 돌보며 삼형제 중 나만 효도한다는 생각에 우쭐해졌지요. 그러나 정작 제 가정은 방치되어 있었고 저는 눈에는 눈으로 공정하게 판결하기보다 제 뜻대로 보복하고자 이혼을 준비했어요. 그때 해외 생활을 정리하고 집으로 돌아온 아내는 제게 교회 소그룹 모임에 가보자고 권했어요. 저는 그곳에서 말씀을 듣고 양육을 받으면서 그동안 아내를 속이고 음란하게 산 죄를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저의 악을 제하여 거룩한 삶을 회복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려요. 저의 적용은 제 음란의 주범인 술을 끊겠습니다. 제가 하는 모든 일을 내 생각대로 결정하지 않고 아내와 교회 공동체에 먼저 묻겠습니다. 입니다. 20절에 그리하면 그 남은 자들이 듣고 두려워하여 다시는 그런 악을 너희 중에서 행하지 아니하리라고 해요. 우리가 이렇게 날마다 큐티하는 것이 악을 제하는 것이기도 해요. 21절에는 그 유명한 동해 복수법, 내 눈이 긍휼히 여기지 말라, 생명에는 생명으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손에는 손으로,
발에는 발로이니라 하는 말씀이 나와요. 이 말씀은 얼핏 대단히 가혹하게 들리지만 사실은 정반대.

0: 의미예요. 가혹하고 무제한적인 보복이 성행하던 고대 사회에서 복수자가 가할 수 있는 형벌의 유형에 엄격한 제한을 가한 법이기 때문이지요. 당한 것 이상으로 보복하지 못하게 하려는 자비의 법인 거예요. 그 당시에는 사람 취급도 받지 못하던 종이나 가난한 사람들까지도 공정하게 보호받도록 만든 법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문자적으로만 적용하다 보니 사람들이 자기 권리 주장에만 관심을 갖고 의무는 외면하려 들지요. 권리를 쓸수 있지만 쓰지 않는 것이 온유인데 부부 사이에도 자녀 관계에도 자신의 권리만 내세우면 그 안에 사랑이 있겠습니까? 물론 죄는 반드시 값을 치러야 합니다. 그런데 인간적인 감정에 휩싸이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가 어렵기에 하나님은 감정을 절제하고 냉정하게 악을 제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참된 진리의 증인으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한 성도님은 남편의 반복되는 죄악과 무책임한 행동으로 일어나는 갈등이 두려워 늘 그냥 덮고 넘어갔다고 해요. 그런데 말씀을 묵상하면서 참는 것과 죄를 방치하는 것은 다르다는 걸 깨닫게 되셨답니다. 사랑한다는 이유로 남편의 죄를 눈감아 주는 것이 결국 서로를 병들게 했던 거예요. 이후 더는 문제를 회피하지 않고 남편에게 솔직하게 문제를 말하고 남편과 함께 참여한 공동체 소그룹 모임에서도 어떻게 해야 할지를 물어보고 기도를 요청했어요. 그러자 남편도 고질적인 자기 죄의 문제를 깨닫게 되고 그 죄의 문제에서 조금씩 자유로워지고 회복되었다고 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죄를 싫어하시지만 죄인인 우리는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참고 기다리세요. 그러나 결국엔 반드시 정의를 세우십니다. 이웃의 경계표를 탐내지 않고 함부로 정죄하지는 않지만 또한 죄 앞에서는 단호해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릴게요. 주님, 내 분깃에 만족하지 못하고 이웃의 경계표를 탐내며 지낸 저희의 탐욕과 죄성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99가지의 은혜를 받았음에도 한 가지 부족한 것에 마음이 빼앗겨 이웃을 시기하고 내 욕심을 채우려 한 죄를 고백합니다. 한 사람의 말만 듣고 쉽게 정죄하고 판단하는 조급함을 이제는 좀 내려놓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더는 죄를 긍휼이라는 이름으로 방치하지 않고 사람을 미워하지 않길 원합니다. 주님이 길이 참으셔서 인자와 용납으로 저희를 기다려 주셨듯이 우리 또한 지체들을 품으며 사려 깊게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과 공동체 가운데 거짓과 위증이 아닌 진실이 세워지게 하시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양심의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는 자들이 다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1: 지금까지 우리들 교회 김양재 목사님이었습니다. 큐티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큐티엠 홈페이지 qtm.or.kr 또는 유튜브에서 큐티엠을 검색하시면 도움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지역번호 031-705-536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0: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전도 캠페인 복음전파 70년 다시 복음으로 8살 어린 나이에 희귀병으로 1년이 넘는 시간 동안 투병하다가 하나님의 품에 안긴 어린 성도 유엘이 그러나 유엘의 부모님은 유엘이의 장례식 대신 천국 환송 감사 예배를 드리기로 결정했습니다.
1: 유엘이는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다섯 자녀 중에 유엘이가 제일 잘 믿었습니다. 유엘이는 고백을 잘했습니다. 예수님 이야기 믿음에 대한 고백을 적잖게 많이 했습니다. 그러므로 유엘이는 죽지 않았습니다. 단지 이 세상에서의 삶을 마치고 지금 이 순간에도 영생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이 무엇입니까? 신앙이란 바로 이것을 믿는 것입니다. 떠난 것 같아도 영생하고 있다는 것을 믿는 것, 그것이 신앙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42절 43절에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아멘. 씨앗을 땅에 심으면 썩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더 아름다운 꽃을 피우기 위한 과정이었습니다. 우리가 오늘 유엘이를 흙으로 돌려보내는 것도 같은 원리입니다. 이것은 끝이 아니라 장차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날 부활의 준비임을 믿습니다. 오늘이 슬픔의 자리가 아니라 감사 예배의 자리인 것은 바로 이것을 믿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이 평강, 이 은혜가 유엘이가 잘 살았고 지금 더 잘 지내고 있고 그리고 곧 만나게 될 것을 약속했기 때문에 오늘 이 예배가 감사의 영광스러운 예배가 되는 줄 믿습니다.
0: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전도 캠페인 복음전파 70년 다시 복음으로 죽음조차 빼앗을 수 없는 하나님의 평안 이 거룩한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 안에 모든 사람이 거하는 그날까지 극동방송은 오직 복음만을 전하겠습니다.

0: 아이고 극동이 아버지 뭔 일 있는겨? 그 얼굴이 그냥 주저앉았네. 그냥 밭 깔겄어 밭 깔어.
1: 말도 말어. 아주 그냥 흙어 날 게임만 하고 자빠져가지고 그냥 소 되겄어 소.
0: 냅둬 그냥 좋아하는 거 하면서 사는 거지 뭐. 그러다가 자연을 벗삼아가지고 길에서도 자고 일어나고 그러는 거지 뭐.
1: 하지 말어. 남의 자식이라고 그 함부로 말하는 거 아니여.
0: 어? 에휴 섭한 소리 말어. 니 애가 내고 내가 니 애고 그러다가 뭐 같이 손잡고 길에서 잠도 자고 그러는 거지.
1: 하지 말어.
0: 그나저나 이 극동이는 노래 부르는 거 좋아하는 거 아니여?
2: 좋아하지.
0: 잘 됐네. 길에서 노래하고 길에서 잠자고 길에서 밥 먹고 그러면 되는 거.
1: 하지 말어.
0: 내가 어디서 들은 게 하나 있는데 이 전남동부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이라고 들어봤어? 거기서 1일 체험 수업 원데이 클래스를 진행하고 있는데 건전한 교회 출석 중인 초등학교 1학년부터 6학년까지 신청을 할 수가 있고 아 요즘 이게 반응이 아주 좋다.
1: 그래요? 아 신청을 어떻게 하는겨?
0: 문자 메시지 열고 보내는 사람의 샵 9750 우물정 9750번 넣고 어린이라고 입력해서 보내면은 신청 링크가 바로 온디야.
1: 아 얼른 한번 해봐요.

0: 되겠네 그거.
1: 그래 그래 얼른 가서 해봐. 에이 들어가 들어가.
2: 전남동부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 1일 체험 수업 원데이 클래스가 매주 월요일 오후 6시 전남동부 극동방송 공개홀에서 진행됩니다. 원데이 클래스에 참여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750번 우물정 9750번으로 어린이라고 문자 주시거나 지역번호 061-650-3800번 659-3800번 전남동부 극동방송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아이의 일상에 웃음과 찬양을 가득 채워주세요. 어린이 합창단 원데이 클래스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0: 은혜의 강가로. 은혜의 강가로 늘릴 시간은 여수 회오름 교회 임지형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십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32절까지 말씀을 본문으로 염려에게 날리는 한방 이런 제목으로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1: 내가 내 인생을 어떻게 책임질 것인가에 대해서 모든 사람들이 염려 아닌 염려를 한 보따리씩 이고 지고 들고 품고 살아요. 이런 우리에게 그 말입니다. 예수님이 중요한 말씀을 하셨어요. 그게 뭐냐면 목숨이 음식보다 중요하지 않냐? 몸이 옷보다 더 중요하지 않냐? 그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너의 삶에서 뭐가 중요한디? 그 말이거든요. 목숨보다도 음식이 더 중요하지 않냐? 네 몸이 옷보다도 더 중요하지 않냐? 뭐가 중요한지를 모르면 염려가 커지고요. 뭐가 중요한지를 알면 염려가 작아지고 제로로 만들 수 있어요. 뭐가 중요한지 그 말입니다. 명품 가방입니까? 아니면 파마 머리입니까? 여러분들의 몸입니까? 길거리를 걷다 보면 너도 나도 다들 명품 가방 하나 정도는 메고 들고 다닌다고요. 근데 저게 진짜 명품 가방인지 아니면 동대문표인지 아니면 홍콩에서 건너온 A급 짝퉁 가방인지 겉만 봐서는 절대 알 수 없대요. 요즘 모조하는 기술이 너무너무 탁월해가지고 전문가들도 돋보기로 들여다보지 않은 한 진품과 짝퉁을 알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정교하게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그런데 감정사가 감정하지 않아도 판독비 제로예요. 단 2초 내지 3초 안에 이게 명품 가방인지 모조품 가방인지를 딱 가려내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늘에서 장대비가 쏟아질 때. 그냥 하늘이 뚫린 듯 소낙비가 떨어질 때 샤넬이든 루이비통이든 나발이고 가방을 머리에 이고 냅다 뛴다 그거 짝퉁이에요. 정확합니다. 머리에다 이고 냅다 뛴다 이거 짝퉁이에요. 가짜이기 때문에 비상용 우산으로 내 파마 머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머리 위로 올려 쓰는 거예요. 절대 여러분들은 가방 머리 위로 올리지 마세요. 그런데 진품을 가진 사람은 가슴에 가방을 끌어안습니다. 그리고 허리를 90도로 굽혀. 그리고 뛰어. 가방에 물 한 방울이라도 튈까 봐 자기 몸으로 완전히 감싸는 채 처절하게 뜁니다. 머리는 비에 젖어가지고 생쥐꼴이 되고 화장이 다 지워져가지고 꼬리꼬리 아니어도 가방만큼은 보송보송하게 지켜내고 싶은 거예요. 왜? 가방이 자기 몸보다 중요한 거거든. 현대인들은 뭐가 중요한지를 모르고 살아요. 그러니까 염려가 더 커지는 거예요. 염려를 더 키우면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책이 비상용 우산으로 쓰지 마시고 가슴 속에 깊숙이 품고 살아야 돼. 이 성경을 비상용 우산으로 쓰고 뛰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 가슴 속 깊숙이 심고 품고 살 때 이 말씀이 내 삶의 능력이 되고 이 말씀이 내 삶의 답이 되고 길이 되고 복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존재를 그냥 비상용 우산처럼 비가리개용으로 고난 가리개로 질병 가리개 정도로 하나님을 그렇게 실패 가리기 우산 정도로 쓰다가 버려버릴 수도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진짜 은혜받는 성도는요, 진품 신앙을 가진 크리스천들은 시련의 소낙비가 쏟아져도 질병이라고 하는 장대비가 쏟아져 내려도 내 몸이 적시고 내 명예가 깎이더라도 하나님의 말씀과 그 신앙

사명을 가슴에 끌어안고 사는 거예요. 걷고 뛰는 거예요. 왜? 뭐가 중요한지를 알기 때문에. 뻔한 질문이에요. 뭐가 중요한지? 뻔한 질문이기에 답도 뻔해요. 음식이나 옷도 중요해요. 근데 목숨과 몸에 비하면 세 발의 피다 그 말이에요. 뭐가 중요한지를 모르면 헷갈리면 염려가 생기는 것입니다. 목숨이나 몸보다도 음식이나 옷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순간 걱정, 근심, 염려가 또아리를 들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애오름의 식구들이, 그렇다면 목숨과 몸, 생명과 이 몸, 육체를 누가 줬냐 그 말이에요. 이것부터 확실하게 정리해야 답이 나옵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조건 없이, 값 없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목숨, 생명과 몸, 이 신비로운 몸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어요. 목숨과 몸은 이 세상 그 무엇으로도 살 수 없고 바꿀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이 내게 값없이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 주가가 지금 얼마인지 저는 모릅니다. 그런데 그러한 주식 수십만 주, 수백만 주를 준다 한들 생명과 바꿀 수 있냐고요. 내 몸과 바꿀 수 있냐 그 말이에요. 없죠. 왜? 이건 하나님으로부터 나에게 주어진 거대한 선물이거든. 이 목숨과 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거대한 선물 말입니다. 목숨과 몸을 선물로 받은 사람이요. 이걸 유지하는데 필요한 것이 뭐냐면 음식이고 옷이다 그 말이에요. 다시 말해 음식과 옷은 부속물이에요. 하나의 부품 같은 거예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음식과 의복이 안 중요하다는 말이 아닙니다. 중요하긴 한데 목숨에 비해서, 몸에 비해서 덜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고로 나에게 목숨과 몸을 선뜻 내어주신 그 하나님께서 나를 굶기시겠느냐 그 말이에요. 알몸으로 벌거숭이로 살게끔 내버려 두시겠느냐 이 말씀이거든. 큰 것을 주신 하나님이 그 말이에요. 생명까지 주신 하나님이 생존이잖아요. 음식과 옷은 생존을 위한 것이지 생명을 위한 것은 아니잖아요. 생명을 주신 그 하나님이 생명보다 작은 생존을 위한 음식과 옷을 외면하시겠느냐, 요 얘기거든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를 놓고 고민하며 염려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경제학 책을 봐라, 재테크 책을 봐라, 그리 말씀하지 않았어요. 하늘을 나는 새를 보래요. 들에 핀 백합화를 보래요. 이유가 뭐냐면 새는 아침이 되면 날아요. 먹이를 구하러 다닙니다. 둥지를 다시 수리하고 짓기도 합니다. 그리고 새끼들에게 먹이를 먹입니다. 새들도 열심히 날아다닙니다. 열심히 움직여요. 그런데 이 새들은 내일의 먹이까지 창고에 쌓아놓거나 양식 걱정하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늘아버지께서 기르시기 때문에. 요 얘기예요. 하늘 아버지가 키우시기 때문에,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새들과 들에 핀 백합화는 내일 양식을 놓고 염려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오늘 나에게 주어진 삶의 현장에서 열심히 산다 그 말이에요. 새들은 심지도 거두지도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못하는 미물들입니다. 생산 능력이 없어요. 훗날 도모할, 훗날을 도모할 지혜도 없는 피조물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먹이시잖아요. 입히시잖아요. 하물며 아들 예수의 피값을 먹여 우리를 죄 가운데서 사신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희가 이런 미물보다 더 귀하지 아니하냐 그 말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십자가에 흘린 피를 뿌려주셨잖아요. 예수의 피값을 먹여놓은 예수 짜리들이 됐잖아요. 하늘의 새도 기르시고 들에 핀 백합화도 입히시는 그 하나님이 예수 짜리들을 먹이시고 입히시지 않겠느냐? 당연한 거라는 거요. 그러 염려하지 말라 그 말이거든요. 만약에 염려한다면 그 말이요. 하늘을 나는 새들과 들에 핀 백합화들이 우리를 보고 수다를 떨 겁니다. 전봇대에 앉아가지고 저기 밑에 지나가는 사람 좀 봐라. 내일 먹을 쌀값 걱정하느라고 어젯밤 잠을 설쳤는지 어찌 얼굴이 꾀죄죄하네? 오히려 피조물인 새들이 우리를 보고 염려하니 걱정을 더할 겁니다. 새들이 그래, 우리는 통장도 없지 않냐? 곳간도 없는데

하나님이 알아서 늘 먹이시고 키우시는데, 아이 저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도 왜 저렇게 안절부절할까 하면서 수다를 떨 거예요. 새와 꽃들의 입방아에 오르는 크리스찬 되지 마시기를 바라고, 그러려면 염려하지 마세요. 생산 능력 제로 인 새와 꽃들도 하늘 아버지께서 키우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하늘을 날듯이 땅을 꽃으로 아름답게 가꾸듯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신앙이 하늘을 날듯 세상을 아름답게 가꾸어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죄사함 받고 구원받은 예수짜리들이 곳간 채우겠다고 염려하며 하나님 아버지를 안중에도 없이 산다면 새들이 웃을 겁니다. 그 우리를 되려 염려할 겁니다. 입방아칠 거예요. 사랑의 오름의 식구들이요,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니 아무것도 하지 말아라, 요 얘기가 아닙니다. 아무것도 하지 말아라, 요 얘기가 아니에요. 성경은 우리에게 부지런히 일하라고 말씀해요.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고 단호하게 말씀하실 정도로 이 학기를 시작한 학생들은 열심히 공부해야죠. 그 일할 사람은 열심히 일을 해야 되고, 사업은 지혜롭게 해야 되고, 건강은 잘 관리해야 되고, 애들, 자녀들 양육, 교육은 성실하게 잘해야죠. 그러나 내가 할 일과 하나님의 할 일을 구분할 줄 아는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염려가 내 안에 새들어 살지 않아요. 다시 말해 설치지 않습니다. 내 주변에서. 내가 할 일과 하나님의 할 일을 구분하지 못하면 염려하는 인생을 살아요. 이걸 잘 구분하고 분별할 줄 알면 염려로부터 자유로워집니다. 씨 뿌리는 일은 내가 하는 일이에요. 비를 내리고 햇빛을 비추는 일은 그건 하나님의 몫입니다. 그 염려하지 마라 그 말. 기도는 내 몫이에요. 언제 어떤 방식으로 응답을 할 거냐는 하나님의 몫입니다. 뭐든지 최선을 다하는 것은 내 몫이에요. 결과를 책임지는 일은 하나님의 몫이거든요. 고로 하나님께, 하나님 제가 할 일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제가 할 일은 최선을 다하지만 제가 할 수 없는 일은 하나님의 영역이고 하나님의 하신 일인 줄 믿고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이게 염려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는 건강한 신앙이에요. 신학적으로입니다. 걱정, 근심, 염려를 뭘로 어떻게 해석하냐면 내가 내 인생에 하나님이 되려는 시도, 이게 염려래요. 내가 내 인생에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시도, 이게 출발이에요. 내가 상황을 통제하려고 그래. 내가 미래를 조종하려고 그래. 결과를 만들어내려고 할 때 마음속에 과부하가 걸리는 거잖아요. 그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거든. 마음에 과부하가 걸리다 보니까 일종의 영적인 공회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해석을 했어요. 제가 설교 작성하면서 아 이거 영적으로 공회전이 일어날 수 있겠다. 다시 한번 인생 기어를 중립에 놓고, 기어를 중립에다 놓고 그냥 성질대로 냅다 악셀에타를 들이밟아. 그러면 막 엔진 소리는 막 엄청나게 소리가 나잖아요. 그리고 모든 기계는 에너지를 소비하고 에너지를 축내잖아요. 왜? 악셀에타를 밟았으니까. 중요한 것은 그 차는 1cm도 앞으로 전진하지 않습니다. 그대로 있습니다. 염려라고 하는 것은 그런 거예요. 염려라고 하는 악셀에다를 냅다 들이밟아. 그리고 내 인생에 이런저런 여러 가지 소리, 엔진 소리는 막 들려. 그리고 막 에너지를 소비해. 에너지를 축내. 근데 내 인생에 아무런 변화가 없어. 1cm도 움직이지가 않아. 염려는 능력이 없는 겁니다. 염려하면 능력이 생기는 줄 알아요. 그거 신앙적으로 공회전하는 거예요. 에너지만 축내는 거예요. 엔진만 공도하게 하는 것이거든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그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하는 말씀은 무책임하게 되는 대로 막 살아도 된다 그 뜻이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영역과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영역을 명확히 구분하자 그 말이에요. 오늘 나에게 주어진 삶의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는 거죠. 학생은 공부 열심히 하고 씨앗을 뿌리고 또 열심히 일을 하는 것, 그리고 기도하는 것 말이에요. 그건 내 몫이에요. 하나님이 하실 일은 해를 비춰주거나 비를 내려주시거나 키를 키워주시거나 생명을 결정

수명을 결정하시는 일들, 그게 하나님이 하실 일이거든. 내가 단 1g의 피도 내릴 수 없는 존재, 내가 단 1cm의 키도 키울 수 없는 존재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은 무능함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신앙의 고백이에요. 그게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염려하지 말라, 그 말은 네가 밤잠을 설친다 한들, 염려라는 악셀의 딸을 밟는다 한들, 네 스스로 피 한 방울 떨어뜨릴 수 없고 네 스스로 키 1cm 키울 수 없는 이 존재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것은 무능함의 고백이 아니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참된 믿음의 시작이 된다, 그 말이에요. 내 삶을 짓눌렀던 그 걱정, 근심, 염려의 짐을 가만히 내려놓으시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밤새 고민한다고 해서 바꿔지지 않을 그 일, 그 사람, 그 사건, 그 상황, 그 현실을 온 우주를 운행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손에 맡겨드려라, 그 말이에요. 내가 내 인생의 핸들을 잡고 안절부절 못하면 염려가 불청객으로 탑니다. 그리고 호시탐탐 기회를 엿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 자가용의 운전석에 염려가 앉아서 운전하려고. 근데 내 인생의 핸들을 주님께 맡기고 나는 조수석에 타는 거예요. 그리고 내 인생 자가용의 드라이버로 예수님을 모시고 그러면서 예수님과 함께 드라이브를 하면 염려가 탈 자리가 없어요.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평강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키를 자라게 하시고 들의 백합화를 입히시는 그 선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구월한 날도 여러분의 삶을 온전히 책임지시고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31절 말씀 봐보세요. 다 같이 31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그러면서 32절에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그랬어요.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래요. 그럼 여기서 이방인은 누구냐면 유대인과 혈통적으로 피가 다른 뭐 그 사람들을, 이방인들을 말할 수도 있지만 그 혈통적인 이방인을 넘어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모르는 사람,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 그걸 우리는 영적 이방인이라고 말하고 영적으로 고아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명쾌한 논리가 뭡니까? 산상주원을 통하여 너희는 영적으로 고아가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에게는 아버지가 있다는 거예요. 일관된 얘기예요. 예수님이 염려하지 말라 하시면서 반복해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그랬어요. 팔복에서도 이 얘기를 했어요. 구제 이야기를 할 때도, 기도 이야기를 할 때도, 금식 이야기를 할 때도, 재물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도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요 말을 계속해서 얘기했는데 염려 얘기할 때도 그 말이에요. 32절 다 같이 봐보세요. 32절을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랬어요. 새와 꽃은 피조물이에요. 새의 아버지, 꽃의 아버지라고 성경은 말하잖아요. 우리의 아버지라고 얘기하지. 다시 말하면 하늘의 새를 기르시고 들에 핀 백합화를 입히시는 그 하나님은 새와 꽃을 피조물로만 보신 거예요. 새는 새고 꽃은 꽃이에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은 당신의 아들로 딸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당신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영적으로 고아, 하나님 없이 아버지 없이 살아가는 불신자들에게 생존의 문제는 스스로 해결해야 될 처절한 투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에게 생존의 문제는 벌벌벌 떨 일이 아니에요. 염려할 일이 아니죠. 하나님은 아버지로서 우리를 부양하신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나는 그분의 아들이고 딸이기 때문에 나를 부양하시는 분, 영적으로 하나님의 영의 양식 말씀으로 내 배를 채우시고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나의 모든 걸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이 부양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부모에게 있는 거지.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너희의 아버지가 된다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랬잖아요. 원어에 보니까 이미라고 하는 단어, already 영어가 들어가 있어요.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을 구하기 전에 이미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시기에 그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 중에 먹을 게 필요했어요. 하나님은 이미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만나를 준비하신 거예요. 광야 생활 중에 목말라 하면 안 되니까 하나님은 이미 반석을 쪼개 물을 준비해 놓으신 분이에요. 우리가 죄와 죽음으로부터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우리 가운데 와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미 나보다도 먼저 이 땅에 아들 예수를 보내주신 거예요. 독생자 아들의 생명까지 내어주신, 그리고 그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 당신의 생명까지 내어주신 그 예수님께서 하물며 그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먹어야 할 빵, 마셔야 될 물, 입어야 될 옷을 외면하시겠느냐, 그 얘기거든요. 다섯 살짜리 아이가 엄마를 따라 대형마트 쇼핑하러 갔어요. 카트기를 밀고 엄마를 따라가면서, 엄마, 장바구니 값이 얼마나 나올까? 다섯 살짜리가. 우리 집 통장 잔고로 이 쌀값 계산할 수 있을까? 내일 나 우유값 낼 수 있을까? 어떻게 하지? 어린 꼬맹이는 이런 걱정, 근심, 염려하면서 따라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꼬맹이는 알아. 이 식자재 값을 지가 지불하는 것이 아니라 어머니 호주머니에서 나온다는 걸 본능적으로 알아요. 그래서 이 꼬맹이는 엄마가 카트기에다 수북인 식자재를 사도 아무 걱정 안 해. 이 꼬맹이의 방점은 어디 있냐면 엄마랑 같이 즐거운 쇼핑하는 재미예요. 그게 기쁨이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예수님의 논리의 핵심은 신분이에요. 제가 지금 산상수훈을 28번째 설교하고 있는데 이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8복 얘기 또 쭉 얘기를 하면 예수님의 논리의 뼈대는 뭐냐면 골격은 신분에 대한 이야기예요. 너희는 이것들보다 얼마나 귀하냐 그랬어요. 목숨보다 생명보다 음식보다 옷보다 더 귀하지 않냐. 우리가 염려에 사로잡히는 이유는 세상 계산법에 휘둘려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예수 짤이라고 하는 사실을 망각하면 염려가 또아리를 들어요. 근데 나에게 예수의 피가 있다. 나는 예수 짤이다.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 사실을 선포하면 염려가 한 방에 사라져요. 날아가요. 예수님이 염려하지 말라고 하신 것은 단순히 마음을 편안하게 가져라, 위로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너희 인생의 주권과 공급의 주체는 네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시다 그 말이에요. 이 영적 주권의 제자리를 찾아주시는 말씀이에요. 염려는 내 능력의 한계를 인정하고 창조주 아버지께 공급의 자리를 되돌려 드릴 때 비로소 염려는 사라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통해서 일관되게 하신 말씀이 하나님은 나의 주인을 넘어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나의 주인도 되시거든요. 나의 주인을 넘어 나의 하늘아버지이시라고 하는 점을 일관되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공중의 새와 드레베카파도 하나님이 돌보시거든 하물며 아들 예수의 핏값으로 사신 당신의 자녀를 그냥 내버려 두시겠냐 그 말이에요. 고로 우리가 모든 걱정, 근심, 염려를 내려놓을 수 있는 진짜 이유가 뭐냐 그 말이에요. 그것은 나의 상황이 완벽해서가 아니라 나를 돌보시는 하나님이 나보다도 나를 더 잘 아셔요. 나의 필요를 아시는 그 하나님이 나보다도 더 내가 필요로 하는 것을 더 정확히 알고 계시는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나는 염려를 내려놓을 수 있어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라고 하는 이 생존의 문제는 우리 몫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책임이에요. 여러분의 몫은 생존을 위해서 안달복달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책임지시는 아버지의 나라와 아버지의 의를 뜻을 내가 어떻게 이 땅 가운데서 이룰 수 있을까, 이게 우리의 몫입니다. 나는

0: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다 딸이다 이걸 선포하면 염려에 한 방을 날리는 거예요. 나에게는 예수의 피가 있다. 나는 예수의 피값이 매겨진 삶이다라고 확신하게 되면 걱정, 근심, 염려에게 한 방을 날리는 것입니다. 제가 설교 제목을 염려를 한 방에 날립시다 이렇게 정했어요. 원래는 처음에는 염려에 한 방을 날리자고 그렇게 정하고 설교를 준비하다가 설교 온고를 작성하는 중에 염려를 한 방에 날리는 것보다 염려에게 한 방을 날리는 게 더 와닿았어요. 설교 제목을 바꾼 거예요. 여러분들 두 가지 표현을 들어보면 염려를 한 방에 날리는 것과 염려에게 한 방을 날리는 것 비슷한 듯 한데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봐보세요. 염려를 한 방에 날려버리자. 이것은 지극히 수동적입니다. 그리고 다소 낭만적인 느낌이 있어요. 누군가가 아니면 어떤 힘에 의해서 내 앞에 있는 염려, 근심, 걱정이 한 방에 날려버린다. 얼마나 낭만적이고 수동적입니까? 나는 가만히 있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아니면 누군가가 어떤 일들을 통해서 내 안에 있는 염려가 한 방에 날아가버린 상황이 벌어졌을 때 얼마나 그거 수동적이고도 낭만적이냐 그 말이에요. 근데 다 되느냐 그 말이에요. 그 염려가 한 방에 날아가느냐 그 말입니다. 근데 염려에게 한 방을 날린다 그 말은 지극히 능동적입니다. 그 전투적이에요. 낭만이 아니에요. 염려에게 내가 맞서 싸우겠다는 거지. 글로벌을 끼겠다는 거예요. 나를 힘들게 하는 이 염려를 염려에게 내가 기도의 스트레트를 날리고 말씀의 어퍼컷으로 한번 이 염려의 턱주가리를 내가 한번 어퍼컷으로 꽂아놓겠다라고 하는 어떤 전투적인 능동적인 그게 바로 염려에게 한 방을 날리겠다라고 하는 우리의 신앙의 자세이거든요. 염려라고 하는 녀석이 너 내일 어떻게 할래? 야 내일 걱정되지 않냐? 돈 어떻게 할래? 고민되지 않냐? 미래는 어떻게 할래? 그러면서 내 옆에 와 깐족거리잖아요. 시끄러워 임마 하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앞세워 그냥 한 방에 엎어컷을 꽂아 넣는 것 말입니다. 다윗처럼 골리앗을 한 방에 때려잡듯이 염려에게 믿음의 핵번치를 날리는 것 말입니다. 9월 한 달 동안 염려가 옆에서 깐족거린다면 그 말이에요. 깐족거린다면 날아갈 때까지 낭만적으로 기다리지 마세요. 수동적으로. 우리에게 능동적인 전투적인 힘이 있습니다. 오른손 기도 스트레이트를 날리고 왼손 말씀 어퍼컷으로 시원하게 한 방을 날리시면서 9월을 살아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 은혜의 강가로 지금까지 여수 해오름교회 임지형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들으시고 예수님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은 분들이나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지역번호 061-685-5393 여수 해오름교회나 061-650-3800번 전남동부 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0: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1: 고수익에 원금 보장?
2: 적중률 100%?
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3: 여러분은 어떤 우주를 상상하십니까? 순천에서는 더 이상 상상이 아닙니다. 정원과 문화 콘텐츠가 만나 마침내 세상에서 가장 향기로운 우주로 피어납니다. 캐릭터가 뛰노는 초록빛 정원과 내 손에 잡히는 제일 가까운 우주, 스페이스 허브와 스페이스 브릿지까지. 단 하루라도 특별하게 우주인도 놀러오는 순천으로 여러분도 놀러오세요. 이 캠페인은 순천시와 함께합니다.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향해 간절히 기도하는 소망의 기도 시간입니다. 금요일 이 시간은 호남권 4개 지사가 함께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강주에서 진행합니다. 방송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기도하는 엄마들 강주 두레교회 박경수 권사입니다. 오늘도 기도의 자리로 나와 하나님을 바라보는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어느새 높고 푸르러진 하늘을 보니 어느 시인이 고백한 것처럼 이 가을에는 더욱 기도하는 사람이 되길 소망하는 마음이 간절해집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우리 왕은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시기에 우리 위에 대신 죽으시고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어 빛의 나라로 옮기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 바빠서 우리 왕 예수님을 종종 잊고 삽니다. 아름다운 가을을 즐길 수 있는 우리의 권리와 주장을 우리 왕께 내어드리며 더 낮아지고 겸손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이 계절로 삼는 주의 백성들 되길 도전합니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오.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시편 24편 7절 8절 말씀. 아멘. 소망의 기도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오늘은 강주로 보내주세요. 샵 0153번 우물정 015

3번.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문자 샵 0153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생방송 전화 연결을 통해 기도받기를 원하시는 분은 강주전화 062-369-0691번 062-369-0691번으로 전화주시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기도 제목 기다리면서 첫 찬양 함께합니다.

0: 오늘 소망의 기도는 전남 동부, 강주, 전북, 목포, 호남권 4개 지사가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강주에서 진행하고 있고요. 오늘은 강주 북구 상정로에 위치한 은혜의 소망교회 신규식 목사님께서 기도로 동행해 주십니다. 안녕하세요, 목사님. 반갑습니다.
1: 네, 반갑습니다.
0: 네. 목사님, 오늘 소망의 기도 시간은 세 가지 공적인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며 기도의 문을 열겠습니다. 함께 우리 방송 가족 여러분도 잠시 하던 일을 멈추고 함께 마음을 모아 주시길 바랍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 함께 기도했으면 합니다. 지극히 작고 연약한 이 나라가 위기 가운데에서도 주저앉지 아니하고 여기까지 온 것 감사합니다. 고유가와 고물가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나라가 지혜롭게 잘 버티고 이겨나가도록 주여 힘을 더하여 주소서. 그리고 이 나라와 한국교회 안에 역사하는 인본주의, 물질주의, 세속주의의 견고한 진을 파하사 하나님의 생명과 능력과 역사로 충만케 하소서. 세계 열방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축복의 나라 대한민국이 되게 하소서. 목사님 기도해 주십시오.
1: 사랑하는 주님, 이 시간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먼저 기도합니다.

0: 주님, 대한민국을 세우신 이가 하나님이시고 또한 수많은 위기 가운데에서도 여기까지 인도하신 이가 하나님이신 것을 고백합니다. 비록 지금 세계적인 불안과 또 전쟁으로 인한 고유가와 고물가의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지만 주님, 이 또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계획 안에 허락하신 일인 것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 모든 국난의 위기를 정치인들, 경제인들, 무엇보다 한국교회 성도들이 깨어서 힘을 모아 지혜롭게 이겨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1: 아멘.
0: 하나님, 언제나 위기는 있었지만 그 위기 가운데 한 번도 교회는 무너진 적이 없었음을 고백합니다. 교회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이시기에 교회는 결코 무너지지 않음을 고백합니다.
1: 아멘.
0: 그러나 주님, 한국교회가 내부적으로 인본주의와 물질주의와 세속주의로 병들어 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1: 아멘.
0: 지금 이 시간에 기도하는 저부터가 주님, 우리 속에 있는 모든 인본주의적인 사고와 또한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붙잡혀 있지 않은지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 그 악한 죄에서 돌이켜 오직 교회가 생명되시고 구원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다시금 하나님 복음으로 충만하여지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1: 아멘.
0: 하나님, 어떤 사람은 한국교회의 선교는 끝났다라고 말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선교지 현장에서는 다음 세대 선교사들이 급감하고 있다는 소식도 듣습니다. 다시금 한국교회가 복음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이 시대에 다시 한번 하나님 한국교회 안에 부흥을 허락하셔서 열왕과 민족 가운데 십자가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 그러한 한국교회로, 그러한 대한민국으로 다시금 일으켜 세워 주옵소서.
1: 아멘.
0: 한국교회 목회자들, 사역자들, 선교사들, 성도들 정말로 깨어 주님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순복함으로 주님의 몸된 거룩한 신부된 교회로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1: 아멘.
0: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1: 아멘. 우리 지역을 위한 기도 제목입니다. 호남 땅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땅이 되게 하시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가정 등 전 영역에 하나님의 통치와 형통의 복을 구합니다. 호남 지역에 예수님을 믿는 자의 수가 날마다 많아지고 영적 지도가 바뀌는 거룩한 도시, 부흥의 진원지가 되게 하소서. 목사님, 기도해 주십시오.
0: 사랑하는 주님, 이 시간에 이 호남 땅을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이 땅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을 고백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주님의 나라와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1: 아멘.
0: 사회 전반에 걸쳐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가정, 그 모든 영역을 주여 다스리셔서 그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그래서 이 호남 땅에 날마다 예수를 믿는 자의 수가 더하여지는 거룩한 도시, 부흥의 도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1: 아멘.
0: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1: 아멘. 다음은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한 기도 제목입니다. 호남권 학교들을 왕이신 하나님께서 친히 통치하여 주소서. 학교를 덮고 있는 모든 악한 영들은 예수의 이름 앞에 떠나가게 하시고 평화와 정의가 넘치는 땅이 되게 하소서. 학교 변현의 역할이 회복되고 교사와 학생이 서로를 존중하고 귀히 여기게 하소서. 한 생명도 학교 안에서 자신의 가치와 정귀함과 생명을 잃어버리지 않게 주여 지켜주소서. 기도해 주십시오, 목사님.
0: 사랑하는 주님, 이 시간에 호남 땅의 교육기관들, 특별히 유치원부터 대학교까지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그 모든 교육의 현장에 주님께서 왕으로 임하셔서 참된 교육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1: 아멘.
0: 특별히 학교를 덮고 있는 모든 악한 영들의 세력들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굴복하며 떠나가게 하시고 그 땅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와 정의가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1: 아멘.
0: 학교가 교육의 본질을 회복하게 하시고 가르치는 교사와 또한 가르침을 받는 학생들이 서로를 존중히 여기며 교권과 또 학생의 인권이 하나님 바르게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1: 아멘.
0: 특별히 오늘날 교육 현장에서 너무나도

사랑하는 우리 아이들이 세상의 가치와 기준으로 자신의 정체성과 자신의 존재 가치를 확인하려고 합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생명도 귀하지 않은 영혼이 없음을 우리 자녀 세대들이 깨닫게 하여 주시고 정말로 하나님 안에서 이 아이들이 자신의 존귀함과 존재의 가치를 발견하고 꿈과 소망을 발견해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멘.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0: 이 시간은 하늘을 향해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기도 제목 있으신 분들은 샵 0153번, 우물정 0153번 강주로 문자 보내주시면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고요. 또 댓글로 기도 제목을 보내실 분들은 극동방송 어플리케이션 다운로드 받으시고 강주 지역 선택해 주신 다음 소망의 기도 실시간 댓글로 참여하실 수도 있습니다. 생방송 전화 연결을 원하시는 분은 강주 전화 062-369-0691번 062-369-0691번으로 전화 주십시오. 이제 우리 보내주신 기도 사연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무명으로 올려주셨는데요. 인생의 쓴물을 먹으면서 살아가는 저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발달장애가 있는 아이를 키우면서 너무 힘든 상황에서 사람들은 이래라 저래라 양육방식에 많은 간섭을 합니다. 부모로서 이미 스트레스를 충분히 받고 있는데 이런 관심이 저를 참 힘들게 합니다. 제가 내성적인 사람이다 보니 더 그런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부족한 우리 아이와 저를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양육해 주시고 성장하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목사님, 어느 때부터 기도가 필요한 가정인데요.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1: 사랑하는 주님, 이 시간에 무명의 어머니를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발달장애 아이를 키우는 그 어미의 심정을 주님은 아십니다. 주님께서 이 귀한 무명의 어머니도 십자가 보혈로 구원하셨고 또 발달장애가 있는 이 아이도 십자가 보혈로 구원하셨으니 하나님 이 가정 안에 그 주님의 보혈의 은혜가 날마다 넘쳐 흐르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님의 사랑이 또 주님의 그 놀라우신 자유함과 하늘의 평강이 우리 무명의 귀한 성도님의 심령을 날마다 채워주시고 그래서 주님의 그 힘과 능력으로 사랑하는 아이를 섬길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0: 아멘.
1: 특별히 하나님 주변에 많은 사람들로부터 양육 방식에 대한 이런저런 말들을 듣게 됩니다. 주님 그 귀를 보호하여 주시고 그 마음을 붙들어 주옵소서.
0: 아멘.
1: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의 평강으로 지키신다 말씀하셨사오니 주님 주변 사람들의 말에 정말로 들을 건 듣지만 또 흘릴 것은 흘릴 수 있는 하나님 그런 은혜를 주시고 또한 무엇보다도 그 마음이 주님이 주시는 평강으로 지켜져서 아들을 대할 때도 주님의 마음으로 대하며 또한 그것이 이 아이에게도 흘러가서 하나님의 사랑이 그 발달장애가 있는 아이의 마음 가운데 놀라운 평화와 또한 하나님 주신 기쁨으로 충만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0: 아멘.
1: 이 가정을 통하여서 주님이 하실 일들을 반드시 행하시고 그 속에서 이 귀한 성도님도 자녀도 믿음과 인격과 정말로 주님의 성품이 자라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0: 아멘.
1: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0: 아멘. 다시 한번 힘을 내시길 바랍니다. 이 방송을 듣는 극동방송 가족들이 함께 기도하고 있고요. 또 생각날 때마다 이 가정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2611님 기도 제목 올리셨는데요. 오늘 상무지구 강주 드레교회에서 강주 기도하는 엄마들 서구지역 하반기 학교 기도 모임이 시작됩니다. 우리 지역에 있는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와 기독교 대안학교, 대학과 대학원, 우리 자녀들이 속한 군대와 직장까지 말씀

0: 감사합니다.
1: 아멘.
0: 특별히 이 땅 가운데, 특별히 우리 지역 가운데 있는 어린이집과 유치원과 초중고, 대학교, 대학원까지 또 군대에 간 자녀들, 직장 생활하고 있는 자녀들을 위해서 다시금 기도의 끈을 놓지 아니하고 기도하는 엄마들을 주님께서 주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기도할 힘을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의 열심과 나의 의가 아니라 나를 붙드시는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렇게 기도할 때 주님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시고
1: 아멘.
0: 주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기도하는 엄마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1: 아멘.
0: 특별히 오늘까지 수시 원서를 쓰고 있는 수험생들 또 긴장하며 함께 여기에 동참해가는 부모님들 또 학교 선생님들 주여 붙들어 주셔서 주님 학교가 우리의 인생을 결정하지 않음을 고백합니다. 대학이 학과가 우리의 인생을 결정하지 않음을 고백합니다. 오직 우리의 왕 되시고 우리의 생명 되신 주님께서 우리의 자녀들의 삶을 선하신 길로 인도하실 것이기에 믿음으로 또 주신 은사를 쫓아서 대학을 지원할 때 하나님 좋은 결과도 있게 하시고 무엇보다 부르신 그 자리에서 끊임없이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우리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1: 아멘.
0: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1: 아멘. 네, 그렇게 하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9215님 기도사연 보내셨는데요. 조카 이다이슨 태국 이주민 여성과 결혼해서 4살 아들과 얼마 전 예쁜 딸을 낳았습니다. 조카의 가정이 시골에서 농사를 짓고 살아가지만 교회에서 성도들과 잘 연합하여 믿음으로 올곧게 잘 세워지고 경제적으로도 필요들이 잘 공급되어 어려움 없이 온 가족이 건강하게 기쁨과 기도 감사의 삶을 잘 살아가도록 간절히 기도 부탁드립니다. 목사님 기도해 주십시오.
0: 좋으신 하나님 이 시간에 9215번님의 조카 이다인님을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특별히 태국 이주민 여성과 가정을 이루게 하신 은혜 감사합니다.
1: 아멘.
0: 또한 이 가정 가운데 귀한 생명을 허락해 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1: 아멘.
0: 하나님 특별히 우리 이다인님 가정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정이 되었사오니 정말로 두 부부가 서로를 뜨겁게 사랑하게 하시고 믿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하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1: 아멘.
0: 특별히 시골에서 이렇게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길 때에 정말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를 이룰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또한 귀한 이 가정이 그렇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데 또한 그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데 귀하게 쓰임받는 복된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1: 아멘.
0: 그리하여 하나님 이 가정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그 모든 것을 더하시고 모든 필요를 채우시며 그 자녀들의 인생까지도 책임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경험해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1: 아멘.
0: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 아멘. 소망의 기도 오늘은 강주 북구 삼정로에 위치한 은혜의 소망교회 신규식 목사님께서 기도로 함께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보내주시면 목사님과 마음 다해 함께 기도할 텐데요. 문자 샵 0153번 우물정 0153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입니다. 또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 광주극동방송 친구 맺기 하시고 카톡 메시지 보내주셔도 좋습니다. 여러분의 기도 제목 기다립니다. 네, 기도사연 계속해서 이어갑니다. 9642님 또 익명으로 올려주신 사연 소개하고 기도하겠습니다. 9642님 유방암 수술 후 회복 중에 있습니다. 건강하게 회복되어 일상의 삶으로 복귀되게 기도 부탁드립니다. 저는 59살입니다. 네, 또 익명으로 올려주셨는데요. 하나님 유방암 치료 중이신 어머니께서 암의 전이 없이 재발 없이 무릎과 다리 아픔의 고통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사랑 깊이 체험케 하시고 이 자녀의 앞길을 인도하사 부모님의 생전에 결혼하게 도와주셔서 어머님께 기쁨을 드릴 수 있는 자녀되게 하옵소서. 목사님 기도해 주십시오.
0: 사랑하는 주님, 주님은 우리의 모든 질병을

0: 을 고치시고 회복시키시는 치료의 하나님이신 것을 고백합니다. 이
1: 아멘.
0: 시간에 9642번님 유방암 수술 후에 회복 중에 있습니다. 주님,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건강을 회복하여서 일상의 삶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1: 아멘.
0: 특별히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이 자녀에게 이러한 질병의 고난을 허락하셨을 때에는 우리가 다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계획이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그 선하신 뜻과 계획을 발견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도록 우리 9642번님을 붙들어 주옵소서.
1: 아멘.
0: 익명의 성도님의 어머니 또한 유방암 치료 중에 있습니다. 주님, 전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재발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1: 아멘.
0: 무릎과 또한 다리의 아픔의 고통에서 건져 주옵소서. 이
1: 아멘.
0: 모든 상황 가운데에서 우리 귀한 어머니 주님을 더욱더 온전히 바라고 구할 때 얼마나 하나님께서 이 어머니를 사랑하시는지를 깊이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1: 아멘.
0: 특별히 자녀가 정말로 하나님 이제는 결혼을 통해서도 부모님에게 기쁨 되기를 원하는 마음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1: 아멘.
0: 믿음의 배우자를 만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이
1: 아멘.
0: 익명의 성도님이 그런 믿음의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또한 자신의 믿음이 준비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1: 아멘.
0: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만나게 하실 때 준비된 두 사람이 하나님의 귀한 가정 이루며 정말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가는 믿음의 가정을 세워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를
1: 아멘.
0: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 아멘. 찬양 한곡 듣겠습니다. 기도를 하면 불광동 교회 성가대 찬양입니다.

0: 찬양 듣고 왔습니다. 간절한 기도 제목 50원의 유료 문자 샵 0153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의 기도 제목 계속 이어갑니다. 문자 뒷번호 9627님께서 다급하게 기도 요청하셨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기시고 치료하여 주옵소서. 어린아이 홍시아가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목사님 지금 급한 상황인데요. 기도해 주십시오.
1: 사랑하는 주님, 이 시간에 우리 9627번님의 긴급하고 간절한 기도 제목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0: 올려드립니다. 우리 어린아이 홍 씨야, 주님이 이미 그 마음에 새기고 또 새긴 이름인 줄로 믿습니다. 불의의 사고로 하나님 지금 병원에 있는 것 같습니다. 주님, 그 생명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주님의 생명싸기에 품어주셔서 모든 부상의 부위들이 말끔하게 깨끗하게 치료되게 하여 주옵소서.
1: 아멘.
0: 불안과 두려움에 떨고 있을 우리 시아의 부모님이 이때에 더욱더 주님을 간절히 찾고 부르짖게 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이 귀한 생명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정말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삶 속에서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1: 아멘.
0: 그리하여 이 가정이 다시 한번 이 위기를 통해서 생명의 주가 되신 예수님을 더욱더 굳게 붙잡게 하여 주시고,
1: 아멘.
0: 이제는 그 어떠한 사단의 공격에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져 가게 하여 주옵소서.
1: 아멘.
0: 하나님, 다친 부위가 정확하게 발견되게 하시고, 또한 정확한 치료 방법들이 나오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온전한 회복의 은혜를 우리 시아와 이 가정이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1: 아멘.
0: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 아멘. 계속해서 우리 홍시아가 생각날 때마다 우리 극동가족 여러분들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서망의 기도는 전남 동부, 광주, 전북, 목포, 호남권 네개 지사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5229님, 기도 제목 올려주셨습니다. 축복하며 사랑합니다. 여섯째 막내가 주님이 계획하시는 가운데 선한 길로 인도하옵시고 감사함으로 마음의 품은 뜻 이루어지도록 새로운 길을 걷게 하옵소서. 호주에 있는 다섯째에게도 주님의 손이 함께하사 영과 육이 평안하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0: 사랑하는 주님, 이 시간에 5229번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한 기도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특별히 막내가 주님의 계획 가운데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십니다. 그러므로 주님, 이 귀한 막내를 주님께서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여섯째 막내에게 믿음을 더하셔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님의 양은 주님의 목자 되신 주님의 음성을 듣는다 말씀하셨사오니, 날마다 나를 인도해 가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호주에
1: 아멘.
0: 있는 다섯째에게도 주의 손이 함께하여 주셔서 그 영혼과 육이 하나님 강건케 하시고, 무엇보다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는 그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계획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어느
1: 아멘.
0: 곳에 있든지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굳게 믿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복된 자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1: 아멘.
0: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 아멘. 오늘 자녀들을 위한 기도가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요. 6388님, 삼남 일녀 중 35세 큰딸이 늦게 간호대학도 나왔는데 지금은 놀고 있어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믿음을 주시고 취업의 문이 열리도록 일하고자 하는 의지를 주시도록 기도해 주세요. 목사님 기도해 주십시오.
0: 사랑하는 주님, 이 시간에 사랑하는 큰딸을 놓고 기도하는 우리 6388님의 간절한 기도의 소원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분명히 좋은 학과도 나왔고, 그래서 이제는 취업의 문이 열려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일을 하지 못하고 있는 그 상황을 우리 주님이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1: 아멘.
0: 무엇보다 귀한 자매에게 주님,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을 부어주시고 그 십자가의 주님을 더욱더 깊이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가
1: 아멘.
0: 인생을 살아갈 삶의 의욕도 소망도 꿈과 비전도 다 주님으로부터 공급되어지는 것임을 고백합니다.
1: 아멘.
0: 어느 직장에 들어가기 이전에 주님, 이 귀한 딸에게 주님의 마음이 부어지고 주님으로 인한 삶의 의욕과 또한 하나

0: 하나님 나라의 꿈과 비전이 회복되어져서 주님 이제는 정말로 삶의 현장에서 일할 소망이 생기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사와 달란트를 쫓아서 하나님 직장에서 일을 할때 요셉과 같이 이 귀한 자매를 통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살아계심이 보여지는 복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1: 아멘.
0: 그래서 나의 일생을 주님께 맡겨드리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를 이 귀한 자매가 삶의 현장 속에서 경험해 갈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1: 아멘.
0: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 아멘. 호남권 소망의 기도 오늘은 광주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은혜의 소망교회 신규식 목사님께서 지금 기도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기도 제목 샵 0153번으로 보내주세요. 계속해서 기도 사연 소개하겠습니다. 에스더님인데요. 아들, 딸 모두 예배를 쉬고 있습니다. 다시 신앙생활을 시작하고 두 자녀 모두 믿음 있는 배우자 만나길 기도 부탁드립니다. 기도 부탁드립니다, 목사님.
0: 사랑하는 주님, 이 시간에 아들, 딸을 위한 귀한 우리 에스더님의 기도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귀한 아들, 딸이 지금 예배를 쉬고 방황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이 귀한 아들, 딸에게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시고 지금도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고
1: 아멘.
0: 우리의 삶을 주관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이 귀한 아들, 딸들이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1: 아멘.
0: 주님, 지금 내 인생, 내 힘과 내 뜻대로 할수 있을 것 같지만, 내 힘과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얼마나 허망한 것인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생명의 근원 대신 주님께 다시금 이들이 돌아와서 주님 안에 거하는 기쁨, 주님과 동행하는 삶의 놀라운 은혜들을 우리 귀한 아들, 딸들이 누릴 수 있도록.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지극히 풍성한 은혜를 하나님 발견하고 누리며,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 하셨으니 하나님 귀한 아들, 딸들이 정말 하나님 나라를 그렇게 침노하여 누리는 복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1: 아멘.
0: 특별히 하나님, 믿음의 배우자들 만날 수 있도록 이 귀한 두 딸이 믿음으로 준비하게 하시고 기도로 준비하게 하셔서
1: 아멘.
0: 그렇게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신 믿음의 배우자들을 만나서 아름답고 복된 가정 이룰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에
1: 아멘.
0: 응답하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 아멘. 1041번님 기도 제목 주셨는데요. 48세인 딸 평일은 청소 알바, 주말은 마트 알바 합니다. 체력 허락하여 주시고 실수하지 않고 힘들지 않도록 도우소서. 목사님 기도 부탁드립니다.
0: 사랑하는 주님, 1041번님의 귀한 따님을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쉽지 않은 일이지만 평일과 주말에도 쉬지 않고 일하는 귀한 딸을 하나님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1: 아멘.
0: 체력 허락하여 주시고 실수하지 않게 해주시고 또한 지치지 않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그러나 하나님, 이 수고하고 무거운 모든 짐을 이 귀한 딸이 주님께 맡길 수 있는 믿음을 주옵소서.
1: 아멘.
0: 그래서 주님께 맡길 때내 인생의 모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주님이 대신 져주시는 그 평안함, 그 안전함, 하나님 또한 그 주님의 놀라우신 계획들 귀한 따님이 누려가실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1: 아멘.
0: 무엇보다도 생명이 주께 있으니 귀한 따님이 날마다 그 주님 바라보고 주님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주님 믿음을 더하시고 하나님 놀라운 은혜와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1: 아멘.
0: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 아멘. 이 시간은 소망의 안수기도 시간입니다. 몸이 아프신 분들 아픈 곳에 손을 올려주시고 소원이 있으신 분들은 가슴에 손을 올려주십시오. 목사님, 기도 부탁드립니다.
0: 사랑하는 주님, 이 시간에 소망의 기도 방송 가족들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우리 모든 질병을 주님께 올려드리옵소서.

0: 드리오니 하나님 모든 병든 곳에서 주님 회복케 하여 주시고 모든 상한 심령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자유와 평강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은 우리를 모든 인생의 질고에서 건지시는 구원의 주님이십니다. 주님이 못하실 일이 없음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방송 가족들에게 이 시간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그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또한 그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계획이 이루어지는 은혜를 누려가는 우리 복된 소망의 기도 방송 가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응답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 호남권 소망의 기도 오늘은 강주에서 진행했고요. 강주 북구 삼정로에 위치한 은혜의 소망교회 신규식 목사님께서 함께해 주셨습니다. 목사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시편 145편 1절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가장 선하신 때에 응답하실 왕이신 하나님을 기대하며 오늘 소망의 기도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저는 기도하는 엄마들 강주 두레교회 박경수 권사였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극동방송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의 발걸음을 전하는 FEBC 게시판입니다. 천성산 기독교 수양가는 10월 4일 주일 저녁 7시부터 10월 7일 수요일 오전까지 다시 어게인이란 주제로 가을 특별 성회를 개최합니다. 복음의 감격을 다시 회복하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이번 집회에 방송가족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문의 전화는 지역번호 061-651-9793, 651-9793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오케스트라 더 요수는 2026년 여수 세계선 박람회 성공 개최를 위한 여수 시민 힐링 콘서트를 9월 13일 오후 5시에 GS 칼텍스 열마루 대극장에서 개최합니다. 힘내라 요수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공연에 방송가족 여러분의 관심과 사랑 바라며 문의는 010-5066-1812, 5066-1812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양 세움교회는 9월 13일 주일 오후 7시 30분에 찬양사역자 민호기 목사의 찬양간증 집회를 엽니다. 온 가족이 함께하는 이번 집회에 함께 예배하고 찬양할 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임할 줄 믿으며 집회에 대한 문의는 지역번호 061-763-7015, 763-7015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일산 든든한 교회는 10월 26일 월요일부터 28일 수요일까지 제7회 전국목회자 사모세미나를 파주 그레이스 연수원에서 진행합니다. 현직 담임목사 사모님 선착순 100명이며 회비는 무료입니다. 문의는 지역번호 031-977-8383, 977-8383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전남 동북극동방송은 제5회 정기현주회를 앞두고 전속 여성합창단 단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찬양에 관심이 많고 품격있고 수준 높은 찬양을 사모하는 방송가족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신청 문의는 지역번호 061-650-3800, 659-3800번 전남 동부 국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여수 지역 학교 기도 모임은 9월 12일 토요일 오전 7시에 여수 성동교회에서 있습니다. 자녀와 학교를 위해 기도하기 원하는 분들은 누구나 참여 가능합니다. 자세한 문의는 010-7382-7255, 7382-7255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아르스노바 합창단은 남녀 단원을 모집합니다. 정통 기독교 교인이며

찬양의 소질이 있고 성실한 단원을 모집하며 방송가족 여러분의 관심 바랍니다. 자세한 문의는 010-8804번에 8275, 8275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는 엄마들 광양지역은 10월 6일까지 매주 화요일에 가을학기 6주 훈련이 광양교회에서 열립니다. 다음 세대 자녀와 학교를 위해 기도하는 모임이며 신청 문의는 010-4574번에 3081, 3081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심전도 사관학교는 9월 30일 수요일에 예심전도 1일 컨퍼런스를 생수교회에서 개최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영혼을 사랑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전도자로 양성하는 전도훈련학교며 자세한 문의는 010-3003번에 9125, 9125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과 한국교회를 위한 구국기도회는 매주 목요일 오후 8시에 순천 호수공원에서 열립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 반대와 한국교회의 영적 각성과 부흥 등을 위한 기도의 자리로 자세한 문의는 010-2245번에 6967, 6967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전남 동북극동방송에서는 공휴일을 제외한 매주 수요일 오후 1시 반부터 2시 반까지 방송사 공결에서 중보기도회를 진행합니다. 전남 동부 땅에 무너진 곳을 직시하고 그 앞을 막아서 하나님께 기도로 부르짖기 원하시는 분이라면 누구나 참석 가능합니다. 가정과 교회, 지역과 나라를 살리는 기도의 자리에 많은 참여 바랍니다. 자세한 문의는 지역번호 061-650-3800, 659-3800번 전남 동부 극동방송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전남 동부 극동방송은 FEBC 게시판을 통해 교회 소식과 연합 행사 등 지역 소식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FEBC 게시판에 소식을 알리기 원하시는 분은 무료 문자 카카오톡 친구 검색에서 전남 동부 극동방송을 검색 후 채널 추가하신 후에 문의하시거나 샵 9750번 우물정 9750번으로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또는 전화 지역번호 061-650-3800 전남 동부 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FEBC 게시판이었습니다.

0: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전도 캠페인 복음 전파 70년 다시 복음으로 포항에 위치한 사람을 살리는 교회 최경수 목사님입니다.
1: 제가 전도사를 좀 오래 했습니다. 그 교회는 그러니까 평범하게 부모님 밑에서 신앙생활을 한 아이가 두 가정이 두 명인가 세 명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애들이 너무 좋아요, 그냥. 근데 어느 날 두 여자애가 새로 왔어요. 새로 왔는데, 아, 쟤네들하고 한번 만나서 얘기를 하고 밥 좀 먹어야 되는데,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여자애 둘이 왔는데, 우연히 그날 식당에 밥을 먹으러 갔는데, 걔네 둘이 밥을 먹고 있는 거예요. 앉아서 얘기했어요. 아, 반가워. 뭐, 안 그래도 내가 얘기하려고 했는데. 그래서 이제 이런저런 얘기했죠. 어, 그래, 목사님 다음 주에 연락 한번 하고, 우리 같이 밥 한번 먹자. 이래고 이제 헤어졌거든요. 근데 그날 금요일날 연락이 온 거예요. 그 중에 한 여자애가 학교 선생님하고 좀 트러블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걔가 자기 아파트에 올라와서 투신을 했어요. 와, 그 금요 기도회 하던 도중에 연락을 받고 제가 습하게 뛰어갔는데 회의가 생기더라고요. 내가 처음에 목회를 한 게 그 애를 보고 내가 다 저런 애에게 다가가서 내가 힘이 돼줘야지 하고 목회를 했는데 우리 교회 애가 이런 일을 당하는데 걔가 그 마지막 순간에 그래도 목사님한테 목사님 저 이런 일이 있는데 속상해요 라고 연락 한번 못하고 저런 일을 했다는 사실에 대해서 아 내가 목회를 하고 있는 게 맞나? 내가 그냥 교회 직원으로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면서 한 제가 한 달을 한 달 두 달을 거의 아 좀 넋놓고 살았던 것 같아요. 정신을 좀 차리고 내가 애초에 내가 목회를 한 게 내가 목사를 되려고 목회를 한 게 아니라 그런 청소년에게 힘이 돼주려고 목회를 시작한 건데 내가 너무 목사가 되는 것만 바라보고 그냥 길을 걸어온 거 아닌가. 그래서 아 나도 사람을 살리는 목회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사람을 살리는 교회를 지었어요.
0: 사랑하는 영혼을 품고 기도하는 것. 그 시작이 한 영혼을 살리는 전도의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전도 캠페인 복음전파 70년 다시 복음으로 지금까지 포항에 위치한 사람을 살리는 교회 최경수 목사님이었습니다.

0: 극동방송 스티커를 부착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 그리고 가시는 길과 여정 속에서 늘 안전하게 지켜주시기를 기도합니다.
1: 이상의 주차고요. 화물차를 이제 5톤 찍기차를 몰고 다니는데 앞에 이제 막 운전해서 가는데 빨간 스티커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 저건 뭐지? 그래갖고 우연치 않게 FM을 해갖고 틀게 됐어요. 근데 말씀이 나오고 찬양이 나오더라고요. 정말 기뻤어요. 저한테는 너무 신세했거든요, 솔직히. 국동방송을 듣고 나서부터 공황장애도 솔직히 되게 이겨내고 있고 힘든 일이 있었는데도 국동방송을 딱 틀면은 기분이 좋은 거죠.
0: 누군가는 오직 복음이 새겨진 주파수 스티커를 통해 극동방송을 듣고 있습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오직 복음이라고 새겨진 전남 동부 극동방송, 아름다운 찬양과 말씀으로 풍성한 복음을 전하는 극동방송에 주파수 스티커를 붙이는 건 전도입니다. 차량 뒤에 극동방송 스티커를 붙이면 라디오를 통해 누군가 구원을 받습니다.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750번으로 스티커라고 세 글자 보내주시거나 지역번호 061-650-3800번 전남 동부 극동방송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0: 아이고 극동이 아버지 뭔 일 있는겨? 그 얼굴이 그냥 주저앉았네. 그냥 밭 깔고서 밭 깔어.
1: 말도 말어. 아주 그냥 흙어 날 게임만 하고 자빠져가지고 그냥 소 되겄어 소.
0: 냅둬 그냥 좋아하는 거 하면서 사는 거지 뭐. 그러다가 자연을 벗삼아가지고 길에서도 자고 일어나고 그러는 거지 뭐.
1: 하지 말어. 남의 자식이라고 그 함부로 말하는 거 아니여.
0: 어? 에휴 섭한 소리 말어. 니애가 내고 내가 니애고 그러다가 뭐 같이 손잡고 길에서 잠도 자고 그러는 거지.
1: 하지 말어.
0: 그나저나 이 극동이는 노래 부르는 거 좋아하는 거 아니여?
2: 좋아하지.
0: 잘 됐네. 길에서 노래하고 길에서 잠자고 길에서 밥 먹고 그러면 되는 거.
1: 하지 말어.
0: 내가 어디서 들은 게 하나 있는데 이 전남동부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이라고 들어봤어? 거기서 1일 체험 수업 원데이 클래스를 진행하고 있는데 건전한 교회 출석 중인 초등학교 1학년부터 6학년까지 신청을 할 수가 있고 아 요즘 이게 반응이 아주 좋다.
1: 그래요? 아 신청을 어떻게 하는겨?
0: 문자 메시지 열고 보내는 사람의 샵 9750 우물정 9750번 넣고 어린이라고 입력해서 보내면은 신청 링크가 바로 온디야.
1: 아 얼른 한번 해봐야겠네 그거.
0: 그래 그래 얼른 가서 해봐. 에이 들어가 들어가.
3: 전남동부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 1일 체험 수업 원데이 클래스가 매주 월요일 오후 6시 전남동부 극동방송 공개홀에서 진행됩니다. 원데이 클래스에 참여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750번 우물정 9750번으로 어린이라고 문자 주시거나 지역번호 061-650-3800번 659-3800번 전남동부 극동방송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아이의 일상에 웃음과 찬양을 가득 채워주세요. 어린이 합창단 원데이 클래스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정우를 알려드립니다.

0: 전남동부지역 송시아를 위한 정오의 기도. 오늘은 이끄시는 교회 오대규 목사님의 기도입니다.
1: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세상 가운데 유일한 소망인 교회로 불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지금 이 시대는 거짓이 잠이 되고 어둠이 빛이 되고 가장된 진리가 참된 진리인 양 이 땅을 비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영혼들은 빛을 보지 못한 식물처럼 분노하고 절망하고 고통으로 시들어져 가고 있습니다. 주여,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 이 땅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어두워진 이 땅에 참된 복음의 빛을 비추사 교회들이 그 복음에 눈을 뜨고 그 참된 복음으로 호흡하게 하시고 복음의 정의를 물같이 복음의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흘러내 보내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이 땅에 자리 잡은 거짓의 먹구름이 점점 물러가게 하시고 죄악이 숨을 곳이 없게 하옵소서. 넘어진 자들이 복음으로 일어나고 죄에 매인 자들이 풀려나고 영적 깊은 잠에서 깨어나는 진정한 부흥이 봄날에 솟아나는 풀같이 이 땅을 덮게 하옵소서. 참된 복음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2: 2026년 9월 11일 금요일 극동방송 교계 뉴스입니다.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결정 이후 국회 후속 입법이 7년째 공백 상태인 가운데 법제처가 임신 중지 약물의 수입 허가가 모자보건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해석을 내놓자 법학계와 생명윤리단체들이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권경선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개원 교수는 허용 범위와 안전체계가 갖춰지지 않은 상황에서 행정부의 해석만으로 약물 허가 절차가 앞서가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습니다. 현행 모자보건법상 인공임신 중절은 수술에 한해 제한적으로 허용되는 구조인 만큼 약물 안정성과 유효성에 대해 엄격하게 검증하고 오남용과 부작용에 대한 대책 마련도 시급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권경선 교수는 이번 논의가 약물 허가 여부에 그치지 않고 태아와 여성

0: 모두를 보호하는 실질적인 제도와 돌봄 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노력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내 이주민 선교 현장에서 모국어와 한국어가 함께 수록된 대조 묵상집이 이주민 성도들의 한글 습득과 신앙 정착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현장 소식을 오다인 리포터가 전합니다.
1: 대한기독교사회가 이음 프로젝트의 하나로 지난 3월 출간한 한글 태국어 대조 묵상집 다락방이 안산 새생명 태국인교회와 화성 몽블레싱교회 등 국내 이주민 선교 현장에서 신앙 교재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주민 성도들은 쉬운 예화와 두 언어가 병기된 묵상집을 통해 말씀 묵상과 한글 공부를 병행하고 있으며 태국어와 언어 구조가 유사한 라오스어 사용 이주민 근로자들에게도 전달되고 있습니다. 연말까지 국내 베트남 공동체를 위한 한글 베트남어 묵상집도 추가 발간될 예정입니다. 대한기독교사회는 전도책자와 신학교재 등 아시아 언어신앙 콘텐츠 전반으로 발행 영역을 넓히고 현지 출판 보급사역을 확대할 방침입니다. FEBC 교계뉴스 오다인입니다.
0: 기독교대한감리회 서울연회가 어제 동대문교회 옛터인 서울 종로구 흥인지문공원에서 동대문교회 안내판 설치 감사 예식을 가졌습니다. 기감 서울연회는 선교 141주년을 맞아 의료선교와 만세운동의 역사를 담은 동대문교회 안내판을 설치했습니다. 안내판에는 1887년 윌리엄 스크랜턴 선교사의 시약소 의료선교와 1890년 세워진 동대문교회가 1919년 3.1운동 당시 만세운동을 알린 역사 이야기가 기록돼 있습니다. 기감총회는 이날 흥인지문공원을 스크랜튼 역사공원으로 명명하며 감리교회 종교적 유적지로 선언했습니다. 김성복 기감서울연회 감독은 이곳이 대한민국과 한국교회의 역사를 배우는 교육과 인권, 복음과 평화의 터전이 되기를 소망한다고 밝혔습니다. 다일 공동체가 어제 서울 동대문구 바퍼 나눔 운동본부에서 바퍼 사역 1,500만 그릇 돌파 감사 예배를 드리고 이웃을 위한 새 비전을 다짐했습니다. 1988년 서울 청량리역 광장에서 라면 한 그릇으로 시작한 바퍼 사역은 38년 동안 하루 평균 1,100그릇을 제공하며 현재 베트남과 캄보디아, 네팔 등 11개국으로 확대됐습니다. 최근 건물의 건축이행 강제금 부과 문제로 어려움을 겪었으나 지난 4월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하며 사역의 공익적 정당성을 법적으로 인정받았습니다. 최일도 다일 공동체 대표는 어르신들의 편의를 위해 승강기와 화장실 등 교제 공간을 마련하고 바퍼 나눔 사역을 지속해서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끝으로 날씨 전해드립니다. 여수와 순천, 광양을 비롯한 전남 동부권은 오늘 대체로 구름 많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낮에는 다소 덥겠고 지역에 따라 소나기가 내릴 가능성도 있습니다. 주말인 토요일과 일요일에도 대체로 구름 많은 가운데 곳에 따라 비가 내릴 가능성이 있어 외출하실 때 우산을 준비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남해 해상에는 오늘부터 주말까지 바다의 물결이 다소 높아지는 곳이 있겠고 바람도 다소 강하게 불 수 있어 항해와 조업하시는 분들은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극동방송 교계 뉴스를 마칩니다. 이지다였습니다. FEBC
2: 여러분 안녕하세요. 나의 기쁨, 나의 소망 김경화입니다. 살다 보면 어려움을 만날 때가 참 많이 있는데요. 끝모를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을 때 자녀 혹은 배우자에게 소망이 없어 보일 때 어떤 말을 주로 하세요?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만을 내가 처한 상황, 즉 실상만을 많이 얘기하는데요.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라면 믿음을 갖고 바라는 것들의 실상을 이야기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우리의 말 가운데 하나님이 이루실 그분의 몫을 항상 남겨두고 비워두어야 되겠지요. 말은 쉽게 하는 것일 수도 있겠지만 말을 아끼고

침묵으로 비워둔다면, 소망으로 채운다면 비워진 그곳을 하나님께서 은혜로 풍성하게 채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를 늘 최선으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하며 바라는 것들의 실상, 믿음을 이야기한다면 어느덧 그 희망, 소망의 말은 분명 현실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힘내시길 바라면서 나의 기쁨, 나의 소망, 힘나는 찬양으로 출발합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찬양으로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전국의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고 있는 나의 기쁨 나의 소망 이 시간 문도 활짝 열려 있습니다. 참여하기 원하시는 분들은요. 우물정 1069 문자 우물정 1069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로 듣고 싶은 찬양이나 살아가는 소소한 일상이야기 기도 제목 감사 제목 보내주시면 함께 하겠습니다. 아름다운 찬양 계속해서 이어드릴게요.

믿음의 책을 읽어드리고 있습니다. 박순용 목사님의 여호와께 물으며 산다 가운데 의로운 재판장 되신 하나님을 보라 편 읽어드립니다. 다윗은 상황이 자신에게 맞아도 하나님의 말씀이 명확했기 때문에 그런 유혹을 물리쳤습니다. 우리 또한 상황이 아무리 그럴듯해도 하나님의 말씀과 다르면 그 상황과 환경은 하나님의 뜻이 아님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만일 다윗이 그의 추종자들과 같은 생각으로 그 어려운 고난에서 벗어나려고 사울을 자기 손으로 죽였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여러 가지를 생각할 수 있으나 가장 큰 문제는 그가 이후로 시편에서 말하고 고백한 많은 것을 경험하지 못했을 것이라는 점입니다. 곧 그 고백 속에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을 것이고 그로 인해 수많은 교훈을 깨닫지 못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의지적으로 죄를 범할 때 간과하는 일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로 인해 우리는 많은 것을 상실하고 누리지 못하게 됩니다. 다윗이 만약 죄를 범했다면 그는 하나님의 돌보심과 인자하심, 그를 성숙하게 하시며 그분을 더 깊이 알아가게 하시는 일,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고 다스리는 것, 내면의 성숙과 성품의 변화 등 하나님이 그를 위해 예비하신 많은 복을 경험하지 못하거나 깨닫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주변 사람들이 모두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했던 그 상황에서 유혹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했습니다. 하나님이 원수를 보응하신다는 명확하게 제시된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한 것입니다. 예수님도 원수를 사랑하고 우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며 하나님께 맡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의 책을 읽어드리고 있습니다. 박순용 목사님의 여호와께 물으며 산다 가운데 의로운 재판장 되신 하나님을 보라 편 읽어드렸습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예수께서 또 일러 가라사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귀한 시간들 예수님과 동행하시면서 빛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드려요. 지금까지 김경화였습니다.

0: 북방선교의 기소, 생명을 전하는 극동방송입니다.
1: 친정 엄마가 일찍 한 60대 초반부터 아프셨어요. 파킨슨병이 오셔서 거동이 어려워지시면서 원래 새벽 예배도 매일 가고 그러셨는데 잘 못 가게 되시면서 극동방송으로 예배 드리시고 거의 24시간 들으셨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저희 자녀들을 위해서 전파선교사 가입하셔서 전파선교도 하시고 기도해 주시고 그래서 원래 저희 자녀들은 엄마가 제일 먼저 교회에 나가시고 저희들은 안 나가다가 제가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나가고 그리고는 엄마의 기도로 지금은 다 예배드리고 있어요. 저는 엄마가 교회를 못 가시는데 이 방송으로 예배를 드리실 수 있다는 게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한 일이었기 때문에요. 너무 좋고 너무 감사했어요. 예배드리러 교회 가실 수 없는 분한테는 너무너무 귀한 방송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엄마, 하나님께서 엄마의 그 기도를 다 들으시고 저희 형제들을 다 구원해 주신 것을 믿고 너무 감사드려요. 이제는 저희들이 엄마 닮아서 하나님 뜻에 순종하면서 우리 자녀들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자녀들로 저희들이 살려고 노력할게요. 너무나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2: 손이 닿기만 하면 나의 질병이 나으리라 이런 믿음으로 주님의 옷자락을 붙들었을 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병상에 계신 분들에게 하루 24시간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는 극동방송. 극동방송의 사역이 계속되어질 수 있도록 전파 선교사가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샵 9750 50원의 유료 문자 우물정 9750번으로 전파라고 문자 주시면 월 1만원을 헌금하실 수 있는 전파 선교사가 되실 수 있습니다. 지금 문자 주시기 바랍니다.

0: 1분 칼럼. 한국가족보건협회 김지연 약사입니다.
1: 가정에서 성경적인 성교육을 함에 있어서 양육자가 언어로 전달하는 내용뿐 아니라 양육자의 삶을 통해서 주는 메시지가 매우 중요하죠. 단번에 자녀들의 성경적 성가치관을 망치는 양육자의 잘못된 행동 5단계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아이들 앞에서 큰 소리로 부부싸움을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싸우는 와중에 배우자의 부모와 형제 자매까지 한데 묶어서 헐뜯고 비난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부부싸움이 끝난 뒤에는 아이들을 붙잡고 배우자를 몰래 헐뜯으며 부모 자식 사이를 이간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부부싸움 이후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각자 TV를 보는 등 일상을 즐기고

0: 이기는 모습을 보이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부부싸움을 마치고 나서 보란듯이 냉전을 유지하며 빵을 쓰는 행동인데요. 이러한 모습들은 양육자가 자녀들의 성경적인 성교육을 스스로 망치는 행동입니다. 성경적 성교육은 양육자의 언어를 통해서뿐만이 아니라 삶을 통해서도 전달된다는 것을 우리 모두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1: 한국가족보건협회 김지연 약사였습니다.
2: 여기 새로운 미래로 가는 길이 있습니다. 바다 위에 밝게 빛나는 섬 여수에서 천혜의 자연과 첨단 기술이 만나 다채로운 섬의 매력을 만끽할 특별한 경험을 선물합니다. 2026년 9월 세계를 감동시킬 놀라운 K섬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섬, 바다와 미래를 잇다. 2022 여수 세계섬 박람회.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0: 안녕하십니까.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양현민입니다.
1: 김정한 목사입니다. 건강하세요.
0: 어느 조각가가 작품을 만들던 중 갑작스럽게 오른손을 잃게 됐습니다. 하지만 그는 작품 만드는 일을 포기하지 않았고 왼손으로 조각하는 법을 새롭게 익혀 작품을 완성했습니다. 놀랍게도 그 작품은 오른손으로 만들었던 작품들보다 더 뛰어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조각상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우리도 살다 보면 예상치 못한 일로 낙심할 때가 있죠. 다시 일어설 용기를 잃을 때도 있고 사방이 높은 담으로 막혀 숨이 막힐 만큼 절망스러울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방이 다 막혀있다 할지라도 열려있는 게 있죠. 바로 하늘입니다. 절망의 늪에 빠진 사람에게 하나님은 먼저 손을 내밀어주시고 다시 일어서 힘과 소망을 허락하십니다. 목사님,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신앙을 우리가 가져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1: 아나운서, 이 기도의 손 얘기 들어봤어요?
0: 네.
1: 에어봇 둘러하고 한서라고 하는 친구가 한 마을에 살았는데 둘 다 그림을 그리고 싶어서 국립미술학교를 가려는데 돈이 없는 거라.
0: 네.
1: 둘이 의논을 했어. 한 사람이 가서 그림 공부를 하고 끝마침은 그 사람이 가서 노동을 해서 지금 노동을 해서 학비 보내준 사람 미술학교를 보내자. 그럼 시간은 좀 걸려도 두 사람이 다 그림 공부를 할 수 있다. 우리 같으면 가위바위보 해서 네가 가라 할 텐데 한슬에는 친구가 둘러들어 네가 먼저 가서 해라. 나 열심히 노동을 할게. 한스가 노동을 하러 고향에 내려가서 열심히 노동을 했어. 조각을 했어. 돌 조각을. 에어봇 둘러는 왕립미술학교에 가서 열심히 배워서 자기 그림이 한 폭, 두 폭 팔리기 시작한다. 그러니까 친구 찾아간 거예요. 친구는 둘러가 온 줄도 모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0: 네.
1: 하나님, 저는 심한 노동으로 손이 못 쓰게 됐고 다 굳어가지고 그림 그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제 사랑하는 친구 둘러만큼은 세계적인 화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면서 기도하는 손을 스케치를 해서 세계적인 기도의 손이 거기서 나온 거예요.
0: 예.
1: 그러니까 한 사람의 희생, 유명한 작품이 나오고 작가가 나온 거예요.
0: 맞습니다.
1: 희생이 없으면 성공이 있을 수가 없지.
0: 네.
1: 그래서 우리들도 내 이웃을 내 몸과

0: 똑같이 사랑하라. 주님의 명령이요. 그냥 오늘은 저 탈북자가 오셨으니까 무슨 얘기가 궁금하죠?
1: 맞습니다. 빨리 만나보고 싶은데요.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찬양 듣고 함께 하겠습니다.

0: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오늘은 탈북민 화가 이지혜 작가님을 만나봅니다. 먼저 준비한 자료 함께 하시죠.
1: 남북이 하나 되는 그날을 꿈꾸며 자유와 희망의 메시지를 그림에 담아내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자유를 꿈꾸기조차 어려웠던 북한에서 극동방송을 들으며 하나님을 알게 됐고 이제는 그림을 통해 희망과 자유의 메시지를 세상에 전하고 있는 탈북민 화가 이지혜 작가님을 만나봅니다.
0: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오늘은 탈북민 화가 이지혜 작가님 모셨습니다. 작가님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0: 네, 우리 방송 가족분들께 소개와 인사 부탁드릴게요.
2: 네, 안녕하세요. 탈북 화가로 활동하고 있는 이지혜입니다. 반갑습니다.
3: 어렵게 북한에서 왔죠?
2: 네, 진짜 네. 어렵게 왔습니다.
3: 그럼 첫째, 내가 뭐 그림 이야기는 나중에 하고요. 네. 고향이 어디예요?
2: 평안남도 개천입니다.

0: 평양남도.
1: 평안남도.
0: 그러게.
1: 네.
0: 좋은 데서 왔네요. 나라 사람들이 함경도에서 많이 오는데,
1: 네,
0: 거긴
1: 맞습니다.
0: 평양남도.
1: 네.
0: 그러니까 평양 밑에 있는.
1: 네, 경기도와 같은
0: 네,
1: 평양을 둘러싸고
0: 그러게.
1: 있는
0: 그 동네 이름이?
1: 개천시입니다.
0: 오,
1: 네.
0: 그러면 거기서 몇살때 탈북을 했어요?
1: 제가 22살에 탈북을 했습니다.
0: 어, 그러면 부모님들은?
1: 사실 가족이랑 다 같이 중국까지 넘어왔는데 중국 브로커가 갑자기 중간에 딱 중국 그 10년까지 와서 덜변에서 이전에 약속했던 돈의 두 배를 달라고 하면서 저하고 둘째 동생은 다시 막 인신매매 하는 곳으로 데리고 가고 이런 사건이 발생하면서 그때 어머니하고 그 나머지 가족은 인질로 잡혀 있다가 북송되고 네, 그때 막 저희 뭐 인신매매 하겠다 이러니까 저하고 둘째 동생은 먼저 국경을 넘긴 거죠. 네.
0: 그러면 22살에 탈북을 하는데 극동방송을 또 들었대만요, 거기서?
1: 네, 어릴 때부터 거의 10년 들었습니다.
0: 아니, 그 듣다가 들키면 큰일 날 텐데.
1: 네, 원래 처음에는 그 저희 아버지가 어부셨거든요. 그래서 배를 타면서 날씨가 되게 배 타려면 날씨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리고 서해 바다는 뭐 민물 썰물도 있고. 근데 조선중앙 TV는 그게 맞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작은 라디오 이렇게 중국에서 얻어다가 이렇게 처음에는 한국 날씨 이렇게 우리나라 날씨 여러 번 듣었는데 그게 완전 거의 맞는 거예요. 다100%. 그래서 그거 들으려고 대기하다가 뭔가 심심하고 궁금해서 그냥 주파수 이렇게 돌리다가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막 이것저것 이렇게 들으면서 뭐 국민통일 방송도 듣고 제주국동 방송도 듣고 자유아시아 방송도 듣고 뭐 여러 가지 이렇게 들으면서 네, 그때
0: 22살
1: 하나님을
0: 때, 야, 나 탈북해야 되겠다.
1: 네.
0: 그러면 학교는 어디까지가 나왔어요?
1: 고등학교 졸업했습니다.
0: 고등학교.
1: 네.
0: 그러면 거기서 이제 고등학교 배울 땐저 공산주의도 배우고 다 했겠지.
1: 네.
0: 영어는 못 배우고.
1: 영어는 조금 어릴 때좀 배우다가 9살부터 제가 돈벌이를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공부는 많이 못해서
0: 돈벌이,
1: 못했습니다.
0: 무슨 돈벌이라서요?
1: 안 해본 장사가 없습니다. 9살 때부터 그때는 장사할 수 없으니까 뭐 공장 앞에서 쓰레기 주워서 한 2, 3년 돈벌이 하고 그다음부터 속눈썹도 자르고 국수 장사도 하고 마늘 장사도 하고 복숭아 씨, 소금 장사, 뭐 그다음에 엇 장사, 그릇 장사 그냥 안 해본 거 없이 거의
0: 아니,
1: 다
0: 그러면,
1: 해봤습니다.
0: 그럼 저 여기 내려와서,
1: 네.
0: 22살에 내려와서, 제일 먼저 대한민국에 와보니까, 감정이 어때요?
1: 너무 좋죠. 그리고 너무 감사하고 우선 뭔가 노력한 것만큼 뭔가 이룰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제가 뭔가 식당 일을 하든 뭐 사무 일을 하든 간에 그 알바에서 굶지 않고 먹을 수 있는. 그리고 가장 큰 은혜가 하나님을 알게 된 거죠.
0: 하나님을 알게 됐다.
1: 네.
0: 내가 이제 탈북하는 사람들 황장엽씨 보통
1: 네.
0: 하나님을 믿어야 대한민국에서 살기가 편합니다. 왜? 공산주의 사상을 없애려면은 교회 나가서 예수 믿으면 자연히 없어지지.
1: 네,
0: 예.
1: 맞습니다.
0: 그래서 거기 또 태영호
1: 네.
0: 이런 사람들은 뭐 방송도 못 듣고 여기 온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믿어야 산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아, 나 성경 다 읽은 다음에 믿을게. 그러면 안 믿는다는 거예요, 그거는.
1: 네.
0: 그래서 황장엽 씨는 내가 보기에는 북한에서 옛날 자기 어머니 아버지한테 아마 신앙 얘기를 좀 들은 것 같아. 그러면 참 우리 이지혜 씨는
1: 네.
0: 한국에 내려와서 뭐좀 내가 북한에서 생각한 한국하고
1: 네.
0: 막상 내려와서 보니까 어떤 다른 점이 있죠?
1: 네, 사실 말로만 들었지, 저는 중국에서 살다 오지도 않고 이렇게 직행으로 오다 보니까 처음에 그냥 다 천국 같고, 사실 산골에서 원시 하다가 문명사의 도시에 나온 느낌인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 신용카드

0: 나도 이런 것도 다 신기하고, 뭐, 계좌나 이런 것도 다 신기하고, 그냥 다 뭔가 다 신기했어요. 음식도 다 신기하고, 그냥 이 세상 자체가 같은 말 쓰는데, 그냥 어떤 무슨 뭐 천국에 온 느낌처럼 다 신기했어요. 네.
1: 네. 그 북한에서 라디오 처음 들었을 때 이야기 좀더 듣고 싶은데요. 그 라디오에서 계속 기도하라, 부르짖으라 이 이야기를 듣고 또 하나님을 알게 되셨다면서요.
0: 네, 그때 이렇게 뭔가 듣는데, 그때 저희가 좀 어려울 때였어요. 근데 그때 막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뭐 두드리라, 그리하면 문이 열릴 것이요. 이런 게 저한테 그것만 들렸어요. 네, 그래서, 그리고 기도하면 다 이뤄주신대요. 하나님이. 그래서 그때 하나님에 대해서 누가 알려주는 사람도 없고, 뭐잘 모르니까, 하늘에 있는 어떤, 그 북한은 사실 미신이 이런 게좀 많잖아요. 그런 게, 그래서 저도 엄마산 잡고 여러 번 갔던 어릴 적 기억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저도 저게, 아, 하늘에 어떤 영적인 전제가 있나? 이러면서 어느 순간부터 밖에 나가서 하늘에 대고 제 서원을 이렇게 말하듯이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2: 아니, 우주가 이렇게 돌아가는 것 자체가 사람이 할수 없지.
0: 그쵸,
2: 네.
0: 당연하죠. 네.
2: 봄, 가을, 여름, 겨울, 이거 사람이 만들 수 없지. 이걸
0: 맞아요.
2: 누가 만들었을 텐데, 이거 누가 만들었을까? 하나님이 만들었지.
0: 당연하죠.
2: 아직 우리는 보지 못했지만은
0: 네.
2: 성경 말씀을 보면은 성경은 하나님의 책이고
0: 네.
2: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아, 거기 이렇게 이렇게 써 있구나. 아, 그건 믿으면 되겠다. 그렇지? 그게
0: 네.
2: 믿음인데, 그러면 언제서부터 미술에 내가 좀 재주가 있다고 생각했어요?
0: 재주가 있다고 생각하진 않았고, 그러니까 약간 그거는 한국에 와서부터인데, 제가 북한에서 이렇게 미술을 하고 싶었어요. 북한은 다 선종선동의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막 여기저기 포스터가 많단 말이에요. 근데 저희 학교에 와서 포스터를 이렇게 그려줬던 분 보니까, 이렇게 쌀밥을 먹을 수 있더라고요. 그거 그려주면. 그래서 그거 보고 쌀밥 먹고 싶어서 사실은 처음에 북한에서 이렇게 그림을 꾸적였어요. 그랬더니 어머니가, 야, 그림이 더 밥벌어 먹여주냐? 이러면서
2: 그렇지.
0: 언니들 따라서 장사해라 이러는 거예요. 근데 그림 그리면 한두 끼는 해결할 수 있는데, 뭐 장사하면 더 많이 벌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때는 그림을 접었다가 한국에 와서 제가 사회복지사일이나 이런 걸 하면서 탈북 통일 토크쇼 이런 것도 다녔거든요. 통일 강의도. 근데 그때 이렇게 저나 다른 분들은 그냥 말로 하는 것도 뭔가 이렇게 사람들이 말로 하면 그냥, 아, 이렇게 뭔가 공무원이나 중학교 가면은 잘 이렇게 자용할 때 많아요. 근데 그 탈북 웹툰 작가, 라고 최성국 작가가 있는데, 그분이랑 한번 이렇게 같이 갔는데, 그분이 그림 가지고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갑자기 사람들이 소리가 달라요. 허응이 달라요. 막, 와, 진짜요? 이러고, 아, 저 질문했어요. 막 이러는 거예요. 그리고, 아, 이게 말로 하는 것도 중요한데, 저렇게 그림으로 해야 되겠다. 그리고 제가 하나님을 믿게 된 것도, 제가 라오스로 이렇게 오면서 3개월 동안 집중 교육을 받았거든요. 근데 북한에서 방송을 들었지만 잘 모르고 있다가
2: 모르지,
0: 여기서,
2: 하나님이 뭔지도 모르고.
0: 맞아요. 그러다가 여기 와서 집중 교육을 받는데 북한하고 똑같은 거예요. 아침에 뭔가 큐티하는 것도 북한하고 생활청아처럼, 그리고 아침에 7시 반에 기상해서 저녁 11시까지 자기 전까지 하루 종일 성경 읽고 쓰고 암기하고 기도하고 똑같은 거예요, 북한하고. 그래서 처음엔, 아, 내가 잘못 왔나 이러면서, 그러다가 만화 거기 성경책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북한은 그림책도 없어요. 그래서 재밌어서 그림책을 보다가 더 궁금한 거예요. 그러면서 성경책 보면서 조금씩 이해하고, 또 중간에 저희 가족이 거기서 한달반 동안 지냈는데, 갑자기 나머지 가족이, 인질로 잡혀있던 가족이 잡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 같이 있던 한국 목사님이랑 선교사님이랑 막 목 놓아서 매일같이 막 기도하고 막 그런

0: 면서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아 진짜 하나님을 믿는 분들이 이런 분들이라면 나 진짜 믿고 싶다 이러면서 조금씩 제 마음이 열리기 시작하면서 그때 강력하게 하나님을 만났죠. 네.
1: 정말 이렇게 위에서 뜨겁게 부르짖어 기도해 주시는 그 모습에 감명을 받으셨군요.
0: 네.
1: 정말 그 작품에 대한 이야기도 궁금한데.

0: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오늘은 탈북민 화가 이지혜 작가님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개인적으로도 저 작가님의 팬인데요. 작품들이 어떤 작품들인지 설명 좀 해주세요.
1: 제가 극동방송에서도 전시를 했는데요. 그 작년에 이렇게 전체적으로 제가 그리고 있는 작품은 북한에서의 그 불편하고 그 무거운 이야기들을 무겁지 않게 풀어내면서 불편한 이야기들을 무겁지 않게 풀어내면서 한국에서 우리가 무감각하게 넘기고 있는 일상과 생명 그리고 자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면 좋겠다는 메시지를 가지고 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네, 작년에 제가 공모전에 당선된 그 작품 극동방송에서 전시했는데 그거는 인민의 서원이라는 시리즈로 한국에는 뭐 평범하고 일상적인 사물을 또 북한에서는 귀하고 정말 소중한 그런 사물을 빛처럼 내려서 북한 사람들에게는 희망을 주고 역시 또 우리나라 사람들에게는 이런 평범한 일상과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지 그런 생각을 하면 좋겠습니다 라는 메시지를 가지고 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옥수수비, 알약비, 우산비 이렇게 비 시리즈로 많이 그리고 있습니다.
2: 먼저 개인적인 질문을 내가 좀 하고 싶은데
1: 네, 좋습니다.
2: 교회는 어디 댕겨요?
1: 교회는 먹동 지구촌교회 다니고 있습니다.
2: 네. 오, 조봉희 목사님.
1: 네, 맞습니다. 그래서 조봉희 목사님 저희 원로 목사님이신데 진짜 제가 늘 뭔가 어렵고 힘들 때마다 목사님께서 어떻게 아시고 가끔씩 제가 딱 힘들 때만 부르셔서 기도해 주시고
2: 많은 집은 도움을 어디요?
1: 양천구에 살고 있습니다.
2: 그거는 본인이 정부에서
1: 네 어떻게? 맞습니다.
2: 그렇지?
1: 네.
2: 그러면 이제 아직 결혼은?
1: 네 결혼은 아직 못했습니다. 네 믿음의 결혼... 배우자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찾고 있습니다.
2: 신랑 보내달라고?
1: 네.
2: 뭐 기도 많이 안 해도 될 것 같다?
0: 그러니까요.
2: 인물도 좋고 그림 그리는 실력도 있고 이 방송을 듣고 결혼이 맺어진 게 몇 사람 있었어요.
1: 아 정말요? 네. 그럼 더 강력하게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2: 네, 이 뭐냐 하면은
1: 네.
2: 아들 가진 사람이 여기 와서
1: 네.
2: 기도 제목을 물어보니까 며느리가 들어왔으면 좋겠다.
1: 네.
2: 어떤 장로님이 듣고

0: 있다가 자기 딸이 있어서
1: 네.
0: 서로 만나서 결혼을 했어.
1: 진짜요?
0: 그래.
1: 와우. 저에게도.
0: 그러면 지금 어머니 아버지 소식은 없고?
1: 아, 어머니는 생사해부조차 모르고, 아버지는 저희가 가족이 탈북하기 전에 먼저 혼자 한국이 라디오를 듣고 먼저 탈북을 하셨는데, 한국이 진짜 이렇게 살만한 곳인지 내가 가서 알아보고 연락하겠다 해서 먼저 한국에 오셨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어머니랑 같이 잡혔을 때 한국 국적이 있으니까 중국에서 재판받고 오랫동안 복역하시다가 작년에 오셨어요.
0: 오셔서 어머니도?
1: 네, 아니요. 아버지만.
0: 아버지만.
1: 어머니는 신분이 없으니까 북한에 북송되고 아버지는 이전에 처음 혼자 오셨었으니까 한국 국적이 있으니까 중국에서 재판받고
0: 복역하다가. 같이 살아요?
1: 아니요. 아버지하고 따로 살고 있습니다.
0: 네. 아버지는 어디 살아요?
1: 아버지는 안산에 살고 있습니다.
0: 안산에?
1: 네.
0: 아버지 연세가 어떻게 됐어요?
1: 아버지는 70년생입니다.
0: 그럼 예수 믿어야 되겠네?
1: 네. 교회 다니고 있습니다.
0: 아버지는 뭐 직장이 있어요?
1: 네.
0: 완산에서.
1: 네.
0: 그러면 자기 가족은 아버지하고 자기하고
1: 동생 있습니다.
0: 남동생.
1: 여동생.
0: 여동생.
1: 네,
0: 여동생은 뭐해?
1: 결혼했습니다. 바로 와서 저랑 같이 미술 입시학원을 다녔었는데 바로 처음에는 연세중학교에 다녔거든요. 근데 거기서 막 어떤 형제님이 저희 동생 막 그때 21살인가? 그때 22살이었는데 막 따라다녀가지고 윤석전 목사님이 막 결혼 다 이렇게 막 시켜 주셔가지고 감사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0: 근데 자기는 너무
1: 네.
0: 갖고 있었기 때문에 안 갔구나.
1: 아, 아닙니다. 제가 대학공부하느라고
0: 잘생기고 믿음 갖고 사랑해주고 신부를
1: 네.
0: 그 다음에 돈 조금 있는 신랑
1: 아,
0: 그런 사람이면 좋지.
1: 아, 네. 그런데 뭐 저 사랑해주는 게 제일 중요하고 믿음 좋고 네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0: 네,
1: 나머진 있으면 좋고
0: 지금 방송 듣는 사람들 중에서
1: 네.
0: 내가 봐도 신부감은 100점이다. 그래서 어떤
1: 감사합니다.
0: 장로님 네 분이 아들이 하나 있는데
1: 네.
0: 아이 선점 같이 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예수 잘 믿고
1: 네.
0: 자기 사랑해주고
1: 네.
0: 그게 먹고 제일 사는데 중요하죠. 지장이 없으면 간다.
1: 네.
0: 오케이.
2: 극동방송으로 연락 주시고요. 네, 지금까지 미술을 계속할 수 있었던데 극동방송에 도움도 있으셨다고요.
1: 네, 제가 진짜 처음에는 대학교 1학년 때는 장학금을 어디에다 어떻게 신청해야 될지 제가 일하다가 오다 보니까 잘 몰랐었거든요. 그래서 많이 헤맸었는데 그때 제가 한번 국가조찬 기도회라고 초청을 받아서 갔었는데 거기서 어떤 탈북민 자매님이 여기 그분도 극동 PK 장학재단 덕분에 장학금을 받아서 무사히 이하여자 대학교를 졸업했다고 막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전에 제가 극동방송도 많이 찾아봤었는데 그때는 제가 잘 못 찾았었어요. 근데 그래서 그 다음에 듣고 집중적으로 찾아봐서 신청을 했더니 단번에 감사하게도 합격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제가 재료비 걱정은 안 하고 이렇게 무사히 여기까지 오게 됐습니다.
0: 받았구나.
1: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목사님 책도 읽고 진짜 목사님을 많이 존경하고 있습니다.
0: 나도 하우스보이 하다가
1: 네.
0: 미군 하나 잘 만나서
1: 네.
0: 우리 집이 가난해.
1: 그러니까
0: 미국에 유학을 가서
1: 네.
0: 나는 이제 정치를 하려고 그랬어.
1: 왜냐하면은
0: 국회의원이나 장관 되면
1: 네.
0: 쌀밥 먹지 보리밥 안 먹거든.
1: 네, 맞아.
0: 우리가 가난해서 난 보리밥만 먹어서 나 국회의원 한번 하겠다.
1: 네.
0: 그리고 이제 미국서 공부를 하다가 중학교 고등학교 하고 거기서 내가 예수를 믿었지.
1: 네.
0: 예수를 믿고 우리 엄마가 예수를 안 믿어. 우리 가정이 예수 안 믿는 가정이. 교회 한 번도 안 된 게 있어. 성경도 없는 가정인데. 그래서 우리 가족을 전도해야 되겠다.
1: 네.
0: 그러려면은 하나님이 야 너 신학을 하고 한국에 돌아가서 너희 가족을 전도해라. 사명 받고 아니 뭐 하나님이 믿어 살리겠지.
1: 네.
0: 신학을
1: 당연하죠.
0: 하고

0: 미국 여자 하나
1: 네.
0: 유언을 해서 한국에 왔어.
1: 네.
0: 우리 가족을 다 전도했어.
1: 네.
0: 내가 막내요.
1: 네.
0: 우리 형님들이 말 잘 안 들었는데 어머니 전도하고 어머니가 형들한테 야, 너희 막내가 목사가 돼서 왔는데 좀 교회 가서 들어봐라. 그렇게 시작을 해서 다 믿고 장로, 권사, 집사 다 되고 조카들은 선교사, 목사, 전도사 와. 여자들은 목사한테 시집간 애들이 많지.
1: 와.
0: 그래서
1: 할렐루야.
0: 우리 와. 가정이 다 예수를 믿게 됐기 때문에
1: 네.
0: 하나님이 축복을 해 주셨다.
1: 네, 맞습니다.
0: 우리 터줏갈이 다 갖다 내버리고 미신 섬기던 거 다 내버리고 우리 다 교회 열심히 다니는 가족이 됐어.
1: 아, 할렐루야.
0: 그럼 자기 라오스에 갔었어?
1: 네.
0: 왜?
1: 그쪽으로 중간에 저희 그 브로커가 인신매매하면서 위험하게 되면서 그 한국 선교사 그 열방샘교회라고 통일소망선교회라고 있거든요. 거기에 연락해서 중간에 좀 이렇게 도와주세요. 위험해서 해서 라오스를 해서 거기서 왔죠.
0: 얼마나 있었어요 라오스에?
1: 라오스에 4개월 반 있었습니다.
0: 근데 거기서 어디로 갔어요?
1: 라오스에서 바로 한국으로 왔습니다.
0: 바로 한국에?
1: 네. 그 라오스 대사관으로서 이렇게 왔습니다.
0: 그게 몇 년도예요?
1: 그때 2018년입니다.
0: 2018년도에 한국에 와서
1: 네.
0: 이제 교육도 받고
1: 네.
0: 이제 지금 나와서 미술 활동을 한다.
1: 네.
0: 그러면은 지금 나이가 몇 살이에요?
1: 지금 31살입니다.
0: 31살. 빨리 시집 가야 되겠네.
1: 네. 지금 빨리.
0: 31살. 남자가 한 35살 되면 좋겠다. 이 청취자들 중에서
1: 네.
0: 내가 봐도 이 신부는 100점짜리 신부요.
1: 네. 응?
0: 믿음 좋고.
1: 맞습니다.
0: 얼굴이 이쁘고 또 활발하고 또 자기가 그림도 잘 그리고 그래서 그때 여기 전시했을 때
1: 네.
0: 북한을 상대하면서 그린 그림들이 많지요?
1: 네, 제가 네. 북한과 한국을 네, 살면서 경험한 그런 감사함을 담은 그림들이 많죠.
0: 그러게.
1: 네.
0: 지금도 계속 전시하고 돌아다니겠죠?
1: 네, 지금도 강원도에서 전시하고 있고, 네, 지금 저희 교회에서 초청받아서, 초대받아서, 이제 또 이번 주 토요일 날, 일요일 날 또 전시해야 되고, 이번에 미국에서도 전시 초대를 받아서, 그 미국 원 코리아 네트워크라는 단체랑, 그리고 미국 정부 초청도 이렇게 받아서 12월 초에, 네, 지금 가게 됐는데, 비자가 잘 안 나와서 네, 좀 고민하고 있습니다. 기도해 주세요.
2: 기도 제목이네요.
1: 네.
2: 청취자 사연 도착해 있는데요.
0: 벌써 사연을 읽어야 돼?
2: 함께 나누겠습니다.
0: 사랑하는 목사님 안녕하세요. 라디오를 청취하면서 들은 생각이에요. 말씀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우리에게 부어주신다고 하는 그 영을 사모합니다. 누구보다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을 알게 되기를 원하며 그것으로 내가 우리가 세상에 붙잡혀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나와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 위대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알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의 진짜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아들을 내주실 정도의 귀한 가치를 가진 나임을 우리임을 기억하게 누리고 살게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좋은 사연을 보냈네.
2: 네, 오늘 사연 채택되신 성도님께는 준비한 선물 보내드립니다. 함께 나누고 싶은 사연 있는 분들은 극동방송 홈페이지 게시판에 사연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방송은 극동방송 유튜브와 앱을 통해 영상으로도 보실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의 관심 부탁드립니다. 작가님, 앞으로도 어떤 비전과 기도 제목 있으신지 나눠주세요.
1: 네, 저는 문화전도사라는 사명감을 가지고 서명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책임 있고 권위 있는 자리 위치에서 사마리아 땅끝까지 그리고 북한 사람들 저 불쌍한 영혼들 정말 뭐 지옥이 뭔지 예수권이 뭔지 그리고 천국이 뭔지 모르고 죽어가는 저 사람

0: 사람들을 저 사람들에게 복음 전도하는 게 저의 비전이고
1: 거기
0: 꿈입니다.
1: 굶는 사람이 있었죠, 자기 어렸을 때.
0: 네, 저도 많이 굶어봤죠. 네, 그래서 저도 감자만 해먹고 배추만 찢어먹고 막 하루에 한끼두끼 먹었던 적이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배고파서 처음에는 탈북을 했습니다. 네.
1: 하나님이 귀한 딸 통해서 역사하실 것 같은데
0: 네.
1: 늘 기도하고 믿음으로 말씀 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하나님께서 자매님의 발걸음을 좋은 대로 인도해 주실 거예요.
0: 네,
1: 그래.
0: 맞습니다. 네, 그래서
1: 그래서
0: 저희
1: 극동방송 듣고 예? 자동차에서도 듣고 집에서도 듣고 그렇게 하면은 신앙에 좀 도움이 될 거예요.
2: 앞으로의 작가님의 발걸음 위해서도 중보하고 응원하겠습니다.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오늘은 탈북민 화가 이지혜 작가님과 함께했습니다. 작가님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2: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저희는 다음 주의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오늘 방송을 들으시고 청취 소감을 홈페이지나 문자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홈페이지는 www.febc.net 극동방송 서울로 들어오셔서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페이지에 남겨주시면 됩니다. 문자를 보내시는 경우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우물정 1069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추첨을 통해 선물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프로그램은 아름다운 세상을 보여주는 믿음의 기업 방주가 함께합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의 발걸음을 전하는 FEBC 게시판입니다. 일산 든든한 교회는 10월 26일 월요일부터 28일 수요일까지 제7회 전국 목회자 사모 세미나를 파주 그레이스 연수원에서 진행합니다. 현직 담임 목사 사모님 선착순 100명이며 회비는 무료입니다. 문의는 지역번호 031-977-8383, 977-8383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전남 동부극동방송은 제5회 정기현주회를 앞두고 전속 여성 합창단 단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찬양에 관심이 많고 품격 있고 수준 높은 찬양을 사모하는 방송가족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신청 문의는 지역번호 061-650-3800, 659-3800번 전남 동부 국동방송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여수 지역 학교 기도 모임은 9월 12일 토요일 오전 7시에 여수 성동교회에서 있습니다. 자녀와 학교를 위해 기도하기 원하는 분들은 누구나 참여 가능합니다. 자세한 문의는 010-7382-7255, 7382-7255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아르스노바 합창단은 남녀 단원을 모집합니다. 정통 기독교 교인이며 찬양에 소질이 있고 성실한 단원을 모집하며 방송가족 여러분의 관심 바랍니다. 자세한 문의는 010-8804번에 8275, 8275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는 엄마들 광양 지역은 10월 6일까지 매주 화요일에 가을학기 6주 훈련이 광양교회에서 열립니다. 다음 세대 자녀와 학교를 위해 기도하는 모임이며 신청 문의는 010-4574번에 3081, 3081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심전도 사관학교는 9월 30일 수요일에 예심전도 1일 컨퍼런스를 생수교회에서 개최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영혼을 사랑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전도자로 양성하는 전도훈련학교며 자세한 문의는 010-3003번에 9125, 9125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과 한국교회를 위한 구국기도회는 매주 목요일 오후 8시에 순천 호수공원에서 열립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 반대와 한국교회의 영적각성과 무흥등을 위한 기도의 자리로 자세한 문의는 010-2245번에 6967, 6967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전남 동북극동방송에서는 공휴일을 제외한 매주 수요일 오후 1시 반부터 2시 반까지 방송사 공개월에서 중보기도회를 진행합니다. 전남 동부 땅에 무너진 곳을 직시하고 그 앞을 막아서 하나님께 기도로 부르짖기 원하시는 분이라면 누구나 참석 가능합니다. 가정과 교회, 지역과 나라를 살리는 기도의 자리에 많은 참여 바랍니다. 자세한 문의는 지역번호 061-650-3800, 659-3800번 전남 동부 극동방송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전남 동부 극동방송은 FEBC 게시판을 통해 교회 소식과 연합회 행사 등 지역 소식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FEBC 게시판에 소식을 알리기 원하시는 분은 무료문자 카카오톡 친구 검색에서 전남 동부극동방송을 검색 후 채널 추가하신 후에 문의하시거나 샵 9750번 우물정 9750번으로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또는 전화 지역번호 061-650-3800 전남 동부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FEBC 게시판이었습니다.

0: 아이고 극동이 아버지 뭔 일 있는겨? 그 얼굴이 그냥 주저앉았네. 그냥 밭 깔고서 밭 깔어.
1: 말도 말어. 아주 그냥 흙어 날 게임만 하고 자빠져가지고 그냥 소 되겠어 소.
0: 냅둬 그냥 좋아하는 거 하면서 사는 거지 뭐. 그러다가 자연을 벗삼아가지고 길에서도 자고 일어나고 그러는 거지 뭐.
1: 하지 말어. 남의 자식이라고 그 함부로 말하는 거 아니여.
0: 어? 에휴 섭한 소리 말어. 네 애가 내고 내가 네 애고 그러다가 뭐 같이 손잡고 길에서 잠도 자고 그러는 거지.
1: 하지 말어.
0: 그나저나 이 극동이는 노래 부르는 거 좋아하는 거 아니여?
2: 좋아하지.
0: 잘 됐네. 길에서 노래하고 길에서 잠자고 길에서 밥 먹고 그러면 되는 거.
1: 하지 말어.
0: 내가 어디서 들은 게 하나 있는데 이 전남동부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이라고 들어봤어? 거기서 1일 체험 수업 원데이 클래스를 진행하고 있는데 건전한 교회 출석 중인 초등학교 1학년부터 6학년까지 신청을 할 수가 있고 아 요즘 이게 반응이 아주 좋대야.
1: 그래요? 아 신청을 어떻게 하는겨?
0: 문자 메시지 열고 보내는 사람의 샵 9750 우물정 9750번 넣고 어린이라고 입력해서 보내면은 신청 링크가 바로 온디야.
1: 아 얼른 한번 해봐야겠네 그거.
0: 그래 그래 얼른 가서 해봐. 에이 들어가 들어가.
3: 전남동부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 1일 체험 수업 원데이 클래스가 매주 월요일 오후 6시 전남동부 극동방송 공개홀에서 진행됩니다. 원데이 클래스에 참여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750번 우물정 9750번으로 어린이라고 문자 주시거나 지역번호 061-650-3800번 659-3800번 전남동부 극동방송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아이의 일상에 웃음과 찬양을 가득 채워주세요. 어린이 합창단 원데이 클래스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0: 북녘 보고마의 기수, 생명의 소리 극동방송입니다.
1: 도시를 정원으로, 생태를 경제로, 순천의 도전은 위기를 기회로 만들었습니다. 이제 순천은 3대 경제축으로 새로운 세상의 문을 열어갑니다. 세계 도시와 교류하는 글로벌 문화산업, 뉴스페이스 시대를 선도할 우주항공 방산산업, 차세대 주력산업인 그린바이오 산업까지 순천이라 가능했던 일, 순천이라 갈 수 있었던 길, 오늘도 우리는 순천답게 걸어갑니다.
2: 이 캠페인은 순천시와 함께합니다.
3: 배우 한예지입니다.

0: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1: 고수익에 원금 보장?
2: 적중률 100%?
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성구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2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9월 11일 금요일 오후입니다. 두시였습니까? 진행자 서인철입니다. 요즘 과일 중에 유난히 눈에 띄는 과일이 있습니다. 초록빛 알라리가 탱글탱글하게 달려있는 샤인 머스캣. 한 알 톡 먹으면 달콤하고 씨도 없고 껍질째 먹을 수 있어서 손에 과즙 묻힐 걱정도 별로 없는 샤인 머스캣. 그런데 가만히 보면 재밌습니다. 샤인머스캣은 한 알 한 알이 모여서 한 송이가 되잖아요. 우리의 한 주도 그런 것 같습니다. 월요일에 작은 일, 화요일에 수고, 수요일에 웃음, 목요일에 어떤 순간들, 뭐 이렇게 하루하루가 모여서 금요일, 오늘 금요일 왔습니다. 오늘 하루가 특별하게 느껴지지는 않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작은 하루도 하나도 예, 소중하게 여기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자, 금요일 오후입니다. 이번 한 주도 잘 달려온 우리 방송가족 여러분, 오늘은 주님 안에서 달콤하게 찬양으로 마무리하면서 하나님을 힘있게 또 내 주를 가까이 하는 복된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첫 번째 찬양, 홀리원의 음성으로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띄워드립니다.

822군님, 오늘 처음으로 맨 시작과 함께 처음으로 문자를 주셨어요. 드셔왔습니다. 네, 빠르게 오셨습니다. 0782님, 고흥에서 함께하고 계시고요. 오늘 고흥 날씨는 어떨까요? 여수는 아주 시원합니다. 어제 제가 순천에 갔었거든요. 순천에 그 강변, 그 강 이름이 기억이 나진 않는데, 그 순천만 국가정원이랑 쭉 연결되어 있는 그 강 있잖아요. 그 강이 무슨 강인가요? 네. 그 강 따라 조금, 걸었거든요. 친구랑 같이. 제가 또 대학교 때, 신학교 때, 같이 잘 친하게 지내던 동생이 한 명 있는데, 이 동생이 순천에 살고 있어요. 어머니가 목회를 하고 계신데, 그 친구를 어제 또 처음 오랜만에 또 순천에서 봤어요. 보면서 강 따라, 커피도 마시고, 뭐 강 따라 좀 이렇게 잠깐 걸었는데, 아주 날씨가 시원하고 너무 좋더라고요. 또 의외로 사람들이 좀 많이 산책을 하시더라고요. 순천은 또 이 강 주변으로 이렇게 산책. 고흥은 어떨까? 네. 고흥에는 한 세 번 정도 갔던 것 같아요. 저는 한 세 번 정도. 친척이 살고 계셔가지고. 그래서 고흥에는 한 세 번 정도 갔었는데, 논밭이 그렇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쯤은 아마도, 벼가 익어서, 머리를 숙이고 있는 그런 풍경이 펼쳐져 있지 않을까. 그런 논두렁이를 따라서 걷는 모습을 조금 상상해 봅니다. 네, 우리 4643님께서도 문자를 남겨주고 계세요. 오늘 시사과 함께 반갑습니다. 동천이에요. 동천? 동천이 어디죠? 동천 한번 검색을 해봐야겠네요. 네, 아직 9396님께서도 2시 왔습니다. 문자 참여해주시면서 함께 출석 체크 해주십니다. 동천이면 어디죠? 동천이면 서울 경기 쪽인가? 수원 위쪽에 있는 곳인가? 아무튼 좀 그렇습니다. 네. 순천 동천, 순천 동천이라고. 네. 제가 조금 찾아봤었거든요. 아무튼 순천에 살고 계신 우리, 그 강 이름이 동천이라고. 난 또 동천에 살고 계신 분이라는 줄 알고. 그 말씀이시군요. 네. 감사합니다. 또 알려주셔서. 907님도 오늘 밖에서 또 문자 반갑게 올려주셔서 감사하네요. 네, 금요일이 또 이렇게 방송가족 여러분들께서 함께하니까 저도 심심하지가 않고 또 함께 이 시간도 주님을 기쁘시게 찬양하고 말씀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기대가 됩니다. 오늘도 함께 주님을 우리 마음속에 감사로 영광 올려드리면서 찬송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퀴즈 문제를 준비를 했고요. 최근에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날씨와 관련된 퀴즈, 날씨 속에 숨은 성경 이야기 퀴즈 오늘도 준비를 했습니다. 성경 속에 있는 날씨와 관련된 퀴즈를 준비했는데 많은 분들이 오늘도 도전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지금 바로 함께합니다. 예수님께서 비와 바람이 불어도 무너지지 않는 집을 어떤 기초 위에 지은 집의 비유를 하셨을까요? 자, 여기서 비와 바람이 불어도 날씨와 관련된 퀴즈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비와 바람이 불어도 무너지지 않는 집, 이 집은 어떤 기초 위에

0: 위에 지은 집이 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이 집은 어떤 곳에 세워졌을까요? 자, 보기 1번 나무, 2번 모래, 3번 흙, 4번 반석. 자,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비와 바람이 불어도 무너지지 않는 집을 어떤 기초 위에 지은 집에 비유하셨을까요? 보기 1번 나무, 2번 모래, 3번 흙, 4번 반석. 네, 최근에 네팔 대홍수 사건 일어나면서 한참 그 범람하는 물속에서도 기초를 튼튼히 지은 집이 하나가 무너지지 않고 그 홍수 가운데 딱 버티고 서 있는, 그래서 그 주인은 참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표정 보니까. 왜냐면 위험 속에 떠내려가지 않고, 그러니까 그 주인이 하는 말이 기초를 튼튼하게 지었다, 뭐 시공 잘했다, 뭐 이런 표현을 하는 것 같던데,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뭐라 할까요? 심령에 어떤 바람이 불어도 어떤 홍수가 나도 무너지지 않는 집을 지으려면은 아주 이런 기초가 튼튼한 곳에 세워야 되겠죠? 그래서 정답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샵 9750 우물정 9750번입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고요. 정답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선물 협찬 소개합니다.
1: 2시에 왓십니까에서 보내드리는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기업들의 협찬 선물을 소개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마음은 맑게, 리본 브러쉬 칫솔 선물로 상쾌하게, 세원 정밀에서 보내드리는 한번 쓰면 다시 찾는 칫솔 세트를, 도심 속의 오아시스 광양시 광포로 56에 위치한 스파렉스 찜질방 이용권, 건강한 휴식 당신만의 힐링 공간 벨루스톤 힐링 카페에서 벨루스톤 프리미엄 온열 체험 스톤 테라피 10만 원 상품권을, 생활 속의 기쁨을 주기 위해 협찬으로 함께하는 애터미에서 세탁 세제와 물티슈 한 박스, 화장품 세트, 국물 다시마 팩을, 건강한 아름다움에 대한 끝없는 생각과 도전으로 아름다움 그 이상의 가치를 선사하는 뷰렌코리아에서 고급 화장품을 선물로 보내드립니다. 샵 9750번, 우물정 9750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으로 문자 많이 많이 보내주세요.
0: 네, 다시 한번 샵 9750, 우물정 9750번으로 정답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반복해서 알려드린 이유는, 저도 예전에 문자 참여를 하려고 하는데 번호가 지나가면 자꾸 기억이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그런 분이 계실 것 같아서 계속 좀 안내 한번 다시 한번 드렸습니다. 야, 동천, 정말 길더라고요. 네, 어제 진짜 순천, 야, 동천이 이렇게 긴거 처음 봤어요. 정말 생각보다 엄청 길더라고요. 그래서 그강 옆으로 이렇게 산책로가 있는데, 정말 순천 사람들 너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국동방송 옆에 있었으면은 산책을 자주 했을 텐데라는 좀 부러움의, 예, 그 마음도 갖고 걸었던 저녁이었습니다. 네, 찬양 함께합니다.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서 GM 코러스의 찬양으로 이어드립니다.

마지막 찬양, 우리 서로 사랑해. 우리 순천 지역, 광양 지역, 여수 지역, 고흥 지역 또 어디 있을까요? 저기 그 우리 여수의 앞에, 여수 앞에 어느 쪽으로? 남해 뭐 그리고 보성군, 구례, 화순, 하동. 아무튼 우리 전남 동부권에 네, 방송 가족 여러분, 우리 서로 사랑합시다. 네. 그렇게 아름다운 예매로 하나가 되어서 우리는 같은 곳에서 같은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형제 자매들이죠. 주님 안에서 우리는 한 가족이고요. 또 그리고 이 땅 가운데 어떻게 이 시대 속에 아예 한 세기에 우리가 같이 살고 있는데 같이 살면서 우리가 서로 뭐 차 운전하면서도 양보를 좀 많이 했으면 좋겠고요. 뭐 가족이잖아요. 그리고 또 서로 보면은 양보 운전도 좀 하고 좀 조금 늦는다고 뭐 큰일 납니까? 아 그리고 또 앞에 차가 좀 신호에 잠시 멈칫하면 좀 기다려주다가 또 그러다가 그전 그러면 한 번만 빵. 아 여러 번 길게 울리지 마시고 네 그렇게 서로 이렇게 운전할 때도 서로 아 좀 아름다운 배려의 마음으로 함께 운전하고 또 그렇게 가면 얼마나 좋을까요? 네 그렇게 나아갔으면 좋겠고 안전 운전하시길 또 바라겠고 또 우리 여수 세계선 박람회가 개최가 됐는데 우리 순천 지역에 계신 분들도 여수 세계선 박람회 한번 와주시고 또 이렇게 함께 보시면서 또 기도도 해주시고 또 축복도 해주시고 그렇게 아름다운 마음을 전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 또 순천 지역에 또 산책로가 잘 돼 있으니까 또 많은 분들 또 가셔서 또 이렇게 가족과 함께 순천만 국가정원 너무 좋더라고요. 아 근데 여수에서 가기가 좀 쉽지는 않지만 그 한 번쯤은 또 가족분들이랑 같이 이번에 추석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또 가족들과 함께 또 이런 공원도 함께 가시면서 또 순천 지역 또 광양 지역 형 이웃처럼 또 그렇게 하나됨으로 서로 오고 가는 그런 정이 많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어제 들었습니다. 네 오늘 날씨와 관련된 퀴즈 문제 풀어가면서 또 정답으로 오늘 새싹으로 남겨주신 분 계십니다. 우리 8008님 우리 여수에서 정답으로 올려주고 계셨는데요. 8008님 선물 보내드릴게요. 오늘 처음으로 오셨으니까 또 정답도 남겨주셨고 믿음의 고백도 하신 것 같습니다. 우리 삶이 그렇게 이어지길 바라는 마음으로 주소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주소. 그리고 우리 7362님께서도 어디에 살고 계신지 저는 알 수 없지만 네 정답으로 함께하시고 또 새싹으로 처음으로 두시왔습니까 방문해 주셨는데요. 너무 감사하고요. 문자 또 올려주셨는데 제가 선물 보내드릴게요. 주소 남겨주시고 그리고 1687님 네 오늘 또 마찬가지로 처음으로 오셨어요. 네 정답으로 고백해 주시면서 또 함께하고 계신데 마찬가지로 어디에 살고 계신지는 알 수 없지만 어디에서 이 방송 듣고 계신지 너무 궁금하지만 네, 함께 정답 올려주셨습니다. 아 주소 남겨주시길 바라겠고요. 네 사실 2시 왔습니까 이 시간에 예, 또 찬양도 들으시는데

문자하기가 쉽진 않거든요. 네, 또 이 시간에 또 서로 이렇게 또 나눔을 할 수 있는 시간도 사실 쉽지만은 않은 시간입니다. 근데도 이렇게 또 올려주시는 우리 방송가족 여러분들의 소중한 문자 받고 나니까 저도 힘이 나고요. 앞으로 그 힘을 힘입어서 주님 함께 찬양하는데 저도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7372님, 대구에서도 문자를 주셨어요. 네, 운동하려다가, 또 이렇게, 아프신 분들과 전남동부 극동 방송의 애청자분들 듣고 싶어서 이렇게 또 문을 두드려 주셨는데, 열려라, 에바다 찬양까지 신청해 주셨네. 아, 그러고 보니까 아까 신청해 주신 찬양이 있었어요. 우리 2483님, 그날이 도적같이 날씨가 청명하고 좋습니다 하시면서 찬양방송 잘 듣고 있다고 찬양 신청해 주셨어요. 지금 바로 함께 할까요? 원웨이 싱어즈의 찬양을 함께하고 또 다음 신청곡으로 이어드릴게요.

지금 여러분께서는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전남동부 극동방송 두시왔습니까? 서인철 PD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2777님,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정답 맞출 거예요. 정답! 함께하시면서 남겨주셨는데요. 오늘은 정답 맞출 거예요. 라는 이 의미 속에 지난번에는 정답을 못 맞추셨다는 걸까요? 아니면 지난번에는 선물을 못 받으셨다는 라는 걸까요? 두 가지 의미가 담겨 있는 것 같은데 선물을 드리고 싶다라는 마음의 감동이 좀 생겨서 우리 2777님께도 두 번째로 방문해 주셨어요. 네, 선물 보내드릴게요. 주소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중간에 들어오신 분들 계실 것 같아요. 중간에 들어오신 분들 또 라디오 돌리다가

극동방송 딱만 들리잖아요. 반갑지 않나요? 찬양이 갑자기 딱 울려질 세상방송 막 언니 세상방송 뭐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나 어제 세상방송 보니까 뭐 별 다양한 이야기들이 오고 가는데 근데 갑자기 딱 극동방송에 찬양이 나오잖아요. 저는 극동방송 직원이라서 그런 건 아닌데 아무튼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찬양 소리가 너무 좋습니다. 아마도 그래서 이 자리에서 함께 하시는 우리 방송 가족 애청자분들이 아니실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세상에 물론 뭐 찬양도 찬양이지만 세상 방송이 재밌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걸로 끝이라는 게 함정인 거죠. 근데 극동방송의 또 이 은혜의 방송은 우리 심령 속에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또 우리 심령의 변화와 우리 심령의 하나님을 향한 더욱 뭐라 할까요? 축복된 삶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주렁주렁 샤인머스켓처럼 이렇게 달콤하게 다가오는 그런 은혜는 세상 방송에서는 경험하기가 어려운 그런 귀를 뭐라 할까요? 심령을 뚫어줄 수 있는 그런 찬양은 방송은 없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자랑 좀 합니다. 네, 극동방송 자랑 좀 하는 겁니다. 네, 중간에 들어오신 분들 계실 듯해서 퀴즈 문제 네, 올려드릴게요. 오늘 퀴즈 문제 날씨와 관련된 퀴즈 요즘 환절기라고 하죠. 낮에는 뜨겁고 저녁에는 춥고 이런 날씨 감기 문 열고 주무시면 큰일 납니다. 네, 날씨 관련된 퀴즈 예수님께서는 비와 바람이 불어도 무너지지 않는 집을 어떤 기초 위에 지은 집의 비유를 하셨을까요? 자, 보기 1번 나무, 2번 모래, 3번 흙, 4번 반석. 자, 이렇게 보기 드립니다. 다시 한번 문제와 보기 빠르게 드려볼게요. 예수님께서는 비와 바람이 불어도 무너지지 않는 집을 어떤 기초 위에 지은 집에 비유하셨을까요? 보기 1번 나무, 2번 모래, 3번 흙, 4번 반석. 네, 정답을 아시는 분은 샵 9750 우물정 9750 우물정 9750번으로 담은 50원 장문 100원의 유리 문자고요. 극동방송 앱을 통해서는 무료로 문자 남겨주실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 듣고 싶은 찬양이 있다면 함께 도전해 주시면서 남겨주시면 좋겠네요. 어디서 이 방송 듣고 계신지 또 다양한 일상의 삶 그리고 기도와 간구의 제목 하나님께 대한 감사의 제목 뭐 다양하게 함께 나눠줄 수 있을 것 같아요. 함께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함께 하실 찬양 신청해 주신 곡 열려라 에바다 우리 1772님의 곡으로 이어드릴게요.

마태복음 7장 31절에서 35절 말씀. 예수님께서 다시 두로 지방에서 나와 시돈을 지나고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시매 사람들이 기먹고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손가락을 그의 양귀에 넣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그는 열리라는 뜻이라.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여 졌더라. 아멘. 아, 우리 하나님, 우리 주님 놀라십니다. 아, 우리 주님 에바다라고 하니까 바로 열려버렸습니다. 열리, 에바다는 열리라는 뜻. 아, 우리 삶 속에서도 우리 주님의 능력의 그 손길 아래 우리가 이렇게 입을 열어서 마음을 열어서 귀를 열어서 주님을 찬송할 때 에바다 말씀하시는 주님의 놀란 은혜가 선포되고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삶 오늘도 경험하고 있고 우리는 그렇게 호흡하고 살고 있는 줄 믿고요. 오늘도 그 능력의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 나를 지시고 지금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우리 방송가족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3059님의 신청 찬양 듣고 싶은 찬양 듣고 싶어요. 정답은 아 번호는 틀렸지만 정답이에요. 네, 정답과 함께 그는 여호와 전능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창조의 하나님. 이 찬양 같은데? 이 찬양으로 일단 올려드릴게요. 맞는 것 같아요.

네, 우리 6264님께서도 오늘 문자로 남겨주셨네요. 정답과 함께 장애인 활동 지원사로 일하고 있고요. 이 시간에는 초등 1학년 남자아이를 키워합니다. 늘 친구랑 기도하고 시작하는데 그 이후 잠깐 운전대 잡거든요. 하시면서 이 시간 어떤 상황 가운데서 어떤 길을 가시면서 또, 참여하고 계신지 마음을 남겨주셨는데요. 우리 6264님께도 제가 선물 보내드릴게요. 네, 선물 받으실 주소 남겨주시길 바라겠고, 그리고 우리 방송가족 여러분들도 우리 6264님, 네, 귀한 사역 잘 이어가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네요.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6264님, 우리 마음으로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또 역사를,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새 힘을 더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귀한 사역하고 계십니다. 우리 6685님께서도, 축복의 소식 전해주고 계신데요. 아름다운 결혼 예식을 위해서 방송가족 여러분들께 또 이렇게 마음을 공유해 주셨습니다. 함께 기도해 달라는 그런 마음도 전해주셨네요. 많이 설레고 또 아름다운 신랑 신부의 또 예식 가운데 또 결혼식 가운데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시길 잠시나마 함께 마음으로 함께합니다. 6685님 축하드립니다. 네, 우리 방송가족 여러분 오늘도 이번 한 주도 샤인 머스켓처럼 한알한알또 하루하루가 이어져서 금요일 마무리합니다. 저는 월요일 이 시간 또 찾아올 거고요. 한 송이의 하나님의 귀한 열매로 또그 가지에 접붙임 바 되어서 구원의 열매로 오늘도 주렁주렁 아름답게 살아가고 있는 줄 믿고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 맺혀가시는 우리 방송가족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바라겠고, 주말도 주님과 동행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퀴즈 문제 정답은 반석입니다. 주님께 꼭 붙어 있으면 우리는 반석 위에 지은 집과도 같이 튼튼한 하나님의 백성이 될줄 믿고요. 오늘 정답 남겨주신 분들, 또 아까 주소 남겨주시라고 하셨던 분들 남겨주고 계신데 꼭 남겨주시고, 네, 제가 이 방송 마치고 추가로 또 문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월요일 이 시간 인사드리겠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추천 찬양 송축회 내용은 함께합니다.

0: 음목의 시간. 음목의 시간 이 시간은 음목회 원로 목사님들의 설교로 함께합니다. 오늘 이 시간은 여수 광림교회 원로 목사님이신 배용주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십니다.
1: 오직 예수님 천국 갑시다. 저는 여수 광림교회 원로 목사이며 순천추성교회 은퇴 목사입니다. 오늘 디모데후서 4장 9절에서 11절 말씀을 중심해서 바울 곁에 세 사람이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문은 사도 바울이 로마에서 순교하기 전에 에베소에서 목회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전한 편지의 내용입니다. 바울은 마지막으로 디모데가 보고 싶었습니다. 디모데를 통해 위로를 받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겨울이 오기 전에 속히 오라고 권합니다. 올 때의 겉옷과 가죽 종이에 쓴 책을 가지고 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세 명의 이름을 거명합니다. 첫째는 데마, 둘째는 마가, 세 번째는 누가입니다. 바울 곁에 사람은 예수님 곁에 사람이라고 해석해도 될 것입니다. 바울 곁에 세 사람은 예수님 곁에 세 사람을 의미합니다. 예수님 곁에 있었던 데마, 마가, 누가, 오늘 우리의 이름이 그곳에 기록되어져 있을 것입니다. 나는 과연 어떤 사람이 될까요? 첫째, 데마를 보겠습니다. 데마는 10절에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님을 떠난 사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데마는 바울을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습니다. 데살로니가는 데마의 고향이 됩니다. 세상으로 다시 가버렸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데마는 원래 바울의 동역자였습니다. 그런데 바울을 버리고 다시 세상으로 나가버렸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데마가 다시 돌아왔다는 말이 없습니다. 그대로 끝난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이름이 사라집니다. 예수님을 떠나면 세상 속에 살다가 그대로 지옥으로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데마가 바울을 버린 이유는 세상을 사랑해서인 것입니다. 데마는 세상을 사랑하여 축복의 사람이 저주의 사람으로 변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가룟 유다도 마찬가지입니다. 돈을 사랑하여 축복의 사람이 저주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돈은 세상을 대표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세상을 사랑하면 누구든지 예수님을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떠나면 바로 비극적인 인물이 됩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장 6절 말씀에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리어 마르나니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이 무슨 의미입니까? 예수님을 떠나면 바로 지옥불에 던져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데마와 같은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마가입니다. 오늘 마가는 11절에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무슨 의미입니까?

0: 의미일까요? 회개하고 예수님께로 돌아온 사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마가는 회개하고 예수님께로 돌아온 사람입니다. 원래 마가는 바울과 함께 전도여행을 떠날 정도로 충성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1차 전도여행 때 버가에서 바울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이 일로 인해 바울은 바나바와 심히 다투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지금 마가를 찾는 것입니다. 죽기 전에 마가를 용서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데모네는 마가를 데리고 로마 감옥에 있는 바울을 찾아갔습니다. 마가는 용서를 빌고 바울은 용서하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마지막으로 마음에 걸렸던 마가의 관계를 회복한 후에 순교의 제물이 되었습니다. 마가는 마치 누가복음 16장의 탕자의 모습과도 같지 않습니까? 탕자가 아버지를 떠났다가 돌아오자 아버지는 그대로 아들을 받아주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회개하고 돌아올 때 하나님은 우리를 그대로 받아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도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넓은 가슴을 펴고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실 것을 믿으세요. 마가는 이후로 그래서 마가복음을 기록하는 축복의 인물이 되었습니다. 회개하고 돌아오는 사람은 하나님은 다 용서하시고 그를 통해서 새로운 일을 준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에 세 번째로 누가입니다. 누가는 오늘 보면 11절에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끝까지 예수님 곁에 남아있는 사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다 바울을 버리고 떠나도 누가는 바울을 버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바울을 떠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4장 14절 말씀에 보면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와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의 직업이 의사였음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바울 곁에서 바울의 건강을 보살피며 바울과 함께 모든 고난을 다 받은 사람이 바로 누가였습니다. 예수님 곁에 사람들이 다 떠나가도 예수님 곁에 떠나지 않았던 몇몇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십자가 밑에까지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사도 요한과 자기들의 소유를 예수님을 섬겨왔던 막달라 마리아,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 요한나 수산나 등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다 버리고 떠났어도 이들은 끝까지 예수님 곁에 있었습니다. 누가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하는 축복을 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사랑하신 청취자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처럼, 우리도 마가처럼 예수님의 사랑을 힘입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끝까지 자리를 지키는 누가와 같이 예수님의 사랑을 받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 음목의 시간 지금까지 여수광림교회 원로 목사님이신 배용주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은 지역번호 061-650-3800, 650-3800 전남 동부 극동방송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기라. 사무엘상 12장 24절 말씀입니다. 1분 말씀.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기쁘게 마임 화장품 마임 건강식품이 함께했습니다.

0: 제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서 변화된 게 있다면 그전에는 남편에게 잔소리를 하게 됐는데요. 잔소리를 안 하게 되고 내가 행동으로 남편을 감동시켜야 되겠다는 걸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남편을 주같이 대하라는 말씀처럼 정말 남편에게 성심성의껏 했고 또 새벽 기도를 가면서 남편 신발을 들고 가서 옆에 놓고 하나님 저희 남편도 이 신발을 신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 되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를 했어요. 근데 그때는 과연 정말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이뤄주실까 했는데 전파 선교사로 신고 새벽 기도 때 신발을 가지고 가서 함께 기도하고 그러니까 저희 행동이 변화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정말 극적으로 저희 남편을 구원시켜 주셨어요. 이 전파 선교사 이 작은 물질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너무나 큰 물질처럼 느끼는구나 하는 걸 느껴서 저는 항상 동방송을 너무나 사랑하고 저희 가정이 복음화된 1등 공신이라고 저는 말씀하고 싶고요. 정말 홀로 믿는 믿음의 가정들 저는 누구보다도 그 마음을 알거든요. 정말 그분들이 전파 선교사로 먼저 남편을 심는다면 하나님께서 꼭 구원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1: 좋은 곳에 함께 가고 싶은 마음에 챙겼던 신발 그 간절함이 한 영혼을 구원했습니다. 극동방송은 복음을 전파를 통해 세상에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기쁜 소식을 전할 전파 선교사를 기다리며 또 한 켤레의 신발을 준비합니다. 한 영혼을 살리는 이 귀한 사역의 길을 함께 걸어주세요. 사역에 동참하기 원하는 분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750 우물정 9750번으로 전파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거나 지역번호 061-659-3800번 전남동부 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표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3시를 알려드립니다.

세상을 깨우는 라디오. 어떤 분이 교회 오랫동안 쉬고 계신 분들에게는 극동방송이 인공호흡기 같다라는 표현을 쓰셨어요. 아, 영적인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인공호흡기. 언젠가는 그 호흡기 떼고 영적으로 걷더니 일어서시는 날이 있겠죠. 두 발로 일어나서 걷고 뛰고 하나님의 자녀로 행복한 날을 맞이하는 날이 있겠죠. 현재 교회 안 다니는 우리 방학 중인 분, 극동방송을 듣고 있는 거 참 신기하고 감사한 일입니다. 기회가 있고 기대감이 있거든요. 또 어떤 분은 극동방송, 특별히 새끼라를 믿음의 알람이라고 표현을 하셨어요. 새끼라 애청자 중에서 오후 3시 이 알람 설정해 두신 분들을 제가 봤는데 정말 감사하죠. 새끼라를 알람으로 생각해 주시는 것도 감사한데 믿음의 알람이라고 표현해 주시니까 참 의미 있는 표현이고 감사한 생각이 들어요. 이 시간 일하시면서 들으시는 분, 운전하시면서 들으시는 분 계시는데 새끼라가 이 시간 여러분의 영적인 생명을 유지시켜주면서 믿음을 단단하게 만들어드리는 긍정의 알람과 같은 존재됐으면 좋겠습니다. 새끼라가 아니어도 무엇이 됐든 우리 삶의 영적인 호흡기, 믿음의 알람들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자, 새끼라 이 시간에 이 곡으로 출발합니다.

고비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첫 곡으로 전해드렸습니다. 찬양하는 사람들 예전 앨범에서 전해드렸어요. 영혼을 깨워드리고 정신을 바짝 깨워드리는 방송, 세상을 깨우는 라디오, 세 글자로 줄여서 세계랍니다. 총 연출 우리 주님의 명을 받들어서 대신 깨워드리고 있는 조연출 김인수입니다. 아, 인공호흡기 믿음의 알람 너무 좋죠. 너무 감사한 표현이죠. 그래서 진짜 제가 늘 말씀드리는 대로 영혼을 깨우고 또 정신도 바짝 깨워드리는 그런 방송,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할 수 있는 그런 방송 되기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많이 기도해 주시고 응원해 주십시오. 자, 오늘 새끼라 첫 곡 호흡에 관련된 찬양 전해드렸는데, 믿음의 알람, 이번에는 믿음을 다시 돌아볼 수 있는 곡 우리 나눴으면 좋겠는데요. 여기에 모인 우리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찬송가 620장 이정님과 합창으로 찬송 올려드리시죠.

이 믿음 더욱 굳세라. 네, 전해드렸습니다. 우리 이제 새끼라에서 통화가 되고 교회를 가겠다라고 약속하고 결단의 기도를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교회를 몇 년 만에 나간 분들 제가 전화 연결을 해보면 꼭 그 전보다 믿음이 더 강해지시더라고요. 굳건해지세요. 예배 때 눈물 흘리는 경우들이 참 많고. 자, 오늘 이분을 한번 연결을 해볼 텐데요. 한 7년 정도 잠깐 떠나 있다가 다시 돌아오게 된 분 연결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0: 여보세요.
1: 네, 안녕하세요. 저 석진환인데시죠?
0: 네.
1: 저 극동방송 새끼라 김인수 PD예요.
0: 네, 안녕하세요.
1: 아유, 반갑습니다.
0: 네.
1: 저 기억하시죠?
0: 네.
1: 그쵸. 우리 얼마 안 됐잖아요, 통화된 지.
0: 네.
1: 다니고 계신다는 기쁜 소식을 들었거든요, 제가.
0: 네.
1: 잘 다니고 계세요?
0: 네.
1: 오, 그렇구나. 지금 어느 교회 다니세요?
0: 순복음교회 나가요.
1: 여의도 순복음교회?
0: 아니요.
1: 어디요?
0: 노원에 있는 거.
1: 노원에 있는 노원 순복음교회가 네. 또 네. 따로 있나 봐요? 어.
0: 네. 네.
1: 그렇군요. 지금 노원구에 네. 계시나 보죠?
0: 네.
1: 아, 그때 7년 방학이었는데, 그쵸?
0: 네.
1: 저랑 통화하고 바로 갔어요?
0: 그 다음 주에 갔어요.
1: 그 다음 주에?
0: 네.
1: 야, 7년 만에 예배, 그 첫 예배 어떠셨어요?
0: 너무 좋았죠. 뭐.
1: 너무 좋았어요.
0: 네.
1: 지금도 그 기쁜 마음으로 잘 다니고 계시고.
0: 네.
1: 혼자 가셨어요?
0: 네.
1: 지금 어떻게 가족 중에 어떻게 신앙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0: 아니, 아유, 다니다가 다 안 다녀요.
1: 가족들이 다 안 다녀요?
0: 네. 네.
1: 아이고.
0: 우리 아저씨도 다니다가.
1: 예.
0: 안 가더라고요.
1: 안 가. 그러면 네. 이번 계기를 통해서 조금씩 조금씩 가족들도 이제 가게 되면 너무 좋겠네요.
0: 네.
1: 그때 우리 선물을 주얼리 드렸던 것 같은데.
0: 그거 안 받았어요. 뭐가 복잡하더라고요.
1: 문자로 받았죠.
0: 예. 문자 올라가고.
1: 아, 문자로 받았는데.
0: 했나니까. 예.
1: 그러면은
0: 그래서, 예.
1: 복잡하시면 그 자녀분을 그 복사해가지고 예. 주세요. 그러면 자녀한테. 네가 가져라 이러면서 주시고 석진화님은 네. 제가 좀 다른 걸로 좋은 네. 걸 드려야겠네요.
0: 네.
1: 남편분도 좀 좋아하실 거를 어떤 걸 드리면 좋을까요?
0: 예? 뭘 주시게요?
1: 자, 다시 한번 제가 그럼 불러드릴게요. 황금곱창에서 네. 소곱창 전골 밀키트 세트, 라라스팜에서 두부밀 단백질 쉐이크, 다람골 웰빙 도토리묵에서 묵과 냉면, 한국 비엘약품에서 프로바이오틱스 유산균, 예맛에서 고급 김과 부각 세트, 강화성 김치 정승댁 김치 세트, 연어로만에서 연어 더치 커피 스토리 커피, 견과나에서 메이플 라라 견과, 그 다음에 153시푸드에서 쭈꾸미, 루브루팔에서 주얼리, 네. 캡슐 세제 AN 화장품 레모나. 어떤 거 좋아하실까요, 남편분이?
0: 글쎄요, 연어를 좋아할까?
1: 오케이, 그러면은 연어로 네. 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연어 드리고요.
0: 네.
1: 우리 석준아님은 방학 끝내고 계약하셨으니까 축 계약이라고 네. 써져있는 꽃바구니 선물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너무 축하드리고 이거 어디서 났어 이렇게 물어보면은 잘 얘기해 네. 주셔서 우리 네. 자녀들도 또 남편분도 꼭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네. 소망합니다.
0: 네. 우리 아들도 나갈 거예요. 제가 잘 다니다가 이제 결혼을 하고
1: 네네.
0: 저 며느리가 믿음이 없어요.
1: 네네.
0: 그래갖고 얘가 이제 또 애들 케어하고 뭐하고 하다 보니까 아들이라도 이제 저기 하고 하니까

0: 아직 교회를 못 가고 있어요. 아까 아들으로.
1: 네네.
0: 그래갖고 엄마 나는 언젠가 갈 거예요. 엄마가 많이 기도만 해주세요. 그러거든요. 그러고 있으니까 아들도 이제 다닐 거예요.
1: 아들이 믿음이 있군요. 믿음이 있어.
0: 예, 원래 중학교부터 다녔거든요.
1: 네. 애기들이 지금 좀 어린가 봐요.
0: 네. 아. 초등학교 소개하고 하니까 애들이 뭐 토요일을 나도 하고 가고 하니까.
1: 네.
0: 그래가지고 뭐 하고 하다 보니까 내가 믿음이 식어지더라고요. 이제 근데 지금 갈 마음은 있어요. 언젠가는 이제 간다 하니까.
1: 예.
0: 믿고 있어요.
1: 그러면 아까 그 주얼리를 아들한테 이렇게 보내고 그 며느리가 이렇게 주얼리 이렇게 하게끔 하면 되겠네요.
0: 네.
1: 네, 그렇게 좀 꼭 해주시고.
0: 네.
1: 그때 저랑 이제 영접 결단의 기도 드렸는데. 이 시간에 저랑 같이 감사의 기도 드릴까요?
0: 네.
1: 저 따라서요. 사랑의 하나님.
0: 사랑의 하나님.
1: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0: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1: 저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0: 저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1: 연약한 저를 놓지 않으시고.
0: 연약한 저를 놓지 않으시고.
1: 끝까지 붙잡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0: 끝까지 붙잡아주셔서 감사합니다.
1: 지금 나는 내 마음의 문을 열고
0: 부활하신 예수님을
1: 다시 한번 나의 구주로 고백합니다. 남편과 아들도 이 고백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0: 이 고백을 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1: 다시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석준아님이 꼭 권사님 목소리 같으신데 인잔.
0: 예? 아니에요. 안 그래요.
1: 아무튼 목소리가 너무 따뜻하시고 주위 분들에게도 잘 이 소식을 전해서 우리 다른 분들 가족들도 그렇고 다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는 그런 귀한 역사가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0: 네. 감사합니다.
1: 오늘 전화 받아주셔서 감사하고 지금도 이제 계속 방송 듣고 계시죠? 요즘도?
0: 네.
1: 예, 좋은 소식 꼭 좀 들려주십시오.
0: 네,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네. 아, 맞다. 우리 석준아님.
0: 네.
1: 제일 좋아하는 찬양, 인생 찬양. 이 찬양으로 내가 은혜 많이 받았었다, 옛날에. 뭐 이런 찬양 있잖아요.
0: 저요?
1: 네.
0: 저는 참 그런 건 모르겠어요. 어떤 게 적은지.
1: 그래도
0: 다
1: 제일.
0: 좋은 것 같아요.
1: 그래도 제일 이제 기억나는 찬양.
0: 네, 지금까지 살아온.
1: 지금까지 지내온 것.
0: 네.
1: 아, 찬송가.
0: 네.
1: 혹시 이걸 제일 좋아하는 이유가 있으세요, 혹시요?
0: 그냥 가슴에 와닿고 좋더라고요.
1: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은혜라.
0: 네.
1: 이 곡 전하면서 오늘 마무리할게요.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네.
0: 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은혜라 크룩스 목소리로 전해드렸습니다. 극동방송 세상을 깨우는 라디오 새깨라 함께하고 계십니다. 깨라깨라 새깨라에서 드리는 선물 소개합니다. 하나 둘 하나 둘 셋 하나 둘 하나 둘 셋 깨라깨라 새깨라에서 드리는 선물 소개합니다. 하나님께서 대표이사로 계시는 주식회사 더 황금푸드 황금곱창에서 소곱창 전골 밀키트 세트, 생명을 생각하며 먹거리를 만드는 기업 라라스팜에서 두부밀 단백질 쉐이크, 작은 일에 충성하는 기업 다람골 웰빙 도토리묵에서 도토리묵과 도토리 냉면, 한국 비엘약품에서 장 면역에 도움을 주는 락토디오스 프로바이오틱스 유산균, 세계인의 입맛을 사로잡은 김 예맛에서 고급 김과 부각 세트, 역사의 구장 강화도에서 만든 강화섬 김치 정승댁 순무 열무김치 세트, 노르웨이 청정수의 연어로 건강을 생각하는 기업 연어로만에서 연어회 세트, 하나님이 세우신 기업 콜드블러 전문 더치커피스토리에서 커피, 견과 전문 회사 견과안에서 메이플 하루 견과, 믿음의 기업 선규의 도구 주식회사 오지의 153 시푸드에서 맛있게 매운맛 미스터 쭈꾸미, 가플레스유 프랑스 14K 패션 주얼리 루브르 파리에서 문자 쿠폰, 주식회사 한국 미라클 피플사에서 캡슐 하나로 빨래 향기 섬유를 보호하는 핑크 플라워 캡슐 세제, 하나님의 약속을 전하는 기업 AN 화장품에서 화장품과 미용 비누 그리고 레모나를 드리고 있습니다. 선물 협찬으로 영혼을 깨우는 사에게 동참해 주시는 우리 믿음의 기업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0: 러브의 고난 내용은 편히 쉴 곳과 찬송 전해드렸습니다. 자, 세상을 깨우는 라디오 새끼라 함께하고 계십니다. 새끼라에 전화 연결되는 분들, 바로 교회를 가는 분들도 있지만 내가 몇 달 뒤에 가겠다, 뭐 하고 나서 가겠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바로 가는 게 좋긴 한데 나중에 보면은 그 약속을 지키는 분도 있고 그렇지 못하는 분도 있는데 오늘 이분은 약속을 지키신 것 같아요. 제가 한번 확인 전화 한번 해볼게요.
1: 네.
0: 네, 안녕하세요. 저 전관부님 네. 맞으시죠?
1: 네, 안녕하세요.
0: 저 극동방송 새끼라 김인수 PD예요.
1: 네.
0: 아유, 반갑습니다. 지금 통화 괜찮으세요?
1: 네네.
0: 저 기억하시죠?
1: 네, 말씀하세요.
0: 기억 못하시나 저?
1: 아, 해요.
0: 지금 바쁘세요?
1: 저장해놨어요.
0: 예?
1: 저장해놨어요.
0: 저장해놨어요?
1: 남편 바꿔드릴게요.
0: 남편? 아니, 저 우리 정관부님이
1: 아, 네네.
0: 그때 저하고 통화를 했었죠?
1: 아, 네.
0: 통화하고 남편이 방학이었나요, 그때?
1: 네.
0: 남편이 방학이었는데 정관부님은 교회 그때 그렇지 정관부님은 교회를 다니셨고
1: 네.
0: 남편이 안 다니고 있어가지고 남편 네. 연결을 하고 그랬었는데
1: 네.
0: 그때 이제 4개월 뒤인가 식당 오픈 후에 가겠다 그렇게 얘기하셨던 네. 것 같은데 그렇게
1: 바로
0: 됐나요?
1: 갔어요.
0: 아 그게 아니라 바로 갔어요?
1: 네 아니 저기 가게
0: 오픈하고
1: 정하고
0: 네.
1: 오픈하기 전에 나갔어요.
0: 오픈하기 전에
1: 네
0: 예.

0: 남편 지금도 다니고 있어요? 두 분이서 같이?
1: 아, 그럼요.
0: 남편 옆에 있나요?
1: 네.
0: 남편 한번 바꿔주십시오.
1: 네. 여보세요?
0: 안녕하십니까? 저 극동방송 김인수PD예요.
1: 예, 반갑습니다.
0: 반갑습니다. 기억하시죠, 저?
1: 네, 예, 기억합니다.
0: 작년 말엔가 우리가 통화했어요.
1: 예.
0: 그래서 그때 우리 이제 영접 기도도 하고 식당 오픈한 다음에 이제 가겠다 그랬는데 금방 아내 얘기 들어보니까 오픈하기 전에도
1: 네,
0: 가기 시작했네요.
1: 준비하면서 바로 나갔습니다.
0: 와, 그러면은 언제 올해 초부터 나가기 시작한 거예요?
1: 예.
0: 야, 너무 감사하네요.
1: 그 약속을 했으면 지켜야 되죠.
0: 야, 그때 교회를 몇년 쉬고 계셨다가 저하고 전화 연결됐죠?
1: 예, 한 4년 정도,
0: 4년 정도?
1: 한 5년 정도
0: 한
1: 왔다
0: 4,
1: 갔다
0: 5년
1: 했고요.
0: 정도?
1: 예.
0: 가게는 어떤 가게를 오픈하신 거예요?
1: 중식집요.
0: 중식집?
1: 중화요리.
0: 중화요리?
1: 네.
0: 야, 어떻게 그렇게 어떻게 가게는 어떠세요, 요즘은? 오픈하고 나서.
1: 일단 하나님의 은혜로 잘 하고 있습니다.
0: 아이고, 다행이네, 다행이네. 그리고 5년 만에 갔던 예배는 어떠셨어요?
1: 너무 좋았죠.
0: 오,
1: 고향에 돌아온
0: 고향에
1: 기분.
0: 돌아온 느낌.
1: 예.
0: 야, 참, 옆에 있는 아내가 보니까 아까 살짝 무뚝뚝한 스타일이신 것 같아요? 아닌가요?
1: 우리 집 사람도 무드득해요.
0: 그죠? 그러신 것 같아요. 근데 마음속으로는 엄청 좋아하셨을 것 같은데, 예?
1: 아니요, 안
0: 남편이 교회를 같이 가게 되는
1: 그래도
0: 거.
1: 예, 저 때문에 기도 많이 했죠.
0: 그러니까
1: 예.
0: 아내가 그때 이제 저한테 남편 전화해 달라고 요청했잖아요.
1: 예.
0: 아마 정말 하나님도 기뻐하시지만 우리 아내분도 정말 기뻐하실 것 같네요.
1: 이 사람이 더 기뻐하죠.
0: 더 기뻐해요.
1: 그리고 예, 그리고 이제 주일날은 문을 닫고.
0: 문을 닫고.
1: 예.
0: 와.
1: 문을 장사 안 하는 걸로 처음 했으니까
0: 예.
1: 주일날은 문을 닫고 교회에서 그냥 있습니다.
0: 예. 자, 우리 선물 잘 받으셨어요?
1: 아니요, 저 문제 그 뭐지 그거는 안 오더라고요.
0: 소곱창 보냈고
1: 예, 그건 받았어요.
0: 주얼리는 문자로 갔고
1: 문자 왔는데 뭐 해도 아예 소식도 없던데요.
0: 문자로 안 받았어요?
1: 예.
0: 아, 제가 그러면은 방송 끝나고 그
1: 네.
0: 주얼리 문자 광고 한번 제가 한번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1: 네,
0: 예. 그리고
1: 감사합니다.
0: 이제 교회를 가게 됐고 방학을 끝냈으니까
1: 네.
0: 축 계약이라고 써져 있는 예쁜 꽃바구니 선물로 보내드릴게요. 진짜 이렇게 귀한 소식 전해주셔서 감사하고, 아유, 식당도 잘 되고, 주일날 문까지 닫고,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 게 너무 감사하네요.
1: 예, 주일날 문을 닫아야 되지. 뭐, 주일 시키려면 문을 닫아야 되죠. 그렇지 않으면은 교회 다니는
0: 네.
1: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0: 이야. 원래 신앙생활을 5년 전에 이렇게 열심히 오랫동안 하셨던 분인가 봐요, 남편분이?
1: 조금 했었어요.
0: 조금 했었어요.
1: 네.
0: 아, 자,
1: 근데
0: 이렇게,
1: 이제 배우기를, 저를 전도한 전도사님한테 배우기를 주일은 목숨 걸고 지켜야 된다라고 해서
0: 예.
1: 그렇게 배워서 그게 이제 몸에 배겨 있는 거죠.
0: 이야, 저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순종하면서 믿음을 잘 지키고 계시네요. 아마 이제
1: 네, 감사합니다.
0: 이번에 이제 믿음은 더욱더 굳건해지셨을 거예요.
1: 아멘.
0: 그전 예배하고는 좀 다르실 겁니다, 아마.
1: 예.
0: 이 감사하는 마음으로 저랑 같이 감사의 기도 한번 드릴까요?
1: 예.
0: 저 따라서 사랑의 하나님,
1: 사랑해 하나님.
0: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1: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0: 저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1: 저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0: 연약한 저를 놓지 않으시고,
1: 저 연약한 저를 놓지 않으시고
0: 끝까지 붙잡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1: 끝까지 붙잡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0: 지금 나는
1: 지금 나는
0: 내 마음의 문을 열고,
1: 내 마음의 문을 열고
0: 부활하신 예수님을
1: 부활하신 예수님을
0: 다시 한번 나의 구주로 고백합니다.
1: 다시 한번 나의 구주로 고백합니다.
0: 다시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하며
1: 다시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하며
0: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1: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0: 아멘.
1: 아멘.
0: 아멘.
1: 아멘. 감사합니다.
0: 아유, 감사합니다. 예.
1: 네.
0: 앞으로 계속 좋은 소식 들려주시고요.

0: 우리 남편분 가장 좋아하는 찬양 어떤 찬양이 있을까요? 인생 찬양.
1: 제일 좋아하는 찬양은 시편 23편 찬양이에요.
0: 시편 23편.
1: 네.
0: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1: 네, 예, 예.
0: 어떤 이유로 이 찬양을 가장 좋아하세요?
1: 처음에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을 때 이 찬양이 내 마음속에 와닿아서 영접을 하게 됐으니까요.
0: 그렇구나.
1: 네, 예.
0: 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네.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예, 참 귀한 고백인데 앞으로 네. 평생의 고백 되시기를 소망하면서 오늘 이 찬양 아, 네. 나누면서 마무리할게요.
1: 네, 감사합니다.
0: 오늘 전화 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시편 23편 말씀을 토대로 한 찬양 두 가지 버전으로 전해드렸는데 첫 번째는 나무엔 목소리로 그리고 이어서 배주은 목소리로 전해드렸습니다. 참 앞서 이 믿음의 가정 탄생된 거 정말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이렇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다시 고백할 수 있어서 참 감사하네요. 이렇게 다시 돌아오셔서 고백하는 분들 많이 생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복된 주말 보내시고요. 이번 주일 기회입니다. 기회. 다시 한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고백하며 예배할 수 있는 기회예요. 하나님 만나는 그런 예배 드리시고 저는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오겠습니다. 새끼라 조연출 김인수

0: 복음. FEBC 신학 회복 캠페인. 신학은 학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입니다.
1: 학문은 성경을 받쳐준 도구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요. 그래서 성경을 바로 깨닫기 위해서는 학문이 필요하다.
0: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 박사가 20년간 이어온 간절한 외침입니다. 그러나 무조건적으로 학문을 추구해서는 안 된다고 장종현 박사는 말합니다.
1: 학문으로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실천할 수 없기 때문에 신학은 학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0: 성경보다 신학을 더 의지한 미국과 유럽의 교회들은 무너졌습니다. 오직 성경과 기도로 세워진 교회만이 살아남았습니다. 오랜 시간 교회의 쇠퇴를 고민해온 장종현 박사는 그의 저서 왜 신학은 학문이 아닙니까를 통해 교회의 힘은 기도와 성령의 도우심에서 나온다는 본질적인 해답을 찾아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경건을 포함하기 때문입니다.
1: 신학은 알기 위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믿기 위해서 아는 것이다.
0: 영혼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는 참된 신학의 길로 함께 나아갑시다.
2: 아이고 극동이 아버지 뭔 일 있는겨? 그 얼굴이 그냥 주저앉았네. 그냥 밭 깔고서 밭 깔어.
3: 말도 말어. 아주 그냥 흑원 날 게임만 하고 자빠져가지고 그냥 소 되겄어 소.
2: 냅둬. 그냥 좋아하는 거 하면서 사는 거지 뭐. 그러다가 자연을 벗삼아가지고 길에서도 자고 일어나고 그러는 거지 뭐.
3: 하지 말어. 남의 자식이라고 그 함부로 말하는 거 아니여.
2: 어? 에휴 섭한 소리 말어. 네 애가 내고 내가 네 애고 그러다가 뭐 같이 손잡고 길에서 잠도 자고 그러는 거지.
3: 하지 말어.
2: 그나저나 이 극동이는 노래 부르는 거 좋아하는 거 아니여?
4: 좋아하지.
2: 잘 됐네. 길에서 노래하고 길에서 잠자고 길에서 밥 먹고 그러면 되는 거.
4: 하지 말어.
2: 내가 어디서 들은 게 하나 있는데 이 전남동부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이라고 들어봤어? 거기서 1일 체험 수업 원데이 클래스를 진행하고 있는데 건전한 교회 출석 중인 초등학교 1학년부터 6학년까지 신청을 할 수가 있고 아 요즘 이게 반응이 아주 좋다.
3: 그래요? 아 신청은 어떻게 하는겨?
2: 문자 메시지 열고 보내는 사람의 샵9750 우물정 9750번 넣고 어린이라고 입력해서 보내면은 신청 링크가 바로 온디야.
3: 아 얼른 한번 해봐야겠네 그거.
2: 그래 그래 얼른 가서 해봐. 에이 들어가 들어가.
5: 전남동부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 1일 체험 수업 원데이 클래스가 매주 월요일 오후 6시 전남동부 극동방송 공개홀에서 진행됩니다. 원데이 클래스에 참여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750번 우물정 9750번으로 어린이라고 문자 주시거나 지역번호 061-650-3800번 659-3800번 전남동부 극동방송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아이의 일상에 웃음과 찬양을 가득 채워주세요. 어린이 합창단 원데이 클래스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0: 누구도 소외되지 않고 일생 동안 행복한 삶을 누리는 도시 광양. 시민 모두가 누리는 생애 주기별 맞춤형 복지 플랫폼을 통해 감동시대 따뜻한 광양을 열어가고 있습니다.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양질의 일자리, 어르신이 행복한 곳, 태아기부터 노년기까지 촘촘하고 두터운 복지체계를 통해 모든 세대의 행복이 가득한 곳, 살고 싶은 도시, 살기 좋은 도시, 여기는 광양입니다. 이 캠페인은 지속가능한 글로벌 미래의 도시 광양시와 함께합니다.
1: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2: 고수익에 원금 보장?
1: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7.5MHz, 여수 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4시를 알려드립니다.

0: 은혜의 동산. 은혜의 동산 매주 금요일 이 시간은 동광양 소망교회 배구선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마가복음 4장 10절에서 20절 말씀을 통해 백배의 결실을 맺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합니다. 과히 크지 않은 구멍가게를 운영하는 사람에게 만 원을 투자해서 1년 안에 100만 원을 벌 수 있겠느냐 물었더니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그런 비법이 있으면 가르쳐달라고 했습니다. 투자액이 100배를 벌려면 그것은 경우에 따라서는 몇 년이 걸릴 수도 있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전혀 불가능한 것이 장사의 흐름이라고 합니다. 물론 외에도 있을 것입니다. 부동산가의 상승세를 타고 집값이나 땅값이 갑자기 몇 배로 뛰어오를 수도 있을 것이고 기업 운이 아주 좋아서 돈을 벌어들이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100배라는 배수는 정말 힘든 것입니다. 현재 본문 20절에서 주님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가능하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은 좋은 땅에 씨를 뿌렸을 때 가능하다고 하십니다. 이 이야기는 기업이나 영농법에 대한 강의를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설명하기 위해 들려주신 비유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이 영적으로나 기업에 있어서나 장사에 있어서나 100배의 결실을 맺고 축복을 받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본문 속에서 몇 가지 교훈을 찾을 수 있습니다. 첫째, 땅에 씨를 뿌린 근데 그 씨는 오직 한 가지였다는 것입니다. 본문 14절에서 주님은 그 씨를 말씀이라고 해석하셨습니다. 즉 복음을 의미합니다. 말씀을 씨로 비유하는 것은 씨는 생명력을 가지고 있을 뿐 아니라 땅에 뿌리면 그 생명이 움트고 싹이 나서 역동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라고 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을 보면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기독교가 생명이 있는 이유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종교이기 때문이며 살아 역사하시는 말씀의 종교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이 살아있다는 것은 그 말씀이 여러 가지로 역사한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합니다. 감동을 받고 감격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삶을 결단하게 됩니다. 죽은 씨앗은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살아있는 종자이기 때문에 온갖 기적과 능력을 행하는 것입니다. 농부가 밭에 나가 뿌린 씨앗은 여러 종류가 아니라 한 가지였습니다. 두 번째, 밭은 네 가지였습니다. 길가, 돌밭, 가시떨기밭, 좋은 땅으로 설명되는 밭은 사실은 사람들의 마음을 가리킵니다. 돌이나 콩 같은 씨앗은 땅에 뿌립니다만 복음의 씨앗은 사람의 심령의 일항에 뿌리는 것입니다. 주님은 15절 이하에서 네 종류의 밭을 설명하셨습니다. 주님이 설명하신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길가는 사람들의 행보가 잦은 것으로 거기에 떨어진 씨는 마귀가 곧 그 말씀을 빼앗아가 버린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길가처럼 딱딱하고 산만한 마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교회에 나와 앉아있어도 오만 가지 생각이 머리를 스쳐 복잡합니다. 설교를 들어도 내용이 귀를 스쳐갈 뿐 마음에 스며들지 않습니다. 돌밭은 흙이 얕기 때문에 햇볕이 나면 곧 싹이 시들어버립니다. 이런 사람들은 말씀을 기쁨으로 받지만 뿌리가 약하기 때문에 조금만 바람이 불어도 넘어지고 환란이나 핍박이 일어나면 금방 넘어져 버립니다.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과 쉽게 인연을 맺기도 하고 쉽게 끊어버리기도 합니다. 쉽게 교회를 나오기는 하고 또 쉽게 교회를 그만두기도 합니다. 가시떨기는 세상 염려와 재리의 유혹과 욕심 때문에 결실하지 못하는 것을 말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보겠습니다. 길가에 떨어지는 씨는 싹이 날 겨를도 없이 새들이 먹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새는 15절에 의하면 사탄이라고 했습니다. 길가는 시끄럽고 산만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시끄러운 길이라도 면역이 되면 시끄러운

줄 모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의 경우 부정적 적응력이 생기고 죄에 대한 면역성이 커지면 그 영혼은 희망이 없어지게 됩니다. 내 심령이 길가처럼 단단하고 또 산만하고 사탄이 활보하는 어두운 뒷골목이라는 것을 깨달았으면 빨리 그 길을 뜯어고치거나 다른 길로 바꿔야 합니다. 길을 잘못 들면 목적지가 달라지게 됩니다. 결국은 실패하게 됩니다. 돌밭에 떨어진 씨는 싹이 나오기는 합니다. 그러나 곧 시들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 현상을 16절은 즉시 기쁨으로 받았다라고 했고 17절은 그러나 잠깐 견디다가 말씀을 인하여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나는 때 곧 넘어지는 자라고 해석했습니다. 주목할 것은 즉시 기쁨으로 받고 곧 넘어지는 자라는 점입니다. 우리에게 이런 요소는 없는지 철저하게 성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얕은 신앙과 얄팍한 믿음은 싹이 자라지 못합니다. 큰 나무는 모두 뿌리가 깊다는 것입니다. 결코 나는 변치 않으리, 결코 나는 변치 않으리, 물가에 심겨온 푸른 나무처럼 변치 않으리라는 복음성가의 가사를 깊이 음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가시떨기밭에 떨어진 씨는 그 가시가 기운을 막아버렸기 때문에 더 이상 자라지 못했습니다. 19절에 의하면 가시떨기는 세상의 염려, 재리의 유혹, 기타 욕심이라고 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9절에서 10절에 보면은 시험, 올무, 정욕, 돈에 대한 사랑 따위는 결국 자기를 찌르는 가시와 같다고 했습니다. 가시떨기밭 같은 사람은 돈 벌어야 된다는 이유 때문에 생을 즐겨야 된다는 이유 때문에 일이 바쁘고 해결해야 될 걱정거리가 많다는 이유 때문에 주님 곁을 떠나고 신앙생활을 소홀히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가시들이 결국은 자기를 찌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가시에 찔려서 죽거나 상처투성이가 되는 것이 좋겠습니까? 아니면 예수님 품 안에서 치료받고 많은 열매를 맺는 것이 좋겠습니까? 내 힘으로는 떨쳐버리기 힘든 가시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주님의 그로 나와 가시를 떨쳐버리고 가시 없는 풍성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가장 좋은 밭은 좋은 땅입니다. 20절에 보면 좋은 땅은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와 60배와 100배의 결실을 한다고 했습니다. 밭은 말씀을 그대로 듣고 받는 옥토가 되어야 됩니다. 길가도 돌밭도 가시떨기밭도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받아서 결실하지를 못했습니다. 기독교의 결심 법칙은 100배, 1000배, 10000배의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단 듣고 받을 때만 그것이 가능합니다. 어떻게 100배의 결실을 하는 옥토가 될 수 있을까요? 첫째, 겸손하게 말씀을 듣고 받아야 합니다. 내 의견과 주장을 앞세우려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받되 겸손하게 받아야 합니다. 귀를 기울이고 말씀을 경청해야 합니다. 바울은 로마서 10장 17절에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냐라고 했습니다. 듣기 싫다고 해서 귀를 막아버린다든지 내 마음에 맞지 않는다고 해서 외면해버리면 나는 수확 없는 농부가 되고 이익 없는 장사꾼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둘째, 그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해야 합니다. 어떤 농부가 겨울 내에 농사법을 연구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봄에 밭을 갈고 씨를 뿌리지 않으면 그는 열매를 거두지 못합니다. 말씀을 듣고 받았으면 순종하고 실천해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믿음의 농사를 지어왔습니다. 이제는 돌아볼 때가 되었습니다. 문제는 30배인가 60배인가 100배인가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의 삶을 철저하게 돌아보면서 본래 내가 가지고 있던 믿음의 기본 자산을 제대로 활용해서 풍성한 열매를 맺고 있는가 아니면 잘못되어 까먹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는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누가복음 13장 6절에서 9절에 보면은 무화과나무를 심은 후 3년 동안 거름을 주고 정성을 내 가꾸었지만 열매를 맺지 않자 주인은 과원지기에 땅만 허비할 필요가 없으니 그 열매를 베어버리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과원지기가 주인이여 금년에는 그대로 두소서 두루 파고 거름을 줄이니 그 후에 만일 실과가 열매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는 대답이 나와 있습니다. 주님 이것입니다. 내가 맺은 열매입니다. 풍성한 열매입니다. 주님이 요구하실 때 이런 열매를 내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주여 내 마음을 옥토로 만들어 주옵소서. 풍성한 열매를 맺는 한 해가 되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0: 은혜의 동산 지금까지 동광양 소망교회 대구선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셨습니다. 이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 그리스도를 구조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은 지역번호 06-793-6644번, 793-0644번 동광양 소망교회나 061-659-3800번, 650-3800번 전남동부 극동방송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극동방송입니다.
2: 성경의 숲을 거닐다. 성경의 숲을 거닐다. 이 시간은 여수 살리는 교회 임기환 목사님의 은혜로운 성경 통독으로 함께합니다.
3: 하나님의 말씀은 맛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즐겁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과 행복을 줍니다. 오바댜 1장. 오바댜의 묵시라. 주 여호와께서 에돔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소식을 들었나니 곧 사자가 나라들 가운데 보내심을 받고 이르기를 너희는 일어날지어다. 우리가 일어나서 그와 싸우자 하는 것이니라. 보라, 내가 너를 나라들 가운데 매우 작게 하였으므로 네가 크게 멸시를 받느니라. 너의 마음에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바위 틈에 거주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여,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능히 나를 땅에 끌어내리겠느냐 하니, 내가 독수리처럼 높이 오르며 별 사이에 깃들을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너를 끌어내리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혹시 도둑이 내게 이르렀으며 강도가 밤중에 내게 이르렀을지라도 만족할 만큼 훔치면 그치지 아니하였겠느냐. 혹시 포도를 따는 자가 내게 이르렀을지라도 그것을 얼마쯤 남기지 아니하였겠느냐. 내가 어찌 그리 망하였는고. 에서가 어찌 그리 수탈되었으며 그 감춘 보물이 어찌 그리 빼앗겼는고. 너와 약조한 모든 자들이 다 너를 쫓아 변경에 이르게 하며 너와 화목하던 자들이 너를 속여 이기며 내 먹을 것을 먹는 자들이 내 아래 함정을 파니 내 마음에 지각이 없음이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내가 에돔에서 지혜 있는 자를 멸하며 에서의 산에서 지각 있는 자를 멸하지 아니하겠느냐. 드마나 내 용사들이 놀랄 것이라. 이로 말미암아 에서의 산에 있는 사람은 다 죽임을 당하여 멸절되리라. 내가 내 형제 야곱에게 행한 포악으로 말미암아 부끄러움을 당하고 영원히 멸절되리라. 내가 멀리 섰던 날 곧 이방인이 그의 재물을 빼앗아가며 외국인이 그의 성문에 들어가서 예루살렘을 얻기 위하여 제비 뽑던 날에 너도 그들 중 한 사람 같았느니라. 내가 형제의 날 곧 그 재앙의 날에 방관할 것이 아니며 유다 자손이 패망하는 날에 기뻐할 것이 아니며 그 고난의 날에 내가 입을 크게 벌릴 것이 아니며 내 백성이 환난을 당하는 날에 네가 그 성문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며 환난을 당하는 날에 네가 그 고난을 방관하지 않을 것이며 환난을 당하는 날에 네가 그 재물에 손을 대지 않을 것이며 네 거리에 서서 그 도망하는 자를 막지 않을 것이며 고난의 날에 그 남은 자를 원수에게 넘기지 않을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만국을 벌할 날이 가까웠나니 네가 행한 대로 너도 받을 것인즉 네가 행한 것이 내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너희가 내 성산에서 마신 것 같이 만국인이 항상 마시리니 곧 마시고 삼켜서 본래 없던 것 같이 되리라. 오직 시온산에서 피할 자가 있으리니 그 산이 거룩할 것이요 야곱 족속은 자기 기업을 누릴 것이며 야곱 족속은 불이 될 것이며 요셉 족속은 불꽃이 될 것이요 에서 족속은 지푸라기가 될 것이라. 그들이 그들 위에 붙어서 그들을 불살을 것인즉 에서 족속에 남은 자가 없으리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이 네겝과 에서의 산과 평지와 블레셋을 얻을 것이요 또 그들이 에브라임의 들과 사마리아의 들을 얻을 것이며 베냐민은 길르앗을 얻을 것이며 사로잡혔던 이스라엘의 많은 자손은 가나안 사람에게 속한 이 땅을 사르밧까지 얻을 것이며 예루살렘에서 사로잡혔던 자들

고스바랏에 있는 자들은 네게베 성읍들을 얻을 것이니라. 구원받은 자들이 시온산에 올라와서 에서의 산을 심판하리니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리라. 아멘. 오바댜 1장입니다. 한 장으로 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에돔의 멸망과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 중 가장 짧은 내용을 담고 있지만 에돔의 멸망과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에돔의 멸망과 이스라엘의 회복이 여호와의 날에 일어날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이 동시에 이루어질 것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 장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실제적인 내용상의 분류는 세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겠습니다. 1절에서 14절 에돔의 범죄와 그에 대한 심판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15절에서 16절 여호와의 심판의 날에 대한 내용을 소개합니다. 17절에서 21절 이스라엘의 종말론적 회복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본장의 내용은 여호와의 날을 중심으로 통합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에돔과 이스라엘의 오랜 긴장관계는 여호와의 날에 궁극적으로 해소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본장의 내용은 필연적으로 종말론적 성격을 띨 수밖에 없습니다. 에돔은 최종적으로 멸망받아야 하는 세상 세력의 상징이라는 점을 밝히고 있습니다. 1절에서 9절 에돔에 대한 심판의 예고를 보겠습니다. 10절에서 14절 에돔의 심판 이유에 대해서 묘사하고 있습니다. 15절에서 18절 에돔이 심판받은 결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9절에서 21절 이스라엘의 궁극적 회복에 대해서 밝히고 있습니다. 한편 오바다 1장은 상호 연관된 두 개의 주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에서는 6절, 8절, 9절, 18절, 19절, 21절, 9절은 드만이라고 불리는 1절과 8절의 에돔, 12절의 멸망과 유다의 회복입니다. 여기서는 이스라엘 전체를 의미한다는 뜻에서 유다를 야곱, 10절, 17절, 18절, 예루살렘, 11절, 20절, 시온산, 17절, 21절 등의 이름으로 언급되기도 합니다. 특히 본장은 에돔과 유다의 오랜 기원을 연상케 하는 10절과 12절에 내 형제라는 표현이 묘사됨으로써 또 나라가 혈통적 관계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형제 국가가 서로 상반된 운명을 맞이하게 된다는 것이 본서의 중심적인 내용입니다. 유다는 회복되어야 할 나라로 언급되고 있습니다. 에돔은 멸망되어야 할 나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대조적인 상황은 8절, 11절에서 15절 여호와의 심판의 날이라는 사상에 의해서 전체적으로 통일되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결국 본서 기자는 이러한 사실을 통해서 이스라엘과 에돔의 미래를 대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장의 전체적인 내용은 15절과 16절의 여호와의 날이라는 사상에 의해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이 여호와의 날은 하나님의 통치가 인간 역사 속에서 결정적으로 완성된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던 모든 적들에게 심판을 가져다 준다고 하겠습니다. 이러한 심판은 하나님의 율법을 버리고 반역한 이스라엘에게도 적용됩니다. 이 사실은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의 몰락으로 입증이 됐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심판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치 않는 이방 국가들에게도 동일하게 행해집니다. 이와 같은 날이 종말론적인 의미와 더불어 1절에서 9절, 15절에서 21절에 나오는 열국과 에돔의 운명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 날은 이스라엘의 신실한 남은 자들이 궁극적으로 회복되는 날이기도 합니다. 바로 이 내용을 근거로 오바다는 야곱의 집이 구원받고 회복될 것이라는 약속을 유도해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궁극적으로 실현케 하는 데 사용된 도구는 바로 정결하게 회복된 이스라엘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러한 본장은 야곱과 에서의 대립 1절에서 9절, 10절에서 14절, 15절에서 21절 열국과 과거와 미래에 관한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절에서 9절은 6절, 8절, 9절에 에서가 1절, 2절은 열국과의 전쟁에서 9절, 사륙을 당하여 다 멸절되고 1절, 4절, 8절에 여호와 8절 날이 예언되고 있습니다. 10에서 14절은 앞의 내용과 상응하는 것으로 10절 야곱이 11절 외국인과 협력

시작한 11절에서 14절에서에 의해 폐주되었던 11절에서 14절 멸망의 날을 회상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15절에서 21절은 에서와 야곱의 지위를 완전히 반전시켜 놓습니다. 10절에서 14절이 1절에서 9절에 대응하듯이 15절에서 21절은 10에서 14절에 대응합니다. 즉 여호와의 날이 오고 있는데

0: 대한 심판의 상황을 비유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돔은 다른 국가들이 침략하기 어려운 높은 고지대에 있는 국가로 항상 안전보장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군사적 안정 때문에 그들은 교만하였고 자신의 나라는 영구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런 에돔에게 본 단락의 심판 예언은 지역적인 것이었습니다. 1절 에돔 심판에 대한 예언을 요약적으로 진술합니다. 2절에서 7절 에돔의 교만에 대하여 하나님이 그들을 수치스럽게 하신다는 비유적인 예언입니다. 8절과 9절 에돔의 완전한 멸망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본 단락은 전체적인 내용을 요약적으로 진술하고 그 다음에 부가적으로 상황을 설명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2절에서 7절 에돔의 교만에 대하여 하나님이 그들을 수치스럽게 하신다는 비유적인 예언, 8절과 9절 에돔의 완전한 멸망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본 단락은 전체적인 내용을 요약적으로 진술하고 그 다음에 부가적으로 상황을 설명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문법적 특징으로는 7절 교차 대구법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중심적 내용입니다. 1절에서 4절 에돔에 대한 심판의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선지자는 주 여호와께서 에돔에 대하여라고 밝힘으로써 이 심판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사건임을 선언적으로 진술하고 있습니다. 2절과 4절에 두 번의 공식적 신탁이 반복됨으로써 심판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을 강하게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에돔의 멸망이 역사적으로 다른 국가들에 의해서 이루어짐에도 불구하고 2절 내가 너를 열국 중에 미약하게 하였고 4절 내가 거기서 너를 끌어내리라고 표현함으로써 에돔에 대한 심판이 표면적으로는 국가 간의 전쟁으로 보이지만 실제적인 주도권은 하나님께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둘째 5절에서 7절 에돔에 대한 심판의 분위기는 돌연적이며 전격적입니다. 가정법을 통해서 에돔에 대한 심판의 의외성을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도적이 물건을 훔쳐도 모든 것을 가져가지 않고 포도를 따는 자도 소량을 남기는 것이 상례인데 에돔은 철저하게 수치를 당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10절에서 21절입니다. 에돔의 심판과 이스라엘의 회복입니다. 에돔의 심판을 예고하고 있던 전 단락에 이어서 에돔의 구체적인 죄악에 대한 책망과 심판 그리고 이스라엘의 궁극적 회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본서가 짧은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선지자들 속에 나타난 이방의 심판, 여호와의 날, 이스라엘의 궁극적 회복이라는 핵심적 주제를 압축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0절에서 14절 에돔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죄악을 인하여 심판받을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15절에서 16절 만국에 대한 심판, 17절에서 21절 이스라엘의 궁극적 회복에 대한 묘사, 12절에서 14절 아니하고라는 부정형의 문장이 돋보이고 있습니다. 12절과 14절 고난의 날, 13절 환난을 당하는 날 등의 단어는 에돔이 방관한 그날이 이스라엘에게는 고난의 날이었음을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19절 20절 생략법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주도적인 특징입니다. 첫째 12절에서 14절 에돔은 이스라엘의 환난을 방조하였습니다. 12절 내가 입을 크게 벌릴 것이 아니라 넌 표현은 이스라엘이 환난을 당할 때 큰 소리로 조화함을 나타내지 말라는 뜻입니다. 13절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성문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며 에돔이 아수르인이나 갈대아인들과 합세하여 이스라엘을 침략한 사건을 배경으로 설명한 것입니다. 17절에서 21절 이스라엘은 잃어버렸던 땅을 다시 회복할 것이다 말씀합니다. BC 2세기 마카비 영도하에서 유대가 완전한 독립을 이룸으로써 온전히 성취됐습니다. 교훈입니다. 첫째, 하나님을 끝까지 적대하는 개인이나 공동체는 반드시 심판을 당합니다. 둘째, 성도는 여호와의 심판의 날이 언제 임할지 항상 기다리면서 준비해야 합니다. 셋째, 하나님은 최종적인 순간에 가장 좋은 것을 하라고 말씀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늘 자신을 회개하며 준비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통독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수 살리는 교회 임기환 목사였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1: 성경의 숲을 거닐다 지금까지 여수 살리는 교회 임기환 목사님의 성경 통독으로 함께했습니다. 이 시간은 하이클래스 153 르 그랑블루 리조트 협찬으로 보내드렸습니다. 방송을 들으시고 성경 통독에 대해서 자세히 알기 원하시는 분들은

번호 061, 654-0639, 654-0639, 여수 살리는 교회나 지역번호 061, 650-3800, 전남 동부 극동방송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0: 북녘 복음화의 기수 생명의 소리 극동 방송입니다.
1: 안녕하세요. 찬송 다이어리 김진입니다. 우리가 마주하는 모든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들은 사실 위대한 기회가 변장하고 찾아온 것뿐이다. 출애굽기에서 하나님은 홍해 앞에는 길이 없었지만 바로 그 바다를 구원의 길로 만드셨음을 보여주셨습니다. 믿음은 현실의 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너머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손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겨울을 견딘 씨앗이 봄에 꽃을 피우듯 시련은 하나님의 약속이 피어나는 계절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눈앞의 어려움을 두려움으로 해석하지 말고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는 문으로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가장 불가능해 보이는 순간이 하나님의 가장 놀라운 기적이 시작되는 순간일 수 있습니다. 오늘 첫 곡, 나의 생명 되신 주 좋은 이웃의 찬양과 구주를 생각만 해도 장보영과 정재은의 찬양으로

세상이 어수선하고 앞이 보이지 않는 상황 같지만 그 가운데 일하시는 주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우리의 삶이길 원합니다. 주님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전쟁과 많은 재난들 앞에 덜컥 겁이 나기도 합니다. 하지만 위기 가운데 주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역사하시는 그분임을 우리가 발견하기를 기도합시다. 우리 주님은 소망이십니다. 계속해서 함께하는 찬양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크록스의 목소리로 함께하고요. 조수아가 노래합니다. 이 세상 험하고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에서 진행하는 찬송 다이어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내 영혼의 극히 깊은 데서 캔디 크리스마스의 영어 찬양으로 함께하고요. 아이노쌉 상단이 노래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죄를.

위기 가운데 믿는 자의 기도는 큰 역사를 만들어낼 것입니다. 걱정하지만 말고 믿는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앉아야 할 것입니다. 이 지구촌 생태계를 위해 그리고 우리가 파괴시킨 많은 자연들을 바라보며 우리의 진정한 회개가 있어야 할 것이며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구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지금까지 찬송 다이어리 김진희였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이 땅의 심어 나가는 빛과 소금 갤러리 협찬으로 함께했습니다.
1: 아침에가 뜨고 저녁 1분 찬송. 안경은 얼굴이다. 누진 다초점 전문 안경원 여수 이순신 안경 보청기 충무점 웅천점이 함께합니다.

1분 찬송. 안경은 얼굴이다. 누진다초점 전문 안경원 여수 이순신 안경 보청기 충무점 웅천점에서 전해드렸습니다.

0: 여러분은 어떤 우주를 상상하십니까? 순천에서는 더 이상 상상이 아닙니다. 정원과 문화 콘텐츠가 만나 마침내 세상에서 가장 향기로운 우주로 피어납니다. 캐릭터가 뛰노는 초록빛 정원과 내 손에 잡히는 제일 가까운 우주, 스페이스 허브와 스페이스 브릿지까지 단 하루라도 특별하게 우주인도 놀러오는 순천으로 여러분도 놀러오세요. 이 캠페인은 순천시와 함께합니다.
1: 성경적 부부, 행복한 자녀. 이 시간은 한국아동가족상담센터 김숙경 상담소장과 함께합니다.
2: 극동방송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9월을 맞으며 유난한 무더위와 예측하기 어려운 기후변화를 지나온 우리는 삶에서 무엇을 붙들어야 하는지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자녀들이 1학기를 지나며 얼마나 자랐는지 살펴보셨습니까? 혹시 결과만 바라보느라 자녀의 애쓰는 마음과 자라나는 모습을 놓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좋은 점수도 중요하지만 더 소중한 것은 어려움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마음, 친구를 헤아리는 따뜻함, 넘어진 뒤 다시 일어서는 용기입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오늘 자녀에게 이렇게 말해보십시오. 너는 존재만으로도 소중한 하나님의 선물이란다. 그 한마디가 변화와 어려움 속에서도 자녀를 붙드는 믿음과 용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1: 이 캠페인은 한국아동가족상담센터에서 보내드렸습니다.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어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0: 전남동부 온 지역 교회가 연합하여 올려드리는 릴레이 성경 통도. 로고스 세대를 잇다, 마음을 잇다. 오늘은 야고보서 4장 순천 우리 교회 조윤자 집사님의 낭독입니다.
1: 야고보서 4장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0: 때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므로 다투고 싸우는 것도 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하는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아니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는 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니라.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러스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니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버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며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아멘.
1: 전남동부 온 지역 교회가 연합하여 올려드리는 릴레이 성경 통독 로고스 세대를 잇다 마음을 잇다 함께 하셨습니다. 이 시간 릴레이 성경 통독에 참여하기 원하시는 교회는 50원의 유료 문자 샵 9750 우물정 9750번으로 로고스라고 문자 주시기 바랍니다.

0: 여수성결교회 한기형 목사님의 말씀입니다.
1: 제가 처음 교회에 왔을 때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천국에 간다는 말이 쉽게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한 번만 믿어보라는 말도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교회 안에는 이처럼 구원에 대한 오해가 존재합니다. 구원은 아주 쉽고 그저 믿기만 하면 된다는 식의 단순화된 논리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구원에 대해 훨씬 더 깊고 엄중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좁은 문을 통해 구원이 무엇인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구원받습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13장 24절에 주여 구원을 얻는 자가 적으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구원이 자기 의지나 노력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그분의 길을 따라가는 순종의 삶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뜻입니다. 많은 사람이 구원은 받고 싶어 하지만 예수님을 따르는 헌신과 희생은 회피하려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구원의 문이 좁은 이유는 바로 자기 부인과 순종, 헌신이 요구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희생하고 주님이 가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자만이 좁은 문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좁은 문이 아니면 닫힌 문입니다. 문을 두드리던 사람들은 자신이 구원받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집주인이신 예수님은 그들을 인정하지 않으셨습니다. 왜입니까? 예수님을 믿는 척만 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따르지 않고 종교적 행위만 하는 신앙은 구원과 무관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신앙생활, 자기 만족을 위한 종교적 습관은 닫힌 문 앞에서 서성이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세 번이나 부인했습니다. 이 당시 베드로를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는 철저히 회개하고 다시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따를 때 구원의 은혜가 임했습니다. 그때 비로소 베드로는 좁은 구원의 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겉모습만이 아니라 순종과 믿음의 결단이 좁은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세 번째, 좁은 문을 거부하면 버리

쓰임받게 됩니다. 오늘 시대는 헌신보다는 복만을 원합니다. 십자가에 대해 설교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적당히 믿고 적당히 헌신하고 적당히 봉사하면 된다는 분위기가 교회 안에 가득합니다. 그러나 넓은 문은 편안하고 즐겁고 쾌락이 있습니다. 그리고 복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 끝은 심판입니다.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고난이 없고 십자가에 고난이 없다면 그 길은 넓은 문일 가능성이 큽니다. 좁은 문은 언제까지나 열려있지 않습니다. 주인 되신 예수님이 문을 닫으시면 들어갈 수 없습니다. 핵이 없는 삶, 자기 뜻대로 사는 삶은 넓은 문으로 가는 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뜻대로 믿고 사는 사람에게는 언제나 역전의 기회가 있습니다. 먼저 믿었다고 구원의 삶을 자동으로 사는 것도 아닙니다. 늦게 믿어도 순종하면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예수님을 믿는 길에 고난이 없다면 그 길은 이미 넓은 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며 걷는 좁은 길은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합니다. 지금은 신앙으로 결단하고 헌신해야 될 때입니다. 복음의 영광은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모든 걸 드릴 때 주어집니다. 여러분에게 예수님을 구주로 믿을 수 있는 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길 원하시는 분들은 이 기도를 예수님 믿기로 결단하며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저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 마음에 모셔드립니다. 이제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믿고 따르겠습니다. 제 삶을 인도하시고 영원한 생명 천국으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은 아버지가 되시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제부터 영원토록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전남동부 극동방송 모든 청취자 여러분, 좁은 문을 선택하고 복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시는 하나님의 자녀들 모두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0: 아이고 극동이 아버지 뭔 일 있는겨? 그 얼굴이 그냥 주저앉았네. 그냥 밭 깔고서 밭 깔어.
1: 말도 말어. 아주 그냥 흙은 날 게임만 하고 자빠져가지고 그냥 소 되겄어 소.
0: 냅둬 그냥 좋아하는 거 하면서 사는 거지 뭐. 그러다가 자연을 벗삼아가지고 길에서도 자고 일어나고 그러는 거지 뭐.
1: 하지 말어. 남의 자식이라고 그 함부로 말하는 거 아니여.
0: 어? 에휴 섭한 소리 말어. 니 애가 내고 내가 니 애고 그러다가 뭐 같이 손잡고 길에서 잠도 자고 그러는 거지.
1: 하지 말어.
0: 그나저나 이 극동이는 노래 부르는 거 좋아하는 거 아니여?
2: 좋아하지.
0: 잘 됐네. 길에서 노래하고 길에서 잠자고 길에서 밥 먹고 그러면 되는 거.
1: 하지 말어.
0: 내가 어디서 들은 게 하나 있는데 이 전남동부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이라고 들어봤어? 거기서 1일 체험 수업 원데이 클래스를 진행하고 있는데 건전한 교회 출석 중인 초등학교 1학년부터 6학년까지 신청을 할 수가 있고 아 요즘 이게 반응이 아주 좋대야.
1: 그래요? 아 신청을 어떻게 하는겨?
0: 문자 메시지 열고 보내는 사람의 샵 9750 우물정 9750번 넣고 어린이라고 입력해서 보내면은 신청 링크가 바로 온디야.
1: 아 얼른 한번 해봐야겠네 그거.
0: 그래 그래 얼른 가서 해봐. 에이 들어가 들어가.
3: 전남동부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 1일 체험 수업 원데이 클래스가 매주 월요일 오후 6시 전남동부 극동방송 공개홀에서 진행됩니다. 원데이 클래스에 참여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750번 우물정 9750번으로 어린이라고 문자 주시거나 지역번호 061-650-3800번 659-3800번 전남동부 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아이의 일상에 웃음과 찬양을 가득 채워주세요. 어린이 합창단 원데이 클래스 지금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의 발걸음을 전하는 FEBC 게시판입니다. 천성산 기독교 수양가는 10월 4일 주일 저녁 7시부터 10월 7일 수요일 오전까지 다시 어게인이란 주제로 가을 특별 성회를 개최합니다. 복음의 감격을 다시 회복하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이번 집회에 방송 가족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문의 전화는 지역번호 061-651-9793, 651-9793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오케스트라 더 요수는 2026년 여수 세계선 박람회 성공 개최를 위한 여수 시민 힐링 콘서트를 9월 14일

0: 일산 든든한 교회는 10월 26일 월요일부터 28일 수요일까지 제7회 전국 목회자 사모 세미나를 파주 그레이스 연수원에서 진행합니다. 현직 담임 목사 사모님 선착순 100명이며 회비는 무료입니다. 문의는 지역번호 031-977-8383, 977-8383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전남 동북동방송은 제5회 정기현주회를 앞두고 전속 여성합창단 단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찬양에 관심이 많고 품격 있고 수준 높은 찬양을 사모하는 방송가족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신청 문의는 지역번호 061-650-3800, 659-3800번 전남 동부 국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여수 지역 학교 기도 모임은 9월 12일 토요일 오전 7시에 여수 성동교회에서 있습니다. 자녀와 학교를 위해 기도하기 원하는 분들은 누구나 참여 가능합니다. 자세한 문의는 010-7382-7255, 7382-7255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아르스노바 합창단은 남녀 단원을 모집합니다. 정통 기독교 교인이며 찬양에 소질이 있고 성실한 단원을 모집하며 방송가족 여러분의 관심 바랍니다. 자세한 문의는 010-8804번에 8275, 8275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는 엄마들 광양 지역은 10월 6일까지 매주 화요일에 가을학기 6주 훈련이 광양교회에서 열립니다. 다음 세대 자녀와 학교를 위해 기도하는 모임이며 신청 문의는 010-4574번에 3081, 3081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심전도 사관학교는 9월 30일 수요일에 예심전도 1일 컨퍼런스를 생수교회에서 개최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영혼을 사랑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전도자로 양성하는 전도훈련학교며 자세한 문의는 010-3003번에 9125, 9125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과 한국교회를 위한 구국기도회는 매주 목요일 오후 8시에 순천 호수공원에서 열립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 반대와 한국교회의 영적 각성과 부흥등을 위한 기도의 자리로 자세한 문의는 010-2245번에 6967, 6967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전남 동북극동방송에서는 공휴일을 제외한 매주 수요일 오후 1시 반부터 2시 반까지 방송사 공결에서 중보기도회를 진행합니다. 전남 동부 땅에 무너진 곳을 직시하고 그 앞을 막아서 하나님께 기도로 부르짖기 원하시는 분이라면 누구나 참석 가능합니다. 가정과 교회, 지역과 나라를 살리는 기도의 자리에 많은 참여 바랍니다. 자세한 문의는 지역번호 061-650-3800, 659-3800번 전남 동부 국동방송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전남 동부 국동방송은 FEBC 게시판을 통해 교회 소식과 연합회 행사 등 지역 소식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FEBC 게시판에 소식을 알리기 원하시는 분은 무료문자 카카오톡 친구 검색에서 전남 동부 국동방송을 검색 후 채널 추가하신 후에 문의하시거나 샵 9750번 우물정 9750번으로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문자 또는 전화 지역번호 061-650-3800 전남 동부 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FEBC 게시판이었습니다.
1: 1분 찬송 선상이 여행이 되다 여수 여행의 특별한 시작 여수 오션 크루즈에서 함께합니다.

0: 1분 찬송 선상이 여행이 되다 여수 여행의 특별한 시작 여수 오션 크루즈가 함께했습니다.
1: 북녘 복음화의 기수 생명의 소리 극동방송입니다.
2: 늘 푸른 초장 늘푸른 초장 오늘 이 시간은 순천평안교회 장영환 목사님께서

0: 시편 23편 1절에서 2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는 제목의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1: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이 세상은 아름다웠고 풍성했고 질서가 잘 잡혀 있었고 부족함이 없는 세상이었습니다. 보시니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이 말씀하실 정도로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만상은 아름다웠고 좋았고 풍성했고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세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시조인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는 불순종의 죄를 지음으로 행복한 세상이 불행한 세상으로 바뀌어 버렸습니다. 부족함이 없는 모든 것에 풍성한 세상이 부족함으로 가득한 세상으로 바뀌어 버린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인류에게 가난이 찾아왔습니다. 배고픔이 찾아왔고 굶주림이 찾아왔습니다. 모든 것을 가져도 족함을 느끼지 못하는 부족함이 인류에게 찾아왔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부족함으로 가득합니다. 물질적으로 부족하지요. 영적으로 부족함을 느끼죠. 또 시간적으로 부족함을 느껴서 늘 시간에 쫓겨 사는 삶이 우리의 삶입니다.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중에 어느 누가 나는 정말로 부족함이 하나도 없습니다 라고 자신 있게 외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 인생은 모두 다 부족함을 느끼는 인생입니다. 이것이 인생인데 다윗은 오늘 시편 23편 말씀을 통해서 내 인생에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윗의 이 고백은요 이론적인 지식이 아닙니다. 그가 삶에서 체험했던 신앙 고백입니다. 그러면 다윗은 정말로 현실적으로 아무런 부족함도 느끼지 못할 정도로 모든 것이 풍족한 삶을 살았을까요? 아닙니다. 다윗은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부모님께 버림받았습니다. 형제들에게 왕따 당했습니다. 그리고 장인 어르신인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면서 광야를 헤매야 했습니다. 사막을 헤매면서 헐벗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자기 배로 낳은 아들 압살롬이 자신을 반역하여서 왕의 자리에서 쫓겨나는 일도 당했습니다. 다윗의 인생을 보면 참으로 부족한 인생 투성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고백합니다. 내 인생을 되돌아보니 내 인생에는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다윗은 우리와 똑같은 부족함을 느낄 수밖에 없는 인생을 살아갔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내게 부족함이 없었다라고 고백할 수 있었을까요? 도대체 무엇이 다윗을 이렇게 고백하게 만들었을까요? 시편 23편 1절 말씀을 잘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죠. 여호와는 나의 뭐가 되시니요? 목자이시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할렐루야. 다윗이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이유, 그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목자 되심을 믿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았더니 인생의 말년에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니 하나님이 모든 것을 채워주심으로

하나님이 풍성케 하심으로 내 인생에는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바람만장한 인생을 살아가는 중에 다윗이 부족함을 이길 수 있었던 비결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목자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을 보니까 바울도 자신의 인생에 부족함이 없는 나는 부요한 사람이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고린도후서 6장 1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현실적으로 바울이 수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었나요? 수많은 부동산이 바울에게 있었을까요? 수많은 주식이 바울에게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현실적으로 바울이 가지고 있는 재산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바울에게 있는 것은 복음을 위하여 헌신하다가 매를 맞은 맷자국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감옥에 갇히고 고난을 당하고 수모를 당하는 그 아픔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울의 삶이었어요. 그런데 바울은 고백합니다. 나는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모든 것을 가진 자입니다 라고 바울이 고백하는 거예요. 바울은 부요함과 풍성함을 주 안에서 누리는 인생을 살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쉽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완성해 놓으셨어요. 누구든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십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십니다. 내가 죄인인 것을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면 어떤 사람이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쉽습니다. 이미 성취된 것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니까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님은 평탄한 삶을, 편안한 삶을 약속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주님은 말씀합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한다라고 주님은 말씀합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을 것이요 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쉽지만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환난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핍박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많은 경우에 손해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눈물도 흘릴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선한 목자이신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명확하게 약속하신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부요함이고 풍성함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에게 주님이 약속하신 게 뭐라고요? 부요함이요 풍성함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나요? 예수님은 당신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명확하게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말씀을 해주십니다. 같이 읽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땅에 우리를 찾아오신 이유 딱 두 가지로 주님은 설명하십니다. 첫째가 뭡니까? 생명입니다. 둘째가 뭡니까? 풍성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님 바라보면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생명을 얻는다는 거예요.

잃어버린 생명을 얻어서 잃어버린 천국을 얻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님 믿음의 생명을 얻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생명만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하지 않아요. 또 하나를 말씀합니다. 그게 뭐지요? 풍성이에요, 풍성. 주님은 우리에게 풍성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생명을 얻을 뿐만이 아니고 풍성함을 얻고 부요함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들에게 약속된 삶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시고 약속하신 바를 성취하신 하나님이에요. 말씀하시고 말씀하신 바를 이루어 가신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을 주기 위해서 왔다라고 말씀하셨다라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생명은 이미 주어졌죠? 믿으십니까? 예수님 믿음으로 이미 우리에게 생명이 와 있음을 믿으시죠? 생명이 우리에게 와 있어요. 그러면 풍성은 올까요? 안 올까요? 옵니다. 안 믿어져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합니다. 풍성은 나에게 오기로 약속된 사실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오늘 우리 모두에게 부요함과 풍성함을 약속하셨어요. 부요하신 주님이 왜 가난하게 되신지 아십니까?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뭐하게 하려 하심이라고요?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보세요. 성경은 부요를 약속하시잖아요. 예수님이 부요하신 자인데 가난하게 되심은 저와 여러분에게 부요를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풍성과 부요는 우리들에게 약속되어진 사실이에요. 그러면 이 풍성과 부요가 우리 인생에 찾아올까요? 안 올까요? 찾아옵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주님의 약속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삶도 다윗처럼 바울처럼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는 고백이 하나님 앞에 날마다 드려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다면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삼고 여호와 하나님을 따르면 왜 내게 부족함이 없는 은혜가 부어질까요? 왜 그렇게 될까요? 두 가지로 오늘 성경을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요, 하나님이 나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기 때문이에요. 오늘 보면 2절 상반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할렐루야. 그가 나를 어디에 누이셔요? 푸른 풀밭에 누이셔요. 목자이신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푸른 풀밭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세요. 다윗은요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어요. 굶주리는 삶, 궁핍한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노년에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니까 언제나 궁핍했던 그 현장 속에 하나님이 개입하셨고 언제나 그때마다 하나님은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 주셨음을 다윗은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 주시는 우리의 목자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금강산도 뭐라고 하죠? 식후경이라고 그러잖아요. 아무리 경치가 빼어나고 아름다워도 배가 안 부르면 소용이 없어요. 며칠 금식하다 보면 머릿속에 별 생각이 다 돌잖아요. 어메 그 통닭, 어메 그 삼겹살. 금식 끝나면 어메 그거부터 먹어야지, 그거부터 그 생각 들어요, 안 들어요? 들어요. 그리고 금식이 딱 끝났어요. 그렇게 고대했던 죽 한 숟가락 딱 먹으면 좋아요, 안 좋아요? 몸이 좀 그렇게 좋잖아요. 이 먹는 것이 얼마나 우리 인생을 행복하게 만든지 모릅니다. 이것을 너무나 잘 아는 하나님은요, 목자 되신 그분이 우리들에게 제일 먼저 말씀하시는 것이 먹는 거 말씀하셔요.
푸른 초장으로 내가 너를 인도해 줄게. 다윗은 어린 시절부터 목동의 삶을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목동으로서 생활을 하면서 푸른 초장으로 양무리를 이끌어가서 푸른 풀밭을 막 뜯어먹게 만들면 양이 얼마나 기뻐하고 얼마나 즐거워하는 것을 다윗은 본 거예요. 자신의 인생을 보니까 그러더라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내가 그런 궁핍함과 어려움 속에 살 때가 있었는데 맞아, 그때마다 나에게 푸른 초장을 채워주셨지. 그때 나는 행복했지. 그때 나는 즐거워했지. 다윗은 그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2절 상반절을 잘 보시면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뭐하시며라고 말씀을 합니까? 누이시며라고 말씀해요. 푸른 풀밭 앞에 서서 뜯어먹게 하시고라고 말씀하지 않으셔요. 푸른 풀밭에 아예 그냥 폭삭 착붙여가지고 뉘어놓으신단 말이에요. 뉘어놓으신단 말이에요. 누이시며,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푸른 초장이 지금 풍성하다는 이야기예요? 아니면 푸른 초장이 풀포기가 몇 개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풍성하다는 이야기예요. 그냥 자빠져가지고 누워서 뜯어먹을 정도로 푸른 초장이 풍성하다는 거예요. 만약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푸른 초장이 풍성하지 않으면 양들이 누워서 뜯어먹을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어요. 며칠 만에 발견한 푸른 초장인데 그런데 풀이 몇 포기가 없어요. 그러면 누가 눕습니까? 먼저 더 뜯어먹으려고 일어나가지고 막 정신없이 싸우고 난리가 나겠죠. 그런데 누이셨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푸른 초장으로 풍성하게 채워주셨다라는 이야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요,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님은요, 이 푸른 초장을 배고픔만 채워주시는 푸른 초장으로 주시는 게 아닙니다. 또 하나가 있는데 참된 안식과 평안을 주는 푸른 초장이에요. 할렐루야! 배고픔도 채워주지만 동시에 주님 안에 들어가면 참된 안식과 평안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할렐루야. 네. 필립 켈러 목사님이 목자가 본 시편 23편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이 필립 켈러 목사님은 어린 시절, 청소년 시절에 실제로 본인이 동아프리카에서 양을 치는 목동의 일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편 23편을 누구보다도 잘 이해를 하는 거예요. 자신이 목자가 되어 보았으니까. 그래서 자신이 목자가 되어 본 자신의 시각으로 시편 23편을 해석해 보는 거예요. 그게 목자가 본 시편 23편이라는 책입니다. 그 책을 보면 양은 몇 가지 조건이 만족되어져야 평안히 쉬고 잠을 잘 수 있다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몇 가지 조건이 만족되지 않으면 잠도 안 자고 계속 두려워가지고 여기저기 막 서성거리면서 돌아다니며 맴맴하고 운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몇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져야 되는데 그 첫 번째 조건이 뭐냐면 완전한 보호자가 나를 지키고 있다라는 이 확신, 이 확신이 들 때 그 양은요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평안한 쉼을 누리고 잠을 잘 수 있다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맹수의 울부짖는 소리가 들리고 개 짖는 소리가 들려도 자신의 옆에 자신을 완전하게 보호해주는 목자가 있는 것을 확신을 하면 이 양은 절대로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쉼을 누리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바로 이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를 완전하게 보호해 주시는 보호자 하나님이세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 두렵고 떨리는 세상 가운데서 당신의 권능으로, 당신의 전능하신 손으로 우리를 붙잡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신 하나님, 그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신 거예요.

히브리서 기자는요, 히브리서 13장 5절 6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느라. 할렐루야. 보세요.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 누구시죠? 나의 목자 되신 하나님이에요. 할렐루야. 따라서 합니다. 나의 목자 되신 하나님. 여러분의 목자 되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결코 너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힘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그분을 바라보면, 그분 품에 안기면 우리는 그분의 보호를 받으며 힘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또요, 이사야 41장 10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할렐루야. 뭐라고 말씀합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이 말이 성경에 몇 번이나 나올까요? 성경학자들에 의하면 성경에 365번 나온다고 그래요. 두려워하지 말라. 무슨 의미겠어요? 하나님은 두렵고 떨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서 날마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합니다. 아무래야 내가 너와 함께해 줄게. 평안도의 아무래야 내가 너와 함께해. 내가 너를 지켜줄게. 내가 너를 보호해 줄게. 하늘과 땅의 모든 만물을 창조한 내가, 역사의 주인인 내가 너와 함께 해줄게. 내가 너를 붙들어 줄게. 내가 너를 도와줄게. 이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할렐루야. 이 보호를 느끼면, 저와 여러분도 똑같아요. 성경은 우리를 양이라고 표현하잖아요. 저와 여러분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보호를 확신하게 되면 저와 여러분은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호를 확신하지 못하면 우리 마음에 불안이 찾아와요. 두려움이 찾아와요. 그러나 1년 365일 언제나 변함없이 날마다 나를 향하여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그렇게 말씀하시며 나를 보호하고 계시고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확신을 저와 여러분이 갖는다면 우리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 된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요, 우리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요, 여호와를 나의 목자로 삼고 그분 따르면 왜 나는 부족함이 없을까요? 두 번째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하나님이 나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어디로 인도하셔요?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셔요. 오늘 본문 2절 하반절 같이 읽어봅니다.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풀을 열심히 뜯어먹었어요. 그러면 목이 마를까요? 안 마를까요? 목이 마르죠. 그래서 사슴과 양은요, 풀을 뜯어먹으면 반드시 물을 마신다고 그래요. 그래서 시냇가를 찾게 되어 있어요. 근데 목자 되신 하나님이 풀을 열심히 뜯어먹은 그 양을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잘 봐보세요. 거센 물가인가요? 쉴만한 물가인가요? 쉴만한 물가예요. 이 잔잔한 물가라는 말이에요. 양이라는 이 짐승은요, 소심해가지고 두려움이 많다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바스락거리는 소리에도 놀라지만은 물가를 갔는데 물이 지나치게 깊은 거예요. 그럼 무사가지고 물을 못 마신대요. 그리고 물살이 아주 거세게 막 흐르는 거예요. 그러면 떠내려갈까봐 무사가지고 그 안에 들어가서 물을 못 마신다는 거예요.

0: 그런데 목자 되신 하나님이 정확하게 그것을 아셔요. 너 두려워 떨고 있지. 너가 무엇을 싫어하는지 무엇을 무서워하는지 내가 다 알고 있어. 그래서 하나님은 어디로 인도하셔요?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셔요.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나를 나보다 더 잘 알고 계시는 하나님. 내가 무엇을 싫어하는지 무엇을 무서워하는지 나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정확하게 알고 계시는 하나님. 그래서 그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 그분이 저와 여러분의 목자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 이 하나님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다윗처럼 바울처럼 그 하나님 바라보지 않으면, 그 하나님께 나의 시선을 맞추지 않으면, 그렇게 나를 보호하시고 함께 하심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을 느끼지 못해서 두려워 세상을 덜덜 떨면서 사는 거예요. 그러나 그 하나님 바라봅니다. 그 하나님 의지하면 우리는 그 하나님 안에서 영육간의 풍성을 누릴 수 있습니다. 영육간의 부요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생명과 풍성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분이 부요하신 분이시되 가난케 되시면 저와 여러분에게 부요를 주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분은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부요를요, 풍성함을요. 영육간의 부요와 풍성을 약속하십니다. 그분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언제나 우리 입술에서 다윗과 같은 고백,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1: 늘푸른 초장 지금까지 순천평안교회 장영환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셨습니다.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지역번호 061-754-5405번 순천평안교회나 지역번호 061-650-3800번 전남동부 극동방송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0: 1분 찬송, 몸과 마음을 세우는 기능성 이너웨어를 만드는 아로마라이프와 함께했습니다.
1: 여기 새로운 미래로 가는 길이 있습니다. 바다 위에 밝게 빛나는 섬 여수에서 천혜의 자연과 첨단 기술이 만나 다채로운 섬의 매력을 만끽할 특별한 경험을 선물합니다. 2026년 9월 세계를 감동시킬 놀라운 K섬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섬, 바다와 미래를 잇다. 2020 여수 세계섬 박람회.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성구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평안한 하루 보내셨습니까? 9월 11일 금요일입니다.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김용환입니다. 진짜 이 며칠 사이로 바람에서 가을의 온도가 느껴지죠? 지난 여름의 폭염을 생각하면 이 선선함이 얼마나 감사한지 새삼 감사하게 됩니다. 바람에서 느껴지는 기온의 변화, 우리는 이 작은 삶의 조건에도 감정이 달라지는데요. 비단 우리의 감정뿐인가요? 세상의 모든 것들이 빠르게 변화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금 묵상해 봅니다. 나를 누르는 삶의 무게들을 버텨낼 수 있는 힘도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오죠.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한 구절의 짧은 말씀만으로도 영혼의 쉼이 느껴지는데요. 부산했던 지난 여름을 뒤로하고 조용히 하나님의 말씀 앞에

머무는 시간이 더 많아지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힘이요 또 소망 되신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영혼에 닻을 내리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의 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찌워지는 그런 가을이길 기도해 봅니다. 오늘은 한 주를 말씀으로 정리하는 시간을 갖겠는데요. 아틀란타 베델교회 이혜진 목사님의 말씀 오늘도 준비했습니다. 찬양 듣고 바로 함께 하실게요.

오늘 저는 한 사람 찾으신다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다윗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성경 전체에서 예수님을 제외하고 가장 많이 언급되는 이름이 다윗입니다. 누가 세어봤는데 1118번이나 언급되는 이름이 다윗이라고 합니다. 오늘 보면 시편 89편 20절을 보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종 다윗을 찾아내셨대요. 그래서 나의 거룩한 기름으로 부었대요. 사도행전 13장도 사실 같은 말입니다. 내가 다윗을 만나니. 이 만난다라고 번역된 헬라어 휴리스코가 관찰하다가 발견했다는 뜻이래요. 두 가지는 같은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습니다. 하나님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시는 분이십니다. 근데 하나님이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시다가 내 종 다윗을 만나니 너무 좋으셨대요. 찾아내고 너무 기쁘셨대요.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이 하나님께 패함을 당하고 하나님께

께서 다음 왕을 찾으셨습니다. 누구든 왕이 될수 있어요. 이스라엘 남자 누구든 왕이 될수 있습니다. 당시 왕이 될수 있는 후보가 몇 명이나 있었는지 아세요? 감사하게도 우리는 통계를 하나 가지고 있는데, 흥미로운 것은 다윗이 말년에 실수를 하나 했어요. 자기의 힘을 과시하고자 인구 조사를 했잖아요. 성경에 진짜 버릴 게 없어요. 그 덕에 우리는 다윗 시대 인구를 추정할 수 있습니다. 다윗 말년에 이스라엘 인구를 한번 보여주세요. 다음 말씀 보여주시면 역대상 21장 5절입니다. 요압이 백성의 수효를 다윗에게 보고하니 이스라엘 중에 칼을 뺄 만한 자가 110만, 유다 중에 칼을 뺄 만한 자가 47만, 합치면 157만. 그런데 이 숫자는 레위와 베냐민 지파는 빠진 숫자입니다. 자, 다윗 말년, 다윗이 40년 통치했잖아요. 다윗 말년 인구가 두 지파를 제외하고 157만. 인구는 성장하니까 아마 그러면 다윗이 기름 부음 받을 때쯤에는 한 150만 명 정도 이스라엘 인구가 됐다고 말하면 합리적인 추정이겠죠. 여러분, 150만이나 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한 명씩 살펴보셨습니다. 근데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여기 하나님의 슬픔을 먼저 아셔야 돼요. 이 찬양 아세요?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150만이나 되는 사람을 주님이 살펴보시는데 하나님 마음에 들은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한 청년을 찾으셨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기쁨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 하나도 안 보이는데 하나님이 드디어 발견하셨어요. 너무 좋으셨대요.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날 천만이나 된다는 한국 그리스도인 중에 하나님 마음에 꼭 드는 사람은 얼마나 될까요? 건강한 명사에는 형용사가 필요 없다라고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말했어요. 아주 멋진 이야기죠. 그렇습니다. 명사가 건강하면 형용사가 필요 없어요. 예를 들면 엄마. 엄마의 무슨 형용사가 필요해요. 엄마면 됐죠. 저도 어머니가 6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엄마 하면 이제 그리움이 올라오죠. 원래 목사님 그러면, 그리스도인 그러면 이 명사가 건강할 때는 형용사가 필요 없었어요. 근데 요새 이 명사들의 문제가 생겼죠. 이상한 엄마들이 나와요. PC방에서 게임하다가 애를 굶어 죽인 엄마들이 있대요. 그러니까 형용사가 필요해졌어. 좋은 엄마. 이상한 목사님들이 나와. 이상한 성도들이 나와. 그래서 이제 어쩔 수 없이 형용사가 필요해졌어요. 좋은 목사님. 좋은 성도. 원래 목사님은 다 좋아야 정상이에요. 원래 성도는 다 믿을만해야 정상이에요. 근데 이제 명사가 오염되니까 형용사가 필요해요. 그 시대에 하나님 마음에 맞는 이 형용사가 어울리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다윗을 발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참고로 다윗은 평신도였습니다. 다윗은 목사님 아니에요. 다윗은 성직자가 아니에요. 여러분과 똑같이 직업이 있었어요. 한때 투잡뛰었어요. 아르바이트 2개 했던 사람. 목동하면서 궁중악사 했던 사람. 그 평신도가 하나님 마음에 꼭 맞았대.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 되기를 원한다는 도전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구체적으로 하나님 어떤 형용사를 쓰시냐면 내 마음에 합한 자래요. 영어로 A man after God's own heart. 하나님 자신의 마음을 따라가는 사람. 다시 말하면 하나님 마음과 똑같은 사람. 내 마음이 네 마음이다. 도대체 다윗의 어떤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그렇게 마음에 드셨을까? 다윗의 어떤 마음을 보고, 야, 저 마음이 내 마음인데 하나님 그렇게 기뻐하셨을까? 우리가 이런 것을 보고 도전을 받아야 됩니다. 그 인생을 한번
추측해 보겠습니다.

먼저 목동 시절 다윗이요 정말 성실히 양을 쳤어요. 다윗이요 양을 어떻게 쳤는 줄 아세요? 사무엘상 17장 34절입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앞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었나이다. 양을 이렇게 쳤대요. 여러분 이게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목자라고 생각해 보세요. 양치는 목자라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사자가 눈앞에 나타났어요. 동물원에 있는 사자 말고 진짜 사자가 내 앞에 나타나서 사자가 양을 물어갔어요. 어떻게 하실래요? 우리 솔직히 말합시다. 사자가 나타나서 양을 물어가면 어떡해요? 뭘 어떡해요? 어쩔 수 없죠. 안 됐다. 어떡하냐? 어쩔 수 없죠. 사자인데. 곰이 얼마나 잔인한 동물인 줄 아세요? 곰은요, 다른 동물들은 죽여놓고 먹는데 곰은 산처럼 먹는 무서운 존재입니다. 곰이 양을 물어가요. 어떻게 해요? 어쩔 수 없죠. 야, 근데 이 다윗은요, 양을 어떻게 치냐면요. 사자가 곰을 물어가는데 쫓아가요. 사자가 내가 곰이라 그랬나, 지금? 지금 3일째 되니까 정신이 없어. 사자가 양을 물어가면 쫓아가요. 곰이 양을 물어가면 쫓아가요. 막돌 던지고요. 막대기 들고 쫓아가요. 우리 주님이 보시고 놀랍니다. 뭐 저런 애가 다 있냐. 이 마음은 도대체 어떤 마음일까요? 여러분, 제가 애가 다섯이라 그랬잖아요. 우리 아들 어딨나 모르겠네. 우리 막내가 다섯 살인데, 제가 우리 막내를 데리고 동물원에 갔어요. 근데 사자나 곰은 뭐 말할 것도 없이 그냥 고릴라 우리에 떨어졌어요. 예를 들어. 우리 다섯 살짜리 애가 고릴라 우리에 만약에 떨어졌어. 그럼 제가 어떻게 할까요? 안 됐다. 어떡하냐? 그럴까요? 아니죠. 내 새끼인데. 뭐든지 들고 달려갈 거 아니에요? 막대기라도 들고 갈거 아니에요? 돌이라도 던지고 갈거 아니에요? 내 새끼잖아. 다윗이 그 마음으로 양을 쳤어요. 이스라엘 많은 목자 중에 이렇게 양을 친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 마음에 이게 꼭 맞는 거예요. 왜냐면요, 여러분, 하나님이 성실하신 분이거든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닮은 마음을 가진 자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작은 게 결코 작은 게 아니에요. 영어 단어 small 보여주실래요? small. 이 small에 잘 보세요. all이 들어있어요. 한번 놀랍시다. 이번 부흥회 동안 상식이 많아지고 있어요. 여러분, 몰이라고 그러잖아요. 몰. 왜 몰인 줄 아세요? 그 안에 올다 들어있어서 몰이에요. 스몰은 작은 게 아니에요. 작은 행동에 나의 전부가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건강검진 받을 때피다 뽑아요? 요만큼만 뽑아요. 근데 그 조그만 샘플에 나의 건강 상태 전부가 들어있잖아요. 바다 수질 검사할 때 바다 다 검사해요? 아니에요. 스몰. 근데 그 안에 그 바다의 수질이 다 들어있거든요. 똑같습니다. 다윗의 양을 치는 이 작은 모습에 그의 삶의 태도가 들어있어요. 태도가 고도를 결정한다는 말이 있어요. 영어로 attitude determines altitude. 여러분이 작은 일에 어떤 태도를 보이느냐에 따라 여러분이 올라갈 수 있는 높이가 달라져요. 여러분, 나이가 이렇게 작은 거 시키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무슨 일을 하듯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마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공식 아세요? 무명한 자가 사명 감당하면 유명해져요. 이게 성경의 공식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 공식을 좋아하잖아요. 우리는 하나님께 먼저 나를 유명하게 만들어 달라고 요구해요. 나 부자 만들어 주시면 나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다. 나 성경시켜 주시면 나 주의 일을 하겠대. 우리는 무명한 나를 유명하게 만들어 주시면 사명 감당하겠다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에요. 다윗은 무명 시절에 맡겨진 사명을 최선을 다해 감당했고, 그를 하나님이 유명하게 만드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그는 어떤 사람이에요? 다윗은요, 정말 독특한 사람이에요. 심심하면 양치면서 하프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예요. 최초의 싱어송라이터가 다윗이. 시편 18편 1절입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하나님이 깜짝 놀라셨어요. 뭐 이런 애가 다 있어. 여러분, 성경에 위대한 믿음의 인물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사랑한다고 고백한 첫 번째 인물이 다윗입니다. 노아는 하나님을 두려워했어요. 믿음으로 방주를 만들었어요. 근데 노아는 단 한 번도 하나님께 사랑한다고 하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대단한 믿음을 보였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죠. 순종했죠. 근데 성경 어디에도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사랑한다고 말한 적 없어요. 이삭도, 야곱도, 요셉도, 모세도, 여호수아도, 사무엘도 다 하나님을 두려워했어요. 다윗은요, 하나님 보고 사랑한대요. 그럼 하나님 마음이 어땠을까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사랑한다는 게 뭐예요? 사랑하면 같이 시간을 보내고 싶잖아요. 연애한다는 게 뭐예요? 만나고 싶은 게 연애잖아요. 헤어지면서 또 내 꿈 꿔 그러잖아요. 또 밤새 통화하면서 자세한 얘기는 만나서 하자고 또 그러잖아요. 사랑한다는 건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시간을 보내요. 자기가 바라는 게 한 가지예요.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내 소원 다른 거 하나도 없는데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고 싶대요. 나 하나님의 아름다움 바라보고 싶대요. 할렐루야. 여러분, 다윗이 약점이 많아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간음죄와 살인죄를 지었잖아요. 근데 성경을 보세요. 하나님이 다윗을 싸고 돌아요. 왜? 다윗이 하나님을 그토록 사랑했거든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예수님이 구약의 모든 계명을 딱 두 가지로 정리하신 거 아세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여러분, 구약의 모든 계명은 결국 하나님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래요. 그런데 둘째는 그와 같아요. 비중이 같아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런데 우선순위는 분명히 달라요.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둘째는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람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해서 사역하는 거예요. 여러분, 첫 번째 계명을 첫 번째 계명 되게 하시기 바랍니다. 교회 일 하다가 번아웃 났다고 말하시는 분들이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첫 번째 계명과 두 번째 계명을 바꾼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먼저인데 사람 사랑을 먼저 한 거예요. 그러다 보면 짜증납니다. 화가 납니다. 근데 그거 아세요? 내가 첫 번째 계명을 지키는지,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즐거워하고 내가 하나님과 개인적으로 교제하는 시간이 있는가 하는가 있는가는 티가 잘 안 나요. 사람들이 잘 몰라요. 근데 내가 두 번째 계명을 지키고 있는가는 사람들 눈에 티가 나요. 교회를 열심히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 어떤 유혹이 있냐면 하나님 사랑하는 것은 잠깐 제쳐놓고 열심히 사역만 하려고 해요. 근데 기억하세요? 그러면 반드시 번아웃 오게 되고 반드시 짜증을 내게 되어 있어요. 마르다와 마리아 이야기를 아세요? 예수님이 그 집에 방문했어요. 마르다는 너무 좋아서 일을 합니다. 요리를 하기 시작합니다. 귀한 일이에요. 그런데 마리아는 예수님을 한순간도 놓치고 싶지 않아요. 예수님의 말씀을 하나도 놓치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그 발밑에서 말씀을 들어요. 일하던 마르다가 짜증이 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컴플레인을 합니다. 예수님, 저 얄미운 쟤, 나 좀 도와달라고 해주세요. 그랬더니 마르다의 말이 맞잖아요. 전국 교회에 있는 마르다의 마음에 대못을 박는 이야기를 우리 예수님이 하신 마리아가 더 잘했다는 거예요. 마리아가 더 좋은 편을 택했다는. 그래서 이 말씀 때문에 전국의 마리다들이 그렇게 시험이 들었죠. 여러분, 제가 여러분의 오해를 풀어드릴게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이 말씀을 이해하냐면 마르다는 일했고 마리아는 일 안 하고 주님 앞에 뭐 예배하고 교제했다고 생각하잖아요. 아니에요. 잘 들으세요. 마르다는 일만 한 거고요. 마리아는 사실 일도 하고 주님도 예배한 거예요. 성경 어디에 마리아가 일했다는 얘기 나오냐고 저한테 따질 수 있잖아요. 안 보이세요?
저는 보이는

그럼 마리아가 일했겠죠. 그런데 어떤 마음으로 일했을까요? 룰루랄라 찬양하면서 예배 드렸잖아. 주님과 교제했잖아. 여러분 기억하세요? 주님과 교제하고 예배하고 일하면 지치지 않아요. 주님과의 교제가 없이 일만 하면 마르다처럼 지치게 되어 있어요. 예배 먼저 드리시기 바랍니다. 주님 먼저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요한복음 21장에서 베드로를 회복시키시면서 한 가지 물어보셨어요. 나 사랑하느냐? 너 나 사랑하느냐? 한 번도 주님이 내 양떼 사랑하냐고 안 물어보셨어요. 양떼를 사랑해서 목회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주님을 사랑해서 목회하는 거잖아요. 목사님들이 솔직히 말해서 성도님들이 항상 사랑스럽지 않잖아요. 에스겔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족속이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내 거룩한 이름을 내가 아꼈다고 하셨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소중히 여기세요. 할렐루야. 근데 다윗에게는 그걸 견딜 수 없는 마음이 있어요. 이 할례받지 못한 백성이 지존하신 주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것을 견딜 수 없는 마음이 있었어요. 여러분에게도 이런 마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대가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잖아요. 이 시대가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시대를 살고 있잖아요. 여러분에게 다윗의 마음이 있는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또 이 할례받지 않은 백성이라는 말을 뒤집으면 나는 할례받은 백성이라는 자부심이 있었던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자부심이 있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자부심 있으세요? 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자부심 있었어요? 정말이에요? 그 영화 친구 아세요? 벌써 한 30년 된 영화 같아요. 한 20년. 장동건, 유호성 나오는 영화라 요새 분들은 잘 모를 수도 있어요. 그때 한국 영화 중에 천만을 돌파해서 저도 그 영화를 봤는데 별로 재미없더라고요. 너무 폭력적이고 그래서 거의 졸면서 봤는데 거의 마지막 단계에서 엄청 은혜를 받았어요. 그 마지막 단계에서 그 건달 역 맡은 유호성 씨가 자기가 다 짓지도 않은 죄를 그냥 다 자기가 지었다고 하고 변명하지 않고 뒤집어 쓰고 사형 선고를 받습니다. 그랬더니 친구가 찾아와서 경상도 사투리로 이렇게 말해요. 네 와 그랬노? 너 왜 변명 안 해? 네가 다 안 했는데. 그랬더니 유호성 씨가 이런 은혜로운 말을 해요. 건달이 쪽팔리게. 너무 은혜 받았어요. 이야, 건달이 자존심이 있지 쪽팔리게. 나 그렇게 못하겠다는 거.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자존심 진짜 있어요? 나 목사인데, 나 집사인데, 나 장로고 권사인데, 나 그리스도인인데 쪽팔리게 그 죄는 못 짓겠다. 우리에게 이런 자존심만 있었어도 오늘날 한국교회가 이렇게 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근데 자존심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다윗을 그렇게 기뻐하셨는지 아세요? 난 할례받은 사람이야. 나 하나님 백성이야. 할렐루야. 왕이 됐어요. 사무엘하 5장에서 왕이 됐어요. 왕이 되자마자 다윗이 연달아 세 가지 일을 합니다. 사무엘하 5장에서 예루살렘을 정복하러 갑니다. 두 번째로 사무엘하 6장에서 방치된 언약궤를 가져옵니다. 세 번째 사무엘하 7장에서 그 언약궤 가져왔는데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나는 백향목궁에 거하는데 주의 교회는 휘장 밑에 있어서 하나님의 전을 짓고 싶다. 이 세 가지가 다윗이 왕이 된 뒤에 한 세 가지 이야기입니다. 이 한 가지 한 가지가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일 먼저 다윗이 왕 되자마자 뭐 했다고요? 예루살렘을 쳐들어가요. 사실 이게 놀라운 일이에요. 예루살렘이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소유가 아니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기로 약속하셨고 여호수아 시대에 정복했잖아요. 그게 거의 400년 전이에요. 근데 네, 잘 보여주셨네요. 예루살렘 주민인 여부스 족속을 유다 족속이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아무스 족속이 오늘까지 유다 조선과 함께 예루살렘에 거주했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그 예루살렘 주변이 유다 지파에게

0: 된 땅이거든요. 그 땅을 유다가 차지하고 있는데 가운데 알박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만 여부스 족속이 차지하고 있었던 거예요. 아시겠어요? 왜 그랬느냐? 지도를 하나 보여주실래요? 예루살렘이 천혜의 요새래요. 난공불락의 요새여서 유다지파가 저기를 공격을 못해요. 그러니까 유다지파가 차지하고 있는 땅 한가운데 알박기로 여부스 족속이 저 땅을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약 400년 동안을. 슬프죠. 근데 그거 아세요?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은 저 예루살렘 땅을 한 번도 공격하지 않아요. 공격할 생각도 하지 않아요. 근데 다윗이 왕이 되자마자 저기를 쳐들어가요. 다윗에게는 무엇이 있었어요? 저 땅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인데 저 견고한 진을 치고 있는 세력에 대한 거룩한 분노가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부스 족속들이 자신만만해요. 왜냐하면 400년 동안 어떤 이스라엘 백성들도 쳐들어온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다윗이 쳐들어갈 때 여부스 족속들이 이렇게 조롱해요. 이 말씀 혹시 아세요? 왕과 그의 부하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 땅 주민 여부스 사람을 치려 하니까 그 사람들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결코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맹인과 다리 저는 자라도 너를 물리치리라. 왜 이렇게 자신만만하게 조롱했느냐? 지난 400년간 그 누구도 공격하지 못한 끄떡없는 땅이었으니까. 근데 여러분, 다윗은 저 땅에 대한 거룩한 분노가 있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마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맞지 않았겠느냐고요. 그리고 저는 여러분, 왕이 되자마자 국정 제1과제는 평소에 생각하고 있던 것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평소에 다윗에게 이 땅에 대한, 차지하지 못하고 있는 저 거룩한 땅에 대한 분노가 있었더라고요. 젊은 시절부터 있었더라고요.
1: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미국 아틀란타 베델교회 이혜진 목사님의 말씀 듣고 계시는데요. 한 사람 찾으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찬양 한 곡 듣고 말씀 계속해서 이어서 보내드릴게요.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다윗이 10대 소년일 때 골리앗과 전쟁한 그때도 저 땅에 대한 마음이 있었다는 것을 제가 발견했어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엘라 골짜기에서 전쟁이 있었어요. 여러분 잘 아듯이 다윗이 물맷돌을 던져서 물맷돌이 골리앗 머리에 맞고 쓰러졌죠. 그래서 다윗이 골리앗의 칼을 가지고 골리앗의 머리를 뺀 것까지 아시죠? 그 다음 이야기도 아세요? 말씀 보여주세요. 그 다음 말씀 보여주세요. 잘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이 블레셋 사람들을 쫓아가죠. 왜? 골리앗이 쓰러졌으니까 우와 하고 달려가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블레셋 진영을 다 노략하는데 세상에 20대 소년 다윗이 무슨 일을 하는 줄 아세요? 그 블레셋 사람의 머리를 어디로 가져가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지금 이 전쟁은 엘라 골짜기에서 벌어진 전쟁이에요. 이 엘라 골짜기에서 골리앗이 쓰러졌어요. 그래서 다윗이 골리앗의 머리를 베요. 무섭지도 않나. 그 거인의 머리를 들고 저벅저벅 걸어서 어디로 갔어요? 예루살렘으로 갔대요.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왜 예루살렘으로 갔을까? 왜 예루살렘으로 그 거인의 머리를 갖고 갔을까? 다음은 네 차례다. 다윗은요, 찾지 못한 땅 예루살렘에 대한 분노가 있었던 거예요. 거인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그 머리를 들고 예루살렘으로 간 사람이 다윗이에요. 견고한 진에 대한 분노가 있었어요. 10대 소년 때부터. 그래서 왕이 되자마자 견딜 수 없어서 예루살렘 성부터 쳐들어간 사람이에요. 그리고 예루살렘을 점령해요. 두 번째 다윗이 무엇을 하느냐? 방치된 언약궤를 가져와요. 여러분 사무엘상 3장으로 돌아가야 돼요. 엉망이었던 제사장 엘리와 홈니와 비느하스 있을 때 전쟁 때 여호와의 궤 가지고 갔다가 그 궤 블레셋에서 때 뺏긴 거 아시죠? 근데 그 블레셋의 그 다곤 신당이 막 무너지니까 겁나서 그 벳세메스로 가는 암소를 따라서 다시 보낸 거 아시죠? 어렴풋이 어디선가 잃은 것 같죠? 그래서 이스라엘 그 언약궤가 그때부터 방치되어 있었어요. 오베데돔의 집에. 근데 사울은 40년 통치하면서 한 번도 그 언약궤를 돌아볼 생각을 안 해요. 방치된 하나님 언약궤에 아무런 마음이 없었던 사람이 사울이에요. 근데 다윗은 그것에 대한 분노가 있었어요. 부담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을 차지하자마자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여호와의 언약궤를 갖고 들어와요. 할렐루야. 마음이 달라요. 사울하고는 완전히 다른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그 유명한 사건이 벌어지죠. 여호와의 언약궤가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는 게 너무 좋아서 덩실덩실 춤추다가 그만 다리가 그 바지가 내려가고 미갈이 조롱했던 거죠. 그래도 상관없어요. 다윗이 뭐라고 말해요? 나 여호와 앞에서 춤춘 것이다.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생각하든 상관없다. 사람의 시선이 중요하지 아니하고 나 하나님 앞에서 한 거다. 할렐루야. 사울은 거꾸로예요. 사울은 기다리라는 사무엘의 말을 듣지 않고 책망을 받았잖아요. 근데 사울이 뭘 부탁하는 줄 아세요? 제발 백성들 앞에서는 내 얼굴 세워줘라. 사울은 사람들의 시선이 중요했던 사람. 다윗은 하나님의 시선이 중요했던 사람. 마음이 달라요. 여러분 하는 일이 사울처럼 사람의 시선을 고려하는지 다윗처럼 사람이 나를 뭐라고 생각하는지 여호와의 시선을 고려하는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가져왔는데 하룻밤 잤는데 마음이 달라요. 불편하대요. 불편해 죽겠대요. 나는 이렇게 백향목궁에 거하는데 언약궤는 휘장 밑에 있는 걸 나는 못 참겠대요. 마음이 다른 사람이에요. 마음이 다른 사람. 나는 이렇게 좋은 집에 사는데 우리 하나님의 저는 이렇게 초라한 것이 가슴 아픈 분들 계세요. 그 마음이 다윗의 마음이었던 거예요. 근데 자기는 좋은 집 살면서 교회가 건축한다 그러면 맨날 요

새 건축한다고 그러더라. 이런 마음은 없지 않으십니까? 근데요, 더 놀라운 것. 하나님이 NO 하셨어요. 여러분, 다윗은 기도를 거절당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미안하지만 안 돼. 여러분, 하나님의 전 아무나 못 줘요. 너는 피를 너무 많이 흘렸어. 안 돼. 그런데 내가 대신 너의 집을 지어줄게. 너 대신 못 줘. 내가 네 집 지어줄게. 여러분 기억하세요. 다윗이 하나님께 노를 경험한 사람. 하나님의 거절을 경험한 사람이 다윗이. 근데 사무엘하 7장으로 넘어가면 놀라운 이야기가 나옵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가요. 하나님의 전에서 기도를 합니다. 근데 잘 들어보세요.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나는 무엇이며 우리 집은 무엇이게 나로 여기에 이르게 하셨나이까. 그리고 하나님, 나의 후손의 일까지 말씀하시나이까. 이 기도를 잘 보면 다윗이 분명 하나님께 노를 경험했고 하나님의 거절을 경험했는데 서운하다는 말 한마디도 안 해요. 다윗은 자기가 받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하나도 이야기하잖아요. 주님 주신 것에 감사합니다 밖에 없어요. 많은 이들이 다윗과 반대. 여러분 기도 잘 돌아보세요. 많은 이들의 기도 내용이 자기가 받지 못한 것에 대한 이야기예요. 하나님 나 건강 없어요. 건강 주세요. 하나님 나는 왜 승진하지 못하나요? 승진시켜 주세요. 하나님 나는 왜 이게 없나요? 이거 주세요. 우리의 대부분의 기도는 다 받지 못한 것에 대한 이야기예요. 근데 다윗은 좀 달라요. 다윗의 기도에 받지 못한 것에 대한 서운한 이야기 하나도 없어요. 주신 것에 감사하대요. 할렐루야. 내가 무엇이 간데 이거 주십니까? 우린 달라요.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갖지 못한 학벌, 내가 갖지 못한 외모, 내가 갖지 못한 재능. 왜 나는 안 주십니까? 사실 받은 것이 많아요. 받은 복을 세워보세요. 누구나 받은 것이 있으면 못 받은 것이 있잖아요. 근데 다윗은 받지 않은 것 얘기하지 않아요. 받은 것에 감사했어요. 할렐루야. 또 귀한 게 무엇이냐? 거절당했어요. 하나님 너 안 된대요. 그럼 우리는 뭐 어쩔 수 없죠. 아이고 우린 이렇게 말할 거. 아이고 하나님 멋지게 지어드리려고 그랬는데 아쉽네요. 우린 그러고 말 거예요.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준비합니다. 다윗이 또 문짝못과 거멀못에 쓸 철을 많이 준비하고 또 무게를 달 수 없을 만큼 힘이 많은 돛을 준비하고 또 백향목을 무수히 준비하였으니 자기는 못 짓는다니까 아들 솔로몬이 지을 수 있도록 준비를 해요. 백향목을 가져와요. 솔로몬은 어리고 미숙하지만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할 성전은 극히 웅장하여 만국의 명성과 영광 있게 하여야 하니까 내가 그래서 죽기 전에 많이 준비한대요. 또 다른 말씀에 내가 환난 중에 어려웠대요. 자기가 여호와께 금 10만 달란트, 은 100만 달란트, 놋과 철을 그 무게를 달 수 없을 만큼 심히 많이 준비하였고 또 제목과 돌을 준비했대요. 할렐루야. 다윗의 마음이 달라요. 다윗은 어떤 사람인 줄 아세요? 하나님께 아끼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우리 중에 하나님께 너무 인색한 사람들 많아요. 근데 다윗은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하나도 안 아까워요. 계산을 안 해요.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이 말씀 꼭 전하고 싶어요. 하나님께 인색하지 마세요. 계산하지 마세요.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이 누구를 통해 일어난 줄 아세요? 계산하지 않고 자기 도시락을 드린 한 소년을 통하여 일어났어요. 여러분 설마 남자만 5천 명이 모인 그 집회에 도시락 싸온 애가 걔 혼자였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도시락 싸온 사람 많아요 그날. 다 계산해. 나 이거 먹어야 되는데 이거 내봤자 얼마나 되겠어. 다 계산하고 있는데 한 아이가 계산하지 않고 자기 것을 드려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것으로 놀라운 역사를 행하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첫날 말씀드렸죠. 저도 돌아보니 하나님께 계산하지 않고 헌신했던 시간이 있어요. 제가 과외 3개씩 했다고요. 100만원 받은 거 주님께 렌트비 배달 드렸어요. 계산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그냥 드렸어요. 제가 봉고차 매주일마다 수혜배 때 금혜배 때 몰았어요. 한 번도 시간 아깝다고 하지 않았어요. 제가 이민교회 와서 제일 작은 교회만 섬겼다고 말씀. 우리 아버지가 개척교회

200불, 올라서 250불 받고 섬겼어요. 제가 계산했다면 절대로 그렇게 섬기지 않았어요. 근데 제가 고백합니다. 제가 계산하지 않고 주님께 드렸더니 제 인생을 주님께서 책임져 주셨어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께 너무 인색해요. 원래 내 것이 아니었는데. 여러분, A라는 사람, B라는 사람, C라는 사람이 길을 가고 있었대요. A라는 사람 앞에 근데 5만 원짜리가 떨어져 있는 거예요. 누가 주워야 돼요? A가 주워야죠. B하고 C가 너무 아쉬웠어요. 내가 저기로 갈 걸. 근데 50m를 더 갔더니 B 앞에 10만 원이 떨어져 있는 거예요. 누가 주웠을까요? B가 웃으면서 주웠어요. A하고 C가 너무 아쉬웠어요. 내가 저기로 갔어야 되는데. 50m 갔는데 C 앞에 100만 원이 떨어져 있었어요. 누가 주웠을까요? C가 싱글본 거랍니다. 50m 더 갔더니 경찰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면서 물어요. 오다가 돈 떨어진 거못 봤냐고. 봤으면 반환하라고. 누가 제일 먼저 반환했을까요? A가 반환했어요. 아까워하지 않냐고. 그 다음 B가 좀 생각하더니 반환을 했어요. C는 엄청 고민을 했어요. 처음부터 지 것도 아니었으면서. 우리가 혹시 이러고 있지 않나요? 여러분, 아이들 과자 사주면, 예를 들어 새우깡을 사주면, 우리 어른들도 먹고 싶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 달라 그러면 애가 주죠. 근데 이 새우깡의 특징이 손이 가요, 손이가. 자꾸 손이 가요. 또 먹고 싶어요. 그래서 내가 하나만 더 줘. 그러면 이제 애가 약간 멈칫하면서 하나를 더 줘요. 그리고 하나 더 먹으려고 그러면 애가 짜증을 내면서 아까 줬잖아! 그래서 막 이렇게 반, 부셔가지고 주고 하면 기분 어떠세요? 그 누가 사준 거예요? 내가 사줬잖아. 우리 하나님께 그러고 있지 않나요? 처음부터 내게 어디 있어요? 다 주님 주신 거 아니에요? 출애굽기 35장을 보면 성막을 짓는데 하나님께서 성막을 뚝딱 만드실 수 있는데 굳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눠주셨잖아요. 출애굽할 때다 가지고 가게 하셨잖아요. 그렇죠? 뭐 금, 귀고리, 뭐 반지, 뭐 실. 그리고는 굳이 출애굽기 35장에 그거를 다시 드리게 하잖아요. 그렇죠? 성막 짓게 하잖아요. 출애굽기 35장 전체가 굉장히 감동이에요. 왜냐하면 너무 많이 가져와서 더 이상 가져오지 말라는 광고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이게 뭐랑 똑같냐면 교회가 건축하는데 건축원금 너무 많이 들어왔으니까 헌금 그만하세요. 그거랑 똑같은 거거든요. 대한민국 교회에 이런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여러 가지가 감동인데 제가 진짜 가슴이 울컥한 한 구절이 있어요. 출애굽기 35장 23절을 보여주세요. 무릇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 실과 염소털과 붉은 물들인 순양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이 있는 자가 가져왔대요. 여러분 아무 느낌 없으시죠? 그럼 제가 어느 날이 말씀을 곰곰이 보는데 너무 감동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실을 드렸대요. 그리고 가죽을 드렸대요. 이게 어떤 의미인 줄 아세요? 오늘날 우리는 옷이 낡아지면 그냥 옆에 백화점 가서 옷 사면 돼요. 뭐 백화점까지 갑니까? 클릭 한 번으로 집으로 옷이 배달돼요.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를 걸어가고 있어요. 광야를 걷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실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광야에 모래바람 불거든요. 옷이 낡아지면 옷 만들어 입을 재료가 실인 거 아세요? 근데 노예로 살았거든요, 400년간. 노예 옷은 어떤 실로 만들었을까요? 아주 형편없는 그런 실이었겠죠. 근데 지금 이들 손에 들어온 실이 뭐냐면, 청색, 자색, 홍색, 한 번도 입어보지 못한 실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가는 배 실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명주실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하나님께 드려버렸다는 거예요. 미래 옷 만들어 입을 것을 드려버렸다는 거예요. 가죽은 뭔데요? 오늘날 우리는 신발이 낡으면 백화점 가서 신발 쉽게 사요. 아니, 온라인 클릭 한 번으로 신발이 집 앞에 배달이 돼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길을 걸어가요. 광야길은 모래밭,

자갈밭이거든요. 그러면 그 길을 걷다 보면 신이 너덜너덜해져요. 가죽이 있어야 돼요. 이 가죽으로 신을 만들어 입어야 돼요. 신어야 돼요. 근데요, 노예 시절에 한 번도 신어보지 못한 가죽신이에요. 붉은 문들인 순양의 가죽으로 언제 신을 만들어 입어봤겠어요? 해달의 가죽, 패션의 완성 아니었겠어요? 근데 제가 너무 감동이 됐어요. 야, 앞으로 신발 만들어 입을 가죽을 여호와의 성막을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산하지 아니하고 드려버렸구나. 그리고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신명기 8장 4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고. 아멘. 그럼 40년간 광야를 걸어요. 그 모래바람을 뚫고 매일매일 걸어요. 그러면 이 옷이 낡아져야 정상이에요. 근데 이상해요. 아무리 이 옷을 입어도 옷이 낡아지지 않아요. 옷이 멀쩡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앞으로 이 옷이 낡아지면 실로 옷 만들어 입을 그 실을 하나님께 계산하지 않고 드려버렸더니 하나님이 40년간 그들의 의복을 책임지셨다 이 말이에요. 40년간 그 모래밭 돌밭을 걸으면 가죽신이 너덜너덜해져서 발이 부르터야 정상인데 이상해요. 아무리 그 자갈밭 돌밭을 걸어도 가죽신이 낡아지질 않아요. 멀쩡해요. 왜냐? 앞으로 가죽으로 신을 만들어야 될 그 가죽을 내 미래를 아까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드려버렸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의 신발을 책임지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미래를 위하여 준비하고 아껴둔 것들 하나님께 드리면 여러분 인생 어려워질 것 같으세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책임지세요. 막 계산도 안 하고 하나님께 막 드리는 사람 보면 막 주책 같죠? 주책 맞아요. 주님이 책임지세요. 이게 이해가 잘 안 되는 분들은 집에 갈 때쯤 한번 옆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제 인생 고백이에요. 제가 계산하지 않았어요. 주님께 드렸어요. 그리고 제가 돌아보니 제 인생 주님이 책임지고 계세요. 계산하지 않고 하나님께 드린 다윗을 주님이 책임지셨어요. 여러분, 다윗이라는 인생을 왜 성경이 이렇게 길고 자세하게 다룰까요? 왜 그의 이름을 그렇게 많이 언급할까요?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너도 이런 사람이 되어달라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작은 일에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아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자존심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이 강릉 땅을 잡고 있는 견고한 진에 대한 거룩한 분노가 있기를 바랍니다. 춤추며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받지 않은 것 불평하지 마시고 받은 것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아끼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렇게 좋으셔서 다윗을 목동인 다윗을 일약 왕으로 세우신 거예요.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설교를 마칠게요. 여러분, 세상의 방법과 하나님의 방법이 완전히 달라요. 세상은요, 한 단계 한 단계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성경은 맨 밑에 있는 사람을 한 번에 맨 위로 올리세요. 맨 뒤에 있던 사람을 한 번에 맨 앞으로 올리세요. 여러분, 요셉이 어떻게 이집트의 국무총리가 됐어요? 이집트로 유학 갔어요? 국무총리 되려면 원래 구급 공무원 시험부터 시작해야 돼요. 요셉이 평생 해도 국무총리 안 돼요. 그건 세상의 방법이에요. 요셉은 제일 밑바닥이었어요. 감옥에 갔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제일 밑바닥에 있던 그를 한 번에 총리로 올려버렸어요. 맨 뒤에 있던 그를 맨 앞으로 올려버렸어요. 다니엘은요. 다니엘도 포로였어요. 맨 밑바닥 인생이에요. 맨 뒤에 있는 인생이에요. 그를 하나님이 한 번에 올리셨어요. 다윗도 한 번에 올리셨어요. 그 일이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0: 제가 군 복무 때 이야기입니다. 군대에서 훈련이 힘들지만 제일 힘든 훈련 중에 하나가 아침마다 2km 구보하는 거였습니다. 달리기를 구보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달리기를 못해서 힘든 게 아니라 다른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 세상은, 학교는 예를 들어 키 제일 작은 사람이 앞에 서죠. 키 제일 큰 사람이 뒤로 가죠. 군대는 반대예요. 군대는 제일 키큰 사람이 맨 앞에 서요. 키 작은 사람이 맨 뒤로 가요. 보기 좋아야 된다고. 우리 소대가 40명인데 제가 어디 섰을까요? 네? 네, 그 신장을 보지 말라고 했는데 제가 맨 뒤에 섰어요. 제가 제일 작진 않았어요. 네 번째로 작았어요. 어쨌든 맨 뒤에 섰어요. 맨 뒤에 서서 훈련을 받으면 좋은 점이 많아요. 키업 받을 때 묻어가는 게 많아요. 근데 진짜 힘든 게 달리기예요. 제가 달리기를 못하는 게 아니에요. 아침마다 2km 뛰는데 이게 너무 힘든 이유는 군대에서 주로 보리밥을 줘요. 아침에 달리기 하면 보리밥을 먹었기 때문에 가스를 배출하기 시작해요. 미치겠어요? 36명의 가스를 맡으면서 그 고약한 냄새를, 다채로운 냄새를 맡으면서 미치겠어요, 진짜. 정말 죽을 것 같아요, 매일 아침마다. 그렇게 괴로워하며 달리기를 하다가 가끔 우리 훈육관이 이런 명령을 내릴 때가 있어요. 뒤로 돌아. 그러면 맨 뒤에 있던 내가 일약 맨 앞으로 나가요. 복수혈전이 시작됩니다. 그다음부터 제가 아침마다 훈육관 입만 바라봤어요. 제발 뒤로 돌아가 좀 해달라고. 여러분, 우리 인생 어쩌면 맨 밑에, 어쩌면 맨 뒤에 처져 있는지도 몰라요. 주님의 입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나에게도 뒤로 돌아가 말씀해 주시면 맨 뒤에 있던 나도 맨 앞에 서게 될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1: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오늘은 미국 아틀란타 베들교회 이혜진 목사님의 말씀으로 보내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그 사람이 모두 다 되시길 축복합니다. 저는 월요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김용환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0: 도시를 정원으로, 생태를 경제로, 순천의 도전은 위기를 기회로 만들었습니다. 이제 순천은 3대 경제축으로 새로운 세상의 문을 열어갑니다. 세계 도시와 교류하는 글로벌 문화산업, 뉴스페이스 시대를 선도할 우주항공 방산산업, 차세대 주력산업인 그린바이오 산업까지 순천이라 가능했던 일, 순천이라 갈 수 있었던 길, 오늘도 우리는 순천답게 걸어갑니다.
1: 이 캠페인은 순천시와 함께합니다.
2: 안녕하십니까. 여수시 의회 의장 주재현입니다. 지금 여수에서는 2016 여수 세계 선박람회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성과 바다가 만드는 특별한 무대, 여수에서 직접 만나보세요. 박람회의 열기가 여수의 새로운 도약으로 이어지도록 여수시의회에서도 힘껏 뛰겠습니다. 시민을 이롭게, 여수를 새롭게, 여수시의회가 함께합니다.

복음 70년, 은혜 70년, 201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0: 생명은 빛으로. 생명은 빛으로. 오늘 이 시간은 여수 성광교회 최종배 목사님께서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말씀의 검으로 승리하라 라는 제목의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1: 오늘 말씀의 바울 사도는 어떠한 마음으로 이 로마 감옥에 있겠습니까? 나이가 많아요. 적은 나이가 아닙니다. 인생의 끝자락입니다. 바울 사도는 이 로마 감옥에 이 차디찬 이 감옥에서 쇠사슬에 묶여 있습니다. 이 바울의 눈앞에 누가 있는가 하면은 로마 군인이 보이는 거예요. 바울을 감시하고 있습니다. 또 완전 무장한 모습입니다. 바울은 그 로마 군인의 모습을 보면서 영적 큰 깨달음을 얻었어요. 그 깨달음을 가지고 에베소교회 성도들 향하여서 편지를 썼습니다. 바울의 이 편지는 절망과 좌절의 내용이 아닙니다. 에베소교회 성도들 향한 승리에 대한 뜨거운 열망의 편지예요. 소망합니다. 에베소에 와 계시는 영적 공동체의 영적 아버지가 되시고 영적 어머니가 되시는 성도님들의 그 남은 인생이 바울 사도의 이런 존귀한 삶처럼 후대들을 향한 메시지가 되어지고 소망이 되어지고 하늘 편지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에베소교회 성도를 향하여서 던지는 마지막 바울의 권면이 있습니다. 그 마지막 권면은 무엇인가 하면은 영적 전쟁에 대한 권면이에요. 10절 말씀을 통하여서 바울 사도가 선언을 합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라.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에베소 교회 성도를 향하여서 정말로 옥중에 매여 있는 몸이지만은 정말로 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 메시지가 무엇인가? 예수님 안에서 힘의 능력으로 강건한 교회가 되라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직면해야 되는 현실은 쉽지 않습니다. 그 현실을 바라보면서 간곡하게 고민하고 있어요. 에베소 교회가 나약한 교회가 되는 것 아닙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사회적으로 겁쟁이가 되는 게 아니에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뒷걸음질치는 그런 공동체가 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 안에서 하나 된 교회, 예수님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한 교회, 성령의 능력이 충만한 교회, 그러한 에베소 교회가 될수 있기를 옥중에 있는 바울 사도가 간절히 사모하면서 권면하고 있습니다. 성도가 직면해야만 하는 현실은 영적 전쟁터입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2000년이라는 시간의 이 벽을 넘어서 우리는 오늘을 살아가야만 하고 살아내야만 합니다. 어쩌면 우리들의 삶의 여정에도 엄중한 영적 실체는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오늘 선포된 말씀을 통하여서 성도님들의 그 영혼을 옭아매는 어둠의 권세가 깨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늘의 능력과 예수 이름의 권세로 날마다 승리하고 때마다 영광 돌리는 복된 삶들 다 되실 줄로 믿습니다. 구원받은 성도의 삶은 어떤 삶입니까? 구원받은 성도의 삶은 영적 전쟁터에 있는 한복판의 삶이에요. 거듭남의 은혜를 받은 예수 제자의 삶은 어떤 삶이 있습니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그날, 내 인생의 마음 가운데 정말 감당할 수 없는 예수님의 만지심과 은혜가 흐르잖아요. 주를 향하여서 거룩한 고백을 하잖아요. 이제 이후로 남은 인생길 걸어갈 때,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주를 위해 죽겠습니다. 정말로 거듭남의 은혜를 받은 예수님의 제자들, 그 제자들의 삶은 영적 전쟁터입니다. 곰곰이 영의 눈으로 보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모든 성도의 삶은 피할 수 없는 영적 전장터로 그 영적 전쟁의 소용돌이 속으로 들어갑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영적 전쟁은 결코 멀리 있지 않습니다. 아주 가까이 있는 현실이에요. 일상적인 삶의 자리에 영적 전쟁이 일어납니다. 어디일까요? 성도님들이 매일 대면하는 식탁입니다. 사소한 갈등으로 언성이 높아지는 그 가정의 식탁의 위가 어떤 순간에 영적 전쟁터가 되기도 합니다. 또는 여러분이 잠을 청하는 그 침대 위가 영적 전쟁터가 되기도 해요. 밤늦게 홀로 스마트폰을 보면서 유혹과 싸우는 침대 위, 거기가 영적 전쟁터입니다. 또 여러분의 통장을 바라보면서 통장의 잔고가 바닥난 그 날, 밀려오는 불안감을 대면해야 되는 그 순간이 영적 전쟁터입니다. 또내 마음을 아프게 하는 사람의 얼굴을 떠올릴 때에 우리의 마음에서 밀려오는 내면의 갈등, 그러한 순간은 정말로 치열한 영적 전쟁터입니다. 성도가 대면하는 전쟁터는 가장 가까운 사적인 삶의 자리이고, 집안이고, 일터이고, 가장 가까운 인격 관계 속에서 그런 영적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움과 원망과 불평과 타타른 마음, 부정적인 생각, 그런 마음과 싸워야만 합니다. 이런 이 영적 전쟁을 치를 때에 조금만 더 나가면 우리의 마음의 벽이 무너집니다. 우울감이 밀려오고 불안감이 가득하고 또 자살 충동과 같은 내적 자해의 내면의 벽이 무너집니다. 자기 자신의 모습을 직면해야만 해요. 내 인생은 어떻게 될까? 헤쳐나갈 수는 있을까? 뚫고 나갈 수는 있을까? 예배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은 저마다의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영적 전쟁을 어떻게 치르고 계실까요? 내가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구나 알고는 계실까요? 사탄의 치명적인 전략이 있습니다. 무엇이겠습니까? 이 사탄의 교묘한 두 가지 전략이 있어요. 기독교 영성 작가인 C.S. 루이스는 스크루테이프의 편지에서 이 사탄의 교묘한 두 가지 전략을 폭로합니다. 첫 번째 전략은 성도가 사탄의 존재를 과도하게 두려워하고 집착하게 만드는 거예요.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묵상하고 예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성령의 능력 가운데 집중해야 되는데,
마음의 벽이

무너지고 우리의 삶의 자리가 어수선해지면은 이 사탄의 존재를 과도하게 두려워하고 집착을 합니다. 이게 사탄의 첫 번째 전략이에요. 두 번째 전략은 사탄의 존재 자체를 완전히 무시하게 만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대는 최첨단 현대사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이 첨단 현대사회에서 무슨 마귀가 있어? 다 성격 탓이고 스트레스 때문이지. 이런 생각에 빠져 있으면 영적 무장을 완전히 해제해버립니다. 이것이 바로 사탄의 노림수이고 전략이라는 거예요. 부정적인 생각, 부정적인 가치관, 부정적인 사건, 그 너머에 존재하는 이 마귀의 세력을 보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의 눈을 뜬다라는 것은 무엇인가? 그 너머에 있는 어떤 영적인 존재를 바라보고 직시한다라는 거예요. 그 눈을 갖는 게 바로 영적인 주의 사람의 눈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예수 제자는 누구입니까? 성육신하신 예수님을 바로 하는 거예요. 예수님 이 땅 가운데 행하신 그 일을 바로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일을 행하셨던가요? 예수님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은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 3장 8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성육신하신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마귀가 하는 일은 어떤 일입니까? 죄를 짓도록 미혹하고 유혹하는 거예요. 마귀는 거짓의 아비입니다. 진리를 왜곡하고 거짓된 삶으로 영적 분별력을 흐르게 합니다. 자책감, 죄책감, 절망감을 그 마음 가운데 불어넣습니다. 참소하고 고발합니다. 또 영적 공동체를, 주의 백성들의 그 아름다운 이 사이 관계를 분열하고 파괴합니다. 영의 눈을 어둡게 만들고 복음의 빛, 진리의 빛을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도록 만들어버립니다. 이것이 바로 온 사단 마귀가 하는 일들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마귀의 일을 면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치열한 영적 싸움을 해야만 합니다. 승리하는 비결은 어디 있을까요? 영적 전쟁의 대상을 명확하게 식별하는 것입니다. 혈과 육이 아닌 영적 세력과의 싸움이에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12절의 말씀은 명확하게 선포합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누구를 어떻게 상대하고 계실까요? 성도의 진짜 적은 내 눈앞에 있는 연약한 인간이 아닙니다. 속을 썩이는 남편, 마음에 들지 않는 아내,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자녀가 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일터에서 나를 괴롭히는 직장 상사나 나를 힘들게 하는 지인도 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영적 공동체에서 나를, 내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그 아무개가 나의 대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러한 사람들은 남편이나 아내나 자녀나 직장에서 만나는 일터의 이 동료들이나 또 지인들 또 성도들은 대적할 상대가 아닙니다. 오히려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고 품어줘야 될 긍휼과 용서의 대상입니다. 복음으로 또 구원해야 될 사랑의 대상이에요. 그날 예수님은, 부활하신 예수님은 아침 밥상을 차리시고 베드로를 초청했습니다. 베드로야, 아침 함께 하자. 예수님께서 사랑의 눈으로 베드로에게 질문하셨습니다. 베드로야, 나는 너를 정말로 사랑하는데 너도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은, 부활하신 예수님은 사랑하셨어요. 우리가 믿음의 여정을 걸어갈 때에 내 주변에 있는 문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아침 밥상을 차리신 예수님의 그 마음으로 그 영혼들의 손에 떡 하나 더 지어주는 사랑의 손이 되시고 이해의 마음이 되시고 용서하는 마음, 섬김의 마음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대적해야 될 진짜 적은 누구입니까?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이고 악의 영들입니다. 인간의 연약함을 틈타고 들어옵니다. 분열하고 조장합니다.
관계를 파괴하고

흔드는 영적 대적들이라는 거예요. 눈앞에 있는 사람을 미워하고 복수심을 키우는 것은 그 배후에 있는 사탄을 보지 못하고 속는 것입니다. 영적 에너지를 허비하는 거예요. 진짜적인 마귀에게 대하여서는 무방비 상태가 됩니다. 그런 영적 무방비 상태가 되면 백전백패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거듭난 성도는 영적 시선을 분명하게 해야만 합니다. 이웃과 성도를 향하여서는 사랑하는 마음, 이해하는 마음, 용서하는 마음, 섬김의 눈을 가져야만 해요. 하지만 그 배후에서 조종하는 사탄 마귀를 향하여서는 매서운 매의 눈을 가지고 파수꾼의 심장으로 단호하게 대적해야만 합니다. 영적 시야를 회복하고 또 싸움의 방향을 바로 잡을 때에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주님께서 승리하라고 우리에게 예수 이름의 권세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명할 때에 온 사단 마귀가 떠나가는 그 은혜를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유일한 공격 무기인 말씀의 검으로 무장을 해야만 합니다. 바울이 묘사하는 이 로마의 군인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진리의 허리띠, 의의 오심경, 평안의 복음의 신,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로마 군인이 지금 바울 앞에서 그렇게 완전 무장하고 있습니다. 허리띠를 띠고 있고 호신경을 붙이고 있고 또 견고한 신을 신고 있고 견고한 방패를 들고 있고 투구는 짱짱합니다. 이러한 무기들은 이 자기 자신을 보호하는 방어용 장비입니다. 왜 말씀을 기록하면서 이 방어용 무기가 공격용 무기보다 먼저 선행되어져서 기록되어 있을까요? 적의 불화살을 막아내야만 하고 또 급소를 보호해야지만이 우리는 전쟁을 마음 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의 삶을 보호하는 보호장비가 허술해지게 되면 아무리 내 손에 말씀의 검이 들려있다 하더라도 그 말씀의 검을 마음껏 휘두를 수 있겠습니까? 구원의 투구가 견고해야만 합니다. 복음의 신을 신어야 되고 진리의 허리띠가 꽉 묶여 있어야 돼요. 믿음의 방패는 더욱더 높이 들려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야지만이 원수 사단 마귀가 쏘아올리는 불화살을 막아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이 방어용 무기가 견고할 때 비로소 우리는 공격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방어만으로 전쟁에서 최종의 승리를 거둘 수가 없습니다. 이 성도가 영적 전쟁에서 사단 마귀를 제압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공격용 무기를 갖고 있어야 돼요. 성령의 검, 그 한 자루를 손에 쥐고 있어야만 합니다. 17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령의 점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라. 이 검은 어떤 검이겠습니까? 지금 바울 사도가 보고 있는 이 검, 어떤 크기였을까요? 아주 커다란 칼이었겠습니까? 아니,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이순신 장군을 기념하는 그 대장의 그 칼, 정말로 큰 칼이지 않습니까? 그런 칼이었겠습니까? 그게 아닙니다. 말씀에 기록된 이 검은 마카이라고 합니다. 마카이라. 이 마카이라는 약 40에서 50cm 길의 짧은 양날의 단검이에요. 로마군이 전쟁할 때 백병전을 해야만 합니다. 초급전이에요. 아주 가까이에서 이제 적을 맞이해야만 합니다. 단검을 손에 쥐고 적의 빈틈을 파고들어서 치명적인 급소를 정확하게 찌르고 공격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로마의 군대가 무서웠다고 해요. 짧은 단검을 가지고도 승리하였다는 것이죠. 성도가 치른 영적 전쟁은 멀리서 싸우는 포격전이 아니에요. 일상의 삶입니다. 여러분의 생각 속에서, 여러분의 감정 속에서 아주 가까이에서 초근접 백병전을 해야만 합니다. 마귀는 아주 가까이 다가와서 저와 여러분의 약점과 상처와 은밀한 욕망을 파고드는 거예요. 이 사탄의 숨통을 단번에 끊을 수 있는 무기, 그 무기가 무엇입니까? 성령의 검이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어떤 의미겠습니까? 이 말씀은 헬라어로 레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대면할 때 하나님 말씀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영적 밸런스를 가져야만 합니다. 로고스의 말씀이 있어요. 로고스의 말씀은 기록된 말씀입니다. 창세기로부터 요한 계시록의 말씀이에요. 우리 영적 공동체가 통독 2000독의 길을 걸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영적 성숙의 계절입니다. 말씀 읽기에 참 좋은 시간들이에요.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의 길까지 하나님 말씀을 통으로 받아들이십시오. 하나님께서 구속의 역사를 이루기 위하여서 구속사를 쓰기 위하여서 어떻게 역사하셨는가? 창세기에서 만나시고 마태복음에서 만나시고 요한복음에서 만나시고 계시록에서 만나는 겁니다. 이 로고스의 말씀을 받아들일 때에 영적으로 짱짱한 주의 거당들 다 될 줄로 믿습니다. 네마의 말씀이 있어요.

0: 레마의 말씀, 본문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성령의 검, 이 레마의 말씀이에요. 레마의 말씀은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새겨진 말씀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어떤 말씀이 새겨져 있을까요? 여러분 마음속에서 맴돌고 있는 말씀이고 묵상하는 말씀이에요. 어떤 말씀이 묵상되고 있을까요? 또 레마의 말씀은 입술로 선포되는 구체적인 삶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붙들고 삶의 자리에서 씨름하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 레마의 말씀이 있을 때 비로소 이 사단 마귀를 단칼에 베어낼 수 있습니다. 날이 선 하나님의 검이 되어서 영적 전쟁터에서 승리하게 한다는 거예요.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 가운데 이 시간 이후로 레마의 말씀 그 칼 한 자루가 견고하게 인생 칼집에 꽂혀져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상황마다 때마다 그 말씀을 꺼내가지고 영적으로 대적하고 영적으로 선포할 때에 피하는 삶이 아니라 승리하는 성도님들의 복된 삶들 다 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의 검을 사용하는 법을 친히 보여주셨어요. 우리 주님께서 40일 금식하신 그날 가장 줄이셨을 때에 사단 마귀가 와서 시험을 걸었습니다. 예수님은 신적인 권세나 기적으로 이 사단 마귀와의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지 않으셨습니다. 성령의 검, 말씀을 빼들어가지고 승리하셨어요. 기록되었을 때 우리 주님께서 선포하시면서 원수 사단 마귀를 물리쳤습니다.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성도님들은 떡으로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영혼의 양식으로 삼아서 승리하고 계십니까? 기록되었을 때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말씀이 선포될 때 사탄이 물러간 줄로 믿습니다. 천사들이 와서 수종을 들었어요. 성도가 예수님을 따라가고 성령의 능력의 두루마리를 덤비는 그 은혜와 영광은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님처럼 말씀이 살아있음을 체험하고 내 삶의 인생길 가운데 천사들이 그날 예수님을 수종하였던 것처럼 천사들이 내 인생을 도와주는 하나님의 역사를 목도할 때에 걸어가는 인생길이 가장 행복하고 가장 거룩한 은혜의 여정들 다 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또한이 마귀의 거짓말이 들려올 때에 타협하지 말고 말씀의 검을 휘둘러야만 합니다. 마귀는 거짓의 아비예요. 사단 마귀가 어떤 거짓말을 합니까? 첫 번째는 거짓말은 정죄와 참수의 말이에요. 때론 우리가 실수하고 또 죄를 범하고 영적 침체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 온 사단 마귀가 이런 말을 하지 않던가요? 너는 죄인이다. 하나님이 너를 버렸다. 그런 죄를 짓고도 하나님의 자녀라고 자부할 수 있느냐? 그러고도 네가 성도냐? 이렇게 양심의 가책을 가지고 정죄감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마음을 파고 들어옵니다. 죄책감에 눌리면 예배의 자리를 떠나고 기도줄을 놓게 됩니다. 그러한 영적 전쟁터 가운데 우리는 어떠한 말씀의 검을 빼야만 합니까? 로마서 8장 1조가 이전의 말씀의 검을 빼들고 전쟁에서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함께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1: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0: 아멘. 온 사단 마귀가 우리가 연약할 때에 영적으로 연약할 때에 밀고 들어오는 정죄감과 죄책감으로부터 이 말씀을 두고 선포할 때에 사단의 권세가 끊어지고 영적 자유와 해방의 은혜를 받고 우리는 우리 모두 다 될 줄로 믿습니다. 온 사단 마귀에는 두 번째 거짓말이 있어요. 불안과 염려의 말들입니다. 때론 삶이 힘들고 통장의 잔고가 제로 베이스 또는 마이너스 칠 때에 우리의 건강에 문제가 생기고 물질에 문제가 생기고 관계의 틈이 벌어질 때에 온 사단 마귀는 어김없이 염려의 불화살을 쏘아올립니다. 너는 이제 가망이 없다. 너 이제 대책이 없다. 누가 널 도와주겠느냐. 이런 거짓말로 그 마음을 시험하는 거예요. 그럼 온 사단 마귀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면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다들 많이 경험해 보셨을 것 같아요. 인생 최악의 시나리오 작가가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붙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생의 끝을 바라면서 최악의 시나리오를 썼다 지었다가 썼다 지었다가 하잖아요. 두려움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해버립니다. 염려로 가득

내 인생의 보자기를 풀어가면서 문제를 묵상하고 염려를 묵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묵상해도 시원치 않습니다. 온 사단마귀가 그러한 영적 불화살을, 염려의 불화살을 쏘아 올릴 때에 우리는 어떠한 성령의 검 하나님 말씀을 빼어 올려야만 합니까? 빌립보 4장 19절의 말씀, 그 말씀을 붙들고 선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0: 심적으로 힘들고 물질적으로 힘들고 관계적으로 힘들어하는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이 말씀이 액면가 그대로 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사탄 마귀하는 세 번째 거짓말이 있어요. 타협과 유혹의 말이에요. 우리는 세상을 살아갑니다. 천국 가는 그날까지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과 이런저런 관계를 할 때에 이런 말들이 들려오지 않습니까? 이번 한 번만 눈 감아. 다들 그렇게 살잖아. 왜 너만 그렇게 유별나게 살아? 이런 거짓의 음성으로 성도들을 죄의 길로 유혹을 합니다. 이런 유혹의 목소리가 들려올 때 우리는 어떻게 단호하게 이 사단의 음성을 잘라내야만 합니까?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으로 성령의 검으로 사단 마귀의 음성을 잘라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1: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0: 아멘. 아멘. 성도는 그 삶의 세대를 본받지 않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대는 어떠합니까? 이 세상의 주된 가치가 무엇입니까? 성도는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 그 뜻을 향하여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주의 백성들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과 타협하면 일시적으로는 평안해 보입니다. 그러나 영적 파멸을 불러옵니다. 성도의 인생 목적은 무엇입니까? 세상에서 타협하는 게 아니에요. 성도의 인생 목적은 부귀영화를 누리는 것도 아니고 세상에 출세하는 것도 아닙니다. 성도의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것처럼 거룩한 삶을 살아내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원사단 마귀는 시간과 공간과 대상을 가리지 않고 공격합니다.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가 바르트부르크 성체에서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하고 있을 때 일입니다. 이 루터가 아주 극심한 고립감과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어요. 죽음의 위협이 사방팔방에서 밀려왔습니다. 그 어려운 삶의 자리에서 독일 백성을 위하여서 성경을 번역할 때 독일어로 번역할 때에 마귀가 틈타고 들어왔어요. 마귀가 루터가 평생 지은 온갖 은밀한 죄와 실수들, 그러한 죄 목록이 빼곡하게 적혀있는 거대한 두루마기를 루터에게 보여줬답니다. 그리고 비웃었대요. 조소했답니다. 이것이 너의 진짜 모습이다. 너같이 위선적인 사람이 어떻게 교회를 개혁하겠느냐, 이렇게 참소했다라는 거예요. 저도 비슷한 음성을 들어봤어요. 정말 마귀의 음성을 끌어내는데 정말 쉽지 않습니다. 우리 가운데 영적 체험을 깊이 하신 분들은 아마 온 사단 마귀를 직면하신 분도 계실 것 같아요. 루터는 죄책감에 숨이 막힐 지경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순간에 루터는 고개를 들고 성령의 검을 들고 두루마리 맨 아래에 하나님 말씀, 요한에서 7절의 말씀을, 요한일서 1장 7절의 말씀을 기록했답니다. 어떤 말씀을 썼겠습니까?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할렐루야. 예, 우리를 여기다가 우리 이름을 넣어가지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최종별을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 성도님들 각자 이름을 넣어서 큰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1: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0: 할렐루야. 이 말씀을 들고 대적하였을 때에 온 사단 마귀가 한 길로 왔다가 일곱 길로 물러감을 믿으실 줄로 믿습니다. 과거가 여러분의 과거를 들추기면서 속삭일 때 여러분의 의로 맞서지 마세요. 절대로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때 진정성 있게 고백하세요. 그렇다, 나는 연약한 죄인이 맞다. 그렇게 나에게는 예수 십자가의 보혈, 예수 십자가의 피가, 예수 보혈의 약속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나는 예수 보혈로 죄사함 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라고 선포할 때에 온 사단 마귀가 물러갈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경의 성도 여러분,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바울 사도는 인생의 끝자락에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되었습니다. 로마 감옥에 수감되어 있어요. 그러나 감옥의 창살이 바울사도를 어떻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바울사도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서 에베소 교회를 살렸습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전신갑주로 영적 무장시켰어요.

0: 바울의 인생이 끝나는 그 순간까지 바울은 복음의 파수꾼이 되었습니다. 성도는 무엇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까? 성도는 말씀의 힘으로 세상을 완전 정복하는 복음의 능력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이 가을날 말씀의 능력을 더하시고 그 말씀의 검을 날석에 갈아서 원수산마귀가 대적해 올 때 말씀의 검으로 한 칼에 원수산마귀를 대적하고 승리하는 복된 사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 생명은 빛으로 지금까지 여수성광교회 최종배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셨습니다. 이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은 지역번호 061-643-1141 061-643-1141번 여수성광교회나 061-650-3800번 전남동부 극동방송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 북녘 복음화의 기수 생명의 소리 극동방송입니다.
3: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아멘. 안녕하세요. 평안의 노래 나윤장입니다.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상황에 처하면 우리는 가까이에서 나의 상황에 맞는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을 먼저 찾게 되는데요. 인간의 능력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사람이 도움의 통로가 될 수 있지만 도움의 근원은 하나님이시죠. 주님께 몸을 피하면 주님 안에서 진정한 보호와 안식을 얻게 되는데요. 시편 118편에서 시인은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라고 권면합니다. 그 이유는 여호와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이 영원하시기 때문이죠. 여호와의 인자와 진실은 부조리한 세상을 살아가는 인생에게 참 안식과 소망 그리고 평안을 줍니다. 시인은 고통 중에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고통 중에 메인 자신을 하나님께서 자유와 만족을 누릴 수 있는 넓은 곳으로 이끄셨다고 고백합니다. 아무리 대적들이 우리를 애워싸도 하나님은 자기에게 속한 자들을 건져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내 편으로 삼았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 링컨은 남북전쟁을 할 때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달라고 기도하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 편이 되기를 기도했다고 합니다. 사람이나 고관들은 영원히 신뢰할 만한 자들이 아닙니다. 때로 인간적인 방법을 통해 무언가를 이루고자 하는 유혹을 받을 때가 있는데요. 그러한 방법으로는 주의 인자와 성실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주님을 주인 삼지 않은 방법은 모두 폐기하십시오.

지금 여러분들께서는 극동방송에서 진행하는 평안의 노래를 청취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인생은 순풍을 만날 때도 있고 역풍을 만나기도 하고 혹은 항구에서 잠시 쉴 때가 오기도 합니다. 그래도 목적지에는 도달해야 하는데요. 불확실한 세상에서 외부의 영향력에 휩쓸리기보다 스스로 붙들어야 할 분명한 목적지와 굳건한 중심을 먼저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느 곳을 향해서 배를 저어야 할지를 모르는 사람에게는 어떤 바람도 순풍이 아니다라는 명언이 있습니다. 분명한 목적지를 하나님으로 정하십시오. 하나님께 뿌리내린 삶은 흔들릴지라도 뽑히지 않습니다. 주의 품에 거할 때 주의 인자와 진실을 아는 자가 부르는 찬양이 우리 삶에 끊임없이 흘러나오게 될 것입니다.

어두운 밤, 대형 군함 한 대가 안개 낀 바다를 항해하고 있었습니다. 선장은 멀리서 정면으로 접근해 오는 불빛을 발견했는데요. 충돌 위험을 느낀 선장은 즉시 신호를 보냈습니다.

있습니다. 충돌 코스다. 즉시 항로를 오른쪽으로 20도 수정하라. 잠시 후 상대방에게서 응답 신호가 돌아옵니다. 당신이 항로를 왼쪽으로 20도 수정하십시오. 자신의 지위에 자부심이 있던 선장은 화가 나 다시 명령합니다. 나는 사람들과 배의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제독이다. 당장 항로를 바꾸어라. 그러자 답신이 왔습니다. 제발 항로를 바꾸십시오. 저는 등대입니다. 선장은 상대방이 물러서기를 바랐지만 등대 앞에서는 선장의 지위나 배의 크기가 아무런 힘도 발휘하지 못했습니다. 배의 지휘권을 가졌다는 사실이 등대를 옮길 수 있는 권한까지 부여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권력은 종종 내가 명령하면 저 등대도 비켜설 것이라는 허황된 오만을 만들어냅니다. 거대한 배의 키를 잡고 있는 선장의 한순간의 어리석은 명령은 본인뿐만 아니라 그 배에 탄 모든 선원과 승객의 목숨을 담보로 위험한 암초로 돌진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진정한 지혜는 창조주를 겸손히 인정하고 그에 맞춰 배의 키를 고쳐 잡는 분별력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평안의 노래 나윤정이었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북이란 나라가 그 외부 정보가 너무 그 취약하잖아요. 그 노동신문 사면에 나오는 국제 소식이 나니까 좀 되게 좀 궁금한 것도 많고 진실을 알고 파서 뭐 라디오 이렇게 저렇게 몰래 들었어요. 그때 보니까 극동방송을 들었어요. 그 보니까 그 처음에는 무슨 뭐 어떻게 지금 보면 성경 구절 같아요. 근데 목소리가 아주 잘 들리고 또렷또렷해서 가끔 들었어요. 그때 방송을 보면 다른 주파수보다 엄청 깨끗하고 그 출력이 높더라고요. 그래서 들었어요.
1: 저는 그 제가 들어본 방송 중에 제일 주파수가 잘 잡히고 몸이 설명했던 건 동방송이었어요. 북한 내에 미치는 제가 있던 황해도 지역에는 동방송입니다 하는 소리가 제일 선명하게 들렸던 것 같고요. 그 극동방송도 제가 많이 들었는데 그게 아침에 이제 귀에 레이스바를 끼고 뭐 혹시 이 시간대에는 무슨 방송을 할까 들어보면 다른 방송은 하나도 안 들려요. 동방송인데 주로 나오는 건 이제 그 성경과 관련된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한국사회의 다양한 그런 그 신앙 활동들을 전하는 막 그런 방송들이었어요. 프로그램들이었고. 우리가 저 들건대는 별 무리가 없습니다.
2: 갇힌 땅, 열리지 않은 땅, 그곳에 지금도 전파는 갑니다. 언젠가는 하나님이 그 땅을 활짝 여실 겁니다. 이 소중한 방송 전파가 중단되지 않도록 방송가족 여러분의 소중한 마음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이 사역에 동참하기 원하시는 분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750번 우물정 9750

1번으로 전파, 전파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거나 지역번호 061-650-3800 전남 동부극동 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는 북한에 오직 복음으로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누구도 소외되지 않고 일생 동안 행복한 삶을 누리는 도시 광양. 시민 모두가 누리는 생애 주기별 맞춤형 복지 플랫폼을 통해 감동시대 따뜻한 광양을 열어가고 있습니다.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양질의 일자리, 어르신이 행복한 곳, 태아기부터 노년기까지 촘촘하고 두터운 복지체계를 통해 모든 세대의 행복이 가득한 곳, 살고 싶은 도시, 살기 좋은 도시, 여기는 광양입니다. 이 캠페인은 지속가능한 글로벌 미래의 도시 광양시와 함께합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0: 드라마 바이블 듣는 성경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드라마 바이블 호세아 제2장
1: 너희 형제에게는 암미라 하고 너희 자매에게는 루하마라 하라. 너희 어머니와 논쟁하고 논쟁하라. 그는 내 아내가 아니오 나는 그의 남편이 아니라. 그가 그의 얼굴에서 음란을 제하게 하고 그 유방 사이에서 음행을 제하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그를 벌거벗겨서 그 나던 날과 같게 할 것이오. 그로 광야같이 되게 하며 마른 땅같이 되게 하여 목말라 죽게 할 것이며 내가 그의 자녀를 궁일히 여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음란한 자식들임이니라. 그들의 어머니는 음행하였고 그들을 임신했던 자는 부끄러운 일을 행하였나니 이는 그가 이르기를 나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을 따르리니 그들이 내 떡과 내 물과 내 양털과 내 삶과 내 기름과 내 술들을 내게 준다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가시로 그 길을 막으며 담을 쌓아 그로 그 길을 찾지 못하게 하리니 그가 그 사랑하는 자를 따라갈지라도 미치지 못하며 그들을 찾을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이라. 그제야 그가 이르기를 내가 본 남편에게로 돌아가리니 그때 내 형편이 지금보다 나았음이라 하리라.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은 내가 그에게 준 것이요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쓴 은과 금도 내가 그에게 더하여 준 것이거늘 그가 알지 못하도다. 그러므로 내가 내 곡식을 그것이 익을 계절에 도로 찾으며 내가 내 새 포도주를 그것이 맞들 시기에 도로 찾으며 또 그들의 벌거벗은 몸을 가릴 내 양털과 내 삶을 빼앗으리라. 이제 내가 그 수치를 그 사랑하는 자의 눈앞에 드러내리니 그를 내 손에서 건져낼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그의 모든 희락과 절기와 월삭과 안식일과 모든 명절을 폐하겠고 그가 전에 이르기를 이것은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내게 준 값이라 하던 그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를 거칠게 하여 수풀이 되게 하며 들짐승들에게 먹게 하리라. 그가 귀걸이와 폐

0: 돌로 장식하고 그가 사랑하는 자를 따라가서 나를 잊어버리고 향을 살라 바알들을 섬긴 시일대로 내가 그에게 벌을 주리라.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를 타일러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악을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주리니 그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 그날에 내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컫고 다시는 내 바알이라 일컫지 아니하리라. 내가 바알들의 이름을 그의 입에서 제거하여 다시는 그 이름을 기억하여 부르는 일이 없게 하리라. 그날이란 내가 그들을 위하여 들짐승과 공중의 새와 땅의 곤충과 더불어 언약을 맺으며 또 이 땅에서 활과 칼을 꺾어 전쟁을 없이 하고 그들로 평안히 눕게 하리라. 내가 네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궁휼히 여김으로 네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네게 장가들리니 네가 여호와를 알리라. 그날에 내가 응답하리라. 나는 하늘에 응답하고 하늘은 땅에 응답하고 땅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에 응답하고 또 이것들은 이스라엘에 응답하리라. 내가 나를 위하여 그를 이 땅에 심고 궁휼히 여김을 받지 못했던 자를 궁휼히 여기며 내 백성 아니었던 자에게 향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니 그들은 이르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1: 제3장
2: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0: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2: 하시기로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그를 사고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나도 네게 그리하리라 하였노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많은 날 동안 왕도 없고 지도자도 없고 제사도 없고 추상도 없고 에봇도 없고 드라빔도 없이 지내다가 그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와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그들의 왕 다윗을 찾고 마지막 날에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여호와와 그의 은총으로 나아가리라.
1: 제4장
2: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오직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가는 뿐이요 포악하여 피가 피를 뒤이음이라. 그러므로 이 땅이 슬퍼하며 거기 사는 자와 들짐승과 공중에 나는 새가 다 쇠잔할 것이요 바다의 고기도 없어지리라.
0: 그러나 어떤 사람이든지 다투지도 말며 책망하지도 말라. 내 백성들이 제사장과 다투는 자처럼 되었음이니라. 너는 낮에 넘어지겠고 너와 함께 있는 선지자는 밤에 넘어지리라. 내가 내 어머니를 멸하리라.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 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그들은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내가 그들의 용화를 변하여 욕이 되게 하리라. 그들이 내 백성의 속죄 제물을 먹고 그 마음을 그들의 죄악에 두는도다. 장차는 백성이나 제사장이나 동일함이라. 내가 그들의 행실대로 벌하며 그들의 행위대로 갚으리라. 그들이 먹어도 배부르지 아니하며 음행하여도 수유가 늘지 못하니 이는 여호와를 버리고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음행과 묵은 포도주와 새 포도주가 마음을 빼앗느니라. 내 백성이 나무에게 묻고 그 막대기는 그들에게 고하나니 이는 그들이 음란한 마음에 미혹되어 하나님을 버리고 음행하였음이니라. 그들이 산 꼭대기에서 제사를 드리며 작은 산 위에서 분향하되 참나무와 버드나무와 상수리나무 아래에서 하니 이는

0: 그 나무 그늘이 좋음이라. 이러므로 너희 딸들은 음행하며 너희 며느리들은 간음을 행하는도다. 너희 딸들이 음행하며 너희 며느리들이 간음하여도 내가 벌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남자들도 창기와 함께 나아가며 음부와 함께 희생을 드림이니라. 깨닫지 못하는 백성은 망하리라. 이스라엘아, 너는 음행하여도 유다는 죄를 범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 너희는 길갈로 가지 말며 베다웬으로 올라가지 말며 여호와의 사슴을 두고 맹세하지 말지어다. 이스라엘은 완강한 암소처럼 완강하니,
1: 이제 여호와께서 어린 양을 넓은 틀에서 먹인 같이 그들을 먹이시겠느냐? 에브라임이 우상과 연합하였으니 버려두라. 그들이 마시기를 다하고는 이어서 음행하였으며 그들은 부끄러운 일을 좋아하느니라. 바람이 그 날개로 그를 쌌나니 그들이 그 재물로 말미암아 부끄러운 일을 당하리라.
2: 제5장.
1: 제사장들아, 이를 들으라. 이스라엘 족속들아, 깨달으라. 왕족들아, 귀를 기울이라. 너희에게 심판이 있나니, 너희가 미스바에 대하여 올무가 되며 탑을 위에 친 그물이 됨이라. 타역자가 사륙제에 깊이 빠졌음에 내가 그들을 다 보라노라. 에브라임은 내가 알고 이스라엘은 내게 숨기지 못하라니, 에브라임아, 이제 내가 음행하였고 이스라엘이 더러워졌느니라. 그들의 행위가 그들로 자기 하나님에게 돌아가지 못하게 하나니, 이는 음란한 마음이 그 속에 있어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까닭이라. 이스라엘의 교만이 그 얼굴에 드러난다니,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과 에브라임이 넘어지고 유다도 그들과 함께 넘어지리라. 그들이 양떼와 소떼를 끌고 여호와를 찾으러 갈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은 이미 그들에게서 떠나셨습니다. 그들이 여호와께 정조를 지키지 아니하고 사생활을 낳았으니, 그러므로 세 달이 그들과 그 기업을 함께 삼키리로다. 너희가 기브아에서 뿔나팔을 불며 라마에서 나팔을 불며 베다웬에서 외치기를 베냐민아, 내 뒤를 쫓는다 할지어다. 벌하는 날에 에브라임이 황폐할 것이라. 내가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반드시 있을 일을 보였노라. 유다 지도자들은 경계표를 옮기는 자 같으니,
0: 내가 나의 진노를 그들에게 물같이 부으리라. 에브라임은 사람의 명령 뒤따르기를 좋아하므로 학대를 받고 재판의 압제를 받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에브라임에게는 좀 같으며 유다 족속에게는 썩이는 것 같도다. 에브라임이 자기의 병을 깨달으며 유다가 자기의 상처를 깨달았고, 에브라임은 앗수르로 가서 야렙 왕에게 사람을 보내었으나 그가 능히 너희를 고치지 못하겠고 너희 상처를 낫게 하지 못하리라. 내가 에브라임에게는 사자 같고 유다 족속에게는 젊은 사자 같으니 바로 내가 움켜갈지라. 내가 철추하여 갈지라도 건져낼 자가 없으리라. 그들이 그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리라. 그들이 고난 받을 때 나를 간절히 구하리라.
2: 제6장.
1: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0: 에브라임아, 내가 네게 어떡하랴? 유다야, 내가 네게 어떻게 하랴?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그러므로 내가 선지자들로 그들을 치고 내 입의 말로 그들을 죽였노니 내 심판은 비처럼 나오느니라.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그들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0: 거기에서 나를 반역하였느니라. 길랏은 악을 행하는 자의 고울이라. 티발자국으로 가득 찼도다. 강도떼가 사람을 기다린 같이 제사장의 무리가 세겜 길에서 살인하니 그들이 사악을 행하였느니라. 내가 이스라엘 집에서 가증한 일을 보았나니 거기서 에브라임은 음행하였고 이스라엘은 더럽혀졌느니라. 또한 유다여, 내가 내 백성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내게도 추수할 일을 정하였느니라.
1: 제7장
0: 내가 이스라엘을 치료하려 할 때에 에브라임의 죄와 사마리아의 악이 드러나도다. 그들은 거짓을 행하며 안으로 들어가 도둑질하고 밖으로 뛰지어 노략질하며 내가 모든 악을 기억하였음을 그들의 마음에 생각하지 아니하거니와 이제 그들의 행위가 그들을 애워싸고 내 얼굴 앞에 있도다. 그들이 그 악으로 왕을 그 거짓말로 지도자들을 기쁘게 하도다.
2: 그들은 다 가늠하는 자라. 과자 만드는 자에 의해 달궈진 화덕과 같도다. 그가 반죽을 뭉침으로 파르드기까지만 불일으키기를 그칠 뿐이니라. 우리 왕의 날에 지도자들은 술에 뜨거움으로 병이 나며 왕은 오만한 자들과 더불어 악수하는도다. 그들이 가까이 올 때에 그들의 마음은 간교하여 화덕 같으니 그들의 분노는 밤새도록 차고 아침에 피우는 불꽃 같도다. 그들이 다 화덕같이 뜨거워져서 그 재판장들을 삼키며 그들의 왕들을 다 엎드러지게 하며 그들 중에는 내게 부르짖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0: 에브라임이 여러 민족 가운데 혼합되니 그는 곧 뒤집지 않은 전병이로다. 이방인들이 그의 힘을 삼켰으나 알지 못하고 백발이 무성할지라도 알지 못하는도다. 이스라엘의 교만은 그 얼굴에 드러났나니 그들이 모든 일을 당하여도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구하지 아니하도다. 에브라임은 어리석은 비둘기같이 지혜가 없어서 애굽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앗수르로 가는도다. 그들이 갈 때에 내가 나의 그물을 그 위에 쳐서 공중의 새처럼 떨어뜨리고 전에 그 회중에 들려준 대로 그들을 징계하리라. 화이슬 진저, 그들이 나를 떠나 그릇 갔음이니라. 폐망을 찐저, 그들이 내게 범죄하였음이니라. 내가 그들을 건져 주려하나 그들이 나를 거슬러 거짓을 말하고 성심으로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며 오직 침상에서 슬피 부르짖으며 곡식과 새 포도주로 말미암아 모이며 나를 거역하는도다. 내가 그들 팔을 연습시켜 힘있게 하였으나 그들은 내게 대하여 악을 꾀하는도다. 그들은 돌아오나 높으신 자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니 속이는 활과 같으며 그들의 지도자들은 그의 혀에 거친 말로 말미암아 칼에 엎드려지리니 이것이 애굽 땅에서 조롱거리가 되리라.
1: 호세아 제8장
0: 나팔을 네 입에 댈지어다. 원수가 독수리처럼 여호와의 집에 덮치리니 이는 그들이 내 언약을 어기며 내 율법을 범함이로다. 그들이 장차 내게 부르짖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우리 이스라엘이 주를 아나이다 하리라. 이스라엘이 이미 선을 버렸으니 원수가 그를 따를 것이라. 그들이 왕들을 세웠으나 내게서 난 것이 아니며 그들이 지도자를 세웠으나 내가 모르는 바이며 그들이 또 그 은금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었나니 결국은 파괴되고 말리라. 사마리아여, 네 송아지는 버려졌느니라. 내 진노가 무리를 향하여 타오르나니 그들이 어느 때에야 무죄하겠느냐. 이것은 이스라엘에서 나고 장인이 만든 것이라. 참신이 아니니 사마리아의 송아지가 산산조각이 나리라. 그들이 바람을 심고 광풍을 거둘 것이라. 심은 것이 줄기가 없으며 이삭은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요 혹시 맺을지라도 이방 사람이 삼키리라. 이스라엘은 이미 삼켜졌은 즉 이제 여러 나라 가운데에 있는 것이 즐겨 쓰지 아니하는 그릇 같도다. 그들이 홀로 떨어진 들나귀처럼 앗수르로 갔고 에브라임이 값주고 사랑하는 자들을 얻었도다.

0: 여러 나라에게 값을 주었을지라도 이제 내가 그들을 모으리니 그들은 지도자의 임금이 지워준 짐으로 말미암아 쇠하기 시작하리라. 에브라임은 죄를 위하여 제단을 많이 만들더니 그 제단이 그에게 범죄하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내가 그를 위하여 내 율법을 만 가지로 기록하였으나 그들은 이상한 것으로 여기도다. 그들이 내게 고기를 제물로 드리고 먹을지라도 여호와는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이제 그들의 죄악을 기억하여 그 죄를 벌하리니 그들은 애굽으로 다시 가리라.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이를 잊어버리고 왕들을 세웠으며 유다는 견고한 성읍을 많이 쌓았으나 내가 그 성읍들에 불을 보내어 그 성들을 삼키게 하리라.
1: 제9장. 이스라엘아, 너는 이방 사람처럼 기뻐 뛰놀지 말라. 내가 음행하여 내 하나님을 떠나고 각 타작마당에서 음행의 값을 좋아하였느니라. 타작마당이나 술틀이 그들을 기르지 못할 것이며 새 포도주도 떨어질 것이요 그들은 여호와의 땅에 거주하지 못하며 에브라임은 애굽으로 다시 가고 아수르에서 더러운 것을 먹을 것이니라. 그들은 여호와께 포도주를 부어드리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바도 되지 못할 것이라. 그들의 재물은 애곡하는 자의 떡과 같아서 그것을 먹는 자는 더러워지나니 그들의 떡은 자기의 먹기에만 소용될 뿐이라 여호와의 집에 드릴 것이 아님이니라. 너희는 명절날과 여호와의 절기의 날에 무엇을 하겠느냐? 보라, 그들이 멸망을 피하여 갈지라도 애굽은 그들을 모으고 노브는 그들을 장사하리니 그들의 은은 귀한 것이나 찔레가 덮을 것이요 그들의 장막 안에는 가시덩굴이 퍼지리라. 형벌의 날이 이르렀고 보응의 날이 온 것을 이스라엘이 알지라. 선지자가 어리석었고 신에 감동하는 자가 미쳤나니 이는 내 죄악이 많고 내 원한이 큼이니라. 에브라임은 나의 하나님과 함께한 파수꾼이며 선지자는 모든 길에 친 새 잡는 자의 그물과 같고 그의 하나님의 전에는 원한이 있도다. 그들은 기브아의 시대와 같이 심히 부패한지라. 여호와께서 그 악을 기억하시고 그 죄를 벌하시리라.
0: 옛적에 내가 이스라엘을 만나기를 광야에서 포도를 만남같이 하였으며 너희 조상들을 보기를 무화과나무에서 처음 맺힌 첫 열매를 봄같이 하였거늘 그들이 바알 부월에 가서 부끄러운 우상에게 몸을 드림으로 저희가 사랑하는 우상같이 가증하여졌도다. 에브라임의 영광이 새같이 날아가리니 해산하는 것이나 아이 뵙는 것이나 임신하는 것이 없으리라. 혹 그들이 자식을 기를지라도 내가 그 자식을 없애하여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그들을 떠나는 때에는 그들에게 화가 미치리로다. 내가 보건대 에브라임은 아름다운 곳에 심긴 두로와 같으나 그 자식들을 살인한 자에게로 끌어내리로다.
2: 여호와여, 그들에게 주소서. 무엇을 주시려 하나이까? 아이 베지 못하는 태와 젖없는 유방을 주시옵소서.
0: 그들의 모든 악이 길갈에 있으므로 내가 거기에서 그들을 미워하였노라. 그들의 행위가 악함으로 내 집에서 그들을 쫓아내고 다시는 사랑하지 아니하리라. 그들의 지도자들은 다 반역한 자니라. 에브라임은 매를 맞아 그 뿌리가 말라 열매를 맺지 못하나니 비록 아이를 낳을지라도 내가 그 사랑하는 새 열매를 죽이리라.
2: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내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시리니 그들이 여러 나라 가운데 떠도는 자가 되리라.
1: 제10장.
2: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서운 포도나무라. 그 열매가 많을수록 제단을 많게 하며 그 땅이 번영할수록 주상을 아름답게 하도다. 그들이 두 마음을 품었으니 이제 벌을 받을 것이라. 하나님이 그 제단을 쳐서 깨뜨리시며 그 주상을 허시리라. 그들이 이제 이르기를 우리가 여호와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므로 우리에게 왕이 없거니와 왕이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리오 하리로다. 그들이 헛된 말을 내며

거짓 맹세로 언약을 세우니 그 재판이 바디랑에 돋는 독초 같으리로다. 사마리아 주민이 베다벤의 송아지로 말미암아 두려워할 것이라. 그 백성이 슬퍼하며 그것을 기뻐하던 제사장들도 슬퍼하리니 이는 그의 영광이 떠나감이며 그 송아지는 아수르로 옮겨다가 예물로 야레방에게 드리리니 에브라임은 수

0: 제단 위에 날 것이니 그때 그들이 산더러 우리를 가리라 할 것이요 작은 산더러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리라.
1: 오 이스라엘아, 네가 기부하실 때로부터 범죄자들이 지금까지 죄를 짓는구나. 그러니 범죄한 자손들에 대한 전쟁이 어찌 기부하에서 일어나지 않겠느냐. 내가 원하는 때에 그들을 치는 게 아니니 그들이 두 가지 죄에 걸릴 때 만민이 모여서 그들을 치리라. 에브라임은 마치 길들인 암소 같아서 곡식 밟기를 좋아하나 내가 그의 아름다운 목에 멍에를 메우고 에브라임 위에 사람을 태우리니 유다가 밭을 갈고 야곱이 흙덩이를 깨뜨리리라.
0: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너희는 악을 밭가라 죄를 거두고 거짓 열매를 먹었나니 이는 내가 내 길과 내 용사의 많음을 의뢰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백성 중에 요란함이 일어나며 내 산성들이 다 무너지되 살만이 전쟁의 날에 베다벨을 무너뜨린 것 같이 될 것이라. 그때 어머니와 자식이 함께 부서졌도다. 너희의 큰 악으로 말미암아 베델이 이같이 너에게 행하리니 이스라엘 왕이 새벽에 정령 망하리로다.
2: 제11장
1: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내거늘 선지자들이 그들을 부를수록 그들은 점점 멀리하고 바알들에게 제사하며 아로색인 우상 앞에서 분향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내 팔로 안았음에도 내가 그들을 고치는 줄을 그들은 알지 못하였도다. 내가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고 그들에게 대하여 그 목에서 멍에를 벗기는 자같이 되었으며 그들 앞에 먹을 것을 두었노라. 그들은 애굽 땅으로 되돌아가지 못하겠거늘 내게 돌아오기를 싫어하니 앗수르 사람이 그 임금이 될 것이라. 칼이 그들의 성읍들을 치며 빗장을 깨뜨려 없이 하리니 이는 그들의 계책으로 말미암음이니라. 내 백성이 끝끝내 내게서 물러가나니 비록 그들을 불러 위에 계신 이에게로 돌아오라 할지라도 일어나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궁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내가 나의 맹렬한 진노를 나타내지 아니하며 내가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님이라. 내 가운데 있는 거룩한 이니 진노함으로 내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0: 그들은 사자처럼 소리를 내시는 여호와를 따를 것이다. 여호와께서 소리를 내시면 자손들이 서쪽에서부터 떨며 오되 그들은 애굽에서부터 새같이 아수르에서부터 비둘기같이 떨며 오리니
1: 내가 그들을 그들의 집에 머물게 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에브라임은 거짓으로 이스라엘 족속은 속임수로 나를 애워쌌고
0: 유다는 하나님 곧 신실하시고 거룩하신 자에게 대하여 청함이 없도다.
2: 지금까지 드라마 바이블을 함께 하셨습니다.
3: 아름다운 찬양과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극동방송입니다.

따라 옮겨갑니다. 아침의 그림자와 저녁의 그림자가 다르듯 우리 마음도 하루 사이에 이만큼 저만큼 자리를 옮기곤 하죠. 한 주를 지나오면서도 그랬을 거예요. 기쁜 날도 있었고 이유 없이 가라앉았던 날도 있었겠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흔들림이 없는 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월요일의 하나님과 오늘 금요일 밤의 하나님이 조금도 다르지 않으신 거예요. 우리 마음이 이곳저곳 오르락내리락 하는 동안에도 위로부터 내려오는 그 좋은 선물은 단 한 번도 멈춘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 오늘 이 밤 한 주 동안 지켜주신 또 부어주신 은혜를 헤아려 보면서 찬양 가운데 감사로 이 밤을 채우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재찬 하루의 끝자락 찬양으로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는 시간, 안온한 밤을 선물하는 이브닝 프레이즈. 안녕하세요, 조시연입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야고보서 1장 17절 말씀입니다. 해가 움직이면 그림자도

오늘 첫 곡이었습니다. 주리의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띄워드렸습니다. 받은 복을 세어봅니다. 하지만 다셀 수가 없습니다. 고백하는 주리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쉽지 않은 한 주를 보내신 여러분, 참 수고 많으셨습니다. 하지만 돌아보면 곳곳에 우리의 삶의 장면 곳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곳이 없었기에 오늘 이 밤도 이 방송을 들으며 잠들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신 주님. 그 주님은 분명히 지금 이 순간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찬양 가운데 변함없으신 주님의 선하심을 노래하는 오늘 이 금요일 밤, 금요일 저녁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찬양 이어드립니다. 아발론의 Great is thy faithfulness, 오 신실하신 주, 그리고 스모키 노울풀의 찬양입니다. Were you there? 거기 너 있었는가?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야고보서 1장 18절 말씀입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이브닝 프레이즈를 듣고 계십니다. 이브닝 프레이즈에서는 여러분의 사연과 신청곡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문자 참여하실 수 있는데요. 문자 보내실 곳샵 1069, 우물정 1069번. 짧은 글은 50원, 긴 글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극동방송 어플리케이션으로 방송 듣고 계신 분들은 실시간 채팅을 통해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언제든 여러분 생각나는 찬양, 또 함께 나누고 싶은 기도의 사연들 보내주시면 함께 교제를 나누고요. 또 추첨을 통해서 풍성한 선물도 보내드리겠습니다. 이어지는 곡은 오벳의 찬양 준비했습니다. 주님과 호숫가를 거닐다.

아멘. 주님과 호숫가를 거닐다. 오벳의 찬양 띄워드렸습니다. 9월 11일 금요일 저녁, 금요일 밤에 함께한 이브닝 프레이즈.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오늘 끝곡은 론 캐놀리 목사님의 Goodness of God, 주님의 선하심 들려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오겠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선하심을 넘치게 경험하고 또 경험하는 주말과 복된 주일 되시고요. 월요일 저녁, 월요일 밤에 다시 인사드릴게요. 안온한 밤을 선물하는 이브닝 프레이즈 제작진행의 조시연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밤도 평안하세요.

0: 북방 선교의 기수, 복음을 전하는 극동 방송입니다.
1: 여기 새로운 미래로 가는 길이 있습니다. 바다 위에 밝게 빛나는 섬 여수에서 천혜의 자연과 첨단 기술이 만나 다채로운 섬의 매력을 만끽할 특별한 경험을 선물합니다. 2026년 9월 세계를 감동시킬 놀라운 K섬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섬, 바다와 미래를 잇다. 2022 여수 세계섬 박람회.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삶으로 노래하고 그 노래가 찬양이 되는 시간, 내 삶의 노래로 찬양사역자 지선입니다. 우리는 장애물을 만날 때 돌파하려기보다는 뒷걸음질하기가 쉽습니다. 인생의 거인을 만날 때 사람들에게 하소연하기도 하고요. 또 세상의 것으로 안위를 삼게 된다면 그 순간이 지나 골리앗은 다시 등장하게 됩니다. 다윗처럼 이제 우리는 하나님으로 충만한 영으로 거인을 향해 돌진할 수 있습니다. 우울함의 거인, 알코올의 거인, 불안의 거인을 믿음의 물매를 돌려 물리쳐야 되는 점이 있습니다. 인생의 거인이 시도 때도 없이 찾아오지만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을 믿는 그 믿음으로 거인을 향해 돌진할 때 그들도 불안에 떨게 될 것입니다. 자, 주님의 거룩한 이름 붙들고 풍성한 찬양 나누다가 주님이 주시는 쉼과 위로 얻는 시간, 내 삶의 노래로 오늘도 함께 하시죠.

서 있는 곳마다 김동욱의 찬양 구주에서 의지함이 찬송이 편곡된 곡이었습니다. 오늘 문을 열면서 나눈 첫 찬양은요. 하나님의 나팔 소리 영어 찬양 들으셨고요. 그리고 조수아의 그 이름까지 듣고 왔습니다. 지금 인생의 거인을 만나고 있다면 오늘 이 방송 꼭 붙드시고요.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물매를 던지는 놀라운 믿음의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어디서 어떻게 이 방송 듣고 계시는지 오늘도 함께 해주세요. 듣고 싶은 찬양들, 또 기도 제목들 보내주실 곳은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문자, 샵 9330. 내 삶의 노래로 앞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먼저 보내주신 문자들이 있는데요. 0069번님께서는 사무엘상 필사하면서 이 방송 듣고 계시대요. 그리고 5067번님께서는 가장 치열한 전쟁터. 나의 내면은 그 갈등 속에서 일으키시는 주님께 감사하며 오늘도 선하신 주님 찬양합니다. 와. 한편의 시각기도 하고 정말 놀라운 기도를 함께 나눠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정말 맞습니다. 우리의 가장 치열한 전쟁터는 바로 내면이지요. 이것을 발견하고 이 시간 찬양으로 채워가시는 우리 귀한 애청자분들, 하나님이 계속해서 은혜로 우리를 이 시간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자, 다양한 찬양 함께 나누시면서 계속해서 은혜의 시간 다 여러분의 것 되시길 축복합니다. 찬양 함께 듣고 오시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거인을 향해 물매를 던지길 소망하며 찬양 듣는 시간입니다. 내 삶의 노래로 찬양 사역자 지선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찬송까지 듣고 왔습니다. 손재석의 음성으로 듣고 왔고요. 앞서 들으신 찬양은 땡스기빙 밴드의 샤론의 꽃 예수 그리고 강명식의 진리까지 듣고 왔습니다. 자, 곳곳에서 믿음의 물매를 들고 골리앗을 물리칠 믿음의 용사들 지금 이 방송 듣고 계신 좀 있습니다. 자, 지금도 우리 마음을 붙들고 계신 주님 앞에 기도 제목이나 또 함께 듣고 싶은 찬양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생각나실 때마다 보내주세요. 샵 9330, 내 삶의 노래로 앞으로 보내주셔야 됩니다. 자,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함께하고 있는 내 삶의 노래로 여러분의 신청 찬양으로 꾸며가고 있는데요. 문자들 기다리면서 함께 듣겠습니다. 서현실이 찬양합니다. 멈출 수 없는 사랑.

약한 나로 강하게 향기로운 나무의 찬양까지 듣고 왔습니다. 앞서 들으신 찬양은 주보요 러십의 큰 죄에 빠진 날 위해 찬송 들으셨고요. 인생의 난관을 향해서 물매를 던지자고 우리 믿음으로 고백한 시간이었습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나눈 찬양들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용기를 주신 줄 믿고요. 저는 다음 주 월요일 이 시간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주말도 복된 주말 되시고요. 또 건강한 주말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또 보내주신 문자들 다음 주에 계속해서 나누도록 할게요. 내 삶의 노래로 찬양사역자 지선이었습니다.

도시를 정원으로, 생태를 경제로, 순천의 도전은 위기를 기회로 만들었습니다. 이제 순천은 3대 경제축으로 새로운 세상의 문을 열어갑니다. 세계 도시와 교류하는 글로벌 문화산업, 뉴스페이스 시대를 선도할 우주항공 방산산업, 차세대 주력산업인 그린바이오 산업까지 순천이라 가능했던 일, 순천이라 갈 수 있었던 길, 오늘도 우리는 순천답게 걸어갑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성구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은혜의 찬송. 여러분 안녕하세요. 은혜의 찬송 김경아입니다. 오늘은 김양원 목사님 스토리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김양원 목사님은 태어날 때부터 소아마비로 장애를 갖고 작은 섬에서 태어나 극한 가난 속에서 사셨습니다. 하지만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미래에 대한 절망감을 극복하고 장애인을 섬기는 삶을 살기로 결단했는데요. 그 후 26살의 젊은 나이에 장애인 교회와 선교회를 설립했고요. 한평생을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사명을 몸으로 실천하며 지극히 낮은 자들을 향한 아름다운 사랑을 실천하는 선한 일꾼으로 사셨다고 합니다. 소아마비로 신체가 자유롭지 않았지만 목사님을 통해서 많은 장애인들이 섬김을 받고 있다고요. 주변 환경과 조건이 어려운 상황일지라도 하나님을 만나면 어떠한 어려움도 극복됩니다. 나아가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쓰임을 받을 수 있는 복된 삶을 살 수 있음을 모두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름다운 찬양으로 출발합니다.

은혜의 찬송 함께하고 있습니다. 극동방송의 전 13개 지사가 함께하는 은혜의 찬송, 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아름다운 찬양 이어드릴게요.

지혜 말씀 시편 98편 함께합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그는 기이한 일을 행하사 그의 오른팔과 거룩한 팔로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음이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구원을 알게 하시며 그의 공의를 문나라의 목전에서 명백히 나타내셨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집에 베푸신 인자와 성실을 기억하셨으므로 땅끝까지 이르는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소리내어 즐겁게 노래하며 찬송할지어다. 수금으로 여호와를 노래하라. 수금과 음성으로 노래할지어다. 지혜의 말씀 시편 98편 함께 하셨습니다.

은혜 찬송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시편 118편 6절 말씀이에요. 오늘도 이런 하나님을 믿고 담대하게 승리하는 그런 시간 이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은혜 찬송 지금까지 김경화였습니다. 평안한 시간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에도 수차례 약한 지진이 발생하면서 시민들의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지진 발생 시 대처 방안을 알려드립니다. 지진이 발생하면 우선 중심이 낮고 튼튼한 테이블 등의 밑에 들어가 그 다리를 꽉 잡고 몸을 피합니다. 테이블 등이 없을 때는 방석 등으로 머리를 보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사용하던 전열기구와 가스레인지 등은 모두 끄고 문이 뒤틀려 열리지 않을 수 있으므로 재빨리 문을 열어 탈출구를 확보하셔야 합니다. 당황하여 밖으로 뛰어나가지 말고 가능한 한 지진이 끝날 때까지 안에 머무르고 밖으로 피할 때는 유리창, 간판 등 낙하물에 주의합니다. 지진으로 인한 화재 발생 시에는 바로 소화할 수 있도록 대처하고 연기를 마시지 않도록 자세를 낮추면서 대피하셔야 합니다. 이상 지진 발생 시 국민 행동 요령이었습니다. 적절한 대처로 지진에 대한 피해가 없으시기 바랍니다.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마태복음 10장 29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작은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돌보심 밖에 있지 않습니다. 하물며 우리는 그보다 훨씬 귀한 존재라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한 주의 끝에서 그 말씀을 기대며 김도연의 샬롬 나잇 시작하겠습니다.

첫 곡은 타냐 블런트가 부른 His Eyes is on the Sparrow 들으셨습니다. 한 줄을 마치고 나면 내가 참 작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세상은 너무나 크고 나는 참 보잘것없고 그리고 내가 하는 일이 뭐 큰 의미가 있나 뭐 그런 마음들이 들 때가 있어요. 저도 막 열심히 살다 보면 이게 맞나? 난 참 별거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이 잊지 않으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시절에 참새는 시장에서 제일 값싸게 팔리던 흔한 새였다라고 우리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찮게 여겨지던 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돌보심 밖에 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다. 내가 아무리 작게 느껴져도 하나님 앞에서 나는 결코 하찮은 존재가 아니다라는 사실 우리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세 곡 전해드렸습니다. 조준모와 비안이 함께한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이길승의 하나님 한 분만, 그리고 The Bonfire in Backgarden의 F-Low까지 전해드렸습니다. 김도윤의 샬롬 나잇에서는 문자로 여러분의 이야기, 이 시간에 듣고 싶으신 찬양 보내주시면 저희가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문자 샵 1069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샬롬 나잇 선곡표 원하시는 분들은 문자 샵 1069번으로 선곡표라고 보내주시면 저희가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FABC 스마트폰 앱 다운받으시면 방송 들으시면서 실시간으로 선곡되는 찬양 바로 하실 수 있고요. 사연과 기도 제목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곡 전해드렸습니다. Whitney Houston의 I Believe in You and Me, Smokey Norfolk의 Run to You, Jonathan Butler의 Love Never Fails까지 전해드렸습니다. 이번 한 주 동안 참 많은 일이 있으셨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잘 풀린 날도 있고 속상했던 날도 있고 그 모든 하루하루를 지나서 지금 이 자리까지 오시지 않았나. 그 하루하루를 하나님께서 함께 세워주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 참

새 한마디도 다 세시는 분인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루를 어찌 그냥 지나치셨겠나 싶습니다. 우리가 힘겹게 통과한 이번 주를 그분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보고 계셨습니다. 이번 한 주를 이제 내려놓을 시간이 아닌가. 그리고 애쓴 나를 다독이고 나를 귀하게 여겨주신 그분께 감사하며 이 밤을 마무리하는 시간이 되면 어떨까 싶습니다.

3곡 전해드렸습니다. 빈들의 복을 받기를, 장근이의 당신은 자유, 장윤영의 Welcome Stranger까지 전해드렸습니다. 오늘도 세상한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주님의 자녀로 살아내시느라고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더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은혜의 하루가 되시길 소망하면서 김도윤의 샬롬 나인 마무리하겠습니다. 평안한 밤 되세요. 샬롬.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품질 좋은 와인을 많이 만들기로 유명한 프랑스의 어느 포도 농장은 포도를 심을 때 일부러 척박한 땅에 심는다고 합니다. 부드럽고 좋은 땅에 심은 포도는 빠르게 성장하고 풍성한 열매를 맺지만요. 아무래도 땅이 비옥하니까 굳이 뿌리를 깊이 내리지 않고 표면에 스며드는 물

물만 흡수하게 되죠. 하지만 척박한 땅에 심겨진 포도는 어떻게든 살기 위해서 뿌리를 더 깊게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성장도 느리고 포도 열매도 적게 열려서 포도송이도 좀 작은 편이라고 하는데요. 대신 땅속 깊은 곳에 저장된 양질의 좋은 물을 흡수하기 때문에 시간이 지날수록 훨씬 더 달고 맛 좋은 열매를 맺는다고 합니다.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로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유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히브리서 12장 11절 말씀입니다. 역경과 시련을 통해 나를 성장시키시고 도우시는 우리 하나님의 깊은 뜻을 더 알고 싶습니다. 척박한 땅에도 결국 깊은 뿌리를 내려서 더 귀한 열매 맺는 삶이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고난의 골짜기에서도 결국은 푸른 초장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주님을 기대하면서 오늘을 이렇게 살아갑니다. Grace to you, 김보령입니다.

웨이메이커, 길을 만드시는 분, 마커스의 찬양이었고요. 앞서서 함께한 첫 찬양은 광야의 감사라는 곡, 동방현주의 음성으로 보내드렸습니다. 안녕하세요. 그레이스 투 유, 김보령입니다. 앞서서 프랑스의 어느 유명한 포도농장 이야기 잠깐 말씀드렸는데요. 포도나무를 비옥한 땅에 심으면 포도알은 커져도 맛은 좀 떨어지고, 척박하고 안 좋은 땅에 심으면 크기는 좀 작더라도 맛은 훨씬 달고 좋다고 합니다. 모든 환경이 다 풍족해야만 좋은 줄로 우리는 알고 또 그렇게 여기고 있지만 만사가 다 그렇지만은 않은가 봅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연단시키는 순간들이 있는 듯합니다. 물론 너무 힘들고 지치면 그 하나님의 계획, 섭리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는 그런 인간적인 순간들도 있지만요. 주님께 굳건한 믿음을 갖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또 우리는 모든 일에 감사를 또 더해야겠지요. 그런 마음으로 이 밤 하나님께 영광 찬양 올려드리는 시간 보내고 싶습니다.

한웅재의 찬양이었습니다. 감사할 때 내 안에 어딘가 불이 켜져 라는 곡이었고요. 이어서 지선의 음성으로 감사 두 곡 보내드렸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그레이스 투 유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 여러분 어떤 은혜로운 찬양으로 주님께 올려드리기 원하시는지 신청 찬양 떠오르시면 문자 샵 1069번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문자 우물정 1069번으로 참여해 주시면 같이 나누겠습니다. 4628번님 하루의 시작 말씀과 찬양 전하심에 반갑고 감사합니다 라고 하셨어요. 그러네요. 자정이 넘었으니 새로운 날의 시작인데 아무래도 그 전날 저녁과 밤을 거쳐 이 시간을 맞이해야 되다 보니 시작이라는 느낌을 못 받았는데 우리 4628번님 사연을 통해 아 새로운 시작이구나 라는 그런 마음을 다시 갖게 됩니다. 아, 그런 마음으로 또 주님께 새 노래로 올려드리는 밤이 되면 좋겠네요. 4016번님도 파이팅입니다. 수고하세요. 라고 안부 전해주셨고요. 감사합니다. 7361번님 성남에서 택시 운전하시며 이 방송 청취하신대요. 지금도 열심히 운전 중이실 텐데 안전운전 하시기 바랍니다. 주여 이 죄인이 라는 찬양 신청하셨는데요. 오랜만에 함께합니다.

어메이징 그레이스 메들리, 스티브 다모디의 영어 찬송이었고요. 이어서 레위 지파의 찬양, 오직 주로 인해라는 곡 보내드렸습니다. 1724번님께서 둘째 조카가 지난 1월 아들을 낳았는데 벌써 200일이 지났네요. 덕분에 제가 이모 할머니가 됐답니다. 야, 축하드립니다. 아기의 이름이 시우인데요. 축복의 자녀를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시우가 건강하게 잘 자라기를 바랐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쓰시는 깨끗한 그릇 되기를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신청곡은 야곱의 축복인데요. 다른 축복송 들려주셔도 괜찮아요. 감사합니다. 라고 하셨어요. 야, 축하드립니다. 이렇게 이모 할머니의 기도와 축복, 이 바람처럼 시우가 하나님께서 기쁘게 사용하시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거룩한 복음의 도구, 하나님의 기적의 증거가 되는 그런 아이가 되기를 저도 축복합니다. 야곱의 축복도 참 많이 불리는 축복송 중에 하나지만 오늘은 이 곡으로 축복하고 싶습니다. 축복송 송정미의 찬양으로 전해드리며 오늘 순서 마무리합니다. 깊어가는 밤, 주님과의 교제도 깊어지는 시간으로 보내시기 바랍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레이스 투유 김보령이었습니다.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으며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참으로 그들은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고 주의 도를 행하는도다. 주께서 명령하사 주의 법도를 잘 지키게 하셨나이다. 내 길을 굳게 정하사 주의 율례를 지키게 하소서. 내가 주의 모든 계명에 주의할 때에는 부끄럽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주의 의로운 판단을 배울 때에는 정직한 마음으로 주께 감사하리이다. 내가 주의 율례들을 지키오리니 나를 아주 버리지 마옵소서.

조정현의 달빛 가스펠 토요일 창문 활짝 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찬양사역자 강중현입니다. 오늘 첫 찬양으로는 예라모십의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들려드렸습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죠? 정말 빠르게 가을이 왔습니다. 아재 가을인가? 쉽게 가을이 온게 아니라, 나 가을? 이러고 가을이 왔습니다. 아침 저녁으로는 바람이 선선하다 못해서 이제 좀 차갑기까지 하죠. 그리고 한낮에 바람은 또 시원한 바람이 붑니다. 그렇지만 아직 햇살은 따갑고 아직도 강렬한 햇살이 종종 정오쯤에는 비추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한 주간 동안 어떠셨어요? 잘 지내셨죠? 특히나 이제부터는 좀 감기 조심하셔야 될것 같아요. 저는 이제 개강을 해서 학교

이제 학생들과 함께 보내고 있는데요, 시간을. 저희 학생들도 감기 때문에 난리예요. 굉장히 어려워하고 아파하고. 네, 그렇습니다. 감기들 조심하시고요. 자, 강중인의 달빛과 스펠, 오늘 토요일입니다. 오늘 토요일 순서는 국내 CCN 찬양들로 여러분들께 꾸며드리고 있습니다. 토요일 주일이 조금 컨셉이 다른데요. 토요일은 국내 CCM 찬양들로, 또 주일은 국내 예배팀의 찬양곡들로 꾸며드리고 있습니다. 방금 들으시면서 예러모십은 예배 찬양팀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이 혼자 왔지 않을 거예요 라는 이 찬양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예배보다는 CCM곡에 가까워서 선곡해봤습니다. 자, 오늘도 우리를 홀로 두지 않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과 함께, 또 하나님께서 우리 땅에 허락하신 아름다운 아티스트들의 노래들, 크리스천 아티스트들의 찬양들을 함께 들으면서 주님께 감사하고, 또 일주일을 또 정리하고, 또 친밀한 주님과의 친밀한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저도 노력해 보겠습니다. 저와 한 시간 동안 함께 하시죠.

김현식 목사님의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그리고 이어서 들려드린 찬양은 정기세, 예, 선교사님이시죠. 정기세 선교사님이 주님 계신 곳에 두 곡의 찬양을 들려드렸습니다. 한 명의 목소리는 굉장히 부드럽고 그러면서 호소력 있고, 또 한 분의 목소리는 굉장히 좀 그게 좀 거칠다기보다도 묵직하면서도 호소력이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특히 김현식 목사님의 곡들의 가사를 보면, 이렇게 좀 기도문처럼, 네, 되어져 있는 곡들도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스타일의 가사가 본인의 또 목소리와 노래의 가창의 목소리와도 참 잘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정기세 선교사님은 정말 묵직하게 선포하고 또 선언하고 그렇게 사람의 목소리라는 건 참 신기한 것 같아요. 신비하다고 하는 게 더 맞을라나? 네. 하여튼 신비하고 신기한 것 같습니다. 주님께서 어떻게 이렇게 만드셨는지. 가지고 있는 본인의 소리, 저도 이제 사람 목소리 지문이 있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이 겪었던 인생의 시간 속에서의 갖고 있는 감정의 그 스펙트럼도 다 다르고, 그래서 같은 주제를 얘기하더라도 어떤 사람의 배경에서 어떤 사람의 목소리로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좀 달라지는 것 같아요. 아니, 달라져요. 네. 특히나 노래는 더 그렇죠. 특별히 찬양이다 보니까 같은 노래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라는 찬양이 있다면 그 찬양을 똑같은 감정으로 불러달라고 누가 이제 요청을 하더라도, 이런 감정으로 불러주세요 라고 요청을 하더라도 그 한 사람을 통과한 그 소리는, 그 표현은 다 다르더라고요. 네. 그 너무 신기하지 않나요? 똑같이 말하면 똑같이 들릴 수도 있고 막 이래야 되는데 그렇지 않죠. 그만큼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허락하신 삶이 다양하다는 뜻이겠죠. 그리고 그 다양함, 달리 말하면 다른 색깔을 갖고 있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일 수도 있고요. 그래서 우리의 이 다양함을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또 쓰시는 것이 참 귀하고 놀랍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다양함,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이 다 주님께 속해 있음을, 그래서 주님 원하시는 대로 또 쓰여져야 됨을 또 한켠으로 생각하게 되네요. 행복한 아침 시작합니다.

예수님에 대한 진리를 한순간에 깨달을 수 없다고 속상해하지 마십시오. 저는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나 기독교에 매우 익숙해 있었지만 정작 예수님을 경험하지 못한 채 교회에 다녔습니다. 예수님을 만나 감격과 기쁨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주변 사람들을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어느 날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어서 모든 프로그램을 내팽개치고 혼자 산에 가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저 사람들이 만났던 예수님을 저도 만나게 해주세요. 그때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성령님이 제게 임하신 것입니다. 덤덤하게 예수님을 믿는 신앙생활에 마침표를 찍으십시오.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행복한 아침에 이어서 들려드린 찬양은 강원구의 기적이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가끔 이렇게 자동적으로 뭔가 되기를 원하잖아요. 나는 좀 가만히 있고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시고, 진짜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고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시고, 내가 진짜 가장 필요할 때 나를 찾아와 주시고, 그게 막 이제 자동적으로 막. 근데 어느 때 보면 하나님 그렇게 하실 때도 있으세요. 자녀가, 아, 얘안 되겠다, 지금. 내가 결정해서 내가 건져내야겠다. 그렇게 하나님 생각하실 때에는 그렇게 하실 때도 있으시죠. 그런데 오늘 행복한 아침의 얘기처럼 예수님을 구해야 됩니다. 찾아야 돼요. 그리고 어떤 분은 뭐 한번 찾았으면 됐지, 뭐 예수님 만났는데 뭘또 찾아,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아니에요. 매일매일 찾아야 돼요. 알고 계시죠? 예수님도 예수님인데 우리의 안에 내주하시고 함께 하시는 성령님, 성령님 더욱 그렇죠. 우리가 자꾸 착각하고 사는 것은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성령님에 대해서 그렇게 특정하고 살 때가 많은 것 같아요. 나의 삶 속에서 내가 할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없음을, 아니 거의 없음을 인정하고 살아간다면 너무 당연하게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능력을 구하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또 발견하기를 원하는 삶은 그것이 어떤 우리의 더 멋지고 좋은 삶을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그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하루하루에 어찌 보면 정말 양식과 같은 거잖아요. 그냥 뭔가 엑스트라로 더 예뻐지기 위해서 화장을 더 많이 한다든지, 몸이 더 좋아지기 위해서 건강식을 먹는다든지, 그게 아니라 하나님을, 예수님을, 성령님을 우리가 찾고 구하는 것은 양식을 먹는 것과 같죠. 그게 없으면 우리는 점점 쇠약해지고 또 믿음도 흐려지고, 그리고 주님의 뜻 안에서 점점 멀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인 우리니까요. 그래서 그냥 한 번에 깨닫는 영적 진리가 아니라 매일매일 주님과 함께 허락하신 이 삶에서 주님의 뜻을 발견하고 주님을 찾고 구하는 삶,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복되고 건강한 삶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화이팅 하시고요. 주님을, 하나님을, 예수님, 성령님을 매일매일 구하고 찾는 저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곡의 찬양 준비해 놓고 있습니다. 오영은이 불러줍니다. 그런 날엔.

오영은의 그런 날에 이었습니다. 참 이 가사도 너무 좋은 고백이네요. 멋진 고백인데요. 내가 뭐라도 된 것 같은 그런 날엔 빛이 처음 생기던 그날을 기억해요. 그쵸? 우리 모두가 다 아무것도 없던 것에서 생겨났고 또 하나님이 지으셨고 보내셨고 사랑하는 거잖아요. 강중현의 달빛과 수펠, 오늘 토요일 순서 함께하고 있습니다. 강중현의 달빛과 수펠은요, 토요일 주일 찾아가고 있는데요. 금요일에서 토요일 넘어가는 새벽, 토요일, 그리고 또 토요일에서 주일로 넘어가는 새벽, 주일에 만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저희 방송과 사연과 신청곡으로 함께 하실 수 있어요. 문자 사연 올리는 법, 알려드리고 있는데요. 샵 1069번이고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유료 이용료가 들어갑니다. 그런데 오늘 보내시면, 오늘 내일 방송 들으시면서 신청곡이나 사연 보내시면 한 주 있다가, 그러니까 오늘 당장이 아닌 한 주 동안에 잘 사연을 모아서 토요일마다 방송을 해드리고 있어요. 오늘이 이제 사연과 신청곡 방송해드리는 날이죠. 그래서 토요일은 국내 CCM 찬양들을 다루고 또 주일은 예배 찬양들을 들려드리다 보니까 사연과 신청곡은 토요일날 읽어드리는데 신청곡이 주일날 나오는 경우도 있죠. 그렇습니다. 자, 오늘도 정말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연이 도착해 있습니다. 네. 9월 5일 1시 2분? 네. 1분, 2분? 요쯤에 올려주셨어요. 654 하나님께서, 네, 인사해 주셨습니다. 6541입니다. 아, 이게 이렇게 읽히는군요. 654 하나님께서 이렇게 되니까 하나님이 돼버리네요.

0: 강중현 PD님 안녕하세요.
1: 9월달에 퇴원이 됩니다. 오, 그렇구나. 하나님의 크나큰 힘입니다. 아멘. 이렇게 올려주셨습니다. 네, 너무 잘 되셨어요. 그런데 저는 강중현 PD는 아니고요. 달빛 가스펠 진행하고 있는 찬양 사역자 강중현이라고 합니다. 네. 하나님을 잘 섬기고 교회 출석해야겠어요. 네. 그리고 취직을 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올려주셨습니다. 654 하나님 건강하시고요. 하나님 잘 섬기고 교회 꼭 출석하셔서 주님의 귀한 성도로 또 자라가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세상과 이웃을 위해서 취직하셔야겠다는 이 고백, 너무 귀하고 아름답습니다. 퇴원 축하드립니다. 네. 또 9918님께서 보내주셨어요. 목소리가 너무 작게 들립니다. 그렇구나. 제가 만들고 나서 전체적으로 그 전주의 방송의 목소리랑 좀 비교해서 올리거든요. 근데 작으셨나 보다. 류수영의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신청합니다. 네, 그 신청곡 해주셨는데 9918님 류수영님, 류수영님의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가 없더라고요. 제가 못 찾고 있는 건지 모르겠는데요. 그래서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로 다른 곡을 준비해 놓고 있습니다. 네. 아, 오늘 발음이 좀안 좋네요. 죄송합니다. 류수영. 네. 열심히 연습해야겠어요. 아, 사연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501호님, 네. 저희 애청자세요. 네. 안녕하세요. 드디어 가을이 다가오고 있는 계절이네요. 여름이라고 말하던 때가 어제 같은데, 목사님 건강하고 평안한 새벽 되세요. 아이고, 너무 감사합니다. 네. 잘 지내고 계시죠? 501호님. 저희의 애청자신데. 네. 맞아요. 여름이네요. 막 이랬는데, 뭐 며칠 안 지나서 한주 정도 지나니까 가을입니다. 뭐 이러고 있죠. 건강 조심하시고요. 늘 건강하시기를 기도합니다. 1032님. 믿음, 소망, 사랑 이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중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감사합니다. 8411님. 아우, 예, 맞아요. 8411님. 저도 애청자입니다. 날씨가 선선해지니 참 좋아요. 김도연의 가을 듣고 싶습니다. 올려주셨어요. 네, 너무 좋죠. 준비해놓고 있습니다. 6282님, 6282님도 저희 애청자세요. 아멘, 수고하십니다. 찬양 신청곡 시선 들려주세요.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샬롬. 이렇게 올려주셨습니다. 네, 시선은 내일 준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282님, 감사합니다. 0778님, 0778님도 저희 애청자십니다. 달빛 가스펠 듣는 거 기대되지만 맨날 늦게 자서 큰일이네요. 아침에 잘 일어나면 좋겠어요. 이번 주도 감사합니다. 이렇게 올려주셨어요. 제가 너무 감사합니다. 맞아요. 달빛 가스펠이 또좀 늦은 밤에 진행이 되다 보니까 좀 늦게 주무시게 되죠. 네. 건강하게 아침에 또잘 일어나셨으면 좋겠습니다. 9월 6일 날 올려주셨는데요. 8411님, 시편 21편 주사랑, 김영우님의 시편 21편 주사랑 듣고 싶습니다. 꼭꼭꼭이요. 네. 그래서 꼭꼭꼭 준비해 놨습니다. 8510님, 늘 감동과 은혜가 있는 방송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애쓰셨습니다. 강중현 목사님 목소리로 염려하지 말라 신청합니다. 감사합니다. 8510님 준비해놨고요. 우리의 왕왕왕 애청자이시죠. 6428님 분주한 일이 많아서 서울의 생활이 어제는 금요일 이 시간을 잊어버리고 푹잔후 새벽 3시에 달빛 가스펠을 놓쳤다. 그러셨어요? 네. 6428님, 괜찮습니다. 네. 근데 또 이렇게, 그 다음날, 이렇게 사연을 남겨주셨죠.

네, 건강 조심하시고, 그리시는 모든 작품에 하나님의 허락하심의 영감이 다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와, 풍성한 사연과 신청곡 너무너무 감사드려요. 신청해주신 곡 중에서, 우선은, 이곡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초롬의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로 준비했고요. 김도연의 가을 두 곡의 찬양 듣고 올게요.

동도연의 가을이었습니다. 아, 너무. 아, 이게 좋다라는 말밖에는. 워낙에 이 찬양이 좋은 건 알고 있었지만, 오늘 또 이렇게 들으면서, 참 맞다. 이런 생각을 또 해봅니다. 그 전에 들으셨던 찬양은 초롬의 날마다 숨 쉬는 순간마다였고요. 이 고백도 너무 귀하죠. 아, 가만히 보니까 이두 곡이 다 우리의 인생과 관련이 있네요. 날마다 숨 쉬는 순간마다, 그쵸? 매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이 있는데, 그 모든 것들을 주님께 맡길 때, 슬픔을 잊어버리게 되고, 슬픔이 사라지게 되고,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을 또 경험하게 된다라는 고백이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 가을이라는 찬양을 들으니까, 정말 한 사람의 인생의

같은 내용이 그 시가 이어지는 것 같아요. 강준의 달빛과 스펠 오늘 순서 마무리해야 될 시간이 됐습니다. 자, 오늘 하루도요. 오늘 이 시간도 여러분들과 깊은 대화, 마주본 대화는 아니지만 찬양을 통해서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님이 펼쳐놓으신 우리의 인생을 되돌아보고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이 행하신 일들을 또 보는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내일 예배 찬양들로 여러분들이랑 또 다시 만나러 오겠습니다. 아까 신청곡 두 곡이 남아있죠. 김영우, 스위스로우의 멤버시죠. 김영우의 시편 21편, 주님의 사랑 준비해놓고 있고요. 마지막 찬양으로는 저의 찬양입니다. 염려하지 말라 들려드리면서 저는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평안한 밤 되시고요. 샬롬입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성구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2시를 알려드립니다.

성숙경의 주님의 시간에 방송가족 여러분, 탈북민 여러분, 그리고 북녘에서 청취하고 계시는 청취자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주님의 시간에 정숙경입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네,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말씀, 요한복음 15장 1절 말씀인데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이라는 밭을 가꾸시는 가장 지혜롭고 신실하신 농부이시죠. 때로는 가지를 쳐내는 아픔도 있고 가뭄 같은 시련을 지날 때도 있지만 농부이신 주님의 목적은 오직 하나, 우리가 더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심입니다. 네, 9월에 이제 또 주말인데요. 나를 가장 아름답게 가꾸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면서 또 행복한 시간 주님의 시간에 출발합니다.

주님의 포도원. 거친 세상 바람에 가지가 흔들려도 참 포도나무 되신 주님께 꼭 붙어 있으니 내 영혼은 메마르지 않습니다. 농부 되신 주님의 다정한 손길이 나를 다듬으시고 지켜주시니 오늘 드리는 예배의 자리가 은혜의 열매로 가득한 포도원입니다. 네, 포도나무 가지가 열매를 맺는 비결은 잘 아시는 대로 줄기에 꼭 붙어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이 9월 한 달도 정말 주님께 더 깊이 붙어 있는 그런 거룩한 은혜가 있기를 소망하면서 이 시간에는요, 또 모퉁이도 선교회와 함께 하나님의 말씀 북한어 성경 낭독을 보내드립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제14장. 다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분부하여 그들로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아히롯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진을 치게 하라. 필경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그들이 이 땅에서 맴돌고 있으니 광야에 갇혔도다 하고 생각할 것이다. 내가 바로의 마음을 굳게 닫을 것이므로 그가 저들을 뒤쫓을 것이나 이로써 나는 바로와 그의 군대를 통해 영광을 얻을 것이니 애굽 사람들은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될 것이다. 이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대로 행하였다. 그 백성이 도망한 것을 애굽 왕이 보고 받았을 때 바로와 그 신하들이 그 백성에 대하여 마음이 갑자기 바뀌어서 어찌하여 우리가 이렇게 행하였는고 우리가 이스라엘을 우리를 섬김에서 풀어놓아 주었도다 라고 말하였다. 그때 그가 곧 자기의 병거를 갖추고 자기의 군대를 친히 거느리고 선발된 병거 600대와 애굽의 모든 병거를 거느리니 여기에는 모든 장수들이 타고 있었다. 여호와께서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을 굳게 닫으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을 뒤쫓았으나 이스라엘 자손은 담대하게 앞으로 나아가고 있었다. 애굽 사람들 곧 바로의 모든 말들과 병거들과 마병들과 그의 군대가 저들을 뒤쫓아 바알스본 맞은편 비하히롯 북은 바닷가에 진치고 있는 그들을 따라잡게 되었다. 바로가 가까이 이르렀을 때 이스라엘 자손들이 눈을 들어보니 애굽 사람들이 떼지어 그들 뒤를 쫓아오고 있었다. 이에 그들이 크게 두려워하며 여호와께 부르짖고 모세에게 이르기를 애굽에 묘지가 없어서 너는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만드느냐. 내가 우리를 광야로 끌어냈으니 내가 우리에게 행한 일이 과연 무엇이냐. 우리가 일찍이 애굽에서 너에게 우리를 내버려 두어 차라리 애굽 사람을 섬기게 하라고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우리가 광야에서 죽으니 차라리 애굽 사람들을 섬기는 것이 낫겠다라고 말하였다. 이에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오히려 굳게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에게 베푸실 구원을 지켜보라. 너희가 오늘 보고 있는 그 애굽 사람들을 지금 이후로 영원토록 다시 보지 못할 것이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 싸우실 것이니 너희는 가만히 지켜보라. 이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어찌하여 너는 내게 부르짖고 있느냐?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너는 내 지팡이를 들어 바다를 향해 내뻗어서 그것을 가르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한가운데서 마른 땅을 밟고 건너갈 것이다. 그러나 보라, 내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곧게 닫을 것이니 그들이 저들을 뒤쫓을 것이나 내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것이니 내가 바로와 그의 병거들과 마병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에야 애굽 사람들이 비로소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될 것이다. 바로 그때에 이스라엘 진영 앞에서 행하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가니 구름 기둥도 그들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애굽 진영과 이스라엘 진영 사이에 서니 저쪽에는 구름과 어둠이 있고 이쪽에는 광채가 있었으므로 밤새도록 이 진영이 저 진영으로 다가가지 못하였다. 모세가 바다를 향해 자기 손을 내뻗으니 여호와께서 밤새도록 동풍으로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셨고 마침내 그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되었다.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한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들어가니 물이 그들의 좌우에서 그들을 위한 방벽이 되었다. 애굽 사람들이 그들을 쫓아왔고 바로의 말들과 그의 병거들과 마병들이 뒤쫓아와 바다 한가운데에 이르렀더니 새벽덕에 이르러 여호와께서 불기둥과 구름기둥 가운데서 애굽군대를 굽어보시고 애굽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되 그들의 병거 바퀴가 벗겨져 달리기 어렵게 하시니 애굽 사람들은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해 애굽 사람들과 싸우시는도다 하고 소리쳤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너는 바다를 향해 너의 손을 내뻗어서 물들로 되돌아와 애굽 사람들과 그들의 병거들과 마병들을 덮치게 하라 말씀하시니 모세가 바다를 향해 자기의 손을 내뻗었다. 그러자 새벽 동틀 무렵에 바다가 늘 흐르던 방향으로 돌아오니 애굽 사람들이 그 물결을 보고 달아나려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바다 한가운데로 휩쓸어 넣으셨다. 그 물결이 되돌아와 병거들과 마병들 곧 저들을 뒤쫓아 바다 가운데로 들어갔던 바로의 온 군대를 덮어버리니 그들 중 한 명도 남지 아니하였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로 난 마른 땅을 밟고 갔고 물들이 그들의 좌우에서 그들을 위한 방벽이 되었다. 바로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시니 이스라엘이 바닷가에 널려있는 애굽 사람들의 죽음을 보았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향해 펼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을 때 그 백성이 여호와를 두려워하였고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다. 지금까지 출애굽기 제14장 31절까지의 말씀이었습니다.

0: 여러분께서는 지금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정숙경의 주님의 시간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새벽 이 시간까지 공부하는 학생 여러분, 수능생 여러분, 또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로 지치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병실에서 청취하고 계시는 환우 여러분, 환우 여러분의 빠른 회복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또 어그러진 곳 곳곳마다 치료자 되시는 여호와 라파 하나님의 손길이 만져주시고 터치해 주셔서 모든 아픈 부위 부위마다 회복이 빨리빨리 일어나기를 기도합니다. 운행 중이신 분들 계실 텐데요. 깜빡 졸지 마시고요. 안전 운행하시기를 기도하면서 이 시간에는 북녘에서 오신 탈북민들의 생생한 신앙 간증을 전해드립니다. 이분들의 생생한 탈북 과정과 대한민국 정착 과정에서 함께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시간 함께하시죠.
1: 저는 북한에서 나서 자라 김씨 3대만 믿고 따르고 계속 세뇌되고 살았습니다. 근데 정작 여기 한국에 와서 보니까 너무나도 부끄러웠고, 하나원에서 나는 앞으로 한국에 사회생활을 하게 되면은 내 북한에서 내 속에 들어있던 모든 불순물을 버리는 의미에서 내 이름을 임수려라고 전해 지어야지, 이런 의미에서 얼굴은 이쁘지 않지만 이름만이라도 하려 하기 싶어서 수려라고 했습니다. 제가 탈북하게 된 동기는 저희 남편과 우선 연계되어 있습니다. 저는 처음에 한국에 오려고 결심 못했습니다. 본 남편 자체가 한국에 가자고 저하고 많이 설교했었거든요. 저쪽 나라에 참 잘 산단다. 근데 이 사람이 알게 된 계기는 중국에 밀수를 많이 했습니다. 그 밀수를 하게 되면서 한국 드라마도 많이 보고 이렇게 하면서 나한테 주입을 많이 주더군요. 근데 그때 상황에서 저의 가정 살림 형편은 다른 사람들보다 좀 괜찮았거든요. 근데 그때가 고난의 행군이 한창 시작되는 때인데 왜 또 다른 사람보다 괜찮았냐. 제가 군복무하면서 이 허리를 많이 다쳤거든요. 영예군인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상황에서는 아이를 낳고 배급소에 찾아가서 제가 영예군인증을 보여주면은 다른 사람이 받지 못하는 배급은 입살 10kg의 강에 옥수수 국수 5kg 이렇게는 받아가지고, 그 다음에 시집 편히 모두 군부 가족이니까 괜찮게 살았거든요. 그래 그 덕을 받아서 처음에는 잘 살았습니다. 친정집에서 고난의 행군이 얼마나 혹독했는가를 알게 되고, 그 집 주변에서 모두 쑥을 너무 많이 먹어서 햇빛을 보면은 이 얼굴이 다 이렇게 뒤틀리더군요. 홍땅 얼굴이가 젊은 처녀 아이들의 얼굴도 너무 막연하게 되고 이러니까, 아, 이게 정말 고난의 행군이라는 게 무섭구나, 이걸 생각했습니다. 근데 그 상황이 길게 못 가고 합의개혁이 북한에서 일어났습니다. 근데 그 좀 낫다고 생각했던 나의 살림도 순간에 폭락하더군요. 합의개혁을 하고 나서 집안이 너무나도 벼락맞은 같이 망하게 되니까 그 다음부터 나는 고난의 행군보다 더 다른 사람이 겪은 고초보다 더 겪었던 것 같아요. 다른 사람들은 이미 전에 고난의 행군을 겪으면서 면역이 생겼지만 저는 고난의 행군을 모르고

살다 나니까 가벼게 여기서 아예 쿵커 다쳤거든요. 그런데 아이는 점점 성장하지. 공부는 남보다 잘한다는 걸 알고 있었지만은 아이를 어디다 여기처럼 사교육하고 싶어도 할 데가 없었습니다. 무지몽매했던 시절이 하나하나 그좀 부서지기 시작하니까 나도 나이 먹고 아이가 학교를 졸업하게 됐는데 학교를 갈수 없는 겁니다. 남편이 이미 전에 밀수를 하면서 보이부 일도 하고 이랬는데 이렇게 잡혀서 죽게 되니까 보이부에서는 이 사람을 정치범으로 몰아서 아이 앞길을 다 꺼서 꼭 눌러놓은 거예요. 아이가 뭐할수 없습니다. 군대에도 갈수 없고 뭐 사회생활을 하자니 아이가 너무 어린 나이니까 돌격대만 다녀야 되는데 그 머리 좋은 것도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근데 내로서는 정말 한 가정의 주부이고 아내인데 남편한테 다 해줄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고 자식 하나한테도 해줄 수 있는 아무것도 할수 없는 그런 엄마였던 정말 무기력한 여자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 안타깝던 나머지 아이는 어머니 하루는 떠나겠다는 겁니다. 내가 엄마 나이만 하면은 이 땅에서 썼겠는데 내 나이가 너무 아깝습니다. 나는 여기서 못 살겠습니다. 그러니 가다가 잡히는 한이 있어도 엄마를 탓하거나 절대로 후회하지 않겠으니까 내 앞길을 막지 말아주세요. 이렇게 말하는데 나도 능력이 없던지라 말리지도 못하고 지지도 못하고 이런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그 아이가 떠나는 길에서 그 산을 바라보면서 잘 가라고 말 한마디도 외치지 못합니다. 가만히 떠나야 되는데 남이 들을세라. 그래서 마음속으로 잘 가라. 제발 무사히 도착하거라. 이렇게 하고 그래서 허공에다 아이를 던진 것 마냥 마음을 애타게 시간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2016년 5월인가 아이가 떠나고 2017년도 4월달인가 겨우 1년이 거의 됐을 때야 아이 친구가 나를 보면서 강우하고 전화하겠는가 하고 물어보더군요. 그래 하겠다고 하니까 어디 데리고 가더군요. 그래 전화하니까 사람 욕심 같아서는 아이 목소리만 들으면은 마음 놓고 노래도 잘 살아라 이렇게 하고 싶었는데 정작 목소리 듣고 나니까 이렇게 만져보고 싶은 거예요. 너무 사람 만족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아이가 정작 성공하기만 바라고 이랬는데 성공하고 나니까 또 목소리 듣고 싶고 또 목소리 듣고 나니까 또 만져보고 싶은 거예요. 근데 아이가 전화하면서 엄마 여기 오고 싶은가고 너무나도 거기서 보던 상황하고 다르니까 우리 노력만 잘하면 잘살수 있어 엄마 여기 오겠는가고 묻는 거예요. 근데 저기서 전화를 잘못하면은 가겠다거나 뭐 데리러 온다든가 이런 말을 하면은 도청에 걸리면 위험하기 때문에 간다고 또 장담하지도 못하고 그 앞에서 큰 소리도 못 쳤습니다. 또 무섭기도 했고요. 남편이 이렇게 죽음으로 돌아왔는데 아이 하나가 성공했다 해서 내가 내 앞길이 성공한다고 장담도 못 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대답도 못 하고 있었고 아이가 엄마 조금만 참아주라고 엄마가 다른 자식 있으면 나도 마음 놓겠는데 자식이 하나인데 내가 엄마를 잘 모시겠으니까 조금만 희망 가지고 살아달라고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결심했습니다. 가기로 결심했고 알았어 하고 자기가 브로커를 보내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이민반장을 오래 하면서 북한의 실태란 게 그렇습니다. 이민반장이 모든 세대들이 30세대부터 40세대 그 가운데를 다 한인반이 세대입니다. 근데 그 세대들을 다 통찰합니다. 한인 세대의 숟가락이 몇 개인가를 알아야 될 정도로 그 집이 내 속을 속속히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 그 이민반장을 10년 하면서 나쁜 짓도 많이 하고, 본의 아니게 정말 당에 충실했습니다. 하지만 차려진 것은 남편을 잃었고, 가정을 그래서 파탄시키는 그 길밖에 없었거든요. 근데 다시 친정집 주변에 가서 또 이민반장을 하라고 하더군요. 이미 전에 했기 때문에 또 그런 기질이 있다고 하라 하더군요. 그런데 나는 내 입속에 아이가 떠났으니까 당분간 찾지 말기를 바라면서 이민반장 하면 그런 거 있습니다. 보안소에 찾아가서 세대 명단 두세 가지고 아이를 딱 어디기거든요. 없는 아이를 행불 자로 만들어가지고 그거 할 목적으로 반장하겠다고 했었습니다. 근데 보안소에 찾아가서 그거 아이 명단을 다 삭제하고 내가 삭제했다서 그 사람이 뭐 아이가 영뭐 행불이 된게뭐 나타 안 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티끌이라도 시간을 타면 얼마라도 끌고 싶고 단련은 덜 받고 그런 마음이 있어서 덜 받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그거 반장을 하면서 끊는데 한넉 달인가 지나서 아이가 없어진 걸 발견하고 보이지돈도 찾아오고 동사무소에서 반장을 해임시키더군요. 그래서 이민반장 생활을 하면서도 정말 충실했던 이 인간이 이제는 마음을 다 달리 먹고 내 친가집이라도 나는
다시 이 사람들을 인식을 바꿔야 되겠다 생각하고 진정집에다가 진정엄마한테 계속 여기다 여기

생활이 어떻고 역설적이랍니다. 아이한테 들은 거. 그런데 저는 한국에서 생활이 마음에 들었기 때문에 떠나려고 했는데 아이가 정작 중국까지 마송에 왔습니다. 마송을 왔는데 저는 그 중국 전화기를 제가 썼는데 그 중국 카드 심을 누구한테 빌려줬습니다. 지인한테 빌려줬는데 이 사람이 그 카드 심을 지금 잃어버렸다고 저를 안 주는 거예요. 그래 또 다른 사람한테 중국 전화기를 빌려가지고 아이하고 통화하게 됐습니다. 근데 아이는 중국까지 왔다고 엄마 빨리 차별해서 어느 날에 브로커가 오면은 암호를 맞춰가지고 뭐 호박이면 호박이 이렇게 암호를 맞춰가지고 다시 떠나게 했는데 전화하다가 도중에 지금 그 전화가 끊어진 거예요. 전화기 심이 돈이 모자라다 하니까 아이는 당황하고 지금 자기가 비자기일은 지금 모자라지 하니까 자기 다니던 곳이고 이미 전에 일하러 다니고 이랬던 곳이니까 압록강 넘어왔더군요.

오늘도 저와 함께 해주신 방송가족 여러분, 탈북민 여러분, 그리고 북녘에서 청취해주신 청취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인생의 열매를 맺으려 하면 지치고 낙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최고의 농부이신 하나님께 내 삶을 맡기면 주님이 친히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부어주시겠죠. 내 삶의 모든 주권을 하나님께 기쁨으로 모두 내어드리고요. 이렇게 기도해보면 어떨까요? 하나님, 내 삶을 가꾸어 주옵소서. 이런 기도를 할 때 마음속 깊은 곳에서 세상이 줄 수 없는 신령한 평안이 샘솟을 것입니다. 네, 오늘 주말인데요. 온 가족이 주님 안에서 풍성한 은혜 누리시고요. 또 내일 주일 예배 또 준비도 하시고요. 복된 하루 보내시기 바라면서 오늘 순서 마칩니다. 주님의 시간에 정숙경이었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새 시를 알려드립니다.

북한과 중국, 러시아에 계신 동포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듣고 계신 방송 가족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복음의 메아리 임지현입니다. 이동훈 작가가 쓴 책 가운데 이런 글귀가 있는 책이 있어요. 인생을 고통스럽게 만드는 세 가지가 있다. 첫째는 과거를 후회하는 것이고, 둘째는 미래를 걱정하는 것이고, 셋째는 현재를 비교하는 것이다. 과거를 후회하는 것, 그리고 미래를 걱정하는 것, 현재를 비교하는 것. 이와 관련해 성경에서도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믿음의 성도들은 과거를 두고선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도우셨다라고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렸고요. 에베네셀이라고 고백하기도 합니다. 현재에 대해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고 기뻐하며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찬양하죠. 그리고 미래에 대해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다라고 믿으며 여호와 이레라고 노래합니다. 사랑하는 방송 가족 여러분, 우리 주님 안에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과거도 현재도 미래도 주관하시는 주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도 주님 안에서 이 새벽 함께했으면 좋겠습니다. 남과 북의 오늘 하루도 이번 주말 가운데 이루실 가장 선한 그 길을 기대하면서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출발합니다.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 북한어 성경으로 한 번 더 함께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분의 목적에 따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오늘도 우리 주님께 사랑과 감사의 찬양을 올려드리면서 주님의 뜻을 구하며 주님의 부르심 가운데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역사의 현장 가운데 있는 남과 북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바리톤 김미성 씨의 목소리로 먼저 올려드렸고요. 동행의 연주 찬송까지 함께 했습니다. 이어서 세상 모두 사랑 없어 서울 모태탑 창단의 찬송 함께 하신 후에는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오늘의 말씀 이어집니다.

0: 계속해서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오늘의 말씀 함께합니다.
1: 다니엘의 세 친구가 있어요. 샤드락, 미셱, 아벳니고가 있는데 다니엘과의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친구였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빌라도와 헤롯은 원수였었는데 예수를 만난 다음에 두 사람이 친구가 됐다고 했어요. 사람이 인생을 살려면은 친구로 삼는 세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이 중 첫 번째 친구를 가장 소중하게 여긴다고 그러죠. 그리고 두 번째 친구는 귀하게 여기지만 세 번째 친구만큼은 실제로 별로 관심을 가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인생에서 위기를 당했을 때 첫 번째 친구는 가장 먼저 도망간대요. 두 번째 친구는 얼마간 함께 있다가

0: 친구, 하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믿음이야말로 이 세상 이후에도 영원한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가는 가장 귀한 친구라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근거로 참된 친구란 누군가? Who is a true friend? 요한 복음 15장 13절에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나의 명대로 행함은 곧 나의 친구라고 그랬어. 카네기, 데일 카네기. 좋지 못한 친구를 선택하는 것은 불운과 악수하는 거라고 그랬어. 나쁜 친구와 손을 잡으면 썩기 전에 빨리 손을 떼어버리라고 그랬죠. 상대하는 안 될 인간을 사귀지 않으려면 우선 자기 자신에게 좋지 못한 인간이 싫어하는 냄새를 풍기라고 그랬어요. 변하지 않는 사람이 참 친구입니다. 생명을 바칠 수 있는 친구, 또 친구를 위해 내 생명을 초계같이 버릴 수 있는 사람, 빈부와 변함없이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한결같은 친구가 있는 사람은 참으로 복받은 사람.
1: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오늘의 말씀 함께했습니다.

아주 믿는 형제들 클래식 콰이어의 목소리로 그리고 돈마시 오케스트라의 연주 찬양까지 함께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한량없이 주셨던 그 사랑과도 같이 그 사랑을 우리의 친구들에게 전하며 함께할 수 있기를 소망하면서요. 계속해서 4주의 사함 받고서 국립합창 다닙니다. 이어서 주 예수 대문밖에 찬양사역자 나무현 씨의 목소리로 찬양하고요. 찬양 후에는 북한이 고향인 형제와 자매들이 올려드리는 오늘의 고향을 위한 기도 이어집니다.

0: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시편 133편 1편 말씀. 이어서 북한어 성경입니다. 보라, 형제들이 연합하여 함께 사는 것이 얼마나 선한고 아름다운가. 아멘.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80년간 분열과 불신으로 갈라진 남북관계를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한 형제로 연합하고 동거하는 일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념과 체제의 장벽을 넘어 서로를 존중하고 사랑하며 상호 신뢰를 구축할 수 있도록 지혜와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모든 불신과 적대감이 사라지고 진정한 형제로 하나 되는 아름다운 관계를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약복강의 철야기도 이후 20년 동안 반목했던 야곱과 에서의 관계가 회복되었던 것처럼 우리의 기도로 복음 통일이 오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1: 북한이 고향인 한 형제님의 기도처럼 우리의 기도로 주님께서 하나님의 완전한 그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복음 통일을 이루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일하시는 주님의 사랑과 능력과 그 은혜 가운데 계속해서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우리 사랑하는 방송가족 여러분, 남과 북의 청취자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세요. 복음 통일을 향한 기도의 산이 쌓이고 쌓일 때 분단의 장벽이 속히 무너질 줄을 믿습니다. 전쟁과 분단으로 인한 눈물과 한숨과 그 모든 아픔과 신음소리가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깨어질 줄 믿습니다.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시는 주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계속해서 찬양으로 이어갑니다.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하나님이 너무나 사랑하시는 우리 남과 북의 청취자 여러분,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 가운데 오늘도 주님 안에서 승리의 하루, 평안과 행복과 은혜의 하루 보내시기를 기도하면서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1부 순서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제작 진행의 임지현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복음 통일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북녘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7.5MHz, 여수 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4시를 알려드립니다.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2부 순서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으로 문을 열어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 북한어 성경으로 한 번 더 함께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분의 목적에 따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서로의 은혜를 나누며 복음을 전하는 주님의 자녀로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면서요.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는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이루어가는 오늘 하루를 위해 기도하면서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출발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극동방송에서는 청취자 여러분의 이야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손편지나 문자로 참여하실 수 있는데요. 북한, 중국, 러시아, 제3국 북방에 계신 청취자 여러분, 편지 보내실 수 있는 주소를 안내해 드릴게요. 대한민국 서울 마포구 마포 우체국 사서함 88호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담당자 앞입니다. 다시 한번 안내 드려요. 대한민국 서울 마포구 마포 우체국 사서함 88호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담당자 앞입니다. 여러분의 참여는 북한과 중국, 러시아의 복음을 전하는 극동방송 사역에 큰 힘이 됩니다. 대한민국에 계신 여러분께서는 샵 1069번으로 문자 보내주세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 이용료 부과되는 우물정 1069번으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참여해주시는 분들 가운데는 선정을 통해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업 콜드브루 전문 더치커피 스토리에서 커피를 드립니다.

0: 외화머리의 진실. 오늘도 데일리NK 엔드센터 이상용 국장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국장님.
1: 안녕하세요.
0: 지난 시간에는 우리 북한이 러시아와 중국의 상황에 맞춰서 해외 노동자 파견을 확대하려 하고 있다라는 소식을 전해드렸잖아요.
1: 네.
0: 근데 이번에는 그 와중에 최근 러시아에서 북한 여성 노동자 수십 명을 한꺼번에 고용하라라는 구인 광고까지 떴다고요?
1: 그러니까요. 광고까지 등장했다라고 하는 걸 보면은
0: 네.
1: 그만큼 이게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 그리고 북한 노동자들이 일을 잘하고 있다. 이런
0: 네.
1: 것들이 이미 다 소문으로 퍼졌고 이거를 계속적으로 해서 내가 끌어와야 되겠다라고 하는 욕망이 표출됐다라고 봐야 되는 거잖아요.
0: 네.
1: 그런 의미에서는 되게 중요한 생각이 듭니다. 이게 지난 8월 중순 외신 보도에 따라서 이제 널리 퍼졌는데요. 러시아의 온라인 구인 구직 사이트에 모스크바에 대기 중인 북한 여성 노동자 40명을 한꺼번에 고용하라 하는 광고가 올라왔습니다. 광고에서는 이들을 작업조 형태로 제공한다라고 소개했는데요. 이는 상당히 흥미롭게 볼만한 사례죠. 지난 방송에서 북한 당국이 러시아의 노동력 부족을 이용해서 건설이나 제조업 뭐 이런들 다양한 분야로 노동자를 확대하려 하고 있다. 이게 내부 방침이다. 라고
0: 네.
1: 하는 소식을 전해드렸는데 실제 러시아 한정에서 이와 일맥상통하는 구체적인 정황이 나타났다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겠죠.
0: 근데 광고 제목부터가 상당히 눈에 띄잖아요.
1: 네.
0: 김밥을 잘 마는 북한 여성. 참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문구예요.
1: 이게 러시아도 아시겠지만 네. 한류가 되게 많이 퍼져 있는 나라입니다. 러시아가 한국 사람들 되게 좋아하거든요.
0: 네.
1: 한국 사람들이 뭐 이제 가서 거기 러시아 사람도 정말 친하게 지내는 그 영상도 정말 많이 퍼져 있습니다. 인터넷에. 그만큼 러시아 사람들이 한국 사람 되게 좋아하거든요.
0: 네.
1: 당연히 김밥이라고 하는 것도 한국 음식이고 그거에 대해서 좀 먹겠다. 이걸 되게 인기를 많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김밥을 제공하는 그 식당에 대한 수요가 러시아에 대해서는 있는 거죠.
0: 네.
1: 그래서 그거를 내가 볼 때, 제가 볼 때는 좀 이용을 했다라고 생각을 좀 드는 건데, 아무튼 즉석 식품을 만드는 일을 할 수 있다라고 이 북한 여성이 할 수 있다라고 소개를 하면서
0: 네.
1: 김밥을 하나 예로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김밥 자체가 또 아닐 수도 있습니다. 광고 내용을 더 들여다 보면 이 여성들이 식품 제조만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공장 일도 할 수도 있고 우리 작업을 할 수도 있고 특히 또한 이제 농업 분야에서도 일할 수 있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0: 네.
1: 그러니까 특정 기술을 가진 몇 명을 채용한다기보다는 40명으로 이미 구성된 그런 인력이 있는데 이거를 하나의 묶음으로 내놓고 고용 업체가 필요한 업종에 우리가 투입할 수 있다라는 선전을 하고 있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0: 그러니까 이게 그냥 눈길을 사로잡기 위한 제목을 만들어 놓고
1: 그렇죠.
0: 식품, 뭐 의류, 농사 다 이 업종을 다양하게 열어놓은 셈이잖아요.
1: 그렇죠. 그래서 이제 지난 방송에서 북한이 러시아의 상황에 맞춰 노동력을 이제 보내려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0: 네.
1: 이 과거 우리가 러시아 북한 노동자라고 하면은 남성이었습니다. 벌목공이 또 있을 것 같고 건설업체 안전모도 쓰지 않는 북한 노동자가 일하는 그 장면
0: 네.
1: 이런 것들이 많이 떠오르잖아요. 그런데 이번 사례는 갑자기 여성 노동자가 등장합니다. 공장, 의류, 농업 이런 여러 업종에 투입할 수 있는 인력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지에서 사람이 부족한 업종이 있다면 그 수요에 맞춰서 북한 노동자를 배치할 수 있다. 이제는 다 우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라고 하는 방향으로 이제 전개되고 있다고 봐야
0: 네.
1: 되는 거죠.
0: 언젠가 또 러시아에서 오신 북한 여성분도 뵐 수가 있겠어요?
1: 그럴 수 있다면 너무 좋겠죠.
0: 네.
1: 근데 이제 저번에도 말씀 계속 들었지만 이제는 러시아 정보기관이 북한 노동자들을 주시하고 있고 관리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0: 네.
1: 지금 러시아나 북한이 관계가 좀 깊어지게 되면서 공안,

0: 경찰 혹은 이제 정보기관들의 교류나 협력이 계속적으로 강화되고 있습니다.
1: 네.
0: 예전에는 그 러시아에서 이제 도망치고 이제 선교사분들의 이제 도움을 통해서 한국에 오신 분들이 되게 많았어요.
1: 네.
0: 근데 지금 최근 들어서 그 얘기가 많이 사라지고 있거든요. 그게 2024년 북러 정상회담 이후에 정보기관 간의 협력. 그러니까 러시아의 기관이 예전에는 그냥 가만히 놔뒀다면 지금은 이제 뭐 CCTV라든지 여러 이제 이제 첨단 기술을 동원해서 북한 노동자를 잡고 있다. 이런 식의 것들이 좀 되고 있는 것 같아서 좀 이런 부분도 우리가 좀 주목해서 이 문제 어떻게 해결할지를 좀 고민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입니다.
1: 그리고 또 지난 방송에서는 국가별 맞춤형 파견
0: 네.
1: 이라는 표현을 쓰시면서 얘기를 나눴었잖아요.
0: 네.
1: 근데 오늘 그 일환으로 볼 수 있는 거죠.
0: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 40명이 어떤 북한 기관을 통해서 파견되는지까지는 보도만은 확인되진 않는데
1: 네.
0: 아무튼 전체적인 방향은 이제 맞아떨어지고 있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9차 당대회 이후로 그리고 전원 6월 전원회 이후로
1: 네.
0: 북한 당국의 이런 그 기조는 완전 확실한 거잖아요. 맞춤형 전략을 통해서 어디가 필요하면 우리의 맞춤형으로 해서 파견하겠다. 그래서 이제 계약서를 가져와라. 계약서가 이제 올바르고 뭔가 우리가 돈을 많이 벌 수 있다면 우리가 우리 승인하겠다. 라고 하는 점이 있는 거잖아요. 러시아의 심각한 인력 부족을 이용해서 이게 건설뿐만 아니라 여러 업종을 통해서 사람들을 이렇게 보내겠다라고 하는 점을 이제 확인이 된 건데 그래서 북한 내부에서 나타나는 이런 정책 방향 전 세계에서 벌어지고 있는 그런 실제 움직임 이런 것들을 접목해서 우리가 바라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1: 근데 또 한편으로는 일반적인 구인 광고라면 그러니까 한 사람 한 사람 개개인을 올려놓잖아요.
0: 네.
1: 근데 꼭 40명이 한 번에 가야 한다라고 한 게 참 눈에 띄어요.
0: 네. 저는 솔직히 얘기하면 이 네. 부분을 보고 약간 소름이 돋았어요. 좀 약간 무서웠거든요. 러시아에서 그 남성분들이 탈출할 수 있었던 계기는 혼자서 일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렇죠. 혼자서 일감을 받고 혼자서 건설 노동을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혼자 자유로운 시간이 많았어요. 핸드폰을
1: 네.
0: 보거나. 근데 40명. 이제는 혼자가 아닙니다. 집단적인 걸 통해서 다른 사람이 어떤 일을 어떤 생각을 하는지 이런 것도 다 뭔가에 통제할 네. 수 있는 그런 영역을 만들어놨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중국에서 온 해외 파견 노동자 출신은 거의 없습니다.
1: 맞아요. 본 적이 거의
0: 없었어요. 네. 저도 찾아볼 수 없었어요. 그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감시자였던 거예요. 북한 노동자의 서로서로 감시. 이제는 러시아에서도 북한의 감시 시스템을 그대로 적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점이 여기서 읽혀진 거여서
1: 네.
0: 이게 자유나 억압이 더욱더 상승하는 거잖아요. 러시아에서도. 그래서 저는 약간 더 소름이 돋았던 것 같아요.
1: 근데 이게 이러면서도 와중에 근무 조건에도 신경을 쓰는데
0: 네.
1: 40명이 한 번에 가는 것도 뭐 우리나라에서도 거의 뭐 네. 불가능할 거라 보거든요.
0: 네.
1: 근데 그런 좁은 가능성 가운데에서도 근무 조건까지 신경을 쓴다는 게 참 쉽지 않을 것 같아요.
0: 네. 그 보도에서 보면은 네. 이것도 제가 좀 심각하다는 생각이 좀 들었는데 북한 여성들은 하루 11시간씩
1: 11시간이요?
0: 네. 우리 8시간 아닙니다. 그리고 한 달에 26일에서 28일까지 근무를 한다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20일 정도 일하잖아요. 토요일, 일요일 빼면은. 그렇죠? 그러면 일요일만 쉬겠다라고 하는 거거나 아니면 일요일도 막 격주로 쉰다거나
1: 네.
0: 그리고 8시간 아니고 11시간씩 우리 다 일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거를 어떻게 보면은 내가 강제 노동을 시키겠습니다. 강제 노동 여러분 해주세요. 여러분 해도 됩니다. 라고 하는 거를
1: 네.
0: 어떻게 보면 광고를 통해 선전하고 있잖아요. 드러내고 있잖아요. 제가 볼 때 이게 너무 이 장점을 홍보하고 있다라고 하는 건데 스스로가 이 북한 노동자들을 도구하고 있고 그냥 인간으로 바라보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걸 드러내고 있는 것 같아서 저는 이게 너무나도 심각했던 거예요. 그냥 상품인 것처럼 상품의 장점인 것처럼 제시를 하고 있다는 것에서
1: 네.
0: 이 인간성을 그냥 말살하고 있다 스스로 이거를 좀 지적을 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1: 근데 시급은 그런

0: 대체로 어느 정도로 제한을 좀 하나요?
1: 시급은 이제 480루블로 제시가 되는데요.
0: 네.
1: 저번 라선 말씀드렸는데, 이 했던 광고와 유사를 하는 거죠. 근데 이게 제가 볼 때는 이 480루블이
0: 네.
1: 북한 노동자한테 그대로 돌아가냐라고 하면 그건 아니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정도면 제가 볼 때는 그 현지에서 받는 비용하고 비슷한 건데, 그 비슷한 비용을 이제 제공하면서도
0: 네.
1: 북한 당국에 오히려 돌아가는 비용이 더욱더 많아진다라고 하는 점을 좀 꼬집고 싶습니다.
0: 근데 이게 11시간 뭐 주에 5, 6일이 참 말이 안 되는 숫자여서 또 찾아보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월에 52시간 제한하잖아요.
1: 네.
0: 근데 러시아에서 정규 근무 기준이 40시간, 40시간인데 이거는 뭐 좋게 66시간이 훨씬 넘는.
1: 이게 다 똑같습니다. 중국의 수산물 가공공장. 거기도 똑같고요. 뭐, 16시간, 뭐, 12시간 막 이래요. 근데
0: 네.
1: 이게 중국법에는 어긋나거든요. 당연히 러시아법에서 11시간 이건 어긋난 겁니다.
0: 네.
1: 하지만 이건, 여기에 투입된 북한의 사람은 노동자가 아니라고 하는 점을 스스로가 드러내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노동자로 보지 않는다. 러시아의 당국도 마찬가지고 중국 당국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점이 스스로 여기서 드러나고 있다는 거죠.
0: 네.
1: 점을 우리 계속적으로 국제사회에 꼬집어야 된다는 생각을 하는 거죠.
0: 참 시사하는 게 많은 게시글인 것 같아요.
1: 네.
0: 그러면 저희가 이 러시아 구인 광고, 김밥을 잘 만드는 북한 여성
1: 네.
0: 40명을 한꺼번에 채용시키려는 이 구인 광고를 통해서는 어떤 점을 좀 주목하고 기억하면 좋을까요?
1: 이게 북한 주민들의 노동력이 얼마나 철저하게 집단 단위의 상품처럼 취급되고 있는지, 이게 광고에서 완전히 드러났다라고
0: 네.
1: 봐야 될것 같고요. 이게 북한 당국이나 혹은 이제 중개업체의 눈에는
0: 네.
1: 이게 40명의 그냥 노동력일지는 몰라도 그한 사람 한 사람을 좀 보자고요. 가족이 있습니다. 자녀가 있을 수 있고, 이웃이 있고, 그리고 그 사람 자체도 있습니다. 인간의 존엄성이 있는 겁니다. 근데 그 인간의 존엄성, 가족의 소중함, 그 가족을 이끌어가는 그 사람의 그 엄청난, 그 사람의 그 논리, 이런 것들은
0: 네.
1: 다 무시를 한다라고 하는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은 러시아의 뭐 북한 사람이 얼마나 갔느냐라고 하는 게 아니고, 그들이 자신의 일자리를 선택해서 할수 있는지, 임금을 직접 받을 수 있는 것인지, 충분히 쉴수 있는 것인지, 작업 조건은 얼마나 좀 국제적인 그런 그 원칙에 좀 부합되고 있는지, 또한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인간인지를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숫자나 혹은 외화 규모 이런 것도 되게 중요하긴 하겠지만, 중요한 건 항상 사람입니다. 사람이
0: 네.
1: 얼마나 거기에서 고통받고 있는지, 그 고통받는 목소리를 내가 내지 못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들으려고 하는 거, 관심 있는 거, 이런
0: 네.
1: 것들을 우리가 먼저 생각해 주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를 이 방송을 통해서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0: 근데 계속해서 해외로 나아가는 길목을 또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구축하고 있는 북한 땅에서 조건과 돈과 같은 숫자만 보는 것이 아니라 말씀하신 것처럼 사람을 바로 볼수 있는 시선을 또한 구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 가운데 임하는 북한 땅이 되길 기도하면서 오늘의 외화벌이의 진실은 여기서 인사를 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데일링케이 엔드센터 이상용 국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0: 북한에 당신의 자비를 베푸시어 이 땅에 주님이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1: 북한이 변화될 줄을 믿사오니 복음 통일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2: 북한 사람들이 평안한 생활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3: 남과 북이 복음으로 하나됨으로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제사장 국가로 이 땅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4: 지금 여러분께서는 한반도의 복음 통일을 꿈꾸며 기도하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0: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시편 145편 1절입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숨쉬는 모든 순간 하나님을 송축하기에 소망하면서요.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함께 할까요?
1: 어느 한 서양 선교사가 인도로 선교사로 갔어요. 그래서 인도에서 유명한 스님 한 분을 이제 전도하려고 친구를 삼았어요. 그래서 아무리 전도를 해도 이 스님이 복음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냐고. 인카네이션, 어떻게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올 수가 있느냐고. 이 스님이 안 믿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도 어느 날도 스님과 함께 시골길을 걷고 있었어요. 서양 선교사님이. 그만 시골길을 걷다가 구두잖아요. 구두. 구두발로 이렇게 인도 개미는 개미굴은 큰가 봐요. 개미굴이 이렇게 탑을 쌓고 있는 그걸 잘못해서 밟은 거예요. 그랬더니 스님이 그냥 기절초풍을 하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조심하지 않고 수많은 개미들을 사륙할 수 있느냐고. 이거 큰일 났구만. 죽은 개미들 중에는 당신의 조상도 있을 수 있는 것이요. 그때 선교사님이, 스님, 내가 일부러 그런 거 아니야. 어쩌다 보니까 그렇게 했어. 하여튼 본의 아니게 내가 수많은 개미 새끼들을 살상해 죽였어. 슬픔을 당한 개미 유족들에게 어떻게 사죄를 해야 되겠어? 하고 질문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겠어, 스님? 그래서 스님이 정색하면서 말하는 거예요. 별 수 없어. 당신이 죽어 개미로 환상하는 수밖에 없어. 슬픔을 당한 유족들을 일일이 다 찾아다니면서 사죄하셔야 돼요. 이따다 싶어서 선교사님이 바로 그거예요. 사람이 개미로 태어나듯이 전능하신 신께서 하나님 창조주께서 바로 사람으로 태어나신 거예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시요. 그분이 우리의 죄값으로 우리의 죄값을 완불해 주신 분이요. 그 사인으로 부활하셨소. 그 예수님만 믿으면 우리의 모든 죄값이 지불됐기 때문에 일사부재의 원칙에 의해서 우리는 죄를 받지 않소. 구원 받소. 이렇게 복음을 전했다라는 성 다미앙이라는 선교사가 있어요. 이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나병 환자촌 문둥이촌으로 들어갔어요. 거기는 복음을 전해주는 사람이 없는

0: 아무도 그곳을 안 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들어가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데 전혀 1년, 2년, 3년을 전하는데도 한 사람도 구원을 못 시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뭐 이러냐. 이 다미안이 복음을 전할 때마다 마음문을 안 여는 거예요. 아무리 잘해줘도 마음문을 안 열어. 당신은 우리 사정 모를 거야. 당신은 우리 사정 몰라. 마음이 통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아 하나님 주여, 저들의 마음을 얻는 방법이 뭡니까? 마음을 안 여니까, 마음을 안 주니까, 복음이 안 들어가니까. 그래서 저들의 마음을 얻는 방법이 뭡니까?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아 깨달음이 왔어요. 아 내가 저들의 문화 속으로 저들처럼 나병에 걸리면 되겠구나. 거룩하신 하나님이 죄 많은 이 세상에 사람으로 오셨듯이 그거에 비하면 미약하지만 제가 문둥병이 되어 저들과 함께 살겠습니다. 저에게 문둥병을 주옵소서. 그래서 얼마 기도했더니 진짜 나병이 생긴 거예요. 나도 문둥병 환자, 나도 당신들과 똑같소. 그랬더니 이들이 서서히 마음문을 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과 친구가 되고 같이 먹고 마시고 자고, 그래서 그들을 위로해주고, 할 수 있으면 농담을 하고, 할 수 있으면 웃기려고 애를 쓰고, 그래서 묶이고 눌리고 우울한 그들을 밝게 해주려고. 네. 큰 노력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저 다미안만 만나면 마음이 시원하고 기쁘고 즐겁고 위로받고 치유받고 회복되고, 얘가 사람들이 몰리는 거예요. 그의 가르침, 그의 성경 공부, 그의 설교를 통해서 수많은 나병 환자들이 죽기로 돌아온 거예요. 자, 우리도 이렇게 극단적으로 뭐 나병 환자촌까지 갈 건 없더라도 우리 이웃사람, 주변사람, 친구, 우리 친척들 그 수준으로 다가가라는 거예요. 낮아지라는 거예요. 예? 주님은 하늘에서 땅까지 내려오셨는데 우린 그거 못 가요.
1: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파주 충만한 교회 임다윗 목사님과 함께했습니다.

9월 12일 토요일 날씨입니다. 오늘 전 지역의 하늘에는 가끔씩 구름이 많이 끼겠는데요. 최저 기온은 제주 23도, 부산 20도, 여수 19도, 신의주와 목포가 18도, 서울과 대구, 광주가 17도로 보이고요. 강릉과 대전이 16도, 평양과 개성이 15도, 함흥 14도, 춘천이 13도, 청진 12도, 강계가 11도, 해산 7도로 전망됩니다. 최고 기온은 광주 30도, 강릉이 29도, 목포와 여수, 대구, 부산, 서울, 제주가 28도로 보이고요. 평양과 개성, 함흥, 춘천이 27도, 신의주와 강계, 대전이 26도, 해산 24도, 청진 22도로 예상됩니다. 이어서 바다 날씨입니다. 동해 북부는 대체로 하늘이 맑겠는데요. 반면 서해 북부에서는 하늘에 구름이 많이 끼겠습니다. 파도의 높이는 동해 북부와 서해 북부 모두 0.5에서 1m 사이로 일겠습니다. 사랑하는 방송 가족 여러분, 오늘 하루도 주님이 주시는 새 힘으로 살아가시기를 기도합니다. 고향 땅 북한에도 전해드리는 날씨 소식, 해산에서 온 웅이었습니다.

사람의 생각으로는 헤아릴 수 없는 주님의 은혜와 역사 가운데 오늘도 믿음으로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면서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제작 진행의 임지현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복음 통일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북녘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함께 해주신 청취자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이사야 43장 19절 말씀. 2026년도 극동방송 사역 주제 성구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대한민국 여수에서 보내드리는 주파수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출력 1kW, 호출부호 HLEI로 방송되는 FEBC 전남동부 극동방송입니다. 전남동부 극동방송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세워진 복음 선교 방송입니다. 전남동부 극동방송은 24시간 방송되고 있으며 방송 미디어 통신 심의위원회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전남동부 극동방송은 여수시 문수로 14에 연주소를 두고 송신소는 구봉화산, 중계소는 구봉산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오늘 방송된 설교나 칼럼, 그 밖에 출연자의 의견은 전남동부 극동방송의 입장과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전남동부 극동방송은 청취자 여러분의 기도와 헌금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전남동부 극동방송의 편성 책임자는 국광표 지사장입니다. 오늘도 전남동부 극동방송과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FEBC FM 전남동부 극동방송입니다.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어입니다. FM 97.5MHz, 여수 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은혜의 찬송. 여러분 안녕하세요. 은혜의 찬송 김경화입니다. 요즘 우리나라에서 프랑스의 인상파 화가들의 전시회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인상파 화가 하면은 모네, 르누아르가 생각이 나죠. 프랑스의 화가 르누아르는 빛의 화가 모네와 비견될 정도로 인상파의 중요한 화가였습니다. 그런데 노년의 손가락에 류마티즘이 걸려 극심한 통증을 앓게 되었습니다. 당시 그의 나이는 70세가 넘었고 모두가 극찬하는 걸작도 수십 점이나 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요양을 해도 충분했지만 그는 죽는 순간까지 그림을 그렸다고 합니다. 그런 그에게 쉬라고 충고하는 사람들이 많았는데요. 르누아르는 고통은 순간이지만 내가 그린 그림의 아름다움은 영원하다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에콰도르의 아우카족에게 선교를 하다 죽은 짐 엘리엇도 영원한 것을 얻고자 영원하지 않은 것을 버리는 자는 바보가 아니다 이런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때로는 고통스럽더라도 때로는 인내해야 하더라도 지금 우리가 삶을 투자해야 될 것은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 주님의 명령임을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영원한 것을 얻고자 달려오신 분들과 함께하며 아름다운 찬양으로 출발합니다.

은혜의 찬송 함께하고 있습니다. 극동방송의 전 13개 지사가 함께하는 은혜의 찬송, 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아름다운 찬양 이어드릴게요.

지혜의 말씀 시편 96편 함께합니다.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세계가 굳게 서고 흔들리지 않으리라. 그가 만민을 공평하게 심판하시리라 할지로다.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바다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외치고 밭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즐거워할지로다. 그때 숲의 모든 나무들이 여호와 앞에서 즐거이 노래하리니 그가 임하시되 땅을 심판하러 임하실 것임이라. 그가 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그의 진실하심으로 백성을 심판하시리로다. 지혜의 말씀 시편 96편 함께 하셨습니다.

은혜 찬송 이제 마칠 시간인데요. 욕심이 많은 자는 다툼을 일으키나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풍족하게 되느니라. 잠언 28장 25절 말씀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해서 삶이 더욱더 풍요로워지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드려요. 지금까지

FEBC 재난안전 캠페인 우리의 안전 우리가 지킵시다. 어떻게 하면 가스를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가스보일러 사용에 따른 일산화탄소 중독 사고에 주의해야 합니다. 가스보일러에서 가스가 연소될 때 일산화탄소가 발생하는데 환기가 잘 되지 않으면 실내로 역류돼 중독 사고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배기통을 수시로 점검하고 사용 시에는 환기를 철저히 하며 가스 공급자에게 정기적인 점검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 휴대용 가스레인지 사용에 따른 부탄캔 폭발 사고에 주의해야 합니다. 가스레인지 화구보다 큰 조리기구 사용은 금하고 부탄캔이 가열되는 일이 없도록 하며 서늘한 곳에 보관합니다. 가급적 실내 사용도 자제하되 사용 시에는 환기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FEBC 재난안전 캠페인 우리의 안전 우리가 지킵니다.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성구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말씀 365일 조미정입니다. 하루의 시작을 말씀과 함께 여는 말씀 365일. 오늘 말씀 통해 주님께서 나에게 향하신 귀한 뜻을 깨닫는 시간 되기 바랍니다. 오늘은 구약성경 사무엘하 14장 25절 말씀부터 봉독해드립니다.

온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압살롬같이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는 자가 없었으니 그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음이라. 그의 머리털이 무거움으로 연말마다 깎았으며 그의 머리털을 깎을 때에 그것을 달아본즉 그의 머리털이 왕의 저울로 200세겔이었더라. 압살롬이 아들 셋과 딸 하나를 낳았는데 딸의 이름은 다말이라. 그는 얼굴이 아름다운 여자더라. 압살롬이 이태 동안 예루살렘에 있으되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하였으므로 압살롬이 요압을 왕께 보내려 하여 압살롬이 요압에게 사람을 보내 부르되 그에게 오지 아니하고 또 다시 그에게 보내되 오지 아니하는지라. 압살롬이 자기의 종들에게 이르되 보라, 요압의 밭이 내 밭 근처에 있고 거기 보리가 있으니 가서 불을 지르라 하니라. 압살롬의 종들이 그 밭에 불을 질렀더니 요압이 일어나 압살롬의 집으로 가서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네 종들이 내 밭에 불을 질렀느냐 하니 압살롬이 요압에게 대답하되 내가 일찍이 사람을 내게 보내 너를 이리로 오라고 청한 것은 내가 너를 왕께 보내 아뢰게 하기를 어찌하여 내가 그 술에서 돌아오게 되었나이까. 이때까지 거기에 있는 것이 내게 나았으리이다 하려 함이로라. 이제는 내가 나로 하여금 왕의 얼굴을 볼 수 있게 하라. 내가 만일 죄가 있으면 왕이 나를 죽이시는 것이 옳으니라 하는지라. 요압이 왕께 나아가서 그에게 아뢰매 왕이 압살롬을 부르니 그가 왕께 나아가 그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어 그에게 절하매 왕이 압살롬과 입을 맞추니라.

그 후에 압살롬이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말들을 준비하고 호위병 50명을 그 앞에 세우니라. 압살롬이 일찍이 일어나 성문 길 곁에 서서 어떤 사람이든지 송사가 있어 왕에게 재판을 청하러 올 때에 그 사람을 불러 이르되 너는 어느 성읍 사람이냐 하니 그 사람의 대답이 종은 이스라엘 아무지파에 속하였나이다 하면 압살롬이 그에게 이르기를 보라 내 일이 옳고 바르다마는 내 송사를 들을 사람을 왕께서 세우지 아니하셨다 하고 또 압살롬이 이르기를 내가 이 땅에서 재판관이 되고 누구든지 송사나 재판할 일이 있어 내게로 오는 자에게 내가 정의 베풀기를 원하노라 하고 사람이 가까이 와서 그에게 절하

하려 하면 압살롬이 손을 펴서 그 사람을 붙들고 그에게 입을 맞추니 이스라엘 무리 중에 왕께 재판을 청하러 오는 자들마다 압살롬의 행함이 이와 같아서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압살롬이 훔치니라.

4년 만에 압살롬이 왕께 아뢰되 내가 여호와께 서원한 것이 있사오니 청하건대 내가 헤브론에 가서 그 서원을 이루게 하소서. 당신의 종이 아람 그 술에 있을 때에 서원하기를 만일 여호와께서 반드시 나를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시면 내가 여호와를 섬기리이다 하였나이다. 왕이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하니 그가 일어나 헤브론으로 가니라. 이 압살롬이 정탐을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에 두루 보내 이르기를 너희는 나팔 소리를 듣거든 곧 말하기를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다 하라 하니라. 말씀 365일 오늘은 사무엘하 15장 10절 말씀까지 함께 하셨습니다.

주님과 이 아침을. 주 안에서 평안하십니까? 공부영입니다. 요즘 지하수를 끌어올리는 펌프를 보기가 힘듭니다. 지금이야 산골에 가도 수돗물이 나오지만 예전에는 도심을 벗어나면 대개 펌프로 물을 퍼 올려서 썼습니다. 그런데요, 이 펌프질을 하기 전에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어요. 바로 바가지에 물을 담아 미리 펌프에 부어야 하는 거죠. 그래야 그 물로 인해 펌프질도 잘 되고 물이 잘 퍼 올려집니다. 그 바가지에 담은 물을 마중물이라고 부르죠. 마중물은 사실 보잘것없는 작은 물이지만 깊은 샘물을 퍼올리는 큰 역할을 하게 됩니다. 믿음은 바로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올리는 마중물과 같다고 볼 수 있죠.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넣고 기도에 펌프질을 할 때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질병이 고쳐지고 불행이 기쁨이 되고 저주가 축복으로 변화되게 되는 것이죠. 오늘 무슨 일이든 믿음의 마중물을 마음에 넣고 계속해 기도의 펌프질을 하시기 바랍니다. 펑펑 쏟아나는 축복의 생수를 마음껏 퍼내는 시간이 되고 또 그런 가을의 나날이 됐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매일 아침 은혜의 찬송과 큐티로 엮어드리고 있는 주님과 이 아침을 첫 곡입니다. 샘물과 같은 보혈은 워킹 프레이스가 노래합니다.

0: 라디오 큐티. 매일 아침 삶의 지혜와 소망을 들려주는 라디오 큐티는 나침반 출판사가 발행한 김장환 목사님과 함께 경건생활 365일 세일을 행하리라와 함께합니다.
1: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앉아 네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부녀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빌립보서 4장 3절 말씀입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오늘의 큐티 제목입니다. 중국의 한 미션스쿨의 초청으로 말씀을 전한 선교사님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첫날 한 소녀가 말씀을 듣고 주님을 믿기로 결단했습니다. 무신론자였던 소녀의 부모는 예수님을 믿으려면 집을 나가라며 소녀를 내쫓았습니다. 다음날 미션스쿨의 선생님이 소녀의 손을 잡고 선교사님을 찾아와 사정을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선교사님에게 한 가지 질문을 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선교사님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 열심히 말씀을 전했지만 예수님을 믿음으로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선교사님은 자신의 전 재산인 5달러를 꺼내 선생님에게 건네주며 제안했습니다. 여기 저의 전 재산이 있습니다. 제가 매달 5달러씩을 보내주면 이 소녀를 돌봐주실 수 있겠습니까? 선생님은 기꺼이 그러겠다고 했습니다. 선교사님은 이때의 경험을 통해 한 사람이 한 사람을 돌보는 방식의 기부단체를 만들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한국 고아의 아버지라 불리며 월드비전을 설립한 밥 피어스 선교사님의 일화입니다. 지금도 주님은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도와야 하고 전해야 할 사람들 앞에서 너는 어떻게 하겠느냐? 주님의 시선과 마음이 향하는 곳으로 우리의 손과 발을 보내십시오. 복되고 형통합니다. 아멘. 주님, 믿음으로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소서. 내 가까이에 있는 사람 중에 어려운 사람을 찾아 성실히 돕기 시작합시다. 묵상하시면서 각자의 영적 일지를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라디오 큐티 낭독의 장대진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삶의 지혜와 소망을 들려주는 김장환 목사님과 함께하는 라디오 큐티는 유튜브 영상으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분에게는 전도용으로, 믿음의 가족들에게는 풍성한 하루를 선물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샵 1069, 우물정 1069, 50원의 유료 문자로 큐티라고 보내주시면 라디오 큐티 유튜브 영상 링크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정결하게 하는 셈이 오라토리오 합창단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은혜의 찬송과 큐티로 엮어드리고 있는 주님과 이 아침을 이어지는 곡 내 주의 은혜 강가로 호산나 싱어즈의 찬양입니다. 이 찬양 함께 부르시면서 오늘 준비한 주님과 이 아침을 순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0: 아름다운 찬양과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극동방송입니다.
1: 안녕하세요. 모닝프레이즈 박은아입니다. 오늘은 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아침 인사드립니다.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이제 조금 덜 더워졌죠? 아침 저녁으로 제법 선선한 바람이 얼굴을 스칠 때도 있는데요. 발걸음을 조금만 서둘러 봐도 바람이 얼마나 시원하게 느껴지는지 모르겠습니다. 올여름 돌아보면 유독 길고 더웠잖아요. 이 매해 이 더위가 갱신되는 것 같은데요. 우리 모두 참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여름 내내 땀 흘리며 버텨낸 시간들. 우리가 무슨 큰 산을 같이 넘은 것처럼 뿌듯한 기분마저 드는데요. 문득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름이 그토록 뜨겁고 버거웠기 때문에 이렇게 초가을 부는 선선한 작은 바람 한 줄기에도 야, 정말 살 것 같다, 시원하다 하고 더 깊이 감탄하게 되는 거 아닐까 하고요. 네, 우리 삶도 비슷할 때가 참 많죠. 한 차례 심하게 아프고 난 뒤에 평범한 일상들이 얼마나 감사한 선물이었는지 깨닫게 됩니다. 호되게 지쳐본 후에야 비로소 깨달을 때가 참 많죠. 신명기 8장 2절과 3절 말씀입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주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사 내 마음이 어떤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닌지 알려 하심이라. 윌러브의 찬양 어두운 날 다 지나고 함께 찬양 올려드릴까요?

로얄 런던 오케스트라와 함께한 영어 찬양 아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 하셨고요. 그 전에 들으신 곡 윌러브의 어두운 날 다 지나고 함께 하셨습니다. 가사가 이렇죠. 어두운 날 다 지나고 그가 빛을 발하러 오셨을 때 쓰러져가는 우리 영혼 어둠의 조각조차 발들일 수 없을 만큼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런 찬양이었습니다. 살다 보면요. 숨이 턱까지 차오를 만큼 버거운 순간들이 있습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언덕을 홀로 오르는 그런 순간 막막할 때죠. 그런데 그렇게 힘겹게 오르고 또 고비를 지나고 나서 마주하는 평온함은 그 이전과는 결코 같지 않을 겁니다. 같은 바람이라도요. 산 아래서 맞는 바람과 또 숨이 턱 밑까지 차올라 겨우 오른 정상에서

맞이하는 바람이 같진 않잖아요. 수고하고 땀방울의 깊이만큼 정상에서의 그 바람은 시원함은 몇 배로 온몸에 스며들 것입니다. 소프라노 김방술의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시와 그림 김정석 목사님의 목소리로 함께하죠.

로마서 5장 3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바 됨이니. 아멘.

라이플로드 싱어즈의 내 평생에 가는 길, 바리톤 김주택의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리사 코란의 영어 찬양 큰 영화로 오신 주 이어졌습니다. 네, 뜨겁고 벅찬 광야 같은 시간을 통과하고 나니 매일 마시는 물 한 모금, 또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당연하지 않은 은혜였는지 비로소 눈이 떠지죠. 오늘 우리 뺨을 스치는 작은 바람에도 조용한 감사를 담아봐야겠습니다. 연주곡 함께하면서 모닝프레이즈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박은하였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도시를 정원으로, 생태를 경제로, 순천의 도전은 위기를 기회로 만들었습니다. 이제 순천은 3대 경제축으로 새로운 세상의 문을 열어갑니다. 세계 도시와 교류하는 글로벌 문화산업, 뉴스페이스 시대를 선도할 우주항공 방산산업, 차세대 주력산업인 그린바이오 산업까지 순천이라 가능했던 일, 순천이라 갈 수 있었던 길, 오늘도 우리는 순천답게 걸어갑니다.
1: 이 캠페인은 순천시와 함께합니다.
2: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3: 고수익에 원금 보장?
2: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복음 70년, 은혜 70년, 201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0: 나의 사랑, 나의 조국, 나라를 위한 기도. 개운감리교회 김범용 목사님입니다.
1: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보며 이 나라와 민족을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분열 대신 연합을, 미움 대신 사랑을, 분노 대신 지혜를 주옵소서. 주여, 오랜 분단의 아픔을 치료하시고 복음 통일을 주시옵소서. 산가들 거리와 일터 위에 주님의 권능의 손길을 얹어주시고 지친 삶, 막힌 현실의 은혜의 문을 열어주소서. 교회 주인이신 하나님, 이름 없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붙들어 주옵소서. 교회가 말보다 삶으로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성도들이 어둠 속에 작은 빛으로 서게 하옵소서. 교회가 다시 희망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전민아의 찬양 드림.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은혜 충만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전민아입니다.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춧을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배경이 된 찬송가가 있습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이 찬송가의 원 제목은 반석 위의 집입니다. 누구든지 주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다는 내용이죠. 이 찬송의 가사는 한국에 1892년에 미국 북장로회 선교사로 오신 프레드릭 밀러 목사님이 한국어로 작사한 것입니다. 한국에서는 민노아라는 이름으로 사역하셨지요. 민노아 선교사님은 주로 서울과 청주 지역에서 44년간 선교 활동을 하셨습니다. 여러 교회를 설립하셨고 우리나라 기독교 교육에 힘을 써 안창호 선생 등 많은 인재를 길러내셨죠. 민노아 선교사님은 1937년에 돌아가셔서 서울 양화진 제2묘역에 안장되어 있습니다. 고난의 파도가 몰아쳐도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믿음의 터를 세운 자는 모든 역경을 이기고 승리의 노래를 부르게 된다는 이 찬송가를 함께 부르며 힘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서로 안부를 물을 때 주 안에서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라는 말을 참 많이 하죠. 그런데 이렇게 인사를 나누면서도 정작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그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살다 보면 예상하지 못한 어려움을 만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역경과 힘든 상황을 견뎌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마음이 흔들리고 짜증이 나기도 하죠. 하지만 주 안에서 누리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다릅니다. 우리의 평안은 환경이나 상황에 달려 있지 않습니다. 주변의 상황이 아무리 힘들어도 주님과 나와의 관계가 바로 서 있다면 우리는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평안은 상황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게서 오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어떤 상황 속에 있든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 주시는 평안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늘 승리하게 하시는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자처럼 내 주장을 내려놓고 주님의 음성에 온전히 귀 기울이게 하옵소서. 가족과 공동체 안에서 고집을 부리며 불편함을 주었던 연약함을 용서하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며 그 뜻대로 행함으로 어떤 비바람과 환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믿음을 허락하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주님의 사랑과 소망이 흘러 넘치게 하옵소서. 진정으로 주님을 사랑하며 경청하는 주님의 자녀, 공감하는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며 평화를 전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가족들이나 공동체 안에서 보면 유독 고집이 센 분들이 계시죠. 자신의 생각을 밀어붙인다는 느낌을 받을 땐 불편하기도 하고요. 그런데 우리는 모두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할 때 그런 태도를 보이는 것 같습니다. 내 생각을 전달하거나 내가 하던 일을 밀고 나가는 것은 기도자의 태도가 아니죠. 하나님 아버지를 진정으로 사랑하고 진심으로 기도하기를 원하는 자라면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에 경청하고 사랑하는 사람의 말을 진지하게 들어주는 진정한 주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시편 143편 8절입니다. 아침에 나로 하여금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내가 다닐 길을 알게 하소서. 내가 내 영혼을 주께 드림이니이다. 이제 마지막 찬양 띄워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프로듀서 차유미, 진행의 저는 전민아였습니다.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하시고 지키시는 하나님만 신뢰하며 힘내세요.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께서 보내주신 귀한 사역의 열매 탈북민 신앙인들,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셨는지를 나누는 시간, 오늘도 신앙 간증의 시간 함께 하겠습니다. 에스더 기도 운동 철야 기도 때 함께 간증으로 나눠주신 이영주 집사님의 이야기인데요. 두 번의 북송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만나고 그곳에서 복음을 전했던 집사님의 귀한 이야기, 지금부터 함께 하시지요.
1: 저는 용산에 있는 시온선교회에서 섬기고 있는 이영주입니다. 제 안에 많은 고민이 있었습니다. 제가 북송되었을 때그 절박했던 주님이 아직도 내 마음에 있을지, 그리고 내가 지금은 잡혀갈 것 같지 않고 공안이 없는 이 편안한 공간에서 10년 넘게 살았는데, 1년 365일 그 감옥에서 나와 함께 하셨던 주님을 내가 그대로 고백할 수 있을지, 그런 고민들이 있었고 그런 생각들을 많이 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렇지만 제가 여기 있는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이고, 제가 또 여기 있는 것은 하나님이 북송됐던 북한에서 내가 북한에서 만났던 하나님을 전하라고 나를 여기에 보내주신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생각 끝에, 기도와 또 묵상 끝에, 내가 하나님을 간증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왔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것은요, 2000년도 중국 심양에서였습니다. 이윤진 선교사님이라고 이명박 전 대통령 막내 동생이셨습니다. 지금은 소천 와서 전국에 가 계시는데, 그분이 2000년대 중국에 있었던 그 통독반들이 하나님께서 제일 기뻐하시는 복음의 전투 무기가 아니었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새벽에 일어나서 통독을 할때 많이 싫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에 대한 것도 들려오지도 않고, 제가 사실은 고향 사람들이 그리워서 통독반에 갔는데,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들어야 됐고 큐티를 나눠야 됐고, 그것도 또 새벽에 제 표현으로 막 들들 볶아서 깨워서 일어나가지고 모르는 말들을 계속 막 읽게 하고, 그래서 너무너무 싫었던 기억이 났는데, 그냥 사람이 좋아서 그곳에 갔었습니다. 근데 그때 이윤진 선교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은 잘 모르겠는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저렇게 따뜻한 사람들이구나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당신이 몸이 막 10배나 넘어대는 짐보따리들을 끌고 심양 공항으로 이제 오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저렇게 많은 것들을 가지고 올수 있는 에너지는 누구를 통해서 왔지? 이런 고민도 잠깐 했고, 근데 이제 저도 가족이 있으니까 통독반에서 잠깐 머물다 또 이제 대련에 있는 저희 집에 가고, 그렇게 반복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낳은 딸 앞에 굉장히 제가 자신이 없고 부끄러운 엄마였습니다. 발변발변 기어 다니는데, 그는 그 애를 보면서 내가 저 애가 이제 어느 정도 크면 나에 대해서 오픈을 하고 싶은데 나는 어떤 엄마라고 오픈을 해야 될까? 자식 앞에 나를 말하는 게 굉장히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하루를 살아도 내가 사람처럼 살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첫 번째 북송을 이제 했었는데요. 잡혔어요. 중국 내몽골에서. 일주일 동안 막 영하 40도 되는 데를 이제 막 돌고 돌고 막 돌고 돌고 돌아가지고, 끝내는 북송되는 이제 중국 길림성 도문이라는 감옥에 이제 잡혔는데, 집을 나온 지 9년하고 6개월 되었습니다. 많은 생각이 이제 들었습니다. 탈북할 때는 사실은 이제 제가 맞이어서 밑에 있는 동생들, 부모님들 살리려고 강을 건넜는데, 건너고 보니 제가 죄인이라는 생각이 들었고, 나는 왜 세상에 태어났나 하는 생각을 했던 기억도 나고 그랬는데, 잡혀서 이제 양말 한 조각이랑 팬티하고 그냥 바지하고, 그리고 이제 감옥에서 나눠주는 조끼 있고, 7개월 동안 있었습니다, 감옥에. 한 번도 빤 적이 없는 그 담요를 이제 뒤집어 쓰고, 사실은 하나님이란 존재를 많이 저한테 안겨오지 않았어요, 그때까지. 큐티했고 통독했던 그런 것들은 그냥 이제 어떤 지나간 일부분,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살고 싶어졌어요. 제가 그때 34살이었습니다. 하나님, 당신이 있으면 저 살고 싶어요. 저좀 살려주세요. 저 이제 34살밖에 안 됐어요. 저 죽는 게 너무 두려워요. 그리고 저는 죽으면 되는데, 제가 남겨두고 떠난 딸, 8살짜리 딸 있습니다. 저는 살아서도 그 애한테 못난 엄마의 모습이었지만, 죽어서도 이제 너무너무 미안하고 죄송합니다. 난못 죽겠습니다. 그런 기도를 했던 기억이 나고요. 감방에 한 40명 되는 탈북민들이 같이 있었어요. 이제 북송되면 북한 보위부에서 그곳에는 어떤 사람들이 있는지 물어본대요. 한국에 가려는 사람들이 있었는지, 기독교를 이제 알았던 사람들이 있는지, 이런 거 많이 물어본대요. 그렇게 신랄 같은 희망을 가지고 기도를 했는데, 오,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열흘 지나서 다른 감방으로 옮겨주셨어요. 근데 짐보따리 풀다가 이제 통성명을 하니까 신기하게도 다 기도 제목 있는 사람들 중국에서 신앙생활

했던 분들이었어요. 그래서 진보 딸이라 해봐야 뭐 가루비누 조금, 그다음 뭐 양말 조각, 생리대로 사용하던 전 조각 이렇게 작은 딸보들이 있었는데 그것들 다 말고 청바지 단추 이제 뜯어가지고 보초병이 안 보이는 안쪽에다 기도 제목들 적어놓고 금식기도 했습니다. 금식기도를 3일씩 5번을 그 감방에서 했었던 기억이 나고요. 세상의 엄마들은 자기 자녀의 생일을 가장 좋은 선물을 해주잖아요. 저는 이제 제 딸에게 가장 좋은 선물이 되고 싶었어요. 그래서 딸이 생일 전날에 이제 두 번째 이제 탈복을 했어요. 그래서 딸은 제가 돈 벌러 간줄 알았어요. 근데 이제 엄마가 왔다고 엄청 엄청 좋아했어요. 그래서 제 안에 많은 갈등이 있었어요. 아, 내가 북한 사람이란 거 얘기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고민이 있었는데 뭐 어쨌든 탈북에서 북한에서는 결혼 안 하고 중국에서 애 아빠를 만나서 살았지만 나는 본적지가 여기가 아니다 이런 마음을 품고 중국에 왔는데 탈북을 경험하고 중국 경찰을 경험하니까 이제 중국에 있고 싶은 생각이 없었어요. 그래서 두 번째로 중국에서 한국을 오려고 이제 떠났어요. 왔는데 그것도 역시 통독반이었어요. 조선족 집사님과 이제 합심해서 저희를 이제 섬겼는데 이제 한번 탈북을 경험하니까 너무 무서웠어요. 이제 그 뭐라고 하지도 않는데 아파트 안에서 목소리 자체가 이렇게 많이 낮아지고 찬양 부르는 것도 싹 죽어가면서 이제 불렀던 기억이 나요. 6명 중에 5명이 북송을 한 번씩 다 경험하니까 겁이 굉장히 이제 많이 있었는데 그래도 붙들려는 건 있었어요. 하나님. 그래서 아침부터 일어나서 성경도 이제 배우고 말씀도 쓰고 그때도 금식을 이제 했었던 것 같아요. 중국 공안에서 위례시 외삭가에서 잡으러 왔어요. 그날은 김치찌개도 엄청 맛있게 고기를 많이 삼겹살 많이 넣고 김치찌개를 엄청 많이 끓여놨어요. 몽땅 못 먹고 잡혔어요. 중국 공안에 다시 잡혔어요. 외삭가에서 나온 분들한테 우리가 무슨 죄인도 아닌데 막그막열 명씩 넘어대는 막 산동 사람들이 이렇게 몸집이 커요. 달려들어와서 막 수가 막 차오는 거 보니까 너무 허무하더라고요. 아, 우리는 배고픈 죄밖에 없는데 왜 이렇게 잡아가지? 그런 생각이 들었고 저희 짐막 이렇게 싣고 가는데. 봉고차가 막 굴렀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한번 북송됐을 때 살았는데 한국 기도로 두 번까지 어떻게 살겠나 그런 생각이 이제 들었던 기억이 나고요. 아, 위례시 감옥에 일주일 동안 갇혀있었어요. 날씨도 엄청 안 좋고 비가 많이 왔어요. 창문 이렇게 열어놨는데 참새가 있잖아요. 거기 앉아서 비 굳느라고. 그 참새가 너무 부러웠어요. 아, 나 중국에서 태어났으면 저 참새로 태어났으면 북송 안될 텐데. 참새 너무 부러워가지고. 그리고 무슨 작업을 했냐면요. 내 안에 하나님 비워내는 작업에서 하나님 없어. 뭐한 번도 아니고 두 번씩이나 아우 다른 것도 아니고 한국 기도도 난 죽으라는 거지 뭐야. 없어. 하나님 없어. 없을 거야. 없을 거야. 계속 비워냈어요. 그리고 내 안에 있는 눈물도 다 비웠어요. 한 일주일 있었는데 제가 아마 일생 동안 울었던 그내 안에 있는 울음을 다 비워냈던 것 같아요. 나는 이 세상에서 이제 끝이다. 그래서 이제 묶여서 남자 여자 이렇게 다 묶여서 가는데 위에는 배를 타고 대련에 와야 이제 북한으로 가는 길이 있어요. 저희를 실은 북한 보스가 가는데 지금 보이브에 가는 거잖아요. 여기로 말하면 국정원에 보스 아니 분명히 이제 사람이 한 40명 정도 탔는데 숨소리 하나 안 들려요. 다 무섭고 두려우니까. 그래서 막 상대방이 침 꿀꺽 넘어가는 소리도 막 들리고, 아, 참 살아있는 게 기적이다. 그런 생각을 했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도착했어요. 북한 보위부 남자들이 막 이렇게 한 40명 정도 앞에서인데 막 입에서 막 상소리 막 나오고. 근데 감옥이라고 보니까 저는 첫 번째는 도문 쪽으로 이제 북송되고 두 번째는 이제 진이주 쪽으로 이제 북송이 되는데 저희들이 가지고 나온 짐 있잖아요, 중국에서. 그 짐을 이제 돈이 나오는가고 이제 검사하는 거예요. 저희 죄인들이 눈에 비친 그 보이브, 내가 그렇게 멋있는 사람들, 그래도 내 조국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여자들이 우리 가지고 난내그 혼솔 막, 그리고 치약 막 뒤져보고 이러면서 돈을 이제 밝히는 거 보니까, 아, 여기가 내 조국이 아니구나, 이런 생각을 그때, 조국이 아닌 거에 대한 생각을 이제 내려놨어요. 근데 그, 보위부 소장이라는 사람이, 이름, 아무개 막 부르면서, 너네 이제 한국 영사관에서 잡혔지? 막 그러면서, 머리, 이렇게 긴 머리인데, 이렇게 잡아서, 벽에다 이렇게 막 쫓아놓는데, 양 옆에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이 눈으로 옆으로 보이잖아요? 피가 이렇게 툭툭 터지는데, 내가 맞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막 들고 막 내가 오점을 쌀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나중에 보니까 이분들이 사천이에요. 20대, 10대 후반인데 중국에서 조선족 전도사님 양육을 받으셨어요. 근데 이분들이 저는 그래도 좀 짬밥을 먹었잖아요. 사회 짬밥을 먹었는데 그래도 이제 한국에 가려고 그랬지 그러면 거짓말해도 빙 애들 텐데 이 친구들은 사회 경험도 없고 이러니까 한국에 가려 했다는 것을 다 고백을 했어요. 그래서 이분들은 감옥에서 식기도도 했어요.
유일하게.

그래서 그 간부들이 와가지고 이렇게 배 싣고 쪽으로 이렇게 머리 이렇게 거기다 무슨 말 하고 있는 거지? 그래서 근데 그 없다 하면 거기 안 보내는데 그 얘기가 뭐냐면 하나님을 없다고 말하면 수용소로 안 보낸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 친구가 1초도 생각 안 하고 대답을 하더라고. 아니에요. 그분은 있습니다. 이러고 이제 밥을 먹더라고. 그래서 너 친구의 신앙은 뭐고 나는 내 신앙은 뭔가? 이런 생각을 했던 기억이 나요. 그리고 이제 조사를 받는데 다섯 명이 똑같이 잡혀 나갔으니까 너무 무섭고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다섯 명이 서로 다른 감방으로 이제 옮겼어요. 나는 이 감방에 있고 다른 분은 또 저쪽 감방에 있고 있는데 앞에 감방에 있는 순이라는 언니가 오전에 끌려 나가는 거 들었어요. 보지는 못했는데 야 김순이 몇호 감방에 몇호 나오라 해서 걸어 나가는 거 분명 들었는데 오후쯤 들어오는데 막 질질 끌려 들어오는 거 있잖아요. 나는 보지 못했는데 막 이렇게 무거운 거막 끌려 들어오는 그런 느낌. 나도 저렇게 맞겠구나.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어떻게 기도했냐면 하나님 저한 매만 때리면 저다 불어버릴 겁니다. 나는 첫 번째 복성 때 제가 너무 많이 얻어맞아가지고 맞을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저는 한 매만 저 사람들 한 매만 때리면 다 불어버릴 거예요. 하나님 알아서 하세요. 저 그런 기도를 했어요. 제가 근데 하나님은 기도대로 들어주시더라고요. 이 언니는 저는 진짜 한 매도 안 맞고 그 풀려 나왔어요. 근데 그 언니는 맞아 죽더라도 부인하게 해달라고, 한국 기도를 부인하게 해달라고 그런 기도를 했대요. 그래서 보이부에서 나와서 단련대로 가는데 변속관에서 봤는데 얼굴 빼놓고 이 몸부터 이 아래까지 다 새까만 거예요. 너무 맞아가지고 우자에 맞고 걸상에 맞고 그래가지고 너무 마음이 아프고 저희 서푼짜리 믿음도 많이 반성하게 됐어요. 근데 저랑 그 다섯 분이 해령 정거리에 있는 12교화소에 갔어요. 4기가 그 포대가 있는데 만탄창을 한 군인들이 있고 저희는 이제 이름으로 안 불려지고 수임 번호로 불려지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번호고 뭐라고 해야 되죠? 하나님 없으면 살수 없는 그런 삶이었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 저녁에 끝날 때까지 하나님. 그냥 하나님이었어요. 왜냐하면 지금도 제가 사람들이 당신의 삶에 어느 때가 하나님하고 최고로 가까웠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저는 지금도 자신 있게 말하고 싶습니다. 제가 감옥에 갇혀있던 3년 석달 동안 제가 하나님하고 제일 가까웠습니다. 그때 제일 제 신앙이 최고로 이제 높았던 시기다. 기도한다고 하고 1년 360일 하나님을 붙들었다고 하지만 약간 이런 마음도 있어요. 야, 난 재수 좋은 사람이야. 왜냐면 한국 기도 두분다 이제 여독 정치범 성소를 안 갔잖아요. 그래서 그런 마음도 살짝 있었어요. 교만한 마음이죠. 근데 새로 감방에 이사 가는 날 너무 놀랐어요. 주님 여기를 주님이 예비하셨군요. 주님 살아계신 거 알겠어요. 제가 알겠어요. 재수 있는 게 아니에요. 주님 정말 살아계시네요. 그거 고백을 딱한 다음부터 하나님이 어떤 일을 시키시냐면요. 당신의 사람을 돕게 하셨어요. 그 감옥에도요. 중국에서 신앙생활 하던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럼 하루 종일 1년 360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눈께서 하나님만 부르시니까 그런 사람만 보게 하는 거예요. 나 중국에 있을 때 신앙생활 했소를 안 했지만 눈만 보고 아, 저 사람 중국에서 신앙생활 했구나. 그럼 기도 제목이 있구나. 그럼 둘이 벤소관에 들어가가지고 손 쥐고 왜냐면 그리고 아무 말 없이 둘다 나와요. 그리고 감방이 위치가 앉아있는 위치가 다르니까 모르는데 또 며칠 지나서 다 손을 이렇게 만지면서 아 응답 받았구나. 하나님이 궁휼한 마음을 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출소를 앞두게 한 15일 전에 감옥에서 이제 저녁 시간이 굉장히 복잡해요. 일하고 들어오는 시간이니까 감방이 굉장히 복잡하거든요. 그때 틈에 그 사람도 내가 딱저 전해야 된다는 사람한테 가가지고 손잡고 들어가서 아궁이 불빛에 나가서 이런 얘기해요. 나 중국에 갔는데 중국에서는 하나님을 믿더라. 내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을 믿으면 이런 내 어려운 일들이 다 해결된다. 나는 지금 3년 반 돼서 나가는데 당신은 12년 어떻게 살 거냐. 그래서 한번 믿어볼래? 그러면 갈급하잖아요. 이 사람은 나간다는데 자기는 아직 12년 있으니까 그럼 한번 말해보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얘기를 했던 기억이 나요. 그리고 그 불빛에 주기도문이나 사도신경을 써주거든요. 그래서 이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해야만 이 기도가 성립되고 당신이 살아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7분 정도를 이제 얘기한 것 같아요. 근데 그때 사실 제가 그거 까맣게 잊어먹었거든요. 내가 전했는지 안 전했는지 내가 한게 아니니까 제가 잊어먹은 거예요. 제가 이제 세 번째로 한국에 온다고 태국 이민 감옥에 왔는데 막깍 소리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왜 소리치는 너 아는 사람이 있나 했는데 저 여자 저 멀쩡하게 생겼는데 감옥에서 하나님 얘기하더라니까

0: 교회에서 어디서 살았네 막 그러더라고요. 보니까 그때 하나님 전했던 사람이 거기 있었던 거예요. 그때 하나님 얘기를 했다고 난 기억이 안 나는데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솔직히 그때는 몰랐는데 지금은 나도 되게 오지랖이었네. 어떻게 거기서 그런 생각을 했지? 이런 생각이 나거든요. 근데 분명한 거는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
1: 구주와 함께 나 죽었어.
2: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또 하나님이 주장하심으로 모진 고문과 핍박이 있던 북한의 감옥에서도 복음을 전했던 이영주 집사님의 간증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찬송 함께 은혜 나누신 후에 계속해서 집사님의 간증 만나볼 텐데요. 한웅재 목사님의 음성으로 새 찬송가 407장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출소를 했어요. 제 동생이 데리러 왔는데 버스도 없고 기차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사는 데는 함경북도 원성이라고 지도 맨 위에요. 제철이 있어요. 제철에서 쇠를 이제 녹이려고 그러려면 고열탄이 있어야 되거든요. 러시아에서 그게 수입해오는 고열탄이 있어요. 60톤 그 화물차에서 나왔다가 다시 러시아로 이제 들어가는데 그 트럭에 탔어요. 탔는데 찬양을 너무 부르고 싶은 거예요. 그 감옥에서는 찬양을 마음대로 못 불렀잖아요. 그래서 집에 내려오는 3시간 동안을 찬양을 목이 터지게 불렀던 기억이 나요. 왜냐하면 철길 바로 옆에 두만강, 두만강 옆에 바로 중국이에요. 그리고 막 연변 쪽에는 중국 조선족들이 많이 살잖아요. 한국 위성이라고 또 썼어요. 그래서 너무 가고 싶은 거예요. 여기서 똑 떨어지면 두만강이고 두만강에서 똑 떨어지면 내 딸한테 갈 텐데 이런 생각도 들고 하나님 나 살려준 거 너무너무 감사해서 막 기도하고 노래 부르니까 제 동생이 너무 놀라가지고 감옥 갔다 왔더니 나보고 이상해졌다 그러더니 다른 데 다른 감방으로 가더라고요. 제가 한 3시간 동안 기도했던 기억이 나고요. 또 이제 출소하고 나니까 엄마한테 이제 하나님을 전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엄마한테 하나님을 이제 전했습니다. 그리고 제 올케한테 막내 동생한테 이제 하나님을 전했던 기억이 나고요. 제가 세 번째로 이제 한국에 이제 왔잖아요. 그러면 이제 내가 감옥에서 살아났을까 얼마나 제가 충만해야 돼요. 근데 이제 딱 물어봤어요. 한 번도 안 잡힌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한국 기도로 한 번도 안 잡힌 사람도 있고 자기는 아예 한국 기도도 아닌데 안 잡혔대요. 그래서 야 하나님 너무 불공평하시네. 어쨌든 나는 한 번도 중국이 참새도 막 불어 그렇게 만들어 놓고 나는 이렇게 두 번씩이나 잡히게 했대야. 막 이런 생각이 들고 너무 서운한 거예요 하나님한테. 그래서 제가 한 6년 정도 세상에 발 하나님 교회에다 발 하나 이렇게 걸어놓고 하나님은 무서운 건 아는데 하나님이 매를 들기 직전까지 제가 그렇게 살았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보면 굉장히 이제 마음 아픈 것들인데 그리고 제가 하나님을 사실 인격적으로 만난 또 계기도 있어요. 또 사실은 하나님 만났으면 전과 후가 분명히 또 있어야 되잖아요. 살아오고 자유가 주어지고 잡힐 일이 없으니까 까마득하게 좀 하나님 저한테서 좀 멀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아, 하나님은 어떻게 죽기 싫어하는 사람들이 만들어낸 어떤 게 아닐까? 또 제 안에 나름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해 아울리치를 이제 갔었는데 북한에서 오신 분들 그때 저를 이제 본 거예요. 달붕이들 보면서 아 나도 저랬지. 하나님 얼마나 웃었을까? 이런 마음이 많이 들고 나는 확실히 죄인이구나. 어떻게도 나는 정말 죄인이구나. 이런 생각을 제가 많이 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하나님을 이제 알아야 되니까 제가 달라져야 되잖아요. 말도 세고 직선적이고 그리고 싫은 사람은 막 맨날 며칠을 씹고 안 좋다는 거 다 제 안에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도 나름 이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사람이 되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했던 기억이 나고요. 요즘 제가 묵상하는 게 여호수아 여리고성이 이제 무너지는 것들이 있어요. 북한 선교학교, 북한 개척학교를 많이 참가하고 나름 내 안에 정체성이 북한에서 태어났으니까 북한에 대해서는 제가 얼마나 많이 알고 싶고 북한에 대한 마음이 많이 있겠어요. 그리고 또 2,600명이 북송이 된다고 하잖아요. 너무 마음이 아파요. 어떤 마음이냐면요. 막 이제 그 면도칼 가지고 가슴을 저매내는 아픔. 저는 제가 북송을 경험을 했잖아요. 제가 이제 신앙 안에서 하나님을 막 잡고 견뎌냈던 시간들이 있었지만 또 그 죽어서 나가는

0: 사람들 제가 기를 쓰고 가서 봤던 기억이 났어. 왜냐면 저한테 자극을 주느라 너 정신 똑바로 차려. 안 차리면 저 사람들처럼 죽어. 이런 생각을 많이 했고. 왜 그러잖아요. 송장 태우는 냄새. 고약해요. 너무너무 고약해요. 나무알라 가잖아요. 나무알라 이제 가면 여기서처럼 뭐 시체를 태우는 곳이 따로 있는 것도 아니고 마르지도 않는 그 잡나무 위에다 사람을 태우니까 뼈가 잘 태워지지도 않아요. 그러면 또 보안원들이 걔, 경찰들이 걔가 사람 그 뼈대를 막 물고 다니거든요. 오늘은 그러니까 막 가는 길에 손톱, 누구 손톱인지 모르죠. 손톱이 굴러다니고 이렇게 뼈 갖고 굴러다니면 내 옆에 있었던 누구 손톱이겠구나. 정신 차리고 살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고 제가 이제 김정은도 꼭 알아야 될 북한이 진짜 속살이란 책을 이제 썼었던 이유가 29살 되는 그 분이었는데 저랑 이제 시댁이 고향이 똑같은 분이었어요. 정말 이쁘게 생겼어요. 키도 크고 서구적으로 생겼는데 못 먹고 그러니까 있잖아 영양실조도 오고 백혈액이 왔어요. 그래서 뼈가 이 바깥으로 이렇게 튀어나오더라고요. 근데 너무 살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어느 날 저한테 죽는다고 전갈이 왔어요. 그래서 제 병반에 갔는데 기도해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분 손잡고 그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미나미 엄마가 하나님한테로 간다고 합니다. 저희가 배고픈 거를 못 참아서 사실은 탈북한 거잖아요. 그래서 꼭 죽어서는 천국에 가게 해 주십시오. 그런 기도를 제가 했던 기억이 나요. 근데 그 다음날 하나님이 새벽에 이제 꿈으로 보여주셨어요. 꿈에 그 친구가 이제 천국에서 예배 드리더라고요. 그래서 아, 너가 거기에 갔구나. 구미가 거기 갔구나. 그런 생각을 하고요. 저는 그래요. 제 호흡이 있는 한 북한에 대해서 알려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남과 북은 진짜 피를 나는 형제잖아요. 어떻게 내 몸에서 보면. 북한에 대한 그런 마음들을 우리가 대한민국에 있는 사람들이 외면하면 누가 목소리를 내주겠나. 그런 생각이. 제 나름대로는 그래요. 그럼 내가 죽어서 뭐를 할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변화돼서 낮아졌는데 그럼 나는 뭐를 할까? 나는 그래서 북한에서 온 청년들한테 내 어깨를 내어드리는 거. 내가 죽어지는 거. 저는 북한이 열릴 것 같아요. 저희 대에는 북한이 열려서 바울처럼 하나님 들어가서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사람이 되고 싶고요. 그래서 대한민국에 3만이 넘는 탈북민들이 있지 않나. 그래서 이 자리에서 제가 늦은 시간이지만 제가 늦은 거는 괜찮지만 또 이곳에서 기도로 섬겨주시는 분들한테는 너무너무 고맙고 정말 이제 그 고마움을 내 삶으로 이제 살아내고 기도로도 살아내겠다는 생각을 이제 많이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제가 무엇이간데 이곳에서 하나님의 얘기를 전할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제 동족들이 북송을 앞두고 있습니다. 중국에 가족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낳은 자녀들이 있습니다. 주의 아버지, 북송을 막아주시옵시고, 하나님 그 북송이 되더라도 그분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지구상에 하나밖에 남지 않은 저 북한을 하나님 아버지 복음으로 열어 주시옵소서.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고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강하고 담대하신 하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렸을 때 주님께서 그분들과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고맙고 감사합니다. 살아서 역사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1: 북향민 신앙간증 우리는 한국교회 선교의 열매입니다. 오늘은 에스터 기도운동에서 철야 기도 시간에 간증을 나눠주신 이영주 집사님의 이야기 만나봤습니다. 이제는 이 대한민국 땅에서도 또 탈북민 성도들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교회 성도님들에게도 북한의 실상을 알리고 복음의 중요성, 통일의 중요성 알리고 계시는데요. 집사님의 사역을 위해서, 삶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북향민 신앙간증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하나님이 하신 놀라운 일들 여러분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북향민 신앙간증 우리는 한국교회 선교의 열매입니다. 저는 김상균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십시오.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북방선교의 기수, 믿음의 소리 극동방송입니다.
1: 저희 집이 많이 어렵고 힘들었거든요. 근데 극동방송에서 또 전화도 주셔가지고 저희 중보기도팀들이 제가 기도 제목을 드렸는데 그게 응답받았어요. 그 전화 온 것만 해도 되게 감동이었거든요. 근데 기도 제목을 얘기하라고 해서 얘기 드렸는데 그게 응답받고, 안 믿는 저희 자녀가 셋인데 두 명들도 자꾸 매일 아침부터 틀어놓고 있다 보니까 자기들도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제 조금 마음이 변화가 된 것 같아요. 저희 가족이 다 교회 다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데 그게 곧 들어주실 것 같아요. 경제적으로 되게 어려웠었는데 모든 것들이 막 다 변하게 해주신 것 같아요. 진짜 극동방송이 전화 오고 나서 남편 취업도 됐고요. 작은 일이 좀 하게 되셨고, 하나님이 일을 이제 하라고 그랬대요. 그렇게 일을 안 하시던 분이. 또 저희 막내 아들이 대학 가는데도 돈이 없었는데 다 해결이 돼서 분노금도 안 내게 다 제 장학금밖에 할 수 있게 하고요. 어떻게 제가 할 수 없는 것들을 막 해주셨던 것 같아요. 받기만 한 은혜가 많은데 그냥 저희가 어디 가서 커피를 마셔도 커피값 내고 먹고 돈을 내고 지불해야 되는데 이렇게 많은 걸 받는데 작은 거지만 해야 하는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2: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을 때에라도 극동방송은 당신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극동방송을 통해 당신의 기도를 심으시기 바랍니다. 전파 선교사는 가장 강력한 기도의 한 방법입니다. 믿지 않는 남편의 이름으로, 자녀의 이름으로 지금 심으시기 바랍니다. 샵 9750, 50원의 유료 문자 우물정 9750번입니다. 전파, 전파라고 문자 주시기 바랍니다. 당신 곁엔 언제나 극동방송이 있습니다.
3: 여기 새로운 미래로 가는 길이 있습니다. 바다 위에 밝게 빛나는 섬 여수에서 천혜의 자연과 첨단 기술이 만나 다채로운 섬의 매력을 만끽할 특별한 경험을 선물합니다. 2026년 9월 세계를 감동시킬 놀라운 K섬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섬, 바다와 미래를 잇다. 2022 여수 세계섬 박람회.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0: Motherwise. We would like to be wise mothers.
1: Everyone, 안녕하세요. Motherwise 가정식탁 인사드립니다. 매일 앉게 되는 일상적인 식탁이 하나님 안에서 서로 관심과 사랑을 나누는 장소가 되기를 바랍니다.

마더와이즈 가정식탁과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이 앉아계신 우리 집 식탁을 잘 준비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아빠들과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가정의 질서를 배우고 공동체가 함께 그 질서를 세워가는 기쁨을 경험하신 분들인데요. 남성들의 제자 훈련인 파더와이즈를 지원하는 기관 파더와이즈 코리아 팀과 함께하겠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기관으로서 성경 공부를 원하시는 남성들과 교회들에게 어떤 도움을 주실 수 있을지 들어보겠습니다. 지난 첫 번째 시간 방송 들으시며 보내주신 청취자분들의 문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512님, 파더와이즈 너무 은혜롭습니다. 온 교회가 아버지 학교처럼 부흥되기를 소망합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아이, 감사합니다. 3862님, 아들에게 들려주고 싶어요. 링크 부탁드립니다. 라고 보내주셨고요. 2535님, 아들과 함께 식탁에 앉아서 듣고 있어요. 파더와이즈에 대해 알게 되고 결혼 생활 시 은혜로운 공부임을 알게 해줍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네, 이 외에도 정말 많은 분들이 파더와이즈 문의 주셔서 홈페이지와 카카오 채널 링크를 보내드렸습니다. 문자 보내주신 모든 분들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들으시면서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샵 1069,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에 샵 1069로 문자 보내주시면 파더와이즈에 관한 링크를 답장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들으실 방송 보이는 라디오 영상도 같이 보실 수 있도록 링크 보내드리겠습니다. 문자 보내주실 때는 방송에 대한 소감도 함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찬양 한 곡 먼저 올려드립니다.

0: 마더와이즈 가정식탁, 파더와이즈 성경공부를 지원하는 팀, 파더와이즈 코리아 팀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홈페이지를 봤어요.
1: 네. 네,
0: 홈페이지가 너무 직관적으로 되게 잘 되어 있더라고요. 파더와이즈는 성경공부 교재이지만 단순한 성경 공부 교재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좋은 남편과 아버지가 되는 방법이나 팁을 배우는 게 아닌 보다 근원적으로 가정에 주신 질서를 배우고 세워나가는 훈련입니다. 라고 네. 홈페이지에 소개하고 있더라고요.
1: 네네. 우리 그 파더와이즈 훈련에 오시는 분들이 종종 그런 고백을 많이 하세요. 간증을 하시면서 처음에는 좀 좋은 남편, 다정한 아버지가 되고 싶어서 방법을 배우고 싶어서 왔는데 그런 훈련이 아니었습니다. 가정의 질서가 무엇인지 배우고 그렇게 세워가는 훈련이었다는 고백을 많이 하시거든요.
0: 네.
1: 파더와이즈라는 훈련이 그냥 개인 성경 공부, 한 학기 뭐 좀 신앙의 유익과 경건 생활을 위해 공부하고 자기네 어떤 신앙적인 양식을 쌓는 차원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가정을 변화시키는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는 그런 훈련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저희의 소망은 한국에 있는 많은 교회의 가정들을 질서를 세우고 그 가정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의 모습으로 세워지는 것을 어떻게라도 돕고자 하는 마음이 있고
0: 네.
1: 그렇게 가정의 질서가 세워질 때 부부관계가 회복될 뿐만이 아니라 자녀들에게도 그 부모의 신앙이 전수될 수밖에 없고 그렇게 했을 때 또 그 가정들의 변화가 결국 교회 공동체를 건강하게 변화시킬 것이고 교회가 건강해진다면 교회에 있는 가정들이 건강해진다면
0: 네.
1: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다음 세대들이 건강해진다면 우리 나라가 건강해지는데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으로 어떻게 좀 도움이 될 수 있는가 그런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0: 네, 이제 기관으로 이제 설립이 되셨잖아요.
1: 예.
0: 그러면은 기관으로서 어떻게 가정이 잘 세워지도록 하나님이 원하시는 네. 그런 모습으로
1: 네.
0: 어떤 일을 하시게 될지 네. 궁금해요.
1: 저희는 하나님께서 밀어붙이듯이
0: 네.
1: 이렇게 기관을 세우게 하셨다라고 느끼고 있어요.
0: 네.
1: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용하실까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고 그런 차원에서 가장 기본적으로는 누구든지 이 교재를 가지고 교회에서 파더와이즈 훈련을 시작하실 수 있도록 인도자 지침서를 만들었습니다.
0: 네.

0: 로서 이 공부를 함께하는 아버님들을 이렇게 이끄시는 분들을 위해서 사실 어떻게 이끌어야 될지 잘 모르잖아요. 좀 막막하기도 하고.
1: 네,
0: 그런데
1: 맞습니다.
0: 지침서를 만드셨군요.
1: 파도와이즈 인도자 지침서에 보시면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그 사역의 목표점이 무엇인지 그게 분명하게 제시가 되어 있고, 특별히 파도와이즈는 이 인도자가 강의를 합니다. 그 강의를 요약해서 수록을 했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어떤 분이든지 교회에서 이 훈련을 인도하고자 할때 어떤 순서로 하셔야 되는지, 그리고 그 강의는 어떻게 구성을 해야 되는지, 이 훈련에 결국 가야 할 목표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되도록 상세하게 정리를 해 두었습니다. 각 챕터의 리뷰에 그 중심 원리를 다 담아 놓으려고 했기 때문에 어떤 분이든지 이 책을 통해서 이해하실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0: 파더와이즈 성경 공부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 가정의 질서를 배우고 함께 격려하며 지혜롭게 가정을 세워나가는 남성들의 모임이라고 하셨습니다. 목사님은 아까 가정 질서에 대해서도 경험하셨다고 얘기하셨는데 좀더 들려주실 수 있을까요?
1: 저희가 이제 목회자 가정인데, 그러다 보니, 당연히 저희 가정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이고, 당연히 화목한 가정이고, 다른 가정에 비해 더 아마 경건한 가정일 것이다. 이렇게 막연하게 생각하고 살아왔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저희 가정을 오랫동안 좀 옆에서 친하게 지내면서 지켜봐 오던 선배 가정이 있었는데, 이분들이 어느 날, 어느 기회에 저희가 이제 들을 마음의 준비가 되었다라는 생각이 들었는지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너희 가정에 질서가 무너져 있다. 그때가 마침 고민이 참 많았던 시기였습니다. 자녀들도 어떻게 양육해야 될지에 대해서 막연했고, 잘 양육되고 있는지에 대한 그 의문도 참 많았었던 것 같고, 고민이 참 많았었던 때이고, 저 역시도 사역자로 열심히 사역을 하면서 가정을 돌본다고 하지만 좀 외롭기도 하고, 어떻게 이 가정을 세워나가야 될지 그림이 없었던 그런 시기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분께서 저희 아내를 먼저 두고 같이 한번 성경을 공부하면서 가정의 질서를 좀 회복하면 좋겠다, 그러면서 가정의 질서를 찾아 나가는데, 저희 아내가 2주 동안 매일 밤에 아이들을 다 재워놓고 거실에서 회개하면서 막 울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남편을 돕는 배필로서 이렇게 세워주지 못하고 남편의 머리 위에 앉아서 판단하고 정죄하고 지적하고 남편을 자기가 원하는 사람으로 만들려고 했었구나. 가정에서 아버지가 돌보고 보살피고 질서를 잡아주어야 하는데, 저도 늘 자신이 없고 아내가 대장이 되어 있었으니 아이들도 많이 좀 불안정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저도 그때 가정의 질서를 배워야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함께 성경을 공부하기 시작하고, 하나님이 주신 가정의 질서가 무엇일까를 공부하면서 저희 부부가 그때부터 마음을 맞춰가기 시작하면서 저희 아내가 가장 먼저 저를 인정해 주기 시작했어요.

마더와이즈 코리아 팀과 함께하고 있는 마더와이즈 가정식탁 시간을 듣고 계십니다. 찬양 한 곡 들으신 후에 이어지겠습니다.

0: 마더와이즈 가정식탁. 가정의 질서를 배우고 세워가는 남성들의 제자 훈련. 파더와이즈를 지원하는 파더와이즈 코리아 팀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1: 그렇게 저희 부부관계도 회복이 되면서 저도 아내를 더 품어주게 되고 더 사랑으로 대해주게 되고 저희 아내는 저를 이제 존중해주고 존경해주고 이런 관계가 회복이 되니까 저희 자녀들이 달라지더라고요.
0: 네.
1: 그때 당시에 저희 둘째 아들에게 틱이 있었는데 가정의 질서대로 저희 부부관계가 세워졌을 때 틱이 없어지고 저희 세 자녀가 막역한 사이로 관계가 굉장히 좋아지고 부모에게 순종하고 경청하는 그런 아이들로 자연스럽게 세워지는 것을 경험을 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가정이 그렇게 세워지니까 그 전에는 퇴근하고 집에 들어가는 게 참 부담이 되었고 왜냐하면 집에 가도 쉬지를 못하니까요, 마음이. 근데 그런 일이 있고 나서는 집에 가고 싶고 집이 정말 안식처가 되고 내가 꼭 있어야 하는 자리처럼 느껴지고 집에 갔을 때 그 온도와 분위기가 달라지는 걸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0: 네. 그러시다가 파트와이즈 공부는 그러면
1: 예.
0: 어떻게?
1: 이걸 너무 나누고 싶었어요. 가정이 얼마나 소중하고 중요한지 요즘 청년들이 그 꿈을 잘못 꾸고 있는 것 같았어요. 그때 당시 저는 청년 사역을 하고 있었는데
0: 네.
1: 그러다 보니 청년들이 결혼에 대한 소망이 없고 부모님을 보고 사실은 결혼을 꿈꾸어야 하는데 참 안타깝지만 그러지 못한 청년들이 참 많이 있었고 그래서 형제든 자매든 결혼에 대한 소망과 기도 제목을 품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가정을 꿈꾸어야 한다. 이런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음의 열매는 가정에서 드러나야 한다. 이런 이제 메시지를 많이 전하기 시작했고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셔서 청년 사역에서 장년 사역으로 저희가 옮겨가게 되었습니다.
0: 네.
1: 저희 교회의 마더와이즈 사역은 꽤 오랫동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늘 예, 어머니들, 아내분들만 훈련을 하니까 파도와이즈가 있으면 좋겠다라는 니즈도 많이 있습니다.

0: 있고, 그리고 저도 가정의 어떤 그런 변화를 경험했고, 이때 담임 목사님께서 저에게 파더와이즈를 해보면 어떻겠느냐라고 제안을 하셨어요.
1: 네.
0: 마침 파더와이즈 교재를 보았더니 가정의 질서와 삶의 우선순위를 세우는 그런 훈련이 너무 잘 담겨져 있었고,
1: 네.
0: 또 방법 또한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가정의 질서를 깨닫고 세워나갈 수 있는 참 좋은 교재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1: 네.
0: 그래서 파도와이즈 사역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1: 네. 참 정말 하나님 말씀은 불변하고 진리라는 예. 게 이 교재도 되게 오래된
0: 예,
1: 교재잖아요. 근데 이제 공부를 통해서 경험한 그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 이런 것들이 여기에 그냥 오롯이 잘 정리되어 있다고 또
0: 네.
1: 느끼셨다는 게 참
0: 네.
1: 신기한 것 같습니다.
0: 예, 맞습니다.
1: 이 지혜로운 아버지 이 교재에 보면은 삶의 다양한 관계 안에서 아버지들을 든든하게 세워주는 성경의 원리,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 또
0: 아내와의 관계,
1: 아내와의 관계,
0: 자녀와의 관계.
1: 관계, 세상과 일의 관계에 대해서 이렇게 나오는데 어떠셨어요? 두 분은 공부를 이제 계속 해오셨고 또 그 은혜로 지금 이 자리에 계시는데 어떤 변화가 있으셨고 은혜가 있으셨는지 궁금합니다.
2: 아내와의 관계 과정이든 자녀와의 관계 과정이든 말씀 묵상이 기초가 돼서 관계를 바라보게 되니까 많은 이제 성찰이 되고 또 적용점이 나오는 것 같고,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변호사로서 우리 아내나 자녀들을 많이 정죄하고 판단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1: 네.
2: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그런데
1: 예를 들어서 어떤 정죄와 판단을 하셨어요?
2: 지적이 이제 많았습니다. 아내와 자녀들의 어떤 단점은 잘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지적을 하고, 그런 남편이자 아버지였는데 이 파도와이즈 과정을 하게 되면서 말씀 묵상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그런 시선이 변하고 아내의 좋은 점이 자꾸 보이게 되고
1: 네.
2: 자녀의 표정만 봐도 마음이 좋아지는 그런, 사실 설명할 수 없는 그런 은혜들이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제 아내도 평소에는 잘 그러지 않았는데 또 우리 파드와이즈 형제님들 종강 식사도 준비하겠다고
1: 네.
2: 하는 그런 걸 보면서 정말 많이 이제 놀랐던 기억이 있고, 또 다른 형제님들도 마찬가지로 가족들을 바라보는 시선이 많이 변했다는 얘기를 해주시는 것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 기초 안에서 모든 관계가 이렇게 선하게 좋은 영향으로 되는구나 하는 것을 정말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1: 네. 사람이 변하는 게 어렵죠.
0: 네.
1: 세간에는 변하지 않는다 이렇게도 얘기하는데 하나님 말씀으로 변화되잖아요.
0: 예.
1: 그걸 보는 게 진짜 너무
0: 큰 기쁨이죠.
1: 예. 정말 감사하셨을 것 같아요. 예.
2: 그 파더와이즈 1주차, 2주차, 3주차, 4주차 진행되면서 우리 조원들이 얼굴 표정이 대부분 바뀌는 게 보여요.
1: 네.
2: 그걸 우리 스태프들은 이제 매 학기 이렇게 바라보는 것만 해도 정말 큰 은혜가 됩니다. 그 주차별로 형제님들의 표정이 변하고 묵상이 변하고 그 부분들이 정말
1: 네.
2: 정말 은혜의 시간인 것 같습니다.
1: 마더와이즈와 함께 준비하는 가정식탁. 오늘은 가정의 질서를 성경적으로 배우고 세우는 남성들의 제자 훈련 파더와이즈, 또 그 훈련으로 은혜 받으시고 다른 많은 가정들도 그 은혜를 받기를 소원하며 설립된 파더와이즈 코리아 팀과 함께한 시간이었습니다. 파더와이즈 성경 공부나 사역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은 인터넷 검색창에 FatherWise Korea를 치시거나 카카오톡 채널에서 영문으로 FatherWise, FATHERWISE를 검색하시면 FatherWise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문자로 직접 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069로 문자 보내주시면 답장으로 파더와이즈 소개 링크를 보내드리겠습니다. 문자를 보내주실 때는 오늘 방송에 대한 청취 소감

0: 사연도 편하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방송 어떻게 들으셨는지 또 어떤 마음이 드셨는지 문자로 보내주세요. 오늘은 보이는 라디오였는데요. 영상 링크도 답장으로 같이 보내드리겠습니다. 문자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샵 1069, 우물정 1069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파더와이즈 코리아와 함께한 이 방송은 다음 시간에 한 번 더 이어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보겠습니다.
1: 예레미야 17장 7절에서 8절 말씀. 물은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예레미야 17장 7절 8절 말씀. 아멘.

0: 오늘 마더와이즈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주님 안에서 건강한 한 주 보내시기 바랍니다.
1: "생명의 소리" 극동 방송입니다.
2: 새생명 시내가에 새생명 시내가에 오늘 이 시간은 광주 하백교회 이승연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십니다. 오늘은 베드로후서 3장 8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본문으로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며 이란 제목으로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3: 여러분, 밥 중에 제일 맛있는 밥이 어떤 밥이에요? 그렇죠, 남이 해준 밥. 뭐 남이 할 필요도 없고 내가 할 필요도 없고 거기는 밥을 지을 필요도 없어요. 주부들이여,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그 새하늘과 새 땅, 그잖아요. 그런 것을 우리가 가는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초대교회 시절에 세 가지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 로마 당국의 박해. 둘째는 같은 동족 유대인이지만 어찌 청년 예수가 하나님이라 하느냐? 이래가지고 왔던 친족들로부터 박해가 있고, 세 번째는 뭐냐면 어마어마한 화려하고도 찬란한 세속의 물결들이 오는데 그런 것들을 하나라도 즐길 수가 있어요, 없어요? 즐길 수가 없어요. 혹시 우리 하백교회 여러분들 중에서도 여름에는 시원한 뭐가 좋아요? 안 믿는 사람들은 삐르요. 예. 먹어본 사람들 알죠. 그러니까 그런 것을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대놓고 먹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초대교인들은 그 세 가지, 인간들이 할 수 있는 그런 쾌락과 세속을 멀리해야 되는 그 세 가지가 있는데, 그래도 위로가 됐던 것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 요한계시록 22장 20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진실로 어떻게 오리라? 우따라 속히 오리라. 조금만 참으면 이 세 가지를 우리가 극복할 수 있어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아멘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예수님이 속히 올 걸로 생각했는데 예수님 속히 와요, 안 와요? 지금도 오세요, 안 오세요? 그럼 앞으로도 올 것 같아요, 안 오실 것 같아요? 안 오실 것 같다는 분이 있었을 걱정이 됩니다만은. 그러니까 초대교회 시절에 예수님이 오늘 내일 속히 오실 줄 알았는데 오늘 요한계시록 22장 20절을 근거로 안 오신단 말이에요. 그렇게 동요가 돼요, 초대교인들이. 이렇게 불편을 감수했는데 왜 예수님이 안 오시냐. 그러니까는 그 사이에 거짓 교사들이 탁 힘들어옵니다. 처음에는 뭐라고 하냐면 오늘 9절에서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의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더딘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더디 올 것이다, 천천히 올 것이다, 거기에 귀가 솔깃합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어떻게 돼? 안 오실 것이다. 예수님은 눈에 보이냐? 아, 이런 식으로 가요.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면 또 이 거짓 교사들은 즐겨라. 예수님이 오실 때쯤 되면 회개하고 그때까지는 회개하지 말고 그때까지 즐기다가 회개하자. 하이래가지고 성도들이 삐르도 한 잔 먹고 춤추는 데도 조금씩 가고 이렇게 안 볼 것을 보고, 여러분 안 볼 것을 보면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는 그런 것들을 다 이렇게, 그죠? 예수

예수님이 안 오시니까 그때까지는 좀 해보자, 즐겨보자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러한 이 성도들이 흔들리는 것을 보고 베드로에게 주님이 음성을 주십니다. 요한계시록 22장 20절에는 속히 오신다고 했는데 하나님 입장에서 보는 그 속히와 인간이 보는 시간의 개념은 절대적으로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8절에서 뭐라고 그래요?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뭐 같아?

10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 순간 같을 뿐임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1000년이 길어요, 짧아요? 1000년이 길죠. 그러니까 오늘 주님이 오시기로 만약에 예약이 됐다고 해봐요. 그럼 여러분들 뭘 해야겠어요? 오늘 저녁에 예수님 오신다고 하면 뭐부터 해야 돼요? 여러분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 돈 빌리고 못 갚은 분들은 우리 따라서 갚자. 예수님 오시기 전에 돈은 좀 갚아야죠. 입 싹 씻고 그러면 그게 되겠어요. 예수님 만나기 전에 갚을 건 갚고, 회개할 건 회개하고, 사과할 건 사과하고, 사과도 받을 건 받고 이렇게 해야죠. 그건 예약해놓고 예수님이 1000년 동안 안 오면은 이게 지루해요, 안 지루해요? 인간 입장에서 지루하다는 거예요. 인간은 1000년이 길은 것 같고 지체되는 것 같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이 모세가 표현하는 것처럼 NLT 성경 이렇게 나와요. For you are thousand years are as yesterday. 그죠? 1000년의 시간이 하나님 보기에는 지나간 어제와 같이 짧다는 거예요. 또 뭐라고 하냐면 they are like a few hours. 1000년이라는 시간이 하나님 입장에서는 몇 시간밖에 안 느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시간의 구애를 받지 않으세요. 여러분, 그런 하나님의 시각으로 시간을 볼 수 있으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1000년이 하루 같다는 것은 이런 뜻이에요. 인간이 1000년 걸려서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님은 며칠 만에 하세요? 하루만 할 수 있어요. 그렇죠. 1000년이란 시간의 가치를 하나님은 하루만 주어져도 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는, 그러니 인간의 관점에서 이 시간, 주님의 재림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걸 잊지 말라는 거예요. 자, 또 한 가지 구절에서 그렇습니다. 주님의 재림이 지체되는 것처럼 보이는 가장 중요한 두 번째 이유가 뭐예요? 구절 하반절에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받도록. 여러분 주변에 혹시 여러분이 무척 사랑하는데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 여러분 있어요? 그러면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여러분 꼭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밤에라도 예수님이 오신다면 얼마나 슬퍼요. 여러분 그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오늘 저녁 혹은 오늘 점심 우리가 애찬을 쫙 대면 식사할 때 예수님이 짠짜르잔 탁 구름 타고 오시면은 저와 여러분 좋지만 안 믿는 사람들은 얼마나 혼란스럽겠어요, 그것이. 그러니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죠. 여러분 그 주님의 그 사랑, 창조주의 인내, 그 오래 참음을 여러분 깊이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의 재림은 어떠한 양상으로 어떠한 양태로 임하는가, 여러분 그걸 잘 알아야 돼요. 오늘 10절입니다. 그 양태 다섯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뭐냐면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여기서 여러분 주의 날이라는 개념이 중요해요. 주의 날이라는 개념이 영어로는 The Day of the Lord, 주님의 바로 그 날이다. 그런데 이 날이라는 표현이 그리스어로는 헤메라라는 단어인데 그리스어 이 헬라어는 문법이 정확합니다. 이게 뭐로 되어 있냐면 단수로 되어 있어요. 딱 하나다. 주님이 재림하는 심판의 날은 여러 날이 아니라 정해진 딱 하루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주님의 재림을 그냥 막연하게 생각하는데 예수님의 재림과 동일한 효력을 발휘하는 날이 있어요. 그게 어떤 날이에요? 우리 저와 여러분의 초상날이에요. 예수님이 오시는 재림과 우리가 죽음을 맞이하는 날은 결국은 성경적으로 동급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여기서 나온 거죠. 헤메라 퀴리우, 주님이 바로 딱 그날, 단수적으로 여러 날이 아니라 정해진 딱 그 하루가 주님의 재림으로도 임하지만 저와 여러분에게 죽음이라는 이름으로 반드시 정해놨다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 가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요 그렇게 생각해요. 착각 중에 하나, 가장 큰 착각이 뭐냐면 저와 여러분이 영원히 살 걸로 생각을 해요. 그죠? 다른 사람은 다 죽어도 나는 영원히 안 죽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지만 이 표현, 헤메라라는 표현은 뭐냐면 너희들이 죽을 날은 딱 받아놨어. 모를 뿐이야. 누구만 알아요, 그날을? 하나님만 알아요. 정해진 날에서 하루하루 우리가 까먹고 있는 거예요. 점점 짧아지고 있는 거고 우리 인생은 제한됐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 하루하루가 얼마나 소중하냐는 표현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루하루를 소중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양태가 뭐냐? 그날은 뭐같이 온다? 도둑같이 온다.
날마다 준비되어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갑작스럽지 않죠. 어서 오시옵소서 그러겠지만 믿지 않는 그들에게는

믿다 쉬는 것들에게는 예수님도 친히 마태복음 24장 42절에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했어요? 그러므로 뭐하라? 여러분 깨어있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시기를 영적으로 깨어있어야 된다. 왜? 도둑같이 올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이 갑자기 오셨을 때 내가 사랑하는 어느 한 사람이 그 구원의 그 대열에 참여하지 못한다면, 사랑하는 남편이, 아내가, 친구가, 친족이 그 지옥불에 떨어진다면 그처럼 슬픈 일이 어디가 있겠어요? 세 번째는 뭐냐면 그날에는 하늘이 어떻게 떠나가요? 우리 따라 써죠. 큰 소리로. 그러니까 이 재림의 두려움은요, 큰 소리로라는 표현인데 이게 그리스어로 로이제돈이라는 표현이에요. 이 로이제돈이라는 뜻이 큰 소리로, 영어로는 어떻게 표현되냐면 with a great noise. 노이즈가 잡음이잖아요. 어마어마한 소리로 임한다는 거예요, 이 심판이. 근데 이 로이제돈이라는 이 단어가 성경에 몇 번 나와요? 딱 한 번밖에 안 나와요. 베드로가 로이제돈이라는 표현을 쓴 이유가 있어요.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 이 큰 소리라는 이 단어가 2000년 전 이 그리스의 책들을 딱 뒤져보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화살이 공중으로 슉슉슉슉 널러가는 소리예요. 여러분 소리가 두려워요, 안 두려워요? 엄청 두렵죠. 막 총알이 두두두두두 쏘는 그런 소리. 그걸 표현할 때 또 천둥치는 소리를 이렇게 표현하고, 또 불꽃이 팍팍팍 튀기는 소리, 채찍이 내려치는 소리, 거센 물살이 막 확 몰아치는 소리, 뱀이 지나가는 소리. 그러니까 이런 여섯 가지 소리를 베드로가 이렇게 표현한 이유가 뭐가 있어요? 인간이 느낄 수 있는 가장 공포스러운 소리가 바로 재림의 날에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런 재림의 날이 여러분들에게는 두려워요, 안 두려워요? 두렵다는 분이 있고 안 두렵다는 분이 있는데, 안 믿는 사람들한테는 두려움의 날이지만 우리는 어디로 이사가는 날이에요? 천국으로 이사가는 날이에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안 믿는 사람들은 오랜 시간, 수천 년을 주님이 이렇게 기다려주셨는데 끝까지 안 믿는 사람들에게는 두려움이 날이지만, 여러분들 갯돈 부어가지고 어디 저쪽 어디 상무지구에다가 막 좋은 아파트 한 100평짜리 딱 당첨이 돼가지고, 복권이 당첨됐네. 그래가지고 거기로 막 이사 가는데 막 그 관계가 안 좋던 시어머니가 막, 야 내가 막 그 가전제품 내가 싹 넣어줄게. 그래가지고 손댈 것도 없이 열려고 문이 쫙 열리고 밥은 밥이 탁탁탁 나오고 막. 그럼 여러분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근데 이사하는 날 막 소리가 나요, 안 나요? 소리가 나죠. 옮겨야 되고 뭘 해야 되고 막. 그것이 시끄럽게 들리겠어요? 설레게 들리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로이제돈이라는 것은 믿지 않는 그들에게는 어마어마한 심판의 소리지만, 저와 여러분에게는 영원한 아파트먼트 천국으로 이사하는 흥겨운 이삿날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입장이 다르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네 번째는 뭐냐, 10절 하반절에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질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이 물질은 모든 분자와 원자가 다 해체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재림의 때도 마찬가지고, 재림과 동일한 동격인 우리의 죽음 때도 마찬가지. 여러분 우리가 죽을 때 하나라도 가져가요, 못 가져가요? 아가, 내가 비록 권사인데 나 죽을 때 다이아 반지는 꼭 껴줘라. 그것이 보통 다이아가 아니라 갯돈 10년 부어가지고 아주 좋은 것이다. 여러분 끼고 가야 돼요, 그냥 가야 돼요? 우리 하백 교인들은 그냥 가시기 바랍니다. 웬만하면. 왜냐하면 화장하면 그 다이아가 뭐로 돼요? 그렇죠, 똑같아요. 수시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런 표현.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진다는 것은 천체 만물이 불에 확 타지르고 우리가 소유했던 모든 것들이 다 불살라진다는 거예요. 가져갈 수 있는 것 딱 하나가 있다면 그게 뭐예요? 우리 따라서 하죠. 사랑했던 추억. 여러분 사랑했던 추억 하나만 가져가는 거죠. 마지막은 뭐냐, 다섯 번째 양태는 10절 하반절에 나오는 말미에 땅과 그 중에 있던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여러분 거짓말하지 말고 참말만 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거짓말하면 들통이 나요, 안 나요? 그러니 여러분 거짓말은 꿈에라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차라리 고백하기가 좀 이렇게 말하기 그러면 각시가 와가지고 빨리 불어 다 알아 얘기해. 그럼 얘기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헐 것과 못할 것을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천국까지 끝까지 가져갈 것은 입을 다물어야지. 차라리 거짓말하기 싫으면
별로 말 안 하고 싶은데 그런다거나 아니면 화장실이 급하네 그러면서 확 회피

일을 해야지 그 그냥 바라보는 거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모든 것이 다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착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러한 다섯 가지 양태가 있는데 그렇다면 안 믿는 그들에게 이렇게 두려운 날, 우리에게는 설레이는 이산 날인데 그런 주의 날이 반드시 올 것이고 개인적인 죽음도 언젠가는 예고 없이 오게 되는데 그러한 날을 대비하는 우리의 자세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두 가지인 것입니다. 그 첫째는 우리 따라서 하죠. 서로 사랑하자. 오늘 읽은 본문에 서로 사랑하자는 말이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옵니다. 그럼 어디 나오냐? 11절에 나와요.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르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살아야 된다. 우리가 이런 주의 재림을 앞두고 해야 될 것이 딱 하나, 그게 뭐예요? 거룩한 행실과 경건한 삶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한국 기독교계에 참 잘못 이해된 게 그거예요. 여러분, 거룩이라는 것을 떠올리면 뭐가 생각나요? 거룩이라는 것을 하면 양복을 딱 입고 큰 성경책을 들고 목소리를 때도 쇳목소리를 내야 되고 권사님 이러면서 그것이 거룩해 보여, 안 거룩해 보여요? 거룩하지가 않아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예배가 뭐 같아요? 꼭 장례식 같잖아요. 거룩하게 열중절 차려 동작 그만 딱 깨놓고 거룩한 모습으로 하는 것이 거룩이다. 그리고 애들 막 교회 안 나오고 막 회초리로 때려서 막 겁박을 하고 막 지옥 갈래 막 꿀밤을 주고 그게 거룩이에요? 거룩 아니에요. 거룩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보여지는 경건과 거룩에 치우치고 눈에 보이는 형식주의에 빠졌다면 주님이 보시는 거룩은 무엇이냐? 바로 이것인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 나오죠.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한 7개국어를 막 하고 막 목사님이 설교할 때막 이태리어로 했다, 막 중국어로 했다, 막 러시아어로 했다 하면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죠. 막 정신사납잖아요. 그런데 막 그거를 여러 국적의 사람들을 모아놓고, 야, 광주 하백교회 가면 목사님 막 7개국어를 하는데 막 동시통역하고 막 아주 막 은혜가 충만해. 자, 봐요. 그러한 7개국어를 하고 막 천사들이나 할수 있는 방언을 하면은 자랑스럽겠어요? 그렇죠. 그러나 그러한 경건함이 주님 보실 때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 사랑이 없으면 그런 유창한 방언과 외국어를 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에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예언을 해요. 막 아유 권사님 가만 보니까 뱃속에 뭐가 들었는데 빨리 사진 찍어보세요. 딱 보니까 막 초기예요. 그럼 좋아요 안 좋아요? 막 예언의 능력이 있으면 막탁 기도하면 병이 딱딱 낫고 막 믿음 산이 막 야, 무등산 그쪽만 있으니까 너무 더워. 저쪽으로 좀 가. 순천으로. 그러면 순천으로 부릉부릉 움직여 막. 그런 믿음이 있으면 좋아요, 안 좋아요? 엄청 좋죠.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린도전서 13장 2절에 내가 예언하는 등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막 성경을 막 달달달 외웠어요. 66권 처음부터 끝까지 안 보고 다 읽어요, 막. 그럼 여러분 자랑스럽겠어, 아니겠어요? 막 성경을 딱 대면 착착착 나오고 막다 외우고 7개국어를 그대로 막 말하고 그죠? 독일어로도 말하고 막 딱딱 하니까 지나가던 독일 사람이 깜짝 놀라서 예수님 믿고 뭐 이런 일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무엇이다?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성경을 100번 읽으면 뭐 돼요? 제가 예전에 얘기했잖아요. 목사님 상담실에 어떤 분이 왔는데 남원 사람이에요. 제가 조금 수치스러워요. 그러니까 저한테 그래요. 아이 원장님 성경 몇번 읽었어요? 제가 그때 7번쯤 읽었거든요. 그래서 이걸 말을 해요. 왜 그런 걸 물어보세요? 그랬더니 저한테 좀 물어보세요. 몇번 읽었는? 몇번 읽으셨어요? 100번 읽었습니다. 그러는데 어떻게 밖에서 들을 때부터 거만한 거 몰라요. 아가씨, 아가씨. 여러분 직원한테 아가씨라고 하면 돼요, 안 돼요? 100번, 1000번 읽으면 뭐예요? 모든 지식을 알고. 박사학위가 한 100개 정도 되고 막 응? 그런데 사랑이 없으면 내가 무엇이다?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것이 그 지식이 여러분을 지켜주겠어요? 그 예언이 뭘 그 되겠어요? 그잖아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심지어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를 하고 아파트를 팔아서 막 구제를 하고 선교를 하고 별의별 걸다 하고 심지어는 내 몸을 불사르게 순교의 제물로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나한테 유익이 있다 없다? 없죠. 자, 그러면 진정한 거룩과 경건은 뭐다? 우리 다시 따라서 하죠. 서로 사랑하자. 여러분 제발이지 좀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기가

얼마나 어려워요. 사랑하기 어려운 거예요. 우리 따라서 이제 서로 사랑하자. 여러분 좀 웬만하면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가까이 있는 아내를 좀 사랑해주고 남편을 좀 길을 좀 세워주고 이제 다음 달 오면 뭐가 와요? 추석이 오잖아요. 그럼 추석이 오면 제발 엄마들이요 잔소리하지 마시고 빨리 성운 아들들 자꾸 그러면 안 와요 그들이. 그러니 여러분 아들들이 생각하기에 딸들이 생각하기에 사랑으로 느껴질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야죠. 딸이 좋아하고 아들이 좋아하는 걸 물어봐야 되고 딸이 좋아하고 아들이 좋아하는 걸 내가 배워서라도 그런 대화에 참여하고 그잖아요. 자녀들도 마찬가지 입장을 바꾸면 뭘 엄마가 좋아할까 뭘 아빠가 좋아할까를 연구를 해서 그들이 느껴지는 사랑. 여러분 주님께도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은 주님께 예배를 드리고 헌물을 드리고 여러 가지 봉사를 하나님께 사랑을 드리지만 하나님은 그게 사랑으로 안 느껴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느껴지는 사랑으로 하나님이 사랑으로 느껴질 수 있는 그 사랑으로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여쭤봐야 돼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새로운 가족도 등록되는데 걱정도 돼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이렇게 오는 것도 좋아요. 그런데 그들이 느끼기에 아 교회 안에 사랑이 있구나, 우리를 품어주는구나, 우리가 사역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구나 이렇게 생각이 돼야겠어요? 아니면 아 이거 곤란하겠는데? 여러분 곤란하겠는데 그럼 그거 사랑이에요? 사랑 아니에요? 그런 건 사랑 아니에요. 근데 그런 것이 사랑이 아니라는 것을 누가 제일 먼저 알 것 같아요? 하나님이 제일 알아요. 그러니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사랑을,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사랑을 받으시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가정에서도 추석이 다가오는데 내 곁에 맡겨주신 그들에게 진정한 사랑으로 느껴질 수 있도록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사랑 다음으로 12절에 나옵니다. 간절히 사모하라. 그죠? 주의 날이 오기를. 안 믿는 사람들에게는 심판과 멸망의 날이지만 우리에게는 영원한 아파트먼트로, 그죠? 영원한 천국으로 가는 이삿날이잖아요. 그날 13절에는 새하늘 새 땅. 이거를 한자로 뭐라고 해요? 신천지. 이단들이 좋은 단어는 다 가져가 버려요. 구원이 좋은 구원파서 가져가 버리고 그잖아요. 신천지 다 가져가 버리잖아요. 너무 좋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달을 간절히 사모하라. 그런데 12절에 여기 보면은 간절히 사모하라는 단어에다가 빨간 줄을 쫙 치시기 바랍니다. 이게 뭔 단어냐면 스퓨돈타스라는 단어인데 그리스어로는 스퓨도라는 단어예요. 여러분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어요? 들어봤죠. 영어로는 뭐냐면 스피드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뭐냐면 빠르다라는 뜻도 있지만 빨리하다, 빨라지게 하다, 재촉하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그리스어에도 타동사로 돼 있어요. 목적어가 뭐냐? 하나님의 날이에요. 하나님의 날이 빨리 임할 수 있도록 너희들이 자꾸만 해라는 뜻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서로 사랑하고 사랑하는 영혼이 예수 믿을 수 있도록 전도하면은 예수님이 오실 날이 빨라지 안 빨라져요? 빨라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영혼들에게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스피드, 그죠? 전도하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의 날이 임하는 것은, 그죠? 우리의 그런 열정과 사모함과 전도로 되는 건데, 사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스피드. 하나님의 나라가 빨리 임하는 것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신천신지가 사실은 어디에서 임해요? 지금 현재적으로 우리들의 삶 가운데 임할 걸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에 그래 나와요. 바리새인들이 물어봅니다. 새하늘과 새 땅이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의역하면 그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다. 12절에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 있다? 뭐 따르죠? 내 안에 있다. 우리 안에 있다. 여러분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그것이 마지막 날이겠지만 예수님이 이미 우리에게 오셨어요? 안 오셨어요? 오신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내 삶 가운데 이미 임한 거예요. 내가 정말 내 아내를 사랑하고, 여러분 아내를 정말 사랑하세요? 아내들이요, 남편을 정말 사랑하십니까? 아니면 막 무시하고 막 헛경, 뭐 밥을 세 끼씩 다 먹어. 어? 한 끼는 좀 나가. 좀 제발 좀 피곤하다. 제발 좀 조금씩만 보자. 여러분 그런 집이

있어요, 없어요? 속이 있으니까 대답을 못했죠. 삼식이라는 답이 있잖아요. 미안하죠. 웬만하면 우리도 나가서 먹으십시다. 한 끼 정도는. 그러니까 사랑하잖아요. 엄청 어려운 거예요, 이게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사랑을 통해서 자연적으로 전도가 되면 주님이 오실 날도 다가오지만 그 우리가 죽어서만 가는 천국 혹은 제님의 이 재림까지 갈 것도 없이 신속원이 그 새하늘 새 땅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확실하게 임해요. 그러니 그것이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다는 거예요. 천년이 하루 같다는 건 뭐냐면 내 아내 남편이 안 바뀔 것 같아도 오래 참아주면 결국은 바뀔까 안 바뀔까요? 바뀝니다. 바뀌어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절대 안 바뀐다고 하면 말이 씨가 되니까 바뀔 거로 믿읍시다. 자, 또 한 가지 천년이 하루 같다는 건 그거예요. 천년이 하루 같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안 믿는 사람은 천년이 걸려도 안 걸릴 것이 하루면 바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제대로 받으면 하루면 바뀌어요. 여러 날도 필요할 거 없어요. 하루만 제대로 말씀이 임하고 성령이 임하면 여러분 그런 것과 한번 금식해 보세요. 큰 재래 안에 그잖아. 남편을 그렇게 미운 사람도 있잖아요. 그렇게 미운 내가 어떻게 눈이 이렇게 좀 잘못됐지. 눈병에 저런 거 결혼을 했을까.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래도 성령의 안악을 눈에 넣어줘서 주님 그래도 이유가 있었기에 저 사람을 만났을 때는 안 맞아도 너무 안 맞잖아요. 그런 여러분 그런 사람 있어요 없어요? 우리 교회는 없지만은 사람들이 그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안 맞으니까 그냥 어쩔 수 없이 살잖아요 우리가. 그렇지만 성령의 안약을 넣어주고 좋은 마음을 주시면은 눈을 딱 뜨면 사랑이 넘칠 걸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남자들이 제일 먼저 뭐가 열려요? 지갑이 열려요. 막 지갑 쫙 열려서 막 이사갈 때 여러분 책 같은 거 함부로 버리면 된다 안 된다? 안 돼. 왜냐면 쫙 펴보면 막 자기도 잊어버려 숨겨놓고 막 신사임당 막 열장이 막 요렁 나오고 막 그잖아요. 잊어버려 통장도 나오고 그러니까 막 사랑이 확 생겨 막 지갑이 활짝 열어져서 막 어떤 남편은 막 돈 모으는 게 재미예요. 한 푼도 안 쓰고 갈 팔에 이제 왜 물질이 불에 살라지니까. 근데 그것이 착해 여보 못 갖고 싶어 막 다 말해 막 그러면 할렐루야. 여러분 가정마다 사랑이 임하시기 바랍니다. 아내들도 막 사랑이 임하니까 여보 오늘 뭐 먹고 싶어 막 다 말해 막 내가 싹 해줄게 막 잡채가 좋아 그래. 잡채 막 다 그걸 아침부터 바빠 막 뭐해 그때는 당신 너무너무 사랑해. 우리 따라서 당신 너무너무 사랑해. 그런 말 들으려면 몇 년 정도 걸릴 것 같아요. 어떤 집은요 천 년도 안 돼요. 만 년도 안 돼. 헤어져요 결국은.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 왜 천국이냐. 하루만 바뀌는 거예요. 그거를 말씀으로 받고 한번 해보고 뭐 미워도 다시 한번 그런 말도 있잖아요. 하나님 좀 예쁜 마음을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도 그냥 아이고 저 사람 왜 저렇게 생겼대 막 보면 막 아이고 막 싹 비껴가고 여러분 그러지 마시고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거룩함과 경건한 마음으로 이렇게 다임 목사님도 지난주에 이제 그 점심에 뚜약볕에 교회 가서 제가 기도를 하잖아요. 한 시간씩 이렇게 오고 가고 기도 그러는데 작정하는 바가 있어서. 근데 그런 마음을 주세요. 저 아이도 예수를 믿어야 할 텐데 구원받아야 될 텐데 참 희한해요. 하나님은요 그 사랑이라는 것이 근데 그런 마음이 애초에 없었거든요. 그런데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될 텐데 그런 기도를 하니까 막 생각지도 못하게 막 흐느껴지고 눈물이 나고 막 저도 깜짝 놀랐어요. 하나님의 마음이구나. 가정 여러분 이제 명절에 가족들 자녀들이 올 때 가정마다 가정 천국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먼저 천국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뭐 재림 같은 것은 우리가요 걱정할 것도 없어요. 신바람이 납니다. 하다 보면 천국까지 살다 보면 우리 모두가 다 어디가 있어요 이미? 천국에서 만나지는 거예요. 다 놓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서로 사랑하고 때로는 마음도 열고 우리 따라서 지갑도 열고 또 가스라이팅 하나 그러지 마시고 내 오간에 좀 지갑도 활짝 열고 마음도 열고 안아주고 그잖아요. 여보 그래도 내가 당신을 잘 만났지. 얘들아 이렇게 예쁘게 커져서 너무 고마워. 그러니까 오늘 영화에서 그러잖아요. 마지막 이 박중훈이 연기했던 그 김희 박사님이 마지막 순간 막 쓰나미가 쫙 덮치는데 옥상에서 딸하고 전 아내죠. 아내랑 딱 했는데 여보 미안해. 제가 대사를 그대로 읽어드립니다. 유진이가 누구냐 아내. 유진아 고맙다. 우리 지민이 이렇게 예쁘게 키워줘서 정말 고맙다. 그러니까 헬리콥터가 다다다다 오는데 바구니가 너무 작으니까 딸만 올려보내요. 그 아내를 꼭
안아주면서 우리 딸 이렇게 예쁘게 커져서 너무 고마워 사랑해 그러면서

0: 푹 안아줘요. 물론 헤어졌지만 다시 마음이 하나가 돼. 그런 사랑과 감사의 고백하면 그 죽음이 두려워요, 안 두려워요? 안 두려워요. 우리가요, 서로 사랑할 수만 있다면 어떤 고난도 함께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가정 되시기 바랍니다. 안 믿는 사람들도 말세라고들은 말은 해요. 예수님은 믿지 않아요. 그러나 말세 때에 우리가 해야 될 거 두 가지. 첫째는 뭐예요? 서로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뜨겁게 사랑해 보세요. 여러분, 명절에 자녀들이 오면 제발이지 이 자크를 쫙 닫아서 잔소리를 하지 말고 우리 아들이 우리 딸이 제일 듣고 싶은 것이 뭘까? 그래서 그런 거를 물어봐주고 그 관심사를 물어봐주고 혹시 그런 말을 하거든 그렇지 그렇지 우리 아들 우리 딸 이렇게 예쁘게 커져서 너무 고맙네. 엄마 아빠가 그때는 철이 없는 엄마에서 잘 몰랐는데 이렇게 바르게 커져서 얼마나 고마워. 당신 고마워. 여러분 그런 가정 되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주님의 그 재림이 신속히 임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전도하지만 사랑을 통해서 삶을 통해 전도하는 거예요. 그럴 수만 있다면 그 재림이 이미 성령을 통해서 앞당겨져서 우리 교회 가운데 가정 가운데 삶의 현장 가운데 임하는 거예요. 그런 사랑 안 믿는 사람들은 천년을 살아도 누릴 수 없는 축복을 우리는 하루에 다 살아낼 수 있는 거예요. 하루를 살아도 어마어마한 은혜 사랑 축복 그 추억을 만들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1: 새 생명 신의가에 지금까지 광주 하백교회 이승연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들으시고 예수님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은 분들이나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010-5081번에 2234 광주 하백교회나 061-650-3800번 전남 동부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2: 안녕하십니까. 여수시 의회 의장 주재현입니다. 지금 여수에서는 2016 여수 세계선박람회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성과 바다가 만드는 특별한 무대 여수에서 직접 만나보세요. 박람회의 열기가 여수의 새로운 도약으로 이어지도록 여수시의회에서도 힘껏 뛰겠습니다. 시민을 이롭게 여수를 새롭게 여수시의회가 함께합니다.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행복한 토요일 굿모닝 FEBC. 서늘한 바람이 양팔에 안기니 8월의 더위는 등 뒤에 숨는다. 바람은 먼저 마음을 불러온다. 김민들레 시인의 9월이라는 시였어요. 아침 저녁으로 부는 선선한 바람, 가을바람 맞아보셨어요? 여름과 같이 날아가는 이 바람, 시간만 보내지 마시고요. 여름에 담겨있었던 아쉬움, 후회, 끝내 여물지 못했던 고민들 같이 보내보는 거예요. 그래야 새로운 바람과 함께 새로운 계절을 맞이하겠죠.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